심지어 여기는 여성의 비중이 좀더 높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가 김해와 양산입니다. 김해와 양산. 자, 그러면 이제 풀수 있습니다. 다 찾아야지 풀수 있어요. 자, 1번. 가는. 가에서 다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 여러분, 중위연령 정말 여러 번한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고령화 수준을 한눈에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다가 가장 높아야겠죠. 나는 가에서 다중 총인구가 가장 많다. 자, 가나다 권역에서 총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네, 뭐니 뭐니 해도 김해 양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라고 고쳐주세요. 자,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부양비는 뭐하고의 연관성을 보자? 청장년층과의 연관성을 보자. 둘다 도시인데 좀잘 봐야겠네요. 청장년과 반비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보시면 상대적으로 65세 인구 비중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유소녀층 0에서 14세죠. 0에서 14세 여기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소년층의 비중이 큰 차이가 없고요. 노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아요. 그럼 청장년층의 비중은 네, 여기가 높겠죠. 그러면 총부양비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을 겁니다. 정말 미세하지만 잘안볼 수도 있지만 네, 총부양비가 가가 아니라 나가 높네요. 네. 좀 끊어서 보세요. 0세에서 1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 끊어서 한번 보시면 네, 노년층을 가지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네, 낮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양비가 나가 더 높아요. 4번.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자,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죠. 여기는 여초를 가지고 지난 무주를 우리가 또 파악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이 서산 당진 지역이 성비가 높은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다는 가보다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지금 가하고 다를 비교했어요. 이게 촌락하고 그래도 이제 도시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2차 산업 종사자 네, 김해 양산이 다보다는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가 높다라고 적었어야 되기 때문에 네, 4번만 정답으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갈게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인구 특성입니다. 시기별 인구 특성.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 인구 증가율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인구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0년 대비 2019년의 값이에요. 19년 동안의 이제 변화율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가, 나를 보시면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죠.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라는 건 인구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건 인구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는 인구가 증가한 지역, 다는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노령화 지수 X축에 있고요. 그다음 Y축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있네요. 그쵸? 그럼 또뭐 총부양비 물어보겠어요. 그쵸? 근데 어떤 지역이냐? 바로 이세 지역입니다. 자, 이세 지역. 자, 이세 지역 이제 익숙하죠? 이제 익숙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서산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죠? 당진. 그 다음에 아산. 그 다음에 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되게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수도권과 접하고 있는 라인을 따라서 좀 정리를 자주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 선생님 별표 친 데가 있죠. 여기 엄밀하게 얘기하면 홍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도 홍성입니다. 근데 여기 맞붙어 있는 예산, 사과가 맛있는 예산, 예산하고 경계에 이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했죠. 원래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인데 이 충청남도 도청이 그 대전에 있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홍성에 지금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푼것 같은데요?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백지도가 나온 김에 나머지들도 스스로 한번 채워보세요.

나온 김에 공부하는 거죠, 뭐. 그쵸?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게, 당진, 홍성, 부여. 근데 당진은 워낙에 제철공업이 발달된 걸로 여러분들 공업도시로 잘 이제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당진의 그 제철소가 진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한 게 2011년 H 제철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참고로. 그리고 예산, 홍성, 이 홍성 쪽에 충청남도 도청에 이전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곳은 된건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그리고 부여는 이제 군, 역사의 도시 부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와 당진과 홍성은요, 뭔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부여는요, 뭔가 일자리가 막 풍부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도시 부여. 자, 그래서 이 노령화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촌락의 특징이 아주 뚜렷한, 그런 곳이 이세 지역 중에서는 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령화 지수가 매우 높은 걸 가지고 우리가 부여라는 것을 먼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가하고 나둘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좀더더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지는 당진 공업도시 여기는 도청이 이전 이거 가지고도 알수 있지만 요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요, 간은요, 증가했습니다. 그쵸? 증가했죠? 반면에, 나는요, 인구 자체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도 증가했어요. 세 지역 중에 가가 제일 적게 증가했고, 나도 좀 증가를 한 편이에요. 이게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홍성이 될 거예요. 홍성. 제철소가 있는 당진이 이갓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인구 증가율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 선지 해결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곳은 가라고 이미 찾았고요. 자, 바로 저 내포 신도시. 자, 이 내포 신도시가 홍성에 있는 홍성과 예산 그 사이에 있는 신도시거든요. 이 내포 신도시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포 신도시가 홍성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나라고 고쳐주셔야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 충청남도 도청은 홍성에 있는데요. 도의회는 또 예산에 있어요.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다는 가보다 2019년 중연령이 높다. 다하고 가를 비교했죠? 중연령은 무슨 수준? 그쵸.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 어디가 고령화 수준이 높다? 노령화 지수가 높은? 여기 부여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당진의 총 부양비는 2019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는 잘할수 있죠? 지금 총부양비, 뭐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 가지고 읽으라는 거고요. 자, 당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당진은 지금 이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2019년이 2000년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어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쵸? 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이것과 반비례 관계성을 가지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됐을까? 낮아졌겠죠. 그쵸? 이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5번. 부여는 2019년에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2019년, 노령화 지수 4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노령화 지수 식이 뭐예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게 100만 넘어도 노년층의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100은 일찌감치 넘었어요. 이미 2000년부터 100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뭐 계속 유소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작습니다. 노년층 인구가 계속적으로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 뭐 정답은 3번으로 아까 나왔지만요. 이 지역이 지금 어딘지 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선지를 먼저 봤던 친구들은 5번에 부여를 묻고 있고요. 4번에 지금 당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내포 신도시, 홍성이고요. 그래서, 아, 이세 지역이 홍성, 부여, 당진 중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아는 것 체크하고, 아, 여기 부여구나라고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도 뭐 가끔은 먼저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문제 풀때 한번 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우리 2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 2022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 자, 지금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요. 퍼센테이지 읽으면서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여기에 있는 수치를 읽어야겠죠? 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좌우로 보시면서 읽어야 돼요. 가끔 이런 그 Y1축, Y2축, Y축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계속 한쪽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그 값을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볼게요. 일단 우리 잘 아는 지역부터 볼까요? 여기 뭐죠? 세종특별자치시죠. 그리고 여기도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입니다. 그럼 이제 충청도의 충청이 충주의 충, 청주의 청이잖아요. 그럼 청주는 여기다 치고. 그럼 충주 어디 있죠, 여러분? 자, 청주. 아, 충주 어디 있죠? 예, 여기가 충주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제천 나온 김에, 그쵸, 우리 카스트 지정할 때. 그다음에 여기 단양 나온 김에 몇개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자, 여기 어디죠? 잘 모르죠. 네, 잘 모르면 군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냐? 진천이에요. 근데 진천하고요, 여기 옆에가 음성이잖아요? 여기 사이에 뭐가 있죠? 혁신도시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항상 위성도시에서 늘 확인을 하는데요. 자, 전자지도로 쫙 가가지고 진천하고 음성의 혁신도시를 딱 검색을 해서 봤더니 아파트 단지가 쫙 있더라고요. 100제곱킬로미터에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 100제곱킬로미터니까 가로 10km, 세로 10km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여기에 엄청난 곳이 있어요.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네, 요즘 진천에 뭐가 많은데 이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거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진천이 인구가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6.8만 명이었는데 8.6만 명이 됐어.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도 선생님 살짝 언급해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부여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 부여했어요. 자, 그럼 요 정도만 하고요. 여기도 이제 군은 군이에요. 근데 조금 느낌이 다른 군이에요. 여기는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군이고요. 여기는 약간 전통 촌락의 느낌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번 문제죠? 20번 문제가 6월이었고요. 네, 9월에도 또 부여가 반복돼서 우리 19번 문제로 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가나다라 어떤 지역인지 이네 지역 중에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65세 인구, 선생님 늘 하던 거. 65세 인구 제일 많아. 이거 어디예요? 부여, 진천, 세종, 청주. 네, 부여겠죠. 부여라. 그다음 인구 증가율인데요.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 그리고 유소년층 비중이 제일 높은 거둘다 체크를 해봅시다. 이게 바로 세종의 특징일 거예요. 세종의 특징. 자, 그다음에 이제 진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가 있습니다. 진천하고 청주. 자, 인구 증가율 한번 보시면 이거 가지고 사실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똑같아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 가지고 알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약간 조금 배경 설명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청주 큰 도시예요. 충북 도청도 있고요. 인구 규모도 8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거의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진천은요, 10년 동안 인구가 이렇게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거의 20% 이상 성장을 한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다가 진천이고요, 나가 청주입니다. 사실 나다를 찾는 게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찾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면 군지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 약간 군 지역은 인구가 막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천 음성 혁신도시는, 그러면 혁신도시는 좀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잘 알고 있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알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 선지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네곳 중에 있어. 이네곳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를 물었는데요. 간은 아닌 거죠. 자, 간은 우리가 지금 세종, 유소년층 많고, 그쵸? 이거는 혁신도시가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혁신도시. 네, 지금 약간 진천을 생각하면서 낸것 같은데, 가랑 일치하진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혹시 정답을 1번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종을 막 공공기관, 이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2번. 가는 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또 나왔어. 자, 총부양비는 어디만 확인하자? 허리, 청장년층의 비중만 확인하자. 자, 비중이 어디가 낮죠? 자, 라가 낮죠?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높겠죠? 자, 가가 아니라 라에서 총부양비가 높습니다. 라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자, 라, 촐락적입니다. 선생님, 촐락은 이 여성의 비중이 더, 특히 노년층의 여성의 비중이 높고, 그게 전체 인구에도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촐락은 오히려 여초예요. 촐락적은 여초고요. 청장년만 따로 봤을 때 남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가 지금, 네, 진천이고요. 라가 더 촐락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라는 오히려 여초라고 보셔야 돼서 상대적으로 다가 성비가 높을 거예요. 자, 가에서 라중 총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네, 총인구 제일 많은 곳은 여기서 단연 청주이죠. 정답이 네, 4번이네요. 가에서 라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노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부여겠죠. 자, 그래서 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정답률이 20%였던 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2021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자, 3월이니까 조금 심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에서 가나다가 이 각각의 지역,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경기, 전남, 충남입니다. 경기, 전남, 충남. 우리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이미 푼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 3번 문제였죠? 그때 인구 밀도 변화 푼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구 밀도 변화가 아니라요. 진짜 그 인구 그 자체예요. 총 인구 변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오래 전의 문제고요. 자, 100만 명 단위로 양을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좀. 훨씬 더 쉽고요. 그냥 양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보는 건데, 가를 보세요. 1300만 명을 넘었어요. 경기, 충남, 전남 중에 어디? 네, 경기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자, 그다음에 나하고 다는요. 원래 인구도 잘 모르고 지금 인구도 잘 몰랐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전남하고 전북이 거의 비슷해요. 전남하고 전북이 지금 현재 전체 인구가 170만 명대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충남이 210만 명? 요 정도 나올 텐데요. 거의 이제 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느낌. 자, 그리고 여기 경기 아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 그렇지. 이세 지역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높겠지. 그 다음, 노년층이 제일 높은 거.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전남이겠죠. 그리고 그 중간적인 성격, 충남.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전남, 충남을 찾았지만, 이, 나는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전남은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2040년 데이터 있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인구가 더 줄어요. 그쵸? 2040년까지. 근데 충남은요, 여기를 잘 보세요. 2000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다 그래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가 이전했다는 게이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 그만큼 수도권 감이라고 좀 심각하긴 하죠.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다가 충남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 찾았어요. 1번 갑니다. 가에 혁신도시가 있다. 자, 이거 혁신도시요. 우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말 그대로 기업이 이전한 건데, 이게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뭐죠?

감이라 해소해요. 그래서 수도권은 단한 개도 없다. 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정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단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경기니까 없죠. 나는 전남, 다는 충남이다. 어머나? 아주 우리가 잘 찾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명확해요. 3번, 2019년 경기는 충남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이거는 청정년층 비중 보는 건데요. 편안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답을 알아요. 경기하고 충남이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청정년층 비중이 높죠? 경기가 높죠. 그쵸? 그러니까 경기는요, 청정년층의 비중이 높은 걸 통해서 총부양비가 충남보다는 낮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9년 경기는 전남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 노령화 지수는 유선연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잖아요. 네, 물론 이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도 당연히 전남에 비해서는 경기가 네, 좀 젊은 그런 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이 노령화 지수가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좀더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00%에서 지금 노년층 Y축의 값 알죠? 그리고 X축 청장년층 값 알죠? 그럼 뭐가 나와요? 유소년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계산한 값에 유소년층분의 노년, 유소년층분의 노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네, 전남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자, 5번. 이 기간 동안에 충남은 전남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네, 증가한 것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아까 정답은 2번에서 명확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와 인구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살짝 새로운 주제, 우리 다문화 내용인데요. 오늘은 딱한 문제만 맛보기로 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항이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인구 문제와 다문화가 섞여 있는 단원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어,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우리 23번 문제는 인구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하나씩 끊어가 볼게요. 기어, 낮은 학계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작이죠. 자, 동그라미 1번. 기역은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와 총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자, 우리 학계 출산율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학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임신 가능한 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예요. 그래서 단위가요, 명이에요, 명.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6명, 7명대가 나오거든요. 신기하죠? 명칭은 율인데 단위가 명이에요. 선생님도 학생 때 이게 좀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0.75명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부터 유지가 되려면 대체 학계 출산율이라 그래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인데 지금 0.75명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나고 있죠. 2070년이 되면, 2070년, 선생님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70년이 되면 통계청에서 그냥 무난하게 잡아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200만 명인데 3700만 명, 극단적으로 보면 3100만 명까지 줄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학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면 얘네들이 영원히 유소년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층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초래하고 있죠? 자, 맞습니다, 이거는. 니은, 저출산, 양육 비용. 아, 엄청 듭니다. 대학 갈 때까지 거의 5억까지 든대요, 우리나라 평균이. 고용 불안, 맞습니다. 노년층 인구 비율, 세종이 전남보다? 그럴 리가 없죠. 전남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고령화 현상, 이 지속되면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을 하는 노령화 지수가 저출산 고령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겠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맞아요. 5번. 미음의 사례. 공간적 불평등?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가장 대표적이죠.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잖아요.
네, 더 집중되고 있죠. 기능이나 인구가. 그래서 정답은 아까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복습 꼼꼼히 잘 해주시고요. 인구 지표 늘잘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진화론, 순환론 관련된 문제 풀고 또 사회운동 관련된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21학년도 수능 17번 문항입니다. 사회변동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 가는요,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단순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 즉 사회도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진보하고 발전한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는 각 문화는 유기체의 일생처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일정한 변화 과정을 거친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또한 무르익을 대로 물으면 몰락, 사멸에 이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가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나는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다? 아니죠.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사회 변동에 대한 인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이제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순환론 오답이고요.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 진보와 발전 일정한 방향, 가와 달리가 아니라 진화론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5번에 가나는 모두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자,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진화론. 그래서 요 순환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론 같은 경우는 사회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쇠퇴, 소멸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네, 진화론이다. 오케이.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이고요. 다음은 사회 변동 이론 AB의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갑은 3점, 을은 2점이란 말이야. 만약에 A가 진화론, 그 다음에 B를 순환론으로 먼저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자, 예라고 했으니까 갑이 맞네요. 근데 을은 아니오라고 했으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B, 순환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근데 아니오라고 해서 틀렸죠? 여기는 맞았죠? 그리고요, B는 세 번째, B는 A와 달리,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자, 이거 아니오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왜?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그쵸? 틀렸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그쵸? 갑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최대 2점인 거예요. 어떻게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 이렇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로 잡아야 되겠네. 반대로, 자, A를 순환론, B를 진화론으로 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A를 순환론, 그 다음에 B를 진화론,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순환론 써놓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순환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보는가라 그랬을 때 요거 틀렸고 여기는 맞죠. 두 번째, 진화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 적합한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아니오라고 해야지 맞고 여기는 틀렸죠. 세 번째,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자, 예, 맞죠, 그쵸? 그리고 요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는요, 아니오, 예라고 했는데 3점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오라고 한 게 옳은 응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1점을 얻어서 총 3점을 얻었겠죠? 얘가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예라고 말한 게 틀렸겠네요. 근데 2점을 얻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 맞았으니까 하나 더 맞아야 되겠죠? 여기가
예가 되어져서 그렇죠? 맞아야 되겠네요. 똑같이. 그래서 이 점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요. 그러면은 기억선지 보도록 할게요.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이 받는 비판이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니은의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의 기억은 예이다. 그쵸? 을이 이 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이 예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리을의 가에는 비는 A와 달리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내용 자체는 순환론이 예스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주어가 지금 진화론이란 말이야. 그걸 넣었을 때 아니오라고 해야지 옳은 응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아니오라고 하고 얘는 예라고 해야지. 여기 둘다 부합해서 이 질문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 디귿, 리을 연결시킨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에요.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변동 설명하는 이론 AB에 대한 거.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시문 A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은 개발도상국의 내일의 모습이다. 라면서 사회변동을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진보와 발전으로 설명한대요. 따라서 A는 진화론이구나. 이에 대해 B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변동이 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회변동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자, 순환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에 A는 사회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B이고요. 니은의 A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네, 진화론이고요. 디귿에 B는 사회변동을 서구중심적 사고의 바탕을 두어 설명한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A이고요. 리을의 B는 미래사회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옳은 내용이어서 정답은 니은,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화론, 순환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사회 운동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엔 플러스로 필요한 개념 간단하게 잡을게요. 184쪽이고요. 12번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 지속적인 행동을 우리가 사회 운동이다라고 하죠. 또 이러한 사회 운동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사회 운동은 목표와 13번이죠. 활동 방향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파트, 요 파트죠, 요 파트. 요 파트에서 출제가 지금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약간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물론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텍스트 기반형 문제여서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6학년도 19번부터, 수능 1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동그라미 자원 채굴 과정에서 약소국 국민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채굴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자, 가단체와 나단체는 모두 이러한 현상이 약소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약소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가단체는 자원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고 각국 정부의 국제기구가 마련하고 있는 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물리력을 활용한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어디가요? 가단체가. 나단체는요, 미래 세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며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꾸준히 호소하였다. 교사가 가단체와 나단체의 국가 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주장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A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결합이 되어져서 출제된 문항이네요. 어떤 A 관점일까요? 약소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등론적 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요. 그래서 선지 1번에 A 관점은 사회 불평등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갈등론 이렇게 바라보지 않죠. 오히려 기능론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능론이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면서 불가피한 거야 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기억은 이 시위를 말하는 거죠. 이 시위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을 해결하려는 사회 운동이다 라고 하는데, 국가 간 물리적 충돌, 약간 전쟁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운동은 아니죠.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태의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답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3번에 니은은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불매 운동이었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지구 미래 세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3번에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사회 운동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가단체는 전 지구적 문제를 국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앞에 제시문에서 국가들한테 각국 정부에 국제기구가 마련하고 있는 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잖아. 개별적인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나단체는 국제기구에 제재를 통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국제기구의 제재. 이거 아니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이고요.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에 다양한 이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왔다. A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만의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펼친 운동에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각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A 이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칭하고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각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각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선지. 기역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사회 운동과 3단원의 이제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의 개념을 융합시켜서 출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보시면은 지금 요 사회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봤더니만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대. 그러니까 반문화였으면은 주류 사회의 가치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립했을 텐데 그 내용이 아니라 주류 사회 것들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번에 니은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요 니은의 요 사회 운동에는 이 이방인들을 주변화하려고 했던 각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의 형태로서, 반문화의 양상으로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자,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의 기역과 달리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다. 지금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은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보수주의 운동 아닙니다.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주의 운동에 해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역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형태의 사회 운동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제도와 어떤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저항하면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니은과 달리 기역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회 운동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운동, 급진적 혁명 운동 모두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죠.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A 이주민들의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과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문화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니은과 같은 경우는 주류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가 아니라 A 이주민들의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30번 정답은 1번이다. 31번 가겠습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운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회운동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일반화된 믿음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행동에서 비롯된다. 참여자 사이에서 이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면 행동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참여자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고 참여자는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집단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이 일관되고 지속되도록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참여자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뭔가 조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동의 조직화, 조직, 그다음에 사회적인 연결망 구축, 이러한 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사회운동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이죠. 여기는 사회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복고적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복고적인 성격을 띈 사회 운동입니까? 아니죠.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오래된 인종차별 관행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번에 니은은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즉, 보수주의 운동이냐. 근데 니은 자체가 사회 운동이 아니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3번의 기억과 달리 니은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기출엔 플러스에서 봤지. 사회 운동의 중요한 특징. 정당화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거 사회 운동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이 아닌 니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그렇죠. 인종차별 관행에 저항해서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기억 니은은 모두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집합행동이 가지는 특징인데요. 자,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모두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아닌 니은에 부합하는 설명이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볼게요. 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9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갑국에서 A 집단은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 운동이죠. 그다음에 을국에서 B 집단은 신분제 폐지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기존의 신분제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회 운동이고요.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특정 부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어서요. 바로 변화에 대해 저항하고 현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적인 운동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번에 기억은 사회 체제 내에서 특정 분야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즉, 아동복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 즉, 개혁주의 운동이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니은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동, 바로 급진적 혁명운동이냐? 보수주의 운동이라고 했었죠? 오답이고요. 3번의 기억과 달리 니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기억에 가깝겠네요. 아동이라고 하는 아동복지, 즉 사회적 약자. 그래서 기억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의 니은과 달리 기억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 운동의 특징이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5번의 기억 니은은 모두 일부 집단이 주도한다라는 점에서 사회 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아니죠. 일부 집단이 주도하는 형태로도 사회 운동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없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자, 이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5학년도 수능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70년대 네모네모 국제시민단체는 분유를 만드는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저개발국에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지는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저개발국의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생적인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과 젖병으로 인해 설사와 열병이 발생해 많은 아기가 사망하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의 선의의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무분별한 시장 확대가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문 이어서 이로 인해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이 영아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단체, 네모네모 국제시민단체가 전 세계의 소비자들과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 국제시민단체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아가 환경 문제, 자원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선택지 볼게요.

게요. 기억에 1번에 1번에 기억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저항하기 위해 펼쳐지는 사회 운동이냐? 이 불매 운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매 운동.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말하는 건데, 보수주의적인 성향은 현상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기억 이 불매 운동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니은은요. 니은은 저개발국의 분유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인데요. 니은은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이다라고 했는데, 국가 간 경쟁이 초래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로 인해서 초래된 문제이지, 국가 간 경쟁,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은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가 디귿인데요. 동그라미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것, 그거를 정당화하는 근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은 여기 집단 행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 리을은 사회 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요. 아니죠. 이 리을 자체는 시민단체가 이 영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집단 행동인 거지, 사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자,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급진적 혁명운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5번의 미음은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미음은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다 라고 해서, 여기 여러 국제 시민단체가 다국적 기업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환경 문제, 자원 문제와 같은 이러한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협력해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식,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갈게요.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각국의 동그라미 단체는 각국으로 피난온 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네, 사회운동이죠. 인권 보장 사회운동이고요. 나는 을국에서 세모세모 단체를 중심으로 을국의 군사 독재 체제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네, 민주화 운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번의 가해는 과거의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운동, 복고적인 운동이 나타나냐? 아니죠. 난민법 개정 운동이 복고적인 운동의 형태는 아니죠. 2번의 나해는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운동, 보수주의냐? 아니죠. 군사독재 체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 운동 아닙니다. 3번에 가와 달리 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오히려 난민을 말하는 가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의 나와 달리 가에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 급진적 혁명운동의 성격, 오히려 군사독재 체제에 저항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요 내용, 다시 말해서 나에서 보다 더 적합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입니다. 5번에 가, 나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난민법을 바꾸자. 난민에 관한 부분을 변화시키자. 그쵸? 난민을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자. 군사독재 체제에서 민주화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두 사례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6번 갈게요. 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12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요,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이고요. 니은은 문맹 퇴치 운동이 되는데요. 둘다 사회 운동입니다.

시민단체를 바탕으로 또 대학생 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사회운동이다. 1번에 기억은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급진적 혁명운동이냐? 아니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에 니은은 과거의 사회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적인 사회운동이냐? 아니죠. 글자를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회 운동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에 보다 더 부합하는 설명이어서 오답입니다. 4번엔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 달리가 아니라 모두이고요. 5번의 기억과 니은 모두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다. 그렇죠? 여기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맹 퇴치운동, 문맹자들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24학년도 수능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국에서는요, 이전 세대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 위기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후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청년 중심의 시민단체가 환경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한 노숙인은 행색이 초라하다란 이유로 건강권 관련 정책 토론회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 사건으로 노숙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후 노숙인의 생계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보호, 두 번째는 노숙인의 인권 보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에 기억은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사회운동이다. 세대 간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내용의 사회운동이죠. 오답이고요. 이번에 니은은 사회체제 내에서 특정 사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다. 그렇죠. 노숙인의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특정 사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오히려 노숙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지 옳은 설명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오답이고요.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사회 운동이다. 지금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은 지금 기억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5번의 기억과 니은 모두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 운동이다? 아니죠. 기억과 니은 모두 다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 특정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또 노숙자 인권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의 변화라고 하는 개혁주의 운동에 해당한다. 라고 봐서요.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이 되겠습니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네모네모 환경단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나는 국민가수로 칭송받던 인기 연예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헌화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겨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사회운동이고 두 번째는 사회운동이 아닌 거죠. 또 다는요, 오랜 전통에 따라 여성 운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던 세모세모국이 시민운동가 출신 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이 법을 폐지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 내세우는 거 이거 사회운동 아닙니다. 라에 동그라미 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늦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이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져서 연금 개시 연령 상향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회 운동에 해당한다. 가와라는 사회 운동, 나와 다는 사회 운동이 아닌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선지. 가는 뚜렷한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그쵸?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서 정답이고요. 니은의 나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즉, 집합행동인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죠? 칭송받는 인기 연예인이 좀 안타깝게 사망하자 추모를 위해서 모인 다음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메모를 남기는 양상이기 때문에 집합행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의 다는 기존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개혁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있냐?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을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리을에 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없다. 아니죠. 이익 집단의 활동도 사회운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서술이 되어서요.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가겠습니다.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이고요.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920년대 기역 계몽운동은 서울의 학생과 청년 지식인 또 문화단체 및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학생들은 야학을 개설하여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고, 농촌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민중 계몽 운동은 이후 민족 독립 운동에 기여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60년대 후반 생태 보호 운동에서 출발한 미국의 환경 수호단은 환경보호법 보호법 제정 및 친환경 정책 촉구 등 일련의 환경 운동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에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및 디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하자 환경수호단의 수많은 회원은 엄청난 양의 항의 메일과 팩스를 백악관과 환경청에 보내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태 보호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의 양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기역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사회운동이다. 아니죠.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밑줄을 일부러 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학생과 청년 지식인 문화단체, 동경 유학생, 요런 일반 시민들이 주도해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니은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왜요? 니은의 요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2000년대 초에 이산화탄소 배출 및 디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자라고 하면서 산업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는 배경들, 그쵸? 그 맥락에서 나타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고 하는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둘다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이 아닌 것이죠. 계몽운동, 그 다음에 요 환경운동 모두 다 과거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복고적인 운동이 둘다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집단 구성원, 요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민중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건 모두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하지만 이 사람들만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모두 다 기업 니은 모두 다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급진적 혁명운동이냐라고 하는데요. 둘다 급진적 혁명운동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시원학력평가 12번입니다. 밑줄 친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3년 전부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좋은 풍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을국에서는 20년 전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 농촌이 몰락하자 3년 전부터 농민단체들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시민단체.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번에 기업은 니은과 달리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다. 둘다 사회 운동이어서 모두가 되고요. 2번에 기업은 니은과 달리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다 사회 운동이니까는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3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운동은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두가 되는 거고요. 4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사회 운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니은 지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어요. 모두 다 사회 운동입니다. 둘다 기업 니은. 5번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에 이 좋은 풍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으로서 사회를 변화할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형태로서 나타나는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기업과 같은 경우는 기존 사회와 좀 부분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 형태를 추구하려고 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전에 농산물 수입을 허용한 이후 농촌이 더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성격이긴 하지만은 둘다 모두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4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41번에 23학년도 사회학력평가 4번입니다. 밑줄 친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국 시민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에 대형 스크린에 설치된 광장에 모여 자국팀을 응원하였다. 이거 일시적인 응원을 하기 위한 집합 행동이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국 시민들은 자국의 남성 중심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여성 권리 향상 운동을 전개하였다.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1번의 기억은 자발적인 집단 행동이 아니다.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집단 행동이죠. 2번의 니은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죠.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금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서 그렇죠? 그런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은 지금 월드컵 기간에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뭔가 집합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보수주의적이냐? 아니죠. 여성의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의 변화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주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5번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다. 기업은 사회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볼게요. 23학년도 수능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도로 중심의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개인 차량 증가로 인해 다양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잠식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보행권 신장을 위한 걷기 대회 개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노력의 결실로서 스쿨존이 법제화되고 보행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사회 특정 부분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운동에 해당한다. 두 번째, 대중소비가 시작되던 20세기 초 조잡한 제품들이 양산되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좋은 물건 고르는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대중소비가 본격화된 시기에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세계적으로 대중소비가 확산한 1960년대 이후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1번에 기억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급진적 혁명 운동이냐? 기억은 앞에서 여기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오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니은은 지배 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이다? 아니죠. 독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지, 지배 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 운동,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변동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3번의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3번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의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산업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운동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사례에서는 이 산업화로 인해서 요 7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기반 시설 구축과 개인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문제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산업화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보행자가 입게 되는 어떤 피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도 산업화의 성장 과정에서 뭐 대중소비, 그쵸? 대중소비 과정에서 또 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대중소비가 본격화된 시기에 독점 기업의 횡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맥락들이 모두 다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소비가 성장하는 그 맥락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 등장한 사회 운동이 되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읽어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기업과 니은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라는 거죠. 기업은 이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자 주권,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어서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갈게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입니다. 교사가 제시한 사례 A, D에 대한 학생들의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건데요. 교사가 사회운동의 의미를 학습해 보려고 준비한 사례라고 하고 있죠. 자, A와 같은 경우는요, 국제구호단체에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사례, 사회운동이죠. B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야구팬이 감독 경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사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C,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환경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는 사례, 이것도 사회운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D, 선거 유세차에서 연설하는 후보자를 보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모여든 사례, 일시적인 집합 행동의 사례인 거죠. 사회운동이 아닌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A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 볼수 없냐? 아니죠. 일단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권보호, 아동인권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 오답이 되겠고요. 니은의 B는요, 사회 변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수 있냐? 일단 B는 사회 운동이 아니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그리고요, 디귿의 C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라는 점에서 사회 운동으로 볼수 있죠. 기후 위기 대처라는 목표를 위해서 환경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D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였다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으로 볼수 없다. 일시적인 집합행동이다. 따라서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볼게요. 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9번인데요. 이제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시민단체는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 외래종 퇴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운동입니다. 을국의 동그라미 단체는 소수 특권층에 의한 자국의 봉건적 체제에 반대하여 신분제를 철폐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 다시 말해서 얘도 사회 운동인 것을 알수 있죠. 여기 유해 외래종 퇴치 운동 같은 경우는요, 사회 체계의 일부분,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려는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사회운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사회체제를 지금 철폐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혁명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기역은 사회구조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기역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이번에 니은은 과거 사회구조로 돌아가려는 복고적인 성격을 띈다. 급진적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죠. 3번의 기역은 니은과 달리 사회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다 사회운동에 해당합니다. 4번의 니은은 기역과 달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급진적 혁명운동이잖아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5번의 기역과 니은 모두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다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으로 갈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의 한 시민단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다. 네, 사회운동이고요. 을국의 한 단체는 절대군주체제의 불만을 품고 민주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운동이고요. 또 민주국가 체제 수립을 위한 운동은요, 사회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에 기역은 사회 제도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관련 법 개정이잖아. 법 개정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니은은 보수적인 사회 운동에 해당하는가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보수주의 운동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하지만 얘는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 아닙니다. 3번의 기역은 이음과 달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운동 자체는요, 모두 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4번의 니은은 기역과 달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의 기역과 니은 모두 즉흥적인 감정에 따른 집합 행동이냐? 둘다 사회 운동이잖아.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6번 가겠습니다. 21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6번인데요. 자, 제시문에 20년 전 인종차별제도가 폐지된 각국에서 최근 백인이 지배하던 시대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사회운동,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고적인 성격의 운동과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1번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둘다 사회운동이니까 모두고요. 이번에 니은은 기역과 달리 사회구조의 전면적인 변화, 급진적 혁명운동 아니죠. 흑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의 특정한 부분의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번에 니은은 기업과 달리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인 거잖아요. 흑인의 교육 기회 확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어떤 권리 보장,
평등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집단만의 이익이라고, 일부 집단만의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4번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회 유지가 아닌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요 4번이 정답이죠. 기억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흑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의 특정한 부분의 변화를 추구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사회 반드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볼게요. 21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7번 문항이고요.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갑국에서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탈락에 분노한 시민들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자, 이거 집합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국에서 동그라미 단체들은 전국의 저임금 근로자들과 함께 5년째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요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운동이야. 얘는 사회운동이지만 여기는 사회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억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회운동에 해당한다. 그렇죠? 조직적인 단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형태로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죠.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기업과 니은은 모두 뚜렷한 사상과 신념에 기초한 지속적인 활동이다. 사회 운동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니은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죠?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볼게요. 21학년도 수능 3번 문항이고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마름모 환경보호단체 회원들은 해양오염물을 줄이기 위해 매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작업 및 해양 생태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라는 사회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모세모 프로구단이 감독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경기 중에 들은 일부 열혈 관중들이 불합리한 인사 결정 방식에 항의하며 경기 직후에 돌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대요. 일시적인 집합행동. 다는요, 동그라미 단체는 왕정과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회 운동이 되겠습니다. 1번에 가해는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급진적 혁명운동 아니죠. 해양 생태보호 캠페인 개혁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에는 일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지금 일시적인 집합행동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 아니죠? 3번에 다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운동 아니죠? 이거 사회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인 거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인 걸알 수가 있고요. 4번에 가, 다에는 나와 달리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가, 다는 사회운동이고 나는 일시적인 집합행동이었잖아.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에 나, 다에는 가와 달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근데 나는 사회운동이 아니었잖아. 나는 일시적인 집합행동이기 때문에 5번 선지, 잘못된 선지인 걸알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문제 남았는데요. 그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 강의 끝난 이후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사회문화는 럭키 복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려온 32강이나 됐어요. 정유빈입니다. 아니, 시작에 앞서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내용이. 아, 물론 이제 문제 조금 남았고 오늘 이제 한 판 쓰기 남아있고. 근데 오늘의 한 판 쓰기가 제가 볼 때는 역대급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까먹었을 것 같거든. 뭐 집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표본 평균 나오고 뭐 표본 비율 나오고 신뢰 구간 나오고 사실 별거 없거든요.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용어가 좀 낯설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아마 좀 힘들 부분이라서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하고 나면은 이제 끝은 아니고요. 이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하여 2028 수능 개념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앞선 기출의 부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교육과정 바뀌니까 나는 기출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뒤쪽에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로 배치를 좀 해놨으니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직업병인 것 같은 게 등호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 그치? 자, 내가 좋아하는 거 찾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침 새벽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아침형 인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네, 맞아요.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눈을 잘 뜨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야. 모두에게 적용을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이 잘 떠지는 편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 등교라고 써놨잖아요. 학교에 제일 일찍 가는 시간이 있었었어, 일부러.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막 등교길에 사람이 되게 많지도 않잖아요. 이미 아직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때 조용하게 학교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영어 듣기 하면서 걸어갔었거든요.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것을 스스로 영어를 들으면서 가는 내 모습 좀 멋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걸어가가지고 학교에 딱 도착하면 교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밤은 나는 겁이 많으니까 밤에 아무도 없으면 무섭겠지만 그 해가 살짝 이렇게 비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 깜깜하지 않잖아요. 그때 교실에 딱 가면은 정말 그 세상에 나만 깨어있는 느낌처럼 느껴지는, 물론 근데 아침에 생각보다 학교에 일찍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금방 깨어지긴 하지만 그 조용하고 고요한 때 이제 책상 정리하고 앉아가지고 일부러 텀블러에다가 이제 그 멋을 위해서 네 커피를 하나를 담아가지고 뭐 그렇게 갑니다. 고3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뭐 괜찮겠지? 그치?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든 뭐 오답 노트를 풀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썼었는데 그 시간에 그렇다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남보다 빨리 깨어있는 느낌? 남보다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좀 하루를 길게 보내는 느낌? 그러니까 위너가 된 느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쭐함 덕분에 마음이 좀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불안한 거는 내가 뭘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뭘 못할까 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조급하잖아. 근데 아침에 딱 가서 누구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나라는 녀석은 너무 멋있는 거지.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그거 같아요. 나라는 녀석은 너무 멋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학교에 제일 일찍 가 있는 사람으로다. 그치? 이게 약간 불안함이 하나 있는데 이제 3강밖에 안 남았는데 소개를 좀 드리자면 램프가 이게 떨어졌어요. 끈은 애전형이 빠졌고요. 얘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고공 낙하를 하였거든요. 여기서 또 떨어졌는데 여기다 붙여주셨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또 떨어뜨려서 또 빠졌어요. 제 손은 거의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뭐든 들고 있잖아? 잘 망가집니다. 정말. 그래도 30강 넘게를 버텨왔다는 자체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였어. 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 풀고요. 오늘 그 중요한 한판 쓰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좀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죠, 그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N명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의 4, 5분의 4가 2시간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N명에 대해서, N명을 조사했더니 N명에 대하여 전체의 5분의 4. 이 전체라는 게 고등학생 전체가 아니고요. N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P햇이 얼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표본에서의 표본 비율이 5분의 4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것들 빨리빨리 알아내야 돼요. 문제를 딱 봤더니 실내 공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뭐뭐 필요해? 또 오늘 복습? 이따가 또쓸 거지만. P햇으로부터 빼고 더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모비율의 위치를, 모비율이 어디쯤 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 추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만들 것이고, 실내도 99%일 때에는요, 넓이가 0.99가 되도록 하는 그 값, 제가 실내도에 의한 값이라고 말하는 그것 있잖아? 그곳을 써주시고. 루트 n분의 p햇 q햇입니다. 원래 pq가 들어가는 자리지만, p를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pq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n이 충분히 크면 이 자리에 p햇 q햇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똑같이 한번 더 더하는 것. 이게 실내 구간이란 말이지. 항상 생각하는 데 있잖아. 이 네모를 좀 넓게 써야 되거든요. 맨날 저렇게 좁게 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로 갈까? 여기서 일로 뺀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니까요. 바로 쓸게요. 두 개. 뭐? 실내도에 의한 값. 루트, 여기 곱하기예요. 루트, n분의, n은 안 알려줘. 그러니까 n분의. 그 다음 여기에 p햇, q햇이 들어가야 되는데 5분의 4보다 0.8이 낫지 않아? 제가 원래 소수 계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파트에서는 소수 계산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라고? 0.10322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힌트인데 펜을 들고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루트 n 분의 하고 좀더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루트 밖으로 빼자. 뭐로 나오지? 0.16이니까 0.4로 나오겠지? 2 곱하기 2.58 곱하기 0.4 이렇게 되고 여기에 1.03 아니지? 0.1032가 들어가니까 루트 n을 곱하고요. 차라리 여기다가 루트 n을 곱하고 0.1032로 나누어 주지. 되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자, 소수점 아래 4개를 위아래로 곱하면 되니까요. 1032 분의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렇게 쓸게. 20 곱하기 258 곱하기 8 여기는 4. 손으로 쓰지 않겠어. 4. 요렇게 되어집니다. 찬찬히 약분할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 먼저 지워봐. 좀 만만한 상대니까. 그러면 2, 5, 8, 5에 바로 끝나죠. 괜찮지 않니? 258의 배수였어. 자,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n이 어때요?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n은 어때야 되겠어요? 400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400. 요렇게 들어가는 거. 괜찮죠? 지금 실질적인 계산이라, 아니지. 실질적인 풀이라고 하면 요거 한 줄이에요. 아니, 계산은 풀이 아니잖아. 알죠? 계산은 난 싫어하지만 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진짜 식은 딱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끝나는 풀이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계산. 예스? 좋아.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는요, 어떻게 나와도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봅시다. 스포츠 용품 브랜드에서 판매된 전체 물품 중 수영 용품에 대한, 그죠? 구매율이, 조사하기 위하여 내가 1200명을 뽑았어요. 1200명을 뽑았고요. 거기에서 900명이 수영 용품을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수영 인구가 진짜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지 않아? 그쵸? 수영이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잘안 하겠지만. 확실히 좀 크면 여러분 수영 잘안 하잖아요. 수영 진짜 좋은 운동이야. 나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수영이기 때문에요. 1200명 중에 900명이나 수영용품을 산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p햇은 1200명에 대해서 900명 요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12분의 9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좀만 더 예쁘게 약분을 할까요? 3으로 나눠서 4분의 3.

자주 나오는 값이야. 그러니까 0.75로 쓰는 게 일단 계산하기 편할 테니까 일단 킵해두도록 할게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어땠냐면, 신뢰 구간이 뭐, 그러니까 신뢰도가 95%, 99% 이랬는데, 여기를 뚫어놨어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신뢰도에 의한 값, 신뢰도에 의한 값, 이런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95%면 0.95.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100분의 A가 된다. 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신뢰도에 의한 값을 여전히 K라고 사용을 할게요. 괜찮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는 게 낫지? 그지? 응. 근데, 여러분, 얘는 나 같으면 사실. 자, 0.73부터,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0.73부터 어디까지냐면 0.77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p 해수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해가지고 내가 p 모비율의 범위를 추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구간을. 그렇다면, 요 가운데에 누가 있죠? 0.75. 그게 뭐겠어? p해시겠는디? 이렇게 생각, 아니, 물론 알고도 있지만. 그러면, 0.75로부터 0.02만큼을 빼고 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02, 우리가 빼고 더하는 값이 뭐야? 신뢰도에 의한 값 K 루트 1200명 분의 0.75 P햇 Q햇 이거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로 가면 여기가 0.4가 되고 여기 두 배가 될 뿐이야.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한 방에 왔습니다. 괜찮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고. 좀더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이 상태가 별로니까 여러분들 얘도 봐봐. K 루트 안에 봐요. 0.25, 0.25로 생각할게. 즉, 3은 어떻게? 여기랑 지워서 400이 되어준 거. 괜찮죠? 그러면 루트 바깥으로 바로 다뺄 수가 있거든요. 얼마로 나와? 요건 20으로 나오고, 여기는 0.25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2로 나누시면 0.125인데다가 한번 더. 10 쪼개 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바로 쓸게요. 0.0125.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K 값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아니면 있잖아. 사실, 분수로 가서 더좀 화가 난 상황인데, 이렇게 가도 돼. 나는 분수로 가면 또 힘드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봐. 일단, 아까까지 똑같아. 3으로 나눠가지고 400은 만들었어요. 루트 안에. 여기도 3으로 나눠서 0.12가 제곱이야. 그럼 4분의 1의 제곱으로 쓸게요. 괜찮죠? 그 안에 루트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봐봐. K 곱하기 20분의 4분의 1이에요. 80분의 1이겠지. 여기는 분수로 가는 게 은근 나쁘지 않아. 80분의 1. 얘가 얼만데?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잠깐만 여러분. 잘못 썼어요. 0.02가 되니까 우리 바꾸고 갑시다. 주목. 응. 아까 얘기한 대로, 그쵸?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0.77부터 0.75를 뺀 0.02입니다. 그쵸? 요 0이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그럼 요거 똑같이 분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분수로 바꾸시면은 얼마야? 100분의 2가 되어요. 괜찮지? 이게 좀 낫죠? 그죠? 좀 낫더라고, 내가 볼 때. 그러면 10, 10은 정리를 하고 뒤집어서 곱하면서 어떻게 돼요? K 값은 1.6. 요렇게 나와주더라는 거지. 괜찮아. 어차피 5분의 1이 되어주니까. 맞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해서 K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한번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보세요. 1.6이 뭔데? 정답이 그래서 뭐 1.6이야?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K가 1.6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더 가야 돼.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A 값이에요. 즉, 신뢰도가 얼마나 된 거지? 이런 건데, 1.6이 여기 있잖아. 즉,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0.45가 두 개에 합해지니까 0.9, 즉 100분의 90, 즉 90%에 해당하는 90% 신뢰 구간을 찾아준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 A 값은 얼마? 90,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거의 95%, 99%만 나오다 보니까 1.96, 2.58에 우리가 좀 절여져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줬을 때에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찾는 신뢰도에 의한 값은 그냥 그대로 K로 쓰면 돼. 그지? 우리는 그걸 항상 K로 써왔으니까.

다만 K로 썼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96, 2.58을 그냥 외운 친구들은요, 얘를 못 풀어요. 알겠죠? 그 신뢰도 A%, 즉 100분의 A 넓이를 만들어내는 K값, 신뢰도의 의향값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였죠? 재밌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요 정도? 이러나 저러나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것은 거의 똑같다는 것이지. 그치, 그치, 그치.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한판 쓰기를 갈 건데요. 지금쯤 아예 쉬었다가 쭉쭉쭉 달려버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뭐다? 내 맘대로다. 오늘의 소원은 요거예요. 잔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잔소리가 없으면 되게 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나도 어렸을 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잔소리 없이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잔소리 없어졌어.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잔소리가 없이 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1. 모두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넌 어차피 잘안될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게더 좋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는 잔소리하지 않아요. 애정이 없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잔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 이미 다 잘해. 잔소리 하려다가 벌써 했어? 미안해. 벌써 했네.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상을 떠올려 봤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누군가일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아예 없도록 되기를 바라나요? 또 그거는 또 아쉽지. 그런 대로. 그지? 네가 어떻게 되든 나랑 상관없어.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아끼는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건 또좀 싫죠? 나한테 무한 지지는 보내면서 잔소리는 안 하면서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애정이 식던지, 그죠? 이렇게 되는 잔소리 없는 세상은 싫어?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잘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 항상 소원은요, 그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그냥 기대하지 않길 바란다, 이건 아니라면 잔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왜 옛날에 그런 실험들이 있어. 막, 그 아무도 없는데, 초록불로 바뀌기 전이에요. 빨간불이야. 근데 막 사람들이 차를 멈출 것인가, 뭐안 멈출 것,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고가 날 위치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 막 그런 거. 근데 그럴 때 왜, 진짜 옛날에 그런 걸로 막 양심이 있는 사람 막 선물 주고 이런 거 했던 나 진짜 어릴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 하잖아. 아무 잔소리 없어도 되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돼요. 할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하고요. 밤에 휴대폰 하지 않고 잘 자고요. 이런 거. 아, 그 정도 할수 있잖아. 그 정도 못 하겠으면 잔소리를 듣고, 아, 이런 표정으로 듣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받아들였어. 오케이 접수. 이렇게 하고 좀 고쳐나가고. 이래야지 뭐. 그렇더라고요. 잔소리가 없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또 싫잖아, 그지? 오늘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통계적 추정이라서 한판 쓰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이 뭐였을까? 우리가 하는 것의 시작은요, 모집단과 표본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통계적 추정의 시작은 모집단과 표본이에요.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모집단의 성질들이 있죠. 그걸 먼저 정리해볼까?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면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성질이니까. 그치? 모평균. 보통 그 값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분산이면. 표준 편차면. 모집단이니까 그냥 모만 붙이면 돼요. 맞죠? 그죠? 자, 모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이고요. 모표준편차니까 시그마 요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조금 더 바꾸면 뭐가 있냐?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할게 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물론 평균을 m이라고도 쓸수 있지만 ex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뭐 모집단에 대해서 이선 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표를 따지고 이럴 때 x를 쓰잖아. 그거 그대로예요. 그렇죠? 여기는 yes, vx로도 쓸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표준편차니까 x의 표준편차 요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자,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모집단의 전수조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뭐 비용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은 기호로 뭐라고 하죠? 너무 중요해. X 위에 발을 얹어서 표본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표본 평균이죠. 어떻게 구해요? N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냥 X1, X2 각각의 표본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싹다 더해서 N개로 나누기만 하면 표본 평균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라는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표본 분산은 하나만 이야기하면 기억나시나요? 표본 분산, 분산이니까 원래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쓱 써드릴게요. 그러면 X1에서 평균 빼시고 제곱하고 X2에서 평균 빼시고 제곱하고 얘네의 평균이 X 봐요. 그잖아, 그지? 어, 여기 붙잖아. 그 다음에 싹다 더해가지고 다 제곱을 해. 다 제곱해서 더해. 그러면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것을 뭐로 나눠요? 원래 n개니까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n-1로 나눠가지고 분산을 구하더라라는 것을 한 번씩은 봐두도록 하세요.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한 번씩은 어쨌든 간에 의미를 이해해야 되니까. 왜 n이 아니고 n-1로 나눴더라? 결국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었을 때 모분산에 좀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하려는 일이 뭐냐면요. 표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거 추출을 해서 표본을 만들었잖아. 표본에 대한 성질들로 무엇을 하느냐면 모집단에 대한 것을 추정할,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 통계적 추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 쓴 김에 우리 하나만 더 추가할까? 모집단에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어떠한 특정한 성질을 갖는 비율, 뭐 모집단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전부 대상으로 할 때, 안경 낀 학생의 비율,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모비율.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모비율. 얘는 어떻게 돼요? P라고 씁니다. 정해지겠죠. 고정된 값으로. 고정된 값으로. 그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내가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여기서도 표본 비율도 나타낼 수가 있겠네. Yes. 표본 비율은 어떻게 돼요? 내가 뽑은 크기 중에서 그 속성을 갖는 사람 수.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P-hat이라고 부릅니다. 요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놔 봅시다. 괜찮죠? 통계적 추정에서 하는 일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같이 넣어놔 봤어요. 이따 이쪽에서 좀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인공부터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표본 평균. 얘는 어때요? 얘 확률 변수예요. 그래야 흐름이 보여. 얘가 왜 확률 변수예요? 내가 n개의 표본을 뽑을 거거든. 근데 n개의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x 밥값은 달라집니다. 맞아요. x 밥값은 달라지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건그 x 밥값이 달라지면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또한 달라지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두 갈래 길로 흐름을 타고 갔었습니다. 마치 이산확률 변수처럼 볼수 있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2 또는 3, 최대 4 정도까지는 나오는데요. 4는 많이 안 나오니까 2 정도, 2, 4 정도, 2, 3 정도. 표본을 두 번, 세번 정도 확인하는데 자, 주의사항. 표본의 크기가 2, 3 이러면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게뭐 공을 두개 한꺼번에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본입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기본이 뭐예요? 이미 추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두번 나올 수 있는 거, 요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표본이니까요, 선생님. 한 번에 내가 30명을 뽑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한 번씩, 하나씩, 30번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다만, 뭐, 한 60만 명, 100만 명 중에서 뽑다 보니까, 100만 명이나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적으나 그게 그거다 보니까, 이때 그 사람을 뽑는다 이런 거할 때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이랑 같은 거로 생각한다 이런 말은 들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복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표본 한 두개, 세 개야. 이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럴 때, 질문 형태가 뭐냐면 이런 거야. 기억하세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자, 표본

세트 크기가 두 개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한테 평균이 2가 나올 확률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지? 표본의 크기가 두 개라는 건그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었을 때가 정확히 X 바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정확히 2가 될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므로 어떻게 돼? 한번더 체크해봐. X1과 X2, 내가 두번 뽑은 것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해석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X 모집단 안에서 내가 X1으로 나올 수 있는 게뭐1 또는 2 또는 3이라고 하면, 1 뽑고 3 뽑고, 3 뽑고 1 뽑고, 2 뽑고 2 뽑아야 되겠구나, 요런 흐름을 타고 가던 것이 요 유형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표본의 크기가 좀 커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산보다는 연속 형태로 들어가면서 갑니다. 표본 평균의 뭐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부터. 이러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흐름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형태처럼, 정규분포 형태처럼 그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상 유도하는 것도요, 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자, 똑같이 표본의 크기가 N개인 것에 대해서예요. 읽어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N개를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건? 무평균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요것이 암기가 돼야 돼. 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말하자면 이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데, 내가 10명씩 10명씩 요렇게 10명, 요렇게 10명, 요렇게 10명, 뭐 요렇게 10명, 요렇게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평균을 내니까 무평균과 같아지겠지. 그치, 그치.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외워야 돼요. 뭐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한글로 좀 적어 놓을게요. 무평균과 같다가 되다 보니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m 대신에 ex로 쓰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아시죠? 그쵸? 여기는요, 표본의 크기로 나눕니다. 누구를? 모 분산을. 암기. 그치. 유도 과정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암기가 잘 없는데요. 여기 한번 등장을 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한글로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얘는 쉽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얘가 제일 익숙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지? 이제 얘네 둘을 들고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중요한 정규분포 흐름을 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정규분포 타는 거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요 혼란한 틈을 타서 제가 이쪽에다가 살짝 뭐 하나 적어볼게요. 팁. 얘를 이용한 팁. 자, X 바가 있고요, M이 있고요, EX 바가 있었습니다. 평균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나오는 기호들입니다. 읽어봐요. 한글로. 표본 평균입니다. 내가 n명을 뽑았을 때그 n명에 대한 평균,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그쵸? 자, 무평균이고요. 얘는 뭐예요? 표본 평균들. 방금 말한 대로 n명의 평균 내는 행동을 할수 있는 한다 해가지고 다시 평균을 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평균과 같고요. 내가 그냥 뽑은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m과 항상 같을 리는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미리 해놓으시면 동그라미 하지 말걸. 약간 오타같이 느껴져서 지금이라도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나 판서는 잘하는 편인데 이거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놔야 되겠다. 1차라에 낫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팁. 작은 팁을 하나 끼워놨고요. 아무튼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실전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니까.

알고 있으셔야 될 거고, 여기서 넘어갑시다. 우리는 뭘 하죠? Yes, 일로 와서. X가 일단 모집단. 아, 그 전에 제목을 먼저 적을까?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의 정규 분포.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은 그냥 이렇게 지을게요. 표본 평균이라는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 그 내용을 하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럼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필요하죠? 평균, 표준편차 해서 제곱하면 분산되는 거예요. 이면. 그러면, X반은, 자, 일로 내려갈게. 여기서 N개의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N개에 대한 표본 평균이에요. 내가 뽑은 N개에 대한 평균인 표본 평균들 싹다 모으시면 그때마다 N개를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나오는 X바들, 표본 평균들은 어떤 분포를 갖고 있죠? Yes, 얘가 정규분포 따르면 너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문제 풀이 할때 이렇게 쓰라고 했던 그 골격 그대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평균은 모평균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 이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정규분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좀 루트 n 분의 시그마. 짠. 자, 추가적으로 사실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집단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만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X바, 즉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 여기다가 1번 내용이고. 이것도 그냥 써놓긴 할게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실제 문제는 모집단이 따르는 것으로만 나오기는 했는데요. 따르지 않아도 만약에 따르지 않고 대신에 n이 충분히 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여전히 어때요? 오케이. 이렇게 써놓을게. 그냥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른다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키우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표본 평균 자체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요 흐름은 딱 얘네들이랑 연결하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 이런 질문 말고 얘는 언제 쓰이겠어? 말하자면 나한테 뭐 21부터 30까지 범위에서의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어보고요. 그지? 그리고 뭐가 나와? 정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등장을 할 때. 표준 정규 분포표. 제가 이런 거왜 써드리냐면, 문제를 딱 만났는데, 대체 이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눈치를 못 채가지고 풀이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 이런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갑자기 이때 어때요? 표본 평균이 정확히 얼마가 될 확률. 이거는 표본 평균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여전히 그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의 차이처럼 이산 확률 변수 때 마냥 X바가 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올 때 정확히 이 확률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범위에서의 확률로 물어본다면 정규분포, 약간 이런 흐름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얘네랑 좀 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표본 평균이었어.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실내 구간을 내가 한 어디쯤 했을까? 여기다 써야지. 괜찮겠지? 왜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오늘 좀 좁단 말이에요. 좀 높게 쓸게요. 헛! 실내 구간! 근데, 모 평균의 실내 구간이라고 쓰겠습니다. 레 구간. 아유, 종아리 땡겨. 자, 간만에 까치발 한번 서봤어요. 자, 모평균의 실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쭈루룩 따지면서 가셔야지 여기 흐름이 이해가 될 텐데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은 뭘 하는 거냐면, X바를 내가 단 1회, 한 번, 구해요. 사실상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이게 맞는 거잖아. 처음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그죠. 자, 우리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표본 평균을 구하는 이유도 모집단에 대한 것을 추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표본 평균들을 구할 수 있는 표본 평균을 죄다 다 구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해갖고 추측하는 일이잖아. 그게 이제서야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단한번 구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거예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형태를 보세요. 실내 구간은 어떻게 쓰이느냐? 내가 구한 x 바로부터, 그래서 소문자로 쓰는 거야. 확률 변수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통 대문자를 써왔잖아요. 내가 단한번 구한 거다 보니까 소문자 x 바로 내가 구한 거 가지고 가져가는 거야. 무언가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모평균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빼고 더한 값 안에 뭐가 들어가요?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이게 실내 구간이에요. 자, K는요?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얼마인지가 문제 속에 나와야 돼요. Z를 기준으로 할 때, 그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그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 확률이 우리가 원하는 신뢰도 XX%라고 하면 이건 넓이가 얼마인 거야? 0.XX의 넓이를 갖는 거지. 그 K를 우리가 신뢰도에 의한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95%일 때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했을 때 넓이가 0.95가 되었거든. 그런 거. 문제에 나오는 상황을 보시고, N은 뭐예요?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스포를 해버렸네. 자, 시그마는 뭐예요? 표준 편차인데, 모표준 편차예요. 자, 그리고 문제 속에 이렇게 나왔어요. 때에 따라서는 사실상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들에 대한 유도 과정이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아, 지금부터 이렇게 실내 구간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한건 아니고요. 지금 봤던 것처럼 요 범위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범위, 이것을 실내 구간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렇잖아. 신뢰도가 XX%인 실내 구간 맞잖아요. 그죠? 그 Z 안에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 이것 따라오면 돼요. 얘랑 같이 봅시다. 우리가 X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겠어? 얘를 표준화 해야 되잖아. P 21로부터 평균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누어 가지고 Z로 바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생략할게. 요 행동을 하잖아. 그걸 역으로 추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역방향으로. 무슨 이야기야? Z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X바로부터 X바의 평균 뺏고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었죠. 요거 집어넣어서 식정리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식정리는 지금 안 할게요. 그죠? 그래서 실내 구간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왔던 추정, 그러니까 요 앞에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서 해왔던 행동들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얘기할까? 통계적 추정을 할 때에는 얘가 가장 먼저 목표였잖아. 내가 구한 X바로부터 M을 찾고 싶다며. 근데 못했던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른다의 흐름을 와야 이렇게 실내 구간을 말할 수가 있어서 이 마지막에 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들을 해놓으시면, 아, 얘가 중요하다면서 대체 왜 이제서야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있지 않으면 얘를 못하니까. 수학은 여러분, 다 흐름이에요. 사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 서사가 완성이 되려면 빌드업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막 환승하는 연애 프로그램 이런 것도요.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얘네끼리 갑자기 이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다안 돼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따른다 이 흐름이 없으면 못 풀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잖아. 이걸 이해해 주시면, 아, 이래서 나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온 김에 한꺼번에 갑시다. 우리가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표본 비율이에요. 그쵸? 표본 비율의 추정을 먼저. 그래. 그래. 자, 얘가 왔으니까 우리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 먼저 하자. 표본

여기다 써야지. 이 실내 구간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 모 비율의 실내 구간으로 써야지. 모 평균의 실내 구간처럼 모 비율의 실내 구간을 한번 써봅시다.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저쪽에서 했었어요. 다시 한번 갔다 와도 될까요? 네. 표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표본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 n분의 x, 즉 내가 n명을 뽑았을 때 나오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 뭐그 개수라고 했을 때 n분의 x를 p햇이라고 부를 거고요. 모 비율은 이미 정해진 값이에요. 그치? 문제 안에서 얘네 둘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총총 오세요. 이쪽에다가 한번 쓰고 갈게. 모 비율과 표본 비율. 모과 표본 비율. 사실 여기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용어도 헷갈리게 등장을 해서 그렇지 제일 쉬울 거예요, 여러분. 다 왔어. 여기다 옮겨 쓰시면 p햇이라고 했어요. 내가 뽑은 표본 안에서, 그치? n명 중에서 그 속성을 갖는 사람 수 n분의 x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그 x가 이미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항분포가 뭐예요? 이러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지. 이항분 빨리 당장 다시 찾아봐요. 내가 n명을 확인했지. 그죠? 표본의 크기가 내가 n명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 안경을 끼고 있었을 확률 자체가 모비율로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 이렇게. 여기에 모비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 수는 사실상 어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 아니, 정규분포까지도 갈 것도 없어. 이전에 일단. 평균이 얼마야? X의 평균이 NP죠? X의 분산은 NP1-P, Q로 쓸게요, 이제는.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 자리에 N분의 X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EX를 N으로 나눌까? P 그대로 나눌까? 표본 비율의 평균이 그래서 뭐랑 같죠? 모비율과 같습니다. 얘는 암기 없어. 완벽한 유도 과정이에요. 한번더 가볼게요. 그럼 표본 비율의 분산은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n분의 x가 들어가다 보니까 n제곱분의 vx겠죠? npq 집어넣을까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n분의 pq가 나와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만 얘는 분명하게 한 10초 컷 유도 과정이 있는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요.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가 되어줍니다. 그럼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당연하겠지만 n분의 pq한테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둘을 보니까 한번더 생각이 나죠. 어차피 여러분, 표본의 크기를 키울 때 x 자체도 어때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p햇은 어때? 표본 비율은? 한글로도 자꾸 쓸게. 친해지라고. 이, 아니야, 안 써야 되겠다.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길어져야 되거든. 표본 비율은 어때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 정규분포와 표본 비율의 정규분포화로 여기다 제목을 쓸게. 율의 정규분포. 흐름이 비슷해요, 여러분. 표본 비율의 정규분포라고 딱 써볼게요. 어떻게 돼? 정규분포 따르겠죠. 평균은 얼마야? p 그대로 오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그대로 옵니다. 루트 n분의 pq. 요렇게. 여기다 제곱을 써줘야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로 해서 흐름하고 똑같이 넓이에 대한 거 계산을 합니다. 잠깐 비교를 하시면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라고 할 때에도 X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확률 찾고 표준 정규분포 표가 등장을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나오겠어? P햇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과 표준 정규분포 표 쓰는 요 느낌 그대로 살릴 뿐이에요. 그게 이제 표본 평균일 때랑 표본 비율일 때랑 각각 나오겠지. 풀어내는 거 어렵지 않죠. 둘다 정규분포 따르는 흐름 타고 가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요 둘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더 써봐요. 모비율의 실내 구간은 p 햇으로부터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좀 넓게 써야지.

모비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하는 그거예요. 똑같이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신뢰도에 의한 값 이용을 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값은 뭐예요? K 루트 n분의 PQ가 원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PQ가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모비율을 추정하고 있는데 모비율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P햇, Q햇을 쓸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요. 우리가 여기 표준편차를 사용할 때, 여기에 표준편차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PQ 대신에 P햇, Q햇을 사용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히든이었죠. 그쵸? 그래서 더하기 똑같이 들어갑니다. 소범위를. K 루트 n분의 p 해 q 해수로 이 과정도 어떻겠어요? 여기한테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이 자리에 저 똑같은 흐름 탈 거거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p해수로부터 p 빼고 정규분포니까 루트 n분의 pq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p에 대한 걸 내가 추측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p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썼다? 아 여기서 p의 q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셔서 z 자리에 집어넣고 식 정리하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사실상 k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z 그럴 때 나오는 신뢰도 xx%라면 0.xx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z 자리에 xy에 대한 거로 바꾸든 아니면 피해에 대한 것을 바꾸든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신뢰 구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타고 쭉 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쓱 보셔도 알겠지만 내용이 많고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파트예요. 근데 흐름이 비슷한 게두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 쭈루룩, 그리고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 따른다. 한번더 어디로 가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신뢰 구간을 찾는다. 흐름 그대로 다시 한번 어떻게?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표본 비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측하는 신뢰 구간에 대한 이야기. 요렇게 큰 가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한번 쭉 써보는 게 여기서는 특히나 더 필요해요. 낯설잖아. 낯선 것을 빨리 깨는 방법은 그냥 계속 자주 보는 수 외에는 없어요. 저처럼 오늘 한번 쭉 써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게 되고 나면은 통계적 추정이 좀 만만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 확률과 통계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는 좀 아쉽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기출을 다루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03강 볼 건데요. 선생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신 시험 범위가 여러분의 학교마다

차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시험 중간고사나 1차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요 내용 당연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대단원 1단원 중에서 마지막 내용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들어갈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 선생님 조심스럽게 세 문제 정도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도 서술형 한 문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어디서 출제가 될수 있는지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럼 요 내용들 토대로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본문 한번 빠르게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법이랑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헌법에는 국가의 통치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자료 플러스 내용 중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 즉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요, 인권 중에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바로 기본권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둘이 겹치는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어려울 거 없었고 단독으로 나올 것도 딱히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기본권의 유형으로 한번 넘어갈 건데요. 여기는 단독으로 나옵니다. 자, 기본권의 유형은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결국 각 기본권의 성격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정리했던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는 실현 방안이 시험 문제에 나왔지. 이번에는 성격이 시험 문제의 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기본권의 유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유형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나랑 눈에 잘 보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본권의 유형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한번 체크만 할 거야. 그 다음은 2번 평등권. 그 다음은 3번 자유권. 자, 우리 자유권은 수능 특강에서 맨 밑에 조금의 내용과 그 다음 페이지로 슉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참정권. 그리고 5번 사회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청구권.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기본권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결국 나오게 되는 거는 바로 무엇이다? 성격.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왔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권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성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선생님 옆에 이상한 집 모양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도 요거 하나만 그려주시고요. 이제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 볼 겁니다. 기본권의 유형은요, 선생님들이 6가지를 공부했었죠? 먼저 밑줄만 쳤죠? 이 6가지를 내가 집에다가 비유할 거야.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기본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보이니? 보인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6개 공부했다. 네, 얘들아 잘 써야 돼. 잘 보고. 그 다음은 자유권. 네, 이렇게만 적을게. 그리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얘들아, 그리고 맨 밑에다가 평등권이라고 적어줘. 자, 선생님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림으로 연상할 것 중에 일단 두 가지 권리는 그림만 기억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체크하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우리 그림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 먼저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려놓은 다음에 선생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내용 보면서 같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인간을 내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요, 헌법이 추구하는

나는 최고의 권리이며, 얘들아, 그림 봐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권리이며, 어디에 있어? 기본권의 유형 중에서 지붕 맨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행사 기준이며 한계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대표적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행복추구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복추구권은 이제 내신 시험에서는 요 정도의 디테일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안락한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해. 근데 정신적으로 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권리까지도 행복추구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행복한 순간들을 사실 다 나열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걸 우리는 지금 나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행복에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포괄적인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체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 얘들아, 여기 너무 중요하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면 안 돼. 그럼 얘들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 대우는 가능한 거겠죠? 다시 얘들아. 모든 일체의 차별 안 돼. 똑같이 해야 돼. 이거야? 아니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면 안 돼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은 능력, 노력, 필요와 가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차별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 하나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바탕으로 바로 밑에 있는 내용 읽어봐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인정. 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에, 얘들아, 이거 체크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는데, 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에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나와요. 자, 요거는 그림에서 어디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시키냐면은 나는 화면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아마 이어서 볼수 있을 거야. 요 부분 봐봐. 얘들아, 여기. 평등권 봐봐. 평등권 지금 어디 있어? 다른 기본권들에서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거지. 즉,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즉,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미리 밑바탕에 싹 깔려 있는 거야. 저를 참정권이 뭐였냐면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만약에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참정권 의미 있어? 의미 없어. 평등하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어야지. 즉,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게 깔려 있어야지 참정권도 의미 있고 자유권도 의미 있고 나머지 권리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빨리 본 다음에 워딩 다시 볼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봐봐. 다른 기본권 보장이 베이스가 된다. 전제가 된다.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권의 성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의 성격은요, 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존중은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입니다. 근데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평등권 보이시죠? 그래서 평등권은 인간 존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붙습니다. 본질적 성격의 권리다.
쉽게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 그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평등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 존중을 위한 본질적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림, 베이스로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법 앞에 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등등 있는데 우리 요 정도는 조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의 금지. 이건 여러분 수능 특강 왼쪽 날개 빨리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자. 봉건제도에서의 신분처럼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게 되는 지위 같은 거, 그런 건 금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예제도, 신분제도 없잖아.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평등권의 내용이었고요. 얘들아, 한번더 정리하자. 평등권은 결국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등장한다? 성격이 선지로 등장한다.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자유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나 간섭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등장 배경까지 밑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어보자.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자유권이 형성되었대. 그럼 나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대. 국가 권력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네. 얘들아, 우리 이 그림 지난 시간에 어디서 봤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타인이 간섭하지 않을 권리. 그렇죠. 바로.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야.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온다. 근데 이 성격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갔다. 수능 특강에. 자, 우리 성격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것도 있지만 그림으로 연결시킬 것도 있다. 제일 첫 번째.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왜? 시민혁명 직후부터 보장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여기다 체크,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라고 하는 이유 알겠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나 타인은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막잖아. 그러니까 방어적 성격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니야.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도로 그쳐야 돼. 그러니까 국가 역할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그 말은 열거라는 게 뭐야? 쓰여 있는 거야.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유권은 포괄적으로,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부터 옆에다가 하나 체크해보자. 우리 성격 옆에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자유권이라는 것도 바로 본질적 성격의 권리예요. 우리 앞에서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권 역시 무엇에 해당이 된다? 본질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유권의 특징 중에 뭐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국가에 의해서 보장이 된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는 인간 존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거잖아. 그 말은 얘들 이거 보고 나서 쓰는 거야. 국가의 존재와 크게 상관없는 초 국가적 성격의 권리인 거야. 얘들아, 초자가 쉽게 초월하는 거야. 국가를 초월해서 국가 성립 이전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초국가적 성격의 권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포괄적 성격의 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헌법에 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장해줄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면요. 초국가적 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이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권의 성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적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기본권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얘들아, 밑에서부터 올라오자. 사회적, 경제적 자유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요게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마 내신 시험에서도 이렇게 제시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시문이 나온 다음에 A라고 나올 거예요. A는 기본권의 유형 중 하나이다 나오고, 어떤 게 침해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거야. 예를 들면 누가 읽어보더라도, 아, 이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거야. 아, 이거는 사회경제적 자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권이라고 위로 올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딱 찍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 내신 시험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 이것이 바로 자유권에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뭐 사실은 사회경제적 자유나 정신적 자유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랑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 사회적,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내용을 다 보면 어떤 내용이지 다 감이 와. 근데 신체의 자유는 죄형법정주의, 적법적 처벌리,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영장제도,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 일사부재력의 원칙 등등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시험 범위가 전체에 해당이 된다면은요, 이 내용은 저기 뒤에 수능 특강 13단원과 연결시켜서 나올 거예요. 만약에 학교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1단원 배우고 5단원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원. 그런 경우라면은 시험 문제에서 같이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체 자유라고 하는 게 적법 절차의 원리, 죄형법정주의, 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왜 들어가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신체의 자유 의미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체의 자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것처럼 신체 활동의 임의성이에요.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신체의 자유 안에는요, 요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상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한번 해볼까? 일단 예를 들면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은 아무 때나 나는 잡혀갈 수도 있는 거겠지. 조금 더 연습해볼까? 예를 들면 고문금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지. 또뭐 있을까? 영장제도. 체포나 구속 시에는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장은 법관, 판사가 발부하는데, 만약에 영장제도가 없다면, 아무 때나 나는 체포, 구속을 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연상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참정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참정권은 딱두 글자 기억해. 바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체크해보자. 왜냐면 요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국가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등장 배경, 근대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전에는요, 신분, 계급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됐어요.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얘들아, 요거 한번만 적어볼까?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참정권이 모든 국민에게 확립되었다. 맞아, 틀려?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확립된 거 아니죠. 왜? 재산, 성별 등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여성의 참정권 확대 운동 등등이 펼쳐진 거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바로 선거권 확대 운동.
이라고 부른 거였죠. 그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든 국민이 참정권이 보장되었다라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등장한다? 현대에 등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나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퀴즈에선 뭐가 나온다? 성격이 나온다. 요 성격 하나 꼭 체크하자. 제일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 선생님 앞에서 배웠었던 그 국민주권주의인가요? 네, 국민주권주의 뭐였지? 국민이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서 참여할 수 있는 거.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무엇이다? 정치적 기본권이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다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얘들아, 능동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 능동적 권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기본권의 성격, 참정권의 성격에다가 몇 가지 더 적어보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요 표현이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라는 게 나중에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인 거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야. 얘들아, 이 표현 선생님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봐.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국가가 있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가 전제가 되는 거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정권은 열거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얘들아, 열거 뜻이 뭐야? 미리 사전에 나열 쓰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참정권의 경우에는 헌법에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입법 절차로 구체화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은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선거권이에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공무 담임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피선거권, 공직취임권은요, 왜 공무담임권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후보자가 되는 거야. 또는 내가 공적인 일을 담당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무담임을 행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요거는 조금 체크해보자. 국민투표권입니다. 국민투표권은 헌법 개정안의 확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징, 뭐가 있다? 바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참정권 마무리했고요. 이제 우리 두개 남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 결국에 이거는 나의 삶의 영역에 나는 이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 들어와서 좀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너무 가리고 있었네.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좀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줘.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국가야. 네가 나서서 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 도와주겠니?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그렇지. 바로 어디에서?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사실은 사회권 같은 경우도 나머지 내용들 그림과 해당되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권의 등장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수능 강의 할 때에는 사실은 그냥 흘려서 얘기했어. 요거 내신 강의 할 때에는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 바로 요 부분이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라는 거. 자, 서술형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약간 부분 점수 같은 거 주는 그런 문항으로서 사회권이 최초로 규정된 헌법을 쓰시오.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자,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고민했어. 이거 말하면 헷갈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잖아. 내가 시험을 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올해 전법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올해 마음껏 말할 수 있어. 봐봐. 바이마르 헌법이야.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서술형에 한번 내봤다. 자, 오답을 알려줄게. 이거 오답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거야. 지워지는 펜으로. 자, 제일 첫 번째 오답. 네이마르 헌법. 축구 선수 왜 쓰세요? 이거는 뭐 이게 나그 대부분의
축구 잘하는 남자애들이 이걸 많이 썼어. 이거 들은 적 있거든. 아, 네이마르 막 이거 쓴 거야. 두 번째 오답. 마이바흐 헌법. 비싼 자동차 왜 쓰세요? 서술형에. 네이마르 아니고요. 마이바흐 아니고요. 그럼 뭐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 되셨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억해야 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부터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 권리인데, 얘들아, 적극적 권리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바로 그림이랑 연결시켜 봐. 개인의 삶의 영역에 국가가 들어오는 거야. 국가에 나좀 행복하게 해줘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 권리겠죠. 이거 어디서부터?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우리 배웠던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는 복지국가의 원리에서도 나왔던 그림이지. 그러니까 복지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입니다. 자, 우리 내용 굳이 다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왜? 무엇과 연결시키면 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근로삼권은 좀 기억하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내용들은 모두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자, 이제 우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권과 자유권의 비교인데요.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하는 거고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겁니다. 자유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사회권.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법적 성격. 자유권부터 하자. 국가 권력이나 간섭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 사회권.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좀 도와줘.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얘들아, 요 표현 기억해. 배려와 급부. 를 요청하는 적극적 권리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청구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 기억하세요.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요구야.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하였을 때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우리 청구권 한번 살펴보자. 성격은요, 적극적 권리예요. 왜? 침해된 기본권이 있을 때, 아, 속상해. 내가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 이걸로 끝내면 안 되지. 눈물을 닦고. 자, 나는 기본권이 침해됐으니까,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자, 뭐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거야. 아이고. 뭐라고 요청하는 거야? 침해된 기본권에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성격의 권리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국가 요구까지만 이렇게 체크해봐. 우리 방금 앞에서 뵀었던 사회권 같은 경우도 국가에 요구하는 거야. 근데 국가에 뭘 요구하는 거야? 사회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요구하는 거였지. 그 이번에 청구권은 뭘 요구하는 거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그 말은 둘다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건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요구 사항이 다른 거야. 그래서 둘다 적극적 권리인 거야. 다시 사회권과 청구권 둘다 적극적 권리인 이유는 뭐다? 뭔가 요구해 둘 다. 근데 요구하는 바가 다른 것뿐이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기 쉽게 선생님이 약간 그림으로 도식화해볼게.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됐어. 어떤 상황이야?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이야. 아니,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 너무너무 슬퍼. 지금 내 기본권이 침해됐어. 라고 울고 있는 거야. 매우 매우 힘들고 우울한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지. 어떻게 이겨낼 거냐면은, 나 이거 좀, 구제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야. 구제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되겠지. 그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야. 짜자잔 하고. 쉽게 설명하면은 비장의 카드인 거야. 이해됐어? 아니, 그냥 왜,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막 악당이 나타났어. 막 악당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나의 비장의 카드가 있지라고 이렇게 쫙 뿌리면은 그 악당이 싹 사라지지.
그런 거야. 다시

확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왜 수단인 거야? 바로 연결시켜. 꺼낼 수 있는 카드니까. 나에게는 할머니가 준 주머니가 있지. 비장의 카드가 있지라고 쓸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야. 자, 또한 실체적 기본권. 얘들아, 실체적인 기본권이 뭐냐면은 다른 기본권들은 그 기본권 자체가 목적이야. 참정, 뭐 사회. 그 기본권 자체가 목적이야. 근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기본권을, 예를 들면 참정권이 침해돼서 참정권을 구제해줄게요라고 하는 절차의 성격이기 때문인 거야. 아이고, 참정권을 구제해줄게요라고 하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절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외워. 물론 외워서 되는 경우도 있지. 근데 수단적, 절차적 성격이다라고 하는 게 선지에 나왔을 때는 외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 내용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청구권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청원권. 국가에 원하는 바를 어떻게 요구한다? 문서로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한다. 얘들아, 이제부터는 왜 청구권이 수단적, 절차적 성격의 권리인지 보는 거야. 내가 기본권이 침해됐어. 그럼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만약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해서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받았어. 근데 내가 만약에 구조를 못 받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못 받았을 때 국가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줘. 구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았잖아. 근데 지금 이걸 도와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형사보상 청구권. 자, 이거는 만약에 시험 범위가 여러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어. 그러니까 쉽게 내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판 중이야. 근데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무죄래. 집에 가래. 아무 문제 없대. 아무 문제 없는 무죄래. 그런 경우에 어때? 속상하지. 나 무죄인데 나왜 지금까지 구속시켜 놓은 거야? 그때 내 구속에 대해서 보상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 설치 관리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나 지금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어. 배상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꺼내는 카드. 수단적 성격의 권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줘라는 절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기본권의 제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권의 제한은요, 요거부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지금까지 봤던 거,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회권, 청구권, 그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에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은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위의 내용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법적인 요건으로는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즉, 방법 어떻게 제한할 건데? 과하면 안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과잉금지의 원칙, 다른 표현으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쉽게 설명하면은요, 과하지 마.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목적이 이렇게 있어. 이거 넘지 마. 목적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라는 걸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걸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지금 여러분 왼쪽 날개에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나와 있죠. 제목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요, 과잉금지의 원칙 되어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한 네 가지 세부적인 파생 원칙이 나옵니다. 그네 가지 파생 원칙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옆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왼쪽 날개에다가 같이 밑줄 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과하면 안 되는데라고 물어본다면은 제일 첫 번째는 목적이 정당해야 돼.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단의 적합성. 다른 표현으로는 방법이 적절해야 돼. 방법의 적절성도 갖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해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입니다. 사실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딱 걸렸네. 자, 사실은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침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자, 아까 피해되는 사익이 있다라고 했었죠. 피해되는 사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피해되는 사익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피해되는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공공선 사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적어도 공공선이 크거나 같아야 돼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피해받는 사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침해받는 사익에 비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공익이 더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적어도 커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선생님, 과잉금지원칙은 네 가지 중에 몇개 지켜야 돼요? 네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얘들아 하나 적어보자. 바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서술형으로 낼거 같다라는 이유. 몇 개야? 네 개야. 하나당 1점만 해도 벌써 4점짜리야.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외워둡시다. 알았죠?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주고 나머지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유와 권리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즉, 개별 기본권의 기능이 상실하게 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제한으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내용 스피드하게 한번 정리했고요.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예 알려줄게. 일단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청구권이랑 참정권 중 하나래.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한 학생을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만약에 청구권이라면은 참정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방법 알려줄게. 어느 단원에서든지 이런 표의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다. 여러분의 답을 적는 거야. 아직 청구권이랑 참정권 중에 뭔지 몰라. 그럼 이렇게 적고 나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보는 거야. 자, 제일 첫 번째.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가? 청구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맞죠. 왜? 국가에 요구하는 거잖아. 적극적 권리잖아. 침해받은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니까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야. 참정권. 당연히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죠. 둘다 아닙니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청구권이죠. 참정권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입니다.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까 사회권이었죠? 둘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의 일관되게 옳은 응답을 학생은 바로 갑이겠죠. 청구권에 해당, 아니, 갑이 아니라 뭐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그쵸. 바로 참정권에 해당이 되도록 요거죠. 요렇게 똑같이 대답을 한 요기였죠. 누가 해당이 됩니까? 바로 정답은 갑.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쓴 다음에 비교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그래서 이러한 표 스타일의 문제 갖고 왔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요거 하나 체크해.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내가 아예 싹 정리해 줄게. 이번 문제를 통해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 제일 첫 번째 사회권입니다. 왜? 이거는 외우지 말고 생각해 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한다라는 거는 국가가 존재해야 돼. 그게 전제야. 그리고 두 번째, 청구권. 침해받은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니까 국가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참정권. 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셋다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 말이 나온 김에 아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다음 장, 기본 문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푸는 방법 알려줄게. 기본권의 유형 A입니다. 특정 종교 중 하나를 훈련병을 대상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것은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권 A를 침해한다. 자, 일단 뭐랑 관련되는

0: 종교의 자유랑 연결되는 거지. 종교의 자유는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자유권과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문 봐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 기본권의 유형 A라고 되어 있잖아.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유권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지금 빠르게 선지 한번 봐봐. 선지는 뭐가 나와? 결국엔 다 기본권의 성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야 보장돼? 아니지. 포괄적 성격의 권리였지.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정답 4번. 마지막 5번.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따라서 8번의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성격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기본권의 유형 A, B, C에 대한 설명인데, 각각 자유, 참정, 사회권 중 하나래. 근데 지금 사례에 A, B, 또 사례에 B, C가 나와 있어. 2개씩인데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기본권 침해 사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본권 2개씩만 일단 써놔. 한번 가보자. 동그라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요,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선거 당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대. 이에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그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고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대.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침해되고 있는 거 뭐겠어? 두 가지 찾아봐봐. 참정권이겠지. 또. 사회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찾았어? 우리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일부러 여러분 보기 쉽게 좀 색깔 다르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을은 아파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학습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거겠지. 또한 자신의 종교가 고등학교가 자신의 종교가 아닌 원하지 않는 다른 종교 수업을 듣도록 강요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거겠네. 그렇다면은 사회권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겹친 거는 뭐겠어? 그렇지. 바로 B는 사회권이 되는 거겠죠? B는 여기다 쓰자. 지우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회권이 되는 거고. A는 참정권이 되는 거고. C는 자유권이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지금 B는 겹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사회권, 사회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찾았으면은 이제부터 1번부터 쭉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권리, 사회권이죠? A는 참정권이었잖아. 2번,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죠. 바로 그림 떠올리십니까? 자유권이죠. B는 사회권. 잘못된 설명. 자, 그 다음 3번.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 자유권이 아니죠. 국가 권력의 침해나 간섭을 막아야지.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죠. 잘못된 설명. 4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를 포괄성을 가진다. 사회권은 열거적 성격의 권리였어. 반면에 자유권은 그렇지. 포괄성을 갖는 거였지. 정답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뭐였어? 청구권이었지. 아, 지금 여기서 청구권 안 나와 있지.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에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쭉 넘어가서 실전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실전 문제 5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제시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내신 시험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제시문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결국에 힌트가 되는 문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 기본권의 유형 A, B, 기본권 중에서 두 가지래. 그 일단 제시문을 통해서 A랑 B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출마하면서 자기의 선거를 준비하거나 기획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관련 헌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대. 헌법재판소는 이제부터가 시작되는 거야. 앞에 있는 내용 선생님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대. 됐어?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자. 또한 관련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 예정일 경우 입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의 기획회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과 및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대. 됐어요, 여기까지? 한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야. 봐봐. 다 찾았어, 여러분? 단서? 합리적 차별 취급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비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대. 얘들아,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어디였어? 사실은 여기 있는 문장이었어. 여기 이는 에서부터 A랑 B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다시 봐봐. 국가 및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 담임권이 포함되는 A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야? 바로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힌트가 되는 내용 결국 여기 잡아봐봐. 근데 이거 앞에 있는 내용 뭔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수 없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네? 그러니까 뭘 침해한 거야? 그렇지. 평등권을 침해한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A랑 B를 찾는 거야. 자, 이 제시문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 다른 제시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다? 그렇지. 바로 힌트가 되는 내용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 선진은 또 뭐야? 기본권의 성격이야. 국가 권력의 행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참정권이었죠? 아이고, 정답 1번이네. 끝. 얘들아, 2번도 보자. 이거. 2번 선제 기억해. 내가 이래서 요거 갖고 온거 있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분열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권리 아니죠. 얘들아, 기본권의 제한은 옆에다 크게 적어. 앞에 기억해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이야. 모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목적, 방법 등등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라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 가능한 겁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참정권과 연결이 되는 건데 A와 달리라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본권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로서 깔리는 권리는 그림 기억해야 되지. 그렇죠. 평등권이죠. B와 달리라고 잘못된 설명. 마지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의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었고, 둘다 해당되지 않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한번 응용 문제 풀어봄으로써 다 맞출 수 있는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시험장 가서 요 내용도 다 맞춰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3: 아이고,
2: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인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수능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3강부터는 3단원에 진입을 합니다.
1: 이 3단원의 앞부분인 자극의 전도와 전달,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이 이 우리 1차 정기시험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변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 2단원, 3단원 앞부분까지 보통 1차 정기시험 범위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변별을 시도를 할 것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너무 벼락치기보다는 미리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이 다 흥분의 전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극의 전달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짚어볼게요. 일단은 자극의 전달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뉴런의 구조와 종류는 기본적인 지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이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흥분의 전달 부분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전달을 구분을 잘 해놓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근육의 수축을 공부를 할 텐데요. 근육의 수축에서는 계산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길이 변화 계산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보통 여기에서 변별을 시도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행평가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축, 이완 이런 상황을 주고 이렇게 답변하게 하는, 아니면 뭐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그런 수행평가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생명과학원을 3학년 때 내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교육과정상 문과 계열의 어떤 과목을 주로 이수하는 그런 학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많이 어렵게 출제될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쉬운 문항부터 조금 출발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원, 2단원처럼 내가 그냥 암기하고 외웠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40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뉴런의 구조를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뉴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축삭돌기 말단이다, 뭐 가지돌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디를 의미하는 거고 그 부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의 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간단히 그렸을 때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해서 주로 뭔가가 있어 보이는 부분, 그 부분과 여기서 길쭉하게 뻗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그냥 간단히 그릴 때 이렇게 두 가지 부분만 살려서 그리는 일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살린다면 이 머리처럼 생긴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갈기가 뻗어져 나오고 있는 이런 그림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정리를 했을 때 여기 뭔가 머리처럼 생긴 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의 명칭이 바로 신경세포체입니다. 지금 이 뉴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죠. 뉴런은 그냥 우리말로 신경세포거든요. 뉴런이라고 해도 되고 신경세포라고 해도 되는데, 그 신경세포의 몸뚱이 부분이다, 몸체 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신경세포의 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핵도 있고 많은 그런 세포 소기관들도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신경세포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져 나온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름도 가지돌기예요.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럼 이 가지돌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쪽으로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감각기로부터 받은 정보가 여기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뉴런으로부터의 정보를 여기로 이제 입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이 가지돌기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곳이다. 그럼 이렇게 길쭉하게 한 가닥으로 뻗어있는 요거는 축삭돌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동차 구조 이런 거 배울 때도 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길쭉하게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축삭돌기는 정보가 이쪽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내보낼 때는 축삭돌기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이 뉴런 안에서의 어떤 정보의 흐름은 이온의 흐름을 통한 전기적인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전선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전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뉴런이 이렇게 축삭돌기가 굉장히 긴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 전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축삭돌기에 뭔가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런 볼록볼록한 동글동글한 구조물들이 감겨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명칭이 바로 마리집이라는 건데 마리집은 얘가 알고 보면 별도의 세포가 하나씩 감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고 얇은 그래서 만두피처럼 생긴 슈반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슈반세포가 넓고 이렇게 진짜 밀어놓은 것처럼 반죽을 밀어놓은 것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걔가 여기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기 때문에 이름을 마리집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슈반세포가 감겨있는 구조가 마리집이고 그럼 여기는 슈반세포가 하나, 둘, 셋, 네 개 감겨있는 걸 그린 거죠. 별도의 세포가 감겨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집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랑비의 결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마디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마리집이 있으면 얘가 그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우리도 그냥 구리선이 이렇게 사실은 전선인 거잖아요. 근데 구리선 바깥쪽에 고무로 이렇게 피복을 씌워놓죠. 그러면 이 바깥으로 그 전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연체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집도 그런 절연체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리집으로 감겨있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그런 이온의 흐름, 그런 전기적인 이동이 없다는 거고 마리집에 없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그런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속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슈반세포가 감겨있는 게 마리집이고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해서 그 마리집이 감겨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온의 이동이라든지 그런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뉴런의 종류를 나눠볼 겁니다. 근데 어떤 그룹을 구분한다고 할 때 그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나눠진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을 무슨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일단 조금 전에 공부했던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없는 뉴런으로. 그럼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말 그대로 마리집 뉴런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마리집이 없다? 그러면 민자가 없단 뜻이에요. 그래서 민소매나 민달팽이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민 마리집 뉴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런은 마리집이 있고 어떤 뉴런은 마리집이 없을 때 마리집이 있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마리집이 있으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이 뉴런을 통해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전도속도라고 부를 건데 그 전도속도가 마리집이 있을 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아까 이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절연체 역할을 해서 그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는 이런 이온의 이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마리집이 없다면 그 이온의 흐름이 계속 여기를 쭉 타고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일어나고 건너뛰고 이렇게 경중 뛰는 것처럼 전도가 일어날 수 있어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약 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논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뉴런의 그림을 주고 뭐 ABC 뉴런의 전도 속도를 비교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서술해라. 그러면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이 있을 때 뭐 B는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기 때문에 A인 민마리집 뉴런에 비해서 전도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붙여서 서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는 전달까지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는 흐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속도 비교를 하는 그런 논술형 문항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구분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기준으로 나누면 마리즘 뉴런과 민마리즘 뉴런인 건데 근데 마리즘 뉴런 중에서도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눴습니다. 구심성, 연합, 원심성. 근데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거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일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각 뉴런,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의 경우에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 그래서 그 감각기관의 정보를 어디로? 연합 뉴런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각 뉴런의 역할입니다. 요거는 얘는 그냥 정해져 있죠? 감각 정보를 연합 뉴런에 전달한다. 그럼 감각 뉴런이에요. 그럼 연합 뉴런은 뭐하냐? 그 감각기로부터 온 정보를 종합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종합했더니 나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굉장히 뜨겁다는 정보가 왔는데 그럼 내가 손을 좀 떼야겠는데 그럼 손을 떼라 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합 뉴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연합 뉴런이 무슨 어떤 그 명령을 내렸어요. 손을 떼라. 근데 연합 뉴런이 손에다가도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이 연합 뉴런이 내린 그런 명령을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골격근이라든지 그런 반응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 따로 있고 걔를 우리는 운동 뉴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령 내리는 애가 연합 뉴런, 명령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 감각 뉴런, 그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는 애한테 갖다 주는 애, 명령을 전달하는 애, 그게 운동 뉴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 뉴런으로 구성된 우리 몸의 부위들이 뭐가 있냐면 뇌나 척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부에 들어있는 그런 뉴런들로 구성된 그 기관들이 있는데 뇌나 척수가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위치상으로도 중심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얘를 중심으로 봅니다. 심. 그러면 이 중심 쪽으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구심성이에요. 불러들일 구자를 쓰거든요. 불러들인다. 불러들이는 그런 방향이에요.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방향의 정보 전달이다. 그러면 구심성 뉴런, 다른 말로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이렇게 먼 쪽으로 내보내는 게 원심성, 운동 뉴런의 역할이잖아요. 이 원자가 멀 원자, 원향어선 할 때 그 원자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먼 방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흐름의 정보 이동이다. 그러면 원심성 뉴런, 다른 말로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외울 때는 기억은 기억끼리 연결하고 이응은 이응끼리 연결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감각 뉴런, 다른 말로 구심성 뉴런의 생김새인데 다른 연합 뉴런이나 원심성 뉴런은 뭐 마리집이 있고 없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경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좀 이렇게 뻗어나와 있고 여기에서 축삭돌기가 하나 길게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신경세포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게 신경세포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41페이지에 이 그림 있잖아요. 신경세포체 부분에 조금 강조해서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오히려 축삭돌기가 있고 축삭돌기의 한쪽 옆구리에 신경세포체가 달려있어요. 뭐 밑에 그리든 위에 그리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의 중간에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감각뉴런으로 그냥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상. 그래서 얘를 간단히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간단히 그렸을 때는 감각뉴런이 축삭돌기의 뭐 이쪽이 됐든 아니면 뭐 위로 그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위로 그리든 뭐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것처럼 신경세포체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른 애들은 어떻게 그려지냐? 다른 애들은 저 동그라미가 신경세포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상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앞으로 전달을 배우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이 정보의 흐름은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 쪽으로 정보를 주고 연합뉴런 쪽에서 원심성, 운동뉴런 쪽으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항상 일방통행, 요 방향으로만 정보가 이동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흥분의 전도.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이 내용 자체를 처음에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거를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푸는 문제들은 내가 배운 그걸로 푸는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흥분이 무엇이냐? 흥분이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휴지 상태, 이게 쉴 휴자잖아요. 평소에 쉬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된 것을 우리는 흥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으면

뭐 가만히 있다가 흥분하지 않으니까 자극이 있을 때 휴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됐을 때 우리는 흥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흥분이 전도된다는 거는 그 뉴런 안에서 그 흥분이 옆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뉴런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그럼 여기에서 흥분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흥분이 거기에 그냥 머물렀지 않고 이 뉴런의 요 안에서 옆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또 전달도 일어날 수 있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한 뉴런 안에서의 이동인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평소 휴지 상태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뭐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평소의 휴지 상태, 자극을 안 받았을 때는 우리는 분극 상태라고 부릅니다. 극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극이 나눌 분자, 나눠져 있는 상태다 해서 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활동 상태가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탈분극합니다. 분극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탈분극.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뉴런 있었는데 여기다 자극 줘가지고 여기가 분극이었는데 탈분극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옆으로 그 흥분이 전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옆으로 그 신호가 이동이 됐으면 충분히 자극 받은 애는 자기 할 일을 다한 거죠. 나는 지금 이제 의사표현 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거를 다 옆으로 그런 정보를 줬잖아요. 그럼 얘는 다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또 받아야 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은 끝났어. 그러면 바로 다시 분극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재분극을 한 단계 거칩니다. 그래서 재분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살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서 분극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다. 분극이었는데 자극을 받으면 탈분극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분극을 거쳐서 분극으로 가게 된다. 이런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평소에 분극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돼요. 분극. 왜 그런 극이 나눠지는 상황이 생기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비우고 지금 머리를 좀 맑게 한 다음에 다른 거랑 병행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이 설명에 머리를 다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뉴런의 모습입니다. 뉴런이 굉장히 가늘고 길잖아요. 근데 그걸 좀 확대해보면 얘도 엄연히 세포막으로 외부와 내부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포가 풍선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풍선막에 해당하는 세포막이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3D로 다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있고 그 안쪽 공간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풍선 중에 그 강아지 만들고 뭐 하는 그런 파티 풍선 있죠? 이렇게 길쭉한 거.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늘고 길지만 엄연히 이 막을 경계로 내부와 외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아주 가늘어서 그냥 간단히 그릴 때 그냥 선으로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내부 공간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 그림이고, 그래서 얘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그 내부 공간이 있는데, 근데 아주 미세한 유리 전극을 만들어가지고, 안에다 하나 꽂고, 밖에다 하나 꽂아서,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차를 측정을 해봤더니,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좀더 마이너스를 띄고 있더라. 이게 평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비교적 마이너스. 바깥쪽으로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 대략 얼마?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안쪽이 마이너스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냥 가만히 평소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극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가? 자,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막의 그림을 선생님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이제 표현해 볼 텐데, 이 막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다시 선생님이 나름대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막이 있는데, 위에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확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그막 하나만 지금 확대했기 때문에 그막 하나를 기준으로 그 막의 아래쪽은 세포 내부 공간이 되는 거고, 그 막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린 이 공간은 바깥쪽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랬을 때이 세포막에 여러 종류의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막 단백질들이 콕콕 박혀 있고요. 그막 단백질들마다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종류는 지금 여기서 딱두 가지 배울 건데,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은 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도록 이렇게 형태와 색깔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이게 막이죠? 근데 이건 단면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 내부 공간과 바깥쪽, 이 세포의 외부 공간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 세포막에 막단백질들이 콕콕 박혀있는데, 뭐 박혀있다 못해 굉장히 크게 강조해서 그려놨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종류에 따라서 같은 형태와 같은 색깔의 도형으로 선생님이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보니까 세 종류의 막단백질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명칭이랑 역할을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소개할 것은 이 노란 애들입니다. 노란색 타원형으로 선생님이 표현한 애들인데, 걔네들의 이름은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뭐더 정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겠지만, 보통 우리는 나트륨 이온,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가 이동시키는 애들은 누굴까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둘 다겠죠? 걔네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 단백질들인데, 얘 독특한 점, 가장 우리가 꼭잘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은 얘는 ATP를 이용한다. ATP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그런 어떤 잔돈, 화폐에 해당하는 애인데, 걔한테 걔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인상계 하나 떨어지면 거기서 에너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굴리는 애가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에너지를 써야만 일어날 수 있다.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키는 애들이다라는 애들이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키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나가 하면서 계속 쫓아내기만 해요.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나가 내보냅니다. 여기서도 얘도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들여오는 일은 없어. 무조건 내보내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이동한다? 그럼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은 나가 하고 무조건 쫓아내고 칼륨 이온은 내부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포 내부는 따뜻한 집안, 안락한 집안. 그다음에 바깥은 아주 추운 영하권의 바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쫓겨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막 너무 들어가고 싶고. 칼륨 이온은 안에 따뜻한 데에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고 감정이입을 좀 하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펼쳐지게 되냐면요. 칼륨 이온은 밖에 있는 거를 계속 잡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밖에 조금 있는 꼴을 못 봐. 무조건 잡아가지고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안팎의 칼륨 이온의 농도를 비교하면 안쪽이 훨씬 높아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 쓰면 그 농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칼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이 훨씬 높습니다. 계속 잡아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계속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적고 바깥쪽에 많아요. 바깥쪽에 계속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농도 차이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죠. 얘에 의해서 이런 농도 차이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절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황에 따라 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안팎의 차이가. 그런데 절대 칼륨 이온이 밖이 많아진다던가, 나트륨 이온이 안이 많아지는 일은 탈분극, 재분극, 무슨 상황에서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이 많고,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밖이 많습니다. 그 차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절대 뒤집히는 일은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그런 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칼륨 이온 통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파란색 네모로 표현을 했는데요. 칼륨 이온 통로는,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게 생겼죠, 이름이. 근데 아까 펌프랑 통로를 잘 비교해야 돼요. 아까 펌프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내가 나트륨 넌 내가 무조건 내보낼 거야. 나가 하고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방향을 펌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어. 하지만 통로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진짜 문이에요, 문. 그냥 열어만 주는 거야. 이동만 가능하게. 그래서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면, 통로를 통한 이동의 방향은 농도가 결정합니다. 농도가. 그래서 자동으로 고농도에서

전용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농도는 아까 누가 결정했지? 펌프가 퍼내가지고 농도 차이를 만들어 놨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농도 차이는 펌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통로가 열리면 그냥 그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이동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만 가능하게 문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로입니다. 얘는 에너지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확산돼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퀴즈. 칼륨 이온 농도는 어디 높다 그랬죠? 안과 박 중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아유, 우리 칼륨 들어와, 들어와 해가지고 안쪽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칼륨 이온은 안쪽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입니다. 뭐 이쪽도 바깥쪽이고 이쪽도 바깥쪽이니까. 저농도. 그럼 만약에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어디서 어디로?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렸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통로를 통해서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문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륨 이온 통로입니다. 근데 칼륨 이온 통로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막에 상당히 많은 수의 칼륨 이온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일부는 항상 그냥 열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는 걔가 클릭하면 나올 건데 항상 열려 있어서 얘가 그냥 늘 열려 있어. 그러면 늘 열려 있는 그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는 칼륨 이온이 어디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농도인 안에서 저농도인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항상 나가고 있는 애들이 조금씩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극을 받든 안 받든 그냥 항상 일부 열려 있는 칼륨 이온 통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나트륨 이온 통로 설명을 할게요. 얘는 나트륨 이온을 이동시키는 애겠죠. 근데 이름이 통로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얘가 결정해? 아니야. 얘는 그냥 문이죠.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 농도가 결정하는데, 나트륨 이온은 어디만 타고? 계속 쫓겨나가지고, 밖에만 타고. 여기 바글바글해, 여기.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렸다. 열리면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이동은 항상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나트륨이 굉장히 추운 겨울에 밖에 오두로 쫓겨나가지고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쏟아져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막단백질들에 의해서 애들이 이동을 할 텐데, 자, 이제 다시 분극 정리하겠습니다. 평소 상태입니다.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평소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얘는 항상 작동해요.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칼륨 이온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나트륨 이온은 데리고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농도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부 항상 열려있는 칼륨 이온 통로가 일부 있다고 했어요. 얘 빼고 나머지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 통로는 그냥 평소에는 닫혀 있는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평소에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애초에 질문이 뭐였어요? 왜 분극 상태일 때, 평소 상태일 때, 안쪽이 상대적으로 70 정도로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분극. 원인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42페이지에 줄글로 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쉬운 거는 음전하 띤 단백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게 세포 내부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띄고 있는 애들이 안쪽에 있다. 그럼 안쪽을 마이너스로 만들겠죠. 그래서 그 얘도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안쪽을 마이너스로 만드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온의 막 투과도 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막을 투과하는 정도의 차이라는 건데요. 일단 펌프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는 그냥 조금 무시하고 생각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긴 하는데 뭐 나트륨 칼륨 계속 이동하고

그런데 평소 상태일 때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는 펌프 빼고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펌프를 통해서만 지금 밖으로 계속 쫓겨나고 있고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는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는 거의 없다시피 전혀 제로는 아닌데 얘가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칼륨이온은 일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계속 있다고 했죠.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칼륨이온만 밖으로 일부 새어나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펌프는 좀 제외하고 통로를 통한 이동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칼륨이온은 양이온이잖아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을 더 플러스로 만들고, 그럼 얘에 비해서 안쪽은 더 마이너스로 느껴지게 하겠죠. 양이온이 밖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붕괴 상태일 때는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보다 낮아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양이온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가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해하면 좋고 못해도 뭐 문제는 풀수 있다. 그래서 기본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평소에 붕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새어나가는 칼륨 이온이 있어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하고 있고. 자, 근데 만약에 자극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탈분극입니다. 이 부분에 자극이 왔는데 그 자극의 충분한 세기, 우리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세기의 자극을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얘가 열립니다. 그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문이 열리네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나트륨이 들어오죠. 그죠? 얘는 어떤 상태였어? 나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픈데 쫓겨나 있었어. 오들오들. 열리기만 하면 쏟아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러면 쫙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탈분극에 일어나는 일이다. 뭐 여기도 있고.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데 얘도 양이온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칼륨이온 요거 조금 나가는 것 때문에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그거보다 이렇게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안쪽을 점점 더 막전위로 올려서 차이를, 일단 원래는 안쪽이 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양이온이 들어오면 이 차이가 줄어들겠죠? 0까지 갔다가 오히려 안쪽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뒤집혀요.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오히려 안쪽이 더 플러스가 일어나는.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는 게 바로 탈분극. 근데 지금 이 부위에 자극을 받은 거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안쪽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평소보다. 근데 이 안쪽 공간은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옆에 다 연결이 돼 있는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이때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를 추가로 더 엽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나트륨 이온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 이후에 옆으로는 그렇게 전도가 될 예정이고 지금 이 부위, 이 자극을 받은 부위만 볼게요. 그러면 이미 얘는 나트륨 이온 옆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면 여기는 할 일을 다한 거야.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되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자. 일단 뭐 닫아줘야 되지? 열렸던 나트륨 이온 통로 닫아줘야죠. 다 닫았어.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지. 안쪽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애들은 나중에 얘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펌프밖엔 방법이 없어. 얘 열면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닫아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 안쪽이 플러스인 게나 몹시 그냥 못마땅하다. 평소 상태랑 너무 달라서 나 지금 너무 언짢다. 일단 안쪽을 마이너스로라도 먼저 바꾸자. 이런 전략을 펼칩니다. 그럼 안쪽을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양이온을 밖으로 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빠르게 빼낼 수 있는 양이온은 칼륨이온이죠. 그죠? 이건 통로만 열어주면 그냥 나가요. 안쪽에 칼륨이온 바글바글 하니까. 그래서 통로만 열어가지고 밖으로 양이온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양이온은 더 이상 닫았으니까 나트륨이온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칼륨이온인 양이온이 밖으로 나간다면 빠르게 바깥쪽이 더 상대적으로 플러스, 안쪽은 더 마이너스로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막전위를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이후에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지금 처음이랑 뭐가 달라졌어? 나트륨 이온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극을 받은 부위에 막전이

이 변화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평소 상태가 휴지 상태라고 했죠. 그때는 바깥에 비해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7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을 우리는 휴지 전위라고 부릅니다. 휴지 상태일 때의 전위 값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요 휴지 전위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이 시점에 딱그 지점에 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 자극을 주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가 오픈되죠. 그렇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양 이온인데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안쪽을 쭉 올리다가 안쪽과 바깥쪽이 같아지는 0까지 만들었다가 더 쏟아져 들어오니까 안쪽에 오히려 플러스 35나 30 문항에 따라서, 근데 보통 플러스 30이라고 얘기하는 문항이 많습니다. 거기 꼭대기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면 옆으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면서 옆으로 이제 전도 될 거고, 그럼 이 지점은 할 일을 끝냈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트륨 이온 통로를 닫아. 통로는 닫죠. 클로즈드. 닫아줍니다. 일단 닫아야지. 그리고 뭘 열어? 칼륨 이온 통로를 엽니다. 그러면 양이온이, 칼륨 이온이 통로를 열면 어디로 나가? 칼륨 이온은 항상 금지 오겹으로 안에 막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열리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플러스를 띈 애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3번 이 과정이 재분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가 너무 신나게 나가가지고 평소에 있던 마이너스 70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한80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고 한다. 너무 과하게 나가가지고 분극보다 더 과하게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됐을 때 과분극이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때이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 값을 기준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뭐 다른 지점, 마이너스 7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마이너스 50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50이라는 값만 가지고는 탈분극 상태인지 재분극 상태인지 알수 없지만, 플러스 30이다. 뭐 여기 이 그래프로는 35겠죠. 그러면 아, 탈분극 꼭대기. 마이너스 80이다. 그러면 과분극. 딱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방금 봤던 내용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표고요. 우리 교재에는 44쪽.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그래프 각각의 시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방금 전까지 공부한 거는 자극 받은 지점에 대한 얘기죠. 자극 받은 지점이 받으면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그 다음에 다시 분극. 요건데 이때 쏟아져 들어왔던 이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옆에를 추가로 탈분극으로 만든다. 한 박자 늦게. 그리고 여기 쏟아져 들어온 애들이 또 옆으로 확산이 되면서 한 박자 늦게 또 옆에를 탈분극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뉴런에서 옆으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돌림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박자 늦게 옆에를 또 탈분극, 재분극. 또한 박자 늦게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일어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흥분의 전달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고 선생님이 예고를 했죠. 그래서 전달의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랑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달은 다른 뉴런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두 뉴런이 인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앞에 있는 뉴런에다가 여기다 자극을 줬습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그러면 전도는 이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어요. 전도는 양쪽 방향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 뉴런 안에서 가능해.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 전도를 통한 이동은 전기적인 신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온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전선이 연결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기서 뉴런이 끝났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진 상태다. 그럼 다음 뉴런으로는 그 전기적인 신호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신호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게 바로 전달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개의 뉴런이 만나고 있는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에서 신호의 연결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다시 이어가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평소에 이렇게 작은 포장들이,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의 일부인데, 작은 포장들이 예쁘게

어때요? 뭐 하는 애인 것 같아?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전기적인 신호가 왔는데 다음 뉴런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이 화학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다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안에 저장이 돼 있다가 여기 끝까지 이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시냅스 소포가 점점, 요 그림 볼게요. 점점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면서 세포막이랑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세포 외부 공간이죠. 그럼 지금 이게 앞뉴런의 세포막, 이게 뒷뉴런의 세포막, 이거는 그냥 세포 외부 공간, 시냅스 틈이라고 보는 건데, 그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럼 얘는 분비되면 그 이후에는 그냥 확산,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전홍도로 막 그냥 자유롭게 이동해요. 그러다 보면 다음 뉴런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뉴런에 이런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과 탁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얘의 정체가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이온 통로입니다. 다음 뉴런의 세포막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는 뭐 자극을 줬을 때 열릴 수도 있고, 옆으로 뭐 확산되면서 더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열쇠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이온 통로도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근데 여기 있는 건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 나트륨 이온이 안 들어오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탁 붙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면 뭐가 발생할까요? 탈분극이 일어나겠죠.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안쪽을 플러스로 만들면서, 그쵸? 그게 탈분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전기적인 시도로 바꿔주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뉴런이 A, B, C 3개가 있다. 그래서 A 뉴런, B 뉴런, C 뉴런이 있는데 B 뉴런 가운데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C의 어떤 특정 지점, 뭐 D1, D2 이렇게 잡아놓고 D1과 D2에서도 아까 봤던 그런 활동전이 그래프가 발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흥분이 전 이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B 가운데다가 자극을 줬다면 전도는 양쪽 방향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 뉴런 안에서. 하지만 전달은 앞에서 뒤로만 가능해요. 이유가 뭐지?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이 속삭돌기 말단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분비해서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물질이 여기에만 있고 앞에는 없어.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앞에 쪽으로는 정보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속삭돌기 말단에만 있기 때문에 시냅스를 기준으로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정보를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있을 때도 절대 역방향으로 갈수 없다는 게 정보가 거기 없어. 그 물질이 없어. 앞부분에는. 그래서 반대 방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 방향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전도는 그 뉴런 안에서는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달은 일방 통해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속도를 비교하면 전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전달은 막 물질을 분비하고 이동하고 확산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전달이 많이 껴있을수록 속도가 늦어져요.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고 싶으면 이 어떤 시냅스를 줄이는 방향이 좋을 텐데, 근데 시냅스가 있으면 여러 뉴런의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잠깐 보자면, 이전 테스트 7번 이 자료는 반드시 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막투과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적중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떤 뉴런의 역치상에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 세포막의 한 지점 P에서 측정한 이온 A와 B의 막투과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둘 중에 하나래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누가 먼저 투과도가 증가하죠? A죠. 투과도가 왜 증가하지? 통로가 열리니까. 그럼 A의 통로가 더 빨리 열린다는 거잖아요. 자극 줬을 때 뭐가 먼저 열려? 나트륨 이온 통로가 먼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트륨 이온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칼륨 이온일 수밖에 없고,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비는 칼륨이온이다.

바꿔. 그 다음에 T1일 때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어디 많다 그랬어. 밖에 많고 뒤집히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죠. 이거 이런 항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피의 막전위는 역치전위보다 높으냐? T2일 때 역치전위가 뭐냐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전위인데요.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런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용어를 묻고 있어서 요건 몰랐어도 괜찮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답은 1번이 문제 하나 있고 그 밑에 있는 요 자료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두까지 같이 넣어봤는데 밑에는 8번 문제죠. 그러면 마리집 뉴런 X에서 축삭돌기의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P에서 발생한 흥분이 X의 축삭돌기 말단 방향 각 지점에 도달하는 데 경과한 시간을 P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두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뉴런이 있어. 근데 마리집이래. 근데 여기서 P에다가 자극을 주고 여기가 P라고 칩시다. 여기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얘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구간별로 속도가 다르다. 속도가 다르죠. 이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2는 이만큼의 긴 거리를 가는데 요만큼의 시간,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기울기가 작을수록 속도가 빠른 상황인데 요거는 속도가 빠른 구간이에요. 긴 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 가니까. 근데 원 구간은 짧은 거리를 긴 시간 동안 갑니다. 이거는 속도가 느린 부분이죠. 그럼 언제 더 느리냐?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 느리고요. 마리집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은 도약전도에서 빠릅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억의 흥분 전도 속도는 2에서가 1에서보다 빠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의 구간 1의 세포막에 나트륨이온 통로가 있다. 나트륨이온 통로, 칼륨이온 통로 이런 거는 랑비의 결절에 있습니다. 마리집 부분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는 랑비의 결절이 아니고 마리집이니까 틀렸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이 문제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을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는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32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이번 시간 함께할 주제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이 단원을 마무리 짓는 소중한 부분인데요. 문항으로도 잘 나오고요. 다양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앞에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분배적 정의의 기준들과 연관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서 오늘 전체의 내용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조망하는 개념 펼쳐줌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재 페이지 펴주시고요. 사회의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간에 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겠네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의관들에 근거해서 그 정의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현상과 문제가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단원들의 여러 차례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정의관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인 정의관이라고 크게 둘을 나눠보면서 특징, 말로만 한번 복습해보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큰 틀에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우리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연고적인 자아와 같은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는 지향점을 학습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는 존 롤스, 로버트 노지, 이 있었고 공동체주의에는 샌델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심화해서 다룬 것은 맥킨타이어, 마이클 왈처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보니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네 사상가 모두가 다 우리가 심화 개념까지도 평가원 수준의 문항도 대비해 볼 수 있음직한 고난도 학습을 열심히 해왔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그런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과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찰하게 되는 마지막 단원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 단원에서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고찰해보고 해결해봐야 되는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를 짚어보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 계층이 양극화됐다. 제가 이거 글씨가 가려지니까 여기 이렇게 지우고 갈게요. 네, 사회 계층이라는 게 양극화됐습니다. 이걸로 발생하는 문제. 또 공간 불평등도 제한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들이 논의했던 정의 간에 비추어 봤을 때 훼손되는 면이 있다. 개인의 이익이나 인권 등이 훼손되는 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제도와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단원입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 지역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각각의 불평등 현상의 해법이 되는 것으로 제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항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럼요, 이 전체적인 내용 오늘 깔끔하게 잘 정리해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으로 출제가 돼요 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좋을까, 출제가 많이 되는 요소니까 이것저것 골라보다가 우리 앞에서 분배적 정의에서 한번 언급하고 왔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더 밝게 보이실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는 꽤 촘촘하고 많은 문항이었어요. 평가원 예시 문항이었고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 주제를 앞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학습하면서 그런 것들이 훼손되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현상으로서 이미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 현황과 향후 조사 계획, 포인트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갑을 병 학생이 짚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뭔지의 포인트를 두고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요, 사회 계층 양극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사회 계층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제도, 여기에 밑줄이 쳐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제도가 뭘까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공공부조가 효과적으로 기능한 사례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양극화 현상에다가 복지제도에다가 공공부조를 갑이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의 실현입니다. 이때 을이 접근하는 탐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이 관점이 뭘까요? 맞아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에요. 앞에 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제가 어떤 얘기할 줄 알겠죠? 그쵸. 통사의 평가원수 중에 한 문항에는 두 단원 이상, 두 성취 수준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문항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 학생의 문제점은 공간 불평등

등을 주제로 수도권 과밀 문제의 원인, 그 해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인데 그 중에서 미음 정책에 밑줄 쳐져 있는 건요, 국토 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정책.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 과밀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1, 2, 3의 이 주제가 앞에 잠깐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계층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맞아요. 이 단원에서, 이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세 가지를 고스란히 다 문항 제시문에 넣은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까지 함께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텍스트에다가 합니다, 합니다로까지 하니까 텍스트가 더 양이 많아졌죠. 그래서 충실한, 그리고 실제 대화 형태로 만들어진 이 주제 속에서 각각 어떤 사례와 어떤 해법과 어떤 입장, 즉 공동체주의냐 자유주의냐 하는 것까지 싹 들어가 있는 이 종합적인 문제를 오늘 충분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이세 가지 주제의 불평등 문제와 그 해법을 위한 개념 묶어줌 출발해 보지요. 펜 하나씩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집중해서 호흡을 맞춰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단원에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와 양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다시 한번 계층이 양극화됐다. 공간이 불평등이다.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크게 세 문제예요. 제가 이미 초성이트를 만들어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이세 가지의 내용을 좀더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사회 불평등 문제로 사회 계층이 양극화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잠깐 메모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셔도 좋고 메모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사회 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계층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부, 사회적인 지위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계층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사회 계층의 의미예요. 계층. 그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건 그 현상을 개념으로 포착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걸 계층이다. 그런데 이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가치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그가 속한 집단, 혹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뭐 지역 등의 특성에 의해서 서로 다른 이유로 차등하게 분배가 되어버려. 이게 차등 분배가 된다. 그래서 이 사회 계층들 사이에 서열화가 되어 버리면 그때에는 사회 계층이 불평등하게 분화가 되게 되고, 사회 계층의 분화요. 그것 중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부위나 정치적인 권력이 높은 계층, 많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양극화가 되어 버리는 현상을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사회학적으로도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가치가 사회 계층들에게 차등 분배되면서 이것이 서열화되게 되고, 이 서열화된 사회 계층이 특히나 양극에 두 계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자 양상이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정의,
불평등의 심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회적 가치가 차등 분배돼요. 아까 말했던 그러그런 이유로. 그래서 그게 서열화가 돼요. 서열화가 됐는데 또두 양극이 또 극하게 대립이 돼요. 그러면 불평등의 심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부를 가진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양 계층 간의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부를 말씀드렸는데 재산이나 소득 격차, 그것에 더불어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인 권력 측면에서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재산, 소득, 사회적인 지위 혹은 정치적인 권력 등의 소유 여부, 유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 기회를 우리 기본적으로는 기본 교육은 앞에 왈처의 기준으로 보자면 기본적인 교육은 평등하게 부여한다던가와 같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이제 그 입장들 혹은 교육의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러한 계층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라고도 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교육의 기회 자체에 격차가 발생되게 되고 그 이전에 부모 세대가 어떠한 재산, 소득, 뭐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고착화시키는 점. 그러니까 이걸 깨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더 강하게 이어지는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깨고 이 계층의 양극화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진다. 삶의 질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고착화 현상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 유발을 하겠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저런 사회적인 지위 높이 올라가고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고 그게 또 다음 세대에 또 이어지는데 나는 애초에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속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갈등이 발생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사회계층 양극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불평등 중에서도요, 이 불평등 문제를 또 지리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얘기해요. 공간 불평등 문제예요. 지역 간에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인으로 성장 위주 개발이나 생산 요소의 차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봤을 때 이런 격차를 발생시킨 이유가 뭘까를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국토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 전체 전국이 이제 개발될 때, 국토가 개발될 때 국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가졌었던 기본적인 입장이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나 혹은 뭐 공공기관 같은 시설 등 가장 거점이 되는 지역들의 그 개발을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개발이 집중된 지역에 공공기관, 어떤 경제적인 유인책을 낳을 수 있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되었겠죠. 그곳이 바로 어디겠어요? 수도권이겠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수도권이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도권에 다양한 공공기관, 경제적인 기관 혹은 인구가 과밀되는 현상을 낳게 돼요. 그런 반면, 다른 지역에는 이러한 성장 요소나 동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서도 이 국토를 개발하는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불평등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평등한 양상은, 그럼 지금 말한 대로 중요한 경제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들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데에도,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도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뭐 공장이 됐던, 회사가 됐던, 뭐 그거의 본사가 됐던 하는 시설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그럼 인구가 몰리겠죠. 공공기관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 그들이 향유하게 될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 시설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지역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격차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 이러한 성장 위주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생활환경이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건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말한 사회 계층의 양극화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 불평등이나,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하는 데에는 저해 요인, 갈등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간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해결책을 한번 적어볼게요. 해결책으로요.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분산시켜서 배치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배치를 통한 혁신도시를 개발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런 혁신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강의의 자료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혁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다시 인구, 주택, 다양한 시설들, 학교, 혹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혹은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 들이 주어지는 해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가보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단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이 수적으로 많고 적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기 힘들거나 그런 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 편견, 선입견,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양상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지 않다거나, 이건 문제가 돼. 이건 해결해야 돼. 그건 옳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행동들이 재생산되거나 하는 문제들, 사회 인식과 구조의 문제들이 이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앞에 인권단원에서 강조하고 강조했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 인권이 헌법적으로 표현된 것이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법적인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제한 규정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등하게 잘 보장돼야 되는 소중한 가치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게 제공된다면, 그들이 평등하게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는 그야말로 불이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 차별, 공간 불평등, 사회 계층의 양극화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해법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우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요, 각각 앞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응되는 해법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 계층의 양극화 문제 있었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 복지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 복지제도라고 했을 때는 큰 틀에서 앞에서 말한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냥 어려운 사람한테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한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걸 세 가지의 분야로 확대해서 그 각각의 분야들의 특징을 좀 봐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세 가지의 특징이 크게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국민 건강보험, 혹은 국민 연금,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 학생이어서, 뭐 이런 것에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혜택을 받고 있고 연관점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 혹은 기업이 부담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서 처하게 될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 각종 위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 질병의 문제, 장애 문제, 노령의 문제, 혹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실업의 문제와 같은 우리들의 삶에서 다양한 위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위험들,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국가, 기업의 부담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사회보험입니다. 이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공부조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요, 위에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었던 사회적인 기본, 생활이 보장되기 힘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본권 혹은 삶의 기본적인 안정, 그걸 통해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 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는 각종 접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초 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는 접근, 정책들을 공공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위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주체가 부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서 생애 주기에서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각종 어려움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과는 좀더 다르게 이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에는 돌봄, 재활, 혹은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형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보험, 두 번째 공공부조, 세 번째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들을 사회복지제도라고 표현을 한다. 그럼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계층이 양극화되는 걸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제도였어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공간 불평등 중에서도 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앞에서 혁신 도시 개발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들 외에도 지역에 특화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보죠. 각 지역들마다

축제, 특산물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개최하고 판매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농산물 혹은 뭐 어느 뭐 풍광을 중심으로 한 소재는 다양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 특화 발전 전략을 갖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또각 지역에 공공임대, 장기 전세 주택 공급 등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또 도시정비 사업. 이건 지역 간에도 차이가 날수 있지만 말하자면 같은 지역,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 안에서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새롭게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과 낙후되거나 노후된 지역. 이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나타나요. 이러한 것들을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완화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역시나 이 내용도 역시 다 하나하나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해법 가볼까요? 세 번째는요, 또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예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이건 차별받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성 비례대표 추천제와 같은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법, 그리고 대학 전형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계하죠. 이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뭐 학생이라던가 혹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던가와 같은 각각의 가정들과 상황들, 그리고 그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수시 제도 맨날 보니까요. 다자녀 전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세부적으로 많이, 많이 다양화된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만약 이런 뭐 신체적인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를 토대로 해서 발전되어 온 양상이 있죠. 구체적인 예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요, 각 국가들마다 이러한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실현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각 지역, 뭐 혹은 각 정책에 대해서 각 국가들마다도 그러한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들에게 적극적인 평등 실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차별적인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문화 사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들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정책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더 많은 인종들, 또 원래 있었던 원주민의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에 사는 특성들, 이런 것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있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배제당하거나 차별받아왔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현대사에 와서 뭐 이러한 류의 정책으로 시정하겠다. 그 시정이 정의롭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에서는

인종의 이유로 다양한 차별 정책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과거지만 과거에는 그 인종을 이유로 해서 버스에 앉는 구역도 다르고 사용하는 공간도 달랐었던. 그래서 그런 류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했었던 법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러한 차별적인 정책이 사회 관행화가 된 곳에서 이들에게 교육, 문화, 혹은 사회적인 기회,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는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현대사회에 와서 이러한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학 입시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혹은 전체 정원에서 그들을 따로 선발하는 전형을 만들겠다와 같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들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시행을 해왔더니 그런 것들이 오래됐더니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현 세대 우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퍼먼티브 액션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점에서 이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이 얘기 왜 길게 했겠어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왜 생겼겠어요? 왜 다양한 사상가들의 관점을 받겠어요?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짚어보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제도나 정책,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향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의 숙고가 필요하다. 그 진안할 수도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평등실현 조치나 여러 제도들이나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과 제도의 정당성을 갖추게 되고 더 힘있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다 합의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제도, 지역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지향점이 있겠지만 각각 어떠한 다른 특성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내용 토대로 자료 엮어 주문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요, 막 지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격차, 불평등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자산 상위 가구, 자산 하위 가구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상위 20%의 가구가 이거 뒤에 거 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 16억 원. 그리고 자산 하위 계층 뒤에 빼면 약 2천만 원. 이 사이에 몇배 차이가 난다고요? 약 6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걸 과거의 시점과 최근에 2020년, 21년, 22년, 1년, 1년 단위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약 58배에서 64배로 증가 추세에 있네요.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계층,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부,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권력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비슷한 층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층들 사이에 사회적인 가치가 서로 차등하게 분배됐을 때 분리되는 양상, 이 사회 계층. 근데 이 사회 계층이 더 양극화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 약

10배 이상이 차이 날 만큼. 와, 근데 이거 더 세부적으로 쪼개 들어가서 상위 1%, 2% 이렇게 들어가면 왜 우리가 막 표현, 아, 박탈감 나네. 오, 굉장히, 야, 저건 완전 어나더 레벨이네. 그렇게 할 만큼, 아, 정말 우리들 사이에서도 같은 사회 속에,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아, 서로 다른 환경, 지위, 부, 이런 요소들이 좀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죠. 그래서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과 하위 20% 차이가 약 64%여서 그 전에 비해서도 증가가 되었고, 이 중에 부동산 증가분이 10.7%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별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율을 보니까 5분위의 98.6%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지만 1분위는 10.1%뿐이었다. 또이 지점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 성장에도 저해 요인이 될수 있거든요.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여러 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 설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사회를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분석과 탐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 내용은 더 직관적이에요. 상위 1% 근로소득자를 지역별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이건 너무 극명하게 나오죠? 서울이 갖고 있는 요 단위와 그렇지 않은 지역이 갖고 있는 단위가 상당히 다른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상위 1% 근로소득자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 약74% 정도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과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지역 간에 혹은 공간 간에 격차들이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자료는요, 행정구역별 전시 건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 전시 건수라는 건 시각예술 전시를 말해요. 1년 동안 얼만큼이 개최되었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에도 압도적으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전시 건수가 다른 지역들의 건수들과 비교해보자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건 어때요? 공간,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격차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 중에서 단순히 뭐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들도 해결해야 된다. 그것들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도 여러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법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요. 공간 불평등의 양상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에 과밀되었었던 공공기관 등을 자,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북으로부터 해서 좌측의 충북부터 우측의 부산까지 다양한 공사, 연구원, 공단 등이 지역으로 분산되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혹은 그 지역에는 뭐 학교와 연계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이 발생된다거나 또 다른 정책과 제도의 또 양산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들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사회적인 불평등의 이야기와 그것의 해법, 그 자료까지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이 내용이 문항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답 맞춰줌. 평가원 예시 문항이었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빨리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1, 2, 3. 계층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차별, 공간 불평등 세 가지 주제를 싹다 문학 속에 넣었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제도 공공부조 그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국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시행했던 정책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와 규범 부분도 묶고 있고요. 그러니 이 문제는요, 이 각각의 탐구 과정, 사실 우리 통합사에서 이런 류의 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문항의 형식으로 살린 거죠. 사회 불평등의 양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해소 방법, 접근 방법, 해소 접근 방식을 얘기합니다. 사회복지, 평등 실현, 공간 불평등이라는 세 가지. 여기에 각각 진술이 대응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이걸 두고 갑을병 주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양극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공간 불평등 문제를 분류하고 있고, 여기에서 핵심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중에서도 공공부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시문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합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책과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병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들로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고는 하는데 이러한 해법이 나온 근본 원인, 말하자면 이러한 해법을 써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던 애초의 원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서 썼던 성장 거점 정책,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번, 기역. 기역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역은요, 앞에 말하는 것처럼 공공부조, 기본적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사회복지 제도 중에 하나인 공공부조. 그 사례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기역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해당합니까? 진위 여부? 맞지 않다죠. 왜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만약 오랫동안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아 온 사회적인 약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혜택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정책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예요. 그런데 지금 갑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공공부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자체는 아닌 거죠. 2번 가볼까요? 니은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통해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것을 들수 있다. 그럼 기초연금과 노령층의 생활 문제 해결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 제시문에서 이런 공공부조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그럼 그 공공부조에 이 계층의 문제와 그들의 빈곤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의 효과로서 적절한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3번. 3번은요,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 그래서 장애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했을 때그 센터장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이 스토리였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유주의적인 정의관이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냐, 이걸 선지 하나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의도거든요. 여기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책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다. 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면 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이 제시문에서의 센터장과의 인터뷰에서는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이 나타났으니까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4번, 리을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 업적에 따른 분배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리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리을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런 장애인들의 구조적 차별, 실질적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업적에 따른 분별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 삶의 기본적인 욕구, 삶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는 정책에 들어가요. 그러니 업적에 따른 분별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5번. 미음은 비수도권 지역 혁신 도시 건설로 공공기반의 이전 사례를 들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인과관계를 잘못 잡은 것만 딱 확인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 시행했던 정책이 문제가 됐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한 비수도권 지역 혁신 도시 건설, 공공기반 이전 사례라는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의 해법이 등장하게 된건 국토개발 초기 단계에서 성장 거점 개발을 했고 그것이 수도권 과밀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것이지 문제에서 묻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은 성장 거점 개발, 수도권 과밀 문제라고 해줘야 맞겠죠. 인과관계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랑 공공 부조랑 공간 불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각각의 큰 특성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 공공 부조의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위한 보장을 위한 제도 등의 목표와 효과들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런 정책들과 목표들이 나와요. 자, 그런 사례들과 함께 복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불평등 현상 그 해법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문제 나오면 꼭 득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위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동위원소 개념 한 번 더 정리하고 유니크 기출문제 풀고 자주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는지 이야기 먼저 해봐야겠죠? 원자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사실 톰슨과 러더퍼드 실험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어서는요.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다룰 얘기가 있고요. 조금 더 오늘은요 동위 원소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위 원소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기 원소라는 건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같았고요. 만약에 원자야라고 하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동위원소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질량수가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자의 표기가 주어지면은 여기 원소, 하단에는 양성자 수, 위에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이다. 자, 그럼 동위원소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화학적 성질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질량이 다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위원소 하면은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거든요. 제가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12인 붕소 그리고 11인 붕소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기억에 날것 같은데요. 2대 8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주 나왔던 게 35인 염소, 그리고 37인 염소, 3대 1의 비율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도 혹시 구리 아시나요? 구리 같은 경우에 63이고요. 65인 구리도 있어요. 얘네들은 7대 3. 그리고 69와 71로요. 갈륨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6대 4. 그리고 1대1로 많이 나오는 50%, 50% 바로

B인 X는 B, C인 X는 C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존재 비율은 10%, 10%, 나머지는 무조건 우리 다 더해서 80, 100%여야 되니까 8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우리한테 평균 원자량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여기가 사실 A인 X와 B인 X가 1대1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대1로 존재할 때, 아, A와 B를 더했을 때 나누기 2를 해주면 이것이 바로 평균 원자량이야. 왜냐면 존재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얘네들에 대한 이 평균 원자량을 이제 합쳐서 20%다라고 두시고요. 나머지 80%는 이 C로 봐서 2분의 A 플러스 B와 그리고 C가 2대 8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내분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는요, 우리 아까 존재 비율은 내분점뿐만 아니라 존재 비율과 그때 원자량을 곱해준 값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0개 중에 20개예요. 10분의 2 곱해주고 여기 C에선 100개 중에서 80개요. 10분의 8을 곱해줘서 더해줘도 된다. 자, 이해되셨으면 우리 이제 유니크 기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교재는 46쪽이에요. 표는 이온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와 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기에서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를요, 주어지고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찾아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산화 이온과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에 대해서 정보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주어진 게 바로 여기에 지금 질량수가 주어졌거든요. 여기 18, 그리고 양성자 수. 그리고 여기도 24 질량수, 여기도 양성자 수. 그럼 질량수 먼저 한번 써볼까요? 좌측에서 상단에 있는 거 18. 여기에도 좌측에 상단에 있는 거 24. 그러면 양성자 수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양성자 수 P라고 할게요. 중성자 수는 빼주면 되는 거니까 10, 여기는 12. 전자 수는요, 원자라면 뭐랑 같아야 돼요, 원래는? 양성자 수랑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는 전자를 두 개,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야. 그래서 전자는 8개에서 두개 얻어서 10개가 되는 상황이고요. 마그네슘은 양이온이죠? 그럼 전자 두 개를 잃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 두 개를 빼주니까 10개가 됩니다. 그럼 둘다 전자 수는 같아요. 그때 중성자 수분의 전자 수에 대한 비율이 주어졌는데요. 이 비율은 실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사실은 얘네가 차이가 지금 6과 5, 1이지만 얘네 만약에 실제 값이 2배 해준 12, 2배 해준 10, 그러면 실제 값 차이가 2가 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제 값을 보고 얘네들에 대한 실제 값을 맞춰줘야겠죠? 그럼 보니까 전자 수가 산화 이온은 10, 그때 중성자 수10 같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요, 바로, 나가 아니라 마그네슘 이온은요, 여기서 중성자 수 12, 전자 수가 10이죠? 차이가 몇이에요? 2. 그래서 12와 10이 실제 값이고, 가라는 건 마그네슘 이온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거 그러면 산화이온이겠죠? 기어. 가는 마그네슘 이온 맞나요? 네. 니은 중성자 수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 그럼 가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맞다. 디귿. A는 그럼 몇인가요? 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1이겠죠? 그래서 A는 1. 네, 맞습니다. 답은 기역님 디귿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원자에 대한 표시는 앞에서부터 계속 연습했던 거니까 주어진 게 뭐다? 질량수랑 양성자수. 그럼 중성자수 찾을 수 있고 전자수도 찾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원소 XY의 동위 원소인 AD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줬습니다. 보통 우리한테 지금 여기 10이 보이죠? 얘가 지금 동위 원소인지, 아니, 얘가 지금 동위 원소인지, 요런 힌트를 잘안 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안준것 같아요. 그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X와 Y의 동위 원소는 각각 두 가지이고요. 평균 원자량은 X가 더클 것입니다. 무조건 자연계에서만 존재한 애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존재 비율이요. X에 대한 거두개다 합치면 100%, Y에 대한 거다 합치면 100%여야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자세히 봤을 때 하나는 40%, 그럼 또 다른 하나는 100% 되기 위해서 60%가 와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60%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거는

A와 D가 동위원소구나. 그럼 B랑 C는 존재 비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100을 반으로 나눈 몇이에요? 얘네는 50%겠구나. 얘네가 동위원소야. 라는 걸 찾아냈어요. 평균 원자량을요, 바로 구하진 못하더라도 이 범위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가장 큰 애와 가장 작은 애가 있을 때, 작은 애보다 평균 원자량 더 작아질 수가 없고요. 큰 애보다 더 커질 수가 없다. 무조건 이 사이에서만 평균 원자량이 존재해야 된다. 자, 여기도 그럼 똑같죠? 71이 가장 커요. 작은 애는 69예요. 이 사이에서만 얘네는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평균 원자량 X가 더 크니까 C와 B가 있는 곳이 X, 작은 곳이 ADY가 되겠다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기억. 자, A는 D의 동위원소다. A는 D의 동위원소 맞고요. 니은. X는 50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귿, Y의 평균 원자량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X랑 Y 모두 다 구해볼까요? 자, B랑 C는요, 존재 비율이 50%, 50%. 그러면 몰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 81과 79, 딱 중간이 몇인 거예요? 80이죠? 그래서 80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A와 D는 존재 비율이 4대6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점을 이용해 줘야 된다. 그럼 한번 제가 옆에다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작은 숫자는 69. 69는 누구에 대한 거? D에 대한 거입니다. D가요, 69고요. A라는 거는 71입니다. 그때 존재 비율이 D라는 게 6, A라는 건 4에 해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존재 비율이 크다라는 건 당연히 그쪽으로 평균 원자량 이동을 해야 돼요. 원래는 69와 71의 가운데는 70이죠. 정확히 가운데는. 그런데 지금 비중은 D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쯤에 평균 원자량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선에 대한 비율은 3대 2여야 돼요. 그럼 짧은 쪽이 2, 긴 쪽이 3이어야겠죠? 근데 실제 비율은 71 빼기 69니까 2예요. 그럼 여기 위치는요. 2 곱하기 우리가 다섯 칸으로 나눴을 때요 길이는 두 칸에 해당하죠? 다섯 칸 중에 두 칸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5분의 4네. 다시 말해서 0.8에 대한 거네. 그럼 69로부터 얼만큼 멀어졌다? 여기는 0.8만큼. 그래서 여기 시점은요. 69.8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Y의 평균 원자량은 69.8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여기로 시작하나, 여기로 시작하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5분의 3으로 갈 거예요. 그 5분의 4이면 71에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세 번째 문제에 가서 여러분들과 또 동요소가 어떻게 출제되었나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기억님, 이게 모두 다 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 동위원소에 대해서 방금 내분점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분점을 활용하니까 이 존재 비율을 가지고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걸 식으로 써봐라고 해서 기억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디귿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표현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의 1g에 x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 수를 여기서 맛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억부터 찾아보기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들과 탐구 과정 먼저 읽어볼게요. 원자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 활동인데요. 가, 자연계 존재하는 X의 동위원소와 각각의 원자량 조사합니다. 나, 원자량에 따른 X의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조사하고요. 평균 원자량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자료 특징은 있어요. 바로 질량수가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자, 평균 원자량은 W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원자량이 질량수는 소문자 A이고요. 원자량은 라지 A, 대문자 A예요. 서로 지금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W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평균 원자량은요. 여기 A인 X에 대한 원자량에다가 존재비가요. 100개 중에서 19.9개가 있어 라고 표현한 거 더하기. 두 번째는 B인 X에 대한 원자량 B에서 존재 비율이 100개 중에서 80.1이 있어 라는 걸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걸 이제 소수점 나타내니까 0.199, 여기는 0.801, 그래서 원자량 곱해준 값 더한 거다.

네, 맞습니다. 기억 맞아요. 그다음 니은 중성자수는 누가 더 클까요? 여기에서 질량수가 누가 더 크다 돼 있어요? B가 더 크대요. 그럼 질량수라는 거는 뭐 더하기 뭐예요? 질량수는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예요. 양성자수 P, 중성자수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A인 X는 우리 이 A란 의미가 양성자수에다가 N1 중성자만큼 여기 B인 X에는 똑같이 질량수가 양성자수 P에다가 이번 중성자 다르니까 N2의 만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때 어차피 양성자수는 같아요. 그럼 왜 지금 B가 큰 거예요? 중성자수가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질량수가 큰 거를 통해서 중성자수는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대로 그 개념을 활용해서 디귿선지 갈 건데요. 얘네가 중성자수가 더 크다라는 건 원자량은 정확히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중성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원자량이 A보다 B가 더클 거야! 라는 것을 감을 가지고 디귿을 가볼게요. 디귿에서는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A와 지금 B에서 B에 대한 원자량 크다라고 제가 찾아놨고, 여기 1g에 B인 X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 1g에 A인 X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에 대한 비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화학식량과 몰에서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나오면 질량분에 분자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네들 만약 분자수에다가 만약에 원하는 X의 원자수가 있어? X 원자수 곱해주면 돼. 사실은 그러면 질량분의 분자수는 뭐와 반비례 관계인 거야?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인 거야?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A인 X, B인 X니까 사실은 질량분의 원자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원자량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A인 X에 대한 원자량분의 1 곱하기 양성자수. B인 X는 B의 원자량분의 양성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X라는 건 동위원소니까 양성자수 어때야 돼요? 같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같아. 우리한테 물어본 건 A인 X와 B인 X의 원자량인 역수값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A인 X에 대한 원자량 A죠? 그럼 A분의 1이니까 A 밑에 분모에다 썼고요. B인 X에 대한 거는 바로 B. 근데 이 B분의 1이 되니까 분자로 가게 되겠죠? 그럼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요,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고요. 자주 출제된 요 표현을요, 제가 바로 4번만 마저 풀고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답이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3번, 4번, 5번에 이 보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디귿으로 돼 있는 걸 기역과 디귿으로, 그리고 4번에서는 기역과 니은을 니은 디귿으로, 5번에서 기역과 디귿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바꿔주시면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더 문제 풀고 정답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표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0이다라는 뜻은 자연계에 얘네만 존재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뜻이에요. 그럼 여기 X 원소, Y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뭘까? 봤더니 기억. 바로 Y에서요. 평균 원자량 구해볼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던 거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작은 원자량 M이고요. 여기에서 큰 애는 N 플러스 2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애와 큰 애를 나타냈습니다. 그때 존재 비율은 75와 25니까 몇대 몇이다? 3대 1입니다. 그럼 3대 1일 때 지금 누구 쪽으로 많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M 쪽으로 많이 존재하니까 평균 원자량이요. 이 M 쪽에 가깝게 위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이 길이비가요. 3대 1이 아니라 1대 3이다라고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실제 얘네들의 차이는 몇이래요? M과 M 플러스 2니까 2 차이요. 그럼 여기 평균 원자량은요. 2 차이가 실제 값인데요. 칸은 우리가 네 칸으로 나눴을 때이 길이는 한 칸에 대한 거다. 그럼 이것은 2분의 1이

이죠? 이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시작점 m을 더해주게 되면 몇이다? 평균 원자량 m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m 플러스 2분의 1이요. 꼭 가주시면 되죠. 니은, 이번에 m 플러스 2인 y2와 m인 y2의 중성자 수 차이예요. 이게 지금 이원자 분자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질량수가 m과 m 플러스 2죠? 이 차이는 아까 연습한 것처럼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이만큼 발생했어요. 이건 원자 하나일 때예요. 그 원자가 지금 두 개씩 있는 경우에는 중성자 수가 당연히 두 배만큼, 4만큼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중성자 수 차이는 2가 아니라 4만큼 발생할 거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이제 디귿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평균 원자량에 갈때 원래 동위원소가 두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세 가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극단적으로 만약에 누가 없다면 얘가 가장 작은 값일 때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 A가 B 플러스 C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여기에서 A와 그리고 B와 C에 대한 더한 이 자연계 존재 비율을 비교해 볼 거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만약에 여기 안에서 24와 26에 대해서만 있었다면 정확히 50% 50% 있었으면 평균 원자량은 25였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26이 크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24에 가깝게 평균 원자량이 있니란 뜻이에요. 근데 그때 있을 때 얘네들보다 더 존재 비율이 커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극단적으로 그럼 26으로 가면은 얘네들 평균 원자량 당연히 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26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25만 있었다면 만약에 25만 있었어? 그럼 24와 25가요. 딱 반반 있는 거야. 50% 50% 있어요. 그럼 24 더하기 25 해주고 나누기 2를 해줄 때딱그 절반 값이 뭐다? 평균 원자량 24.5가 될 거예요. 그럼 50% 50% 있을 때 24.5인데 실제 평균 원자량은 24.5보다 어때요? 더 작아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 26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26이 들어오는 순간 사실 평균 원자량 더 커질 텐데 우리는 지금 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얘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다시 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24인 애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B와 C랑 더한 것보다요. 왜냐면 24.5보다 얘는 더 작으니까. 그래서 디귿, 이 A에 대한 존재 비율은 B 더하기 C보다 큰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해결하실 때는요, 가장 극단적으로, 그래, 얘가 없다면, 그럼 얘네 둘만 있으면 24.5. 근데 사실은 얘까지 존재해야 되고, 사실은 얘가 지금 없다라고 할 때도 평균 원자량보다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 A에 대한 존재 비율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봤더니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그대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1g에 들어있는 그리고 여기 1몰에 해당하는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도 1g에 x가 들어있는 x의 원자수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 아마도 여러분들 교재는 A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발음으로 하다가 그렇게 썼거든요. 의의로 바꿔주시면 더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 분해요. 우리가 X의 원자수가 궁금했었죠? 그러면 원자수 또는 분자수 곱하기 X의 원자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양성자수입니다. 그럼 질량 분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뭘 의미한다? 바로 원자량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그럼 우리한테 이제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하면 원자량 역수치의 중값. 그리고 양성자수라고 할 때는 동위원수면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동위원수가 아니야. 그럼 양성자수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원자면 양성자수랑 뭐랑 또

같아요? 전자수. 전자수라면 동위원소랑 또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원자량만 비교해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중성자수야? 그럼 우리는 원자량 곱하기 중성자수를 해줘야 됩니다. 옆에도 가볼까요? 1몰에 M인 X에 A가 한번더 들어가면 조금 더 문장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N인 X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의미한다? 원자라면 전자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자수입니다. 그래서 1몰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전자수, 원자라면 양성자수 비교해봐라는 뜻이에요. 동위원소면 양성자수 같을 거고요. 만약 동위원소가 아니라면 양성자수에 대한 비례 써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직접 한번 그 밑에 유닛 그 루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4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2번과 3번에서 1g에 들어있는 1몰에 들어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기 너무 좋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표는 원자 A에서 D에 대한 자료입니다. A에서 D는요, 원소 X와 Y의 동위원소이고요. 지금 안 알려준 거예요. 누가 동위원소인지는요. A에서 D의 중성자수합은 76. 원자번호는 X가 더 크고요. 원자량은 사실은 주어진 거 보니까 질량수와 같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36, 35, 38, 37입니다. 그때 중성자수와 원자번호로 뺀 값에 대해서 주어진 값들이 모두 다 양의 값이에요. 그리고 이 0만 빼고요. 그러면 사실은 원자번호보다 중성자가 지금 다큰 경우죠? 자, 근데 원자번호 의미가 뭔데요? 양성자수입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사실은 양성자수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는 중성자수 써볼 거고 N, 오른쪽에는 양성자수 P라고 나타냈습니다. 얘는 0이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중성자수랑 양성자수 같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질량수가 36이면 정확히 나누기 반을 해주면 아, 중성자수 18, 양성자수도 18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잘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A와 B가 동위원소라면 이 차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중성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량수도 정확히 0과 1, 1 차이가 나줘야 돼요. 근데 1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감소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린 무조건 지금 중성자수가 더 커야 된다. 양의 값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위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낼거 볼까요? 0과 2 차이예요. 그럼 얘가 2 차이 날때 질량수가 정확히 2 차이가 나고 있죠? 얘네 둘이 그럼 동위원소네. 동위원소라는 건 원자 번호, 양성자수가 18이란 뜻이고요. 그럼 38에서 18 빼주면 중성자수는 몇이다? 20이겠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B와 D가 무슨 관계여야 돼요? 동위원소.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찾죠? 중성자수와 원자 번호, 양성자수 차이가 1이라는 건 질량수에서 1을 빼주면 중성자수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34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을 때 34예요. 그럼 나누기 딱 반해주면 양성자수 몇인 거예요? 17.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임의로 1을 뺀 거죠. 중성자수는 다시 1을 더해주면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 1에서 3이 됐을 때 이만큼 증가, 여기도 이만큼 증가. 그래서 얘네가 딱 동위원소가 맞네. 그럼 양성자수가 17, 그럼 37에서 17 빼주면 중성자수 20입니다. 모두 다 더해서 76이 돼줘야 돼요. 40 더하기 36이니까 76까지 맞고요. 이제 원자번호는 X가 더 크대요. 그래서 18인 애들이 바로 X. B와 D라는 거는 작으니까 Y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1번. B와 D는 Y에 대한 동위원소다. 네, 맞습니다. 2번. 1g에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예요. 그리고 1g에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니까요. 어떻게 우리 접근해줘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원자량을 역수치해준다. 그러면 C에 대한 거 일단 원자량은 몇이다? 여기 38이죠? 그럼 38분의 1, 밑에다 38 쓸게요. 그럼 A에 대한 원자량은 몇이에요? 36. 역수치했으니까 분자 분모를 제가 빠르게 바꿔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중성자수 넣어줄까요? C에 대한 거 중성자수가 20이고요. A에 대한 거 중성자수는 18이죠. 이것을 약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약분해주면 2,
그리고 한번더 해주면 19. 그래서 19와 20만 남으니까 19분의 20.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가주면.

3번. 3번에서는 일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양성자수나 중성자수를 가져가 주면 됩니다. A와 D는 동의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각각 양성자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거 양성자수가 18, D에 대한 거는 양성자수가 17이죠. 그러면 18분의 17은 당 1보다 어떻다? 작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네요. 모두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 요거는 화학식량과 몰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존재 비율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평균 분자량을 얘기할 때이 존재 비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늘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더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웠던 이야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X2의 존재 비율에 대해서 이제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원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A인 X에 대해서 75%, B인 X에 대해서는 25%. 그럼 존재 비율을 우리가 간단히 3대 1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100개 중에서 75개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4분의 3이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100개 중에서 25개 있어.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계산할 때요. 얘가 만약에 원자량이 A라면 여기에서 원자량은 B라면 4분의 3 곱하기 A 4분의 1 곱하기 B 해서 더해준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요. 바로 이 원자 분자에서 각각 나타내는 존재 비율에 대해서 구해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집중했던 건이 원자 분자 또는 분자, 가능한 분자량의 가짓수는 그 가짓수에 대해서 우린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각각의 가짓수가 가질 수 있는 존재 비율은 몇인데? 라는 것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우리 분자량 가짓수 어떻게 구했더라?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에서요. 얘네들이 얼만큼 차이 나나요? 라는 거를 가지고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A와 B로 되어 있죠. 원자량이. 그래서 각각을 한번 제가 고려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원자 분자 만들어 볼 겁니다. A인 X가 나왔을 때, 또 A인 X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이 원자 분자가 됐을 때, 원자량은 A 더하기 A니까 2A입니다. 그럼 만약에 A인 X가 왔고요. 그 다음에 B인 X가 왔을 때는요. A 더하기 B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B인 X가 먼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A인 X가 왔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A 더하기 B입니다. 하지만 각각에 대해서는 처음에 먼저 나오는 수와 다르기 때문에요. 분자량의 가짓수를 얘기할 때는 하나로 보는 게 맞지만 존재 비율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바로 존재별을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각각을 순서가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B인 X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그때 원자량 2B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지금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는 흰 공이 하나 있고요. 검은색 공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세 개의 공 중에 흰 공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몇인가요? 3분의 1이요. 세개 중에서 하나요. 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는요. 이 A인 X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요. 100개 중에 75개요.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4분의 3이요. 그럼 다시 A인 X를 뽑을 수 있는 이 확률은 몇이라고요? 4분의 3이요. 그걸 또한번 뽑을 수 있는 확률도요. 4분의 3이요. 그래서 2A인 분자량이 나올 수 있는 존재 비율은 16분의 9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A인 X를 먼저 뽑아요. 그때 확률은 4분의 3이요. 그럼 B인 X를 뽑을 때는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요. 그때 그러면 A 더해 B가 나올 수 있는 분자량 존재 비율은요. 바로 16분의 3이요. 근데 사실은 순서가 바뀌게 한번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요. 여기다가 바로 두 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 이해 안 돼요 하면 한번더 해볼게요. 자, B인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몇이에요? 4분의 1이요. 그 다음에 A인 X가 나올 확률은요. 4분의 3이요. 곱해주면 몇이에요? 16분의 3이요. 이 값을 더해준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에 대해서

에서 두 배를 해줘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B in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요. 또 B in X가 나올 수 있는 거 4분의 1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재 비율은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자량의 존재 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가 익숙하냐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분의 3에 대한 이 존재 비율에 대해서요. 이 소문자 X, 4분의 1에 대해서는요. Y. 그럼 이 표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인 X가 두번날 확률은 X제곱. A인 X, B인 X, 그 다음 B인 X, A인 X 나올 수 있는 건 X 곱하기 Y를 두 배한 값. B인 X가 두번 나오는 건 Y제곱. 이 값은 사실은 X제곱 더하기 EXY 곱해준 거 EXY 더하기 Y제곱은, 아, X 플러스 Y의 제곱이구나. 완전제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3대1이 나왔어요.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1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4분의 3에 대한 제곱, 4분의 1에 대한 제곱, 4분의 3과 4분의 1을 곱해주고 2한번더 곱해준 값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존재 비율이 주어진 문제는 살짝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서요. 유니크 루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교재 48페이지고요. 사실은 저번 시간에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가능한 분자량의 가짓수를 이야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엔 질문이 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C와 D에 대한 존재 비율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과 방금 배운 분자량에 대한 존재 비율 힌트가 주어졌을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원자량은 각각 여기 주어진 질량수랑 똑같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C와 D 더한 건 100이다라는 건 자연계 얘네만 존재해란 뜻이에요. 그때 XY 중 분자량이 N 플러스 81 XY의 존재 비율, 그리고 Y2 중 분자량 2N 플러스 4인 Y2의 존재 비율, 이 비율에 대해서 8이래요. 근데 조금 더 쉬운 건이 원자 분자 요거죠. 그래서 요걸로 한번 우리 시작해 볼게요. Y2 똑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2n 플러스 y가 오려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건 누구예요? n 플러스 2인 y가 두번 와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c와 d에 대한 존재 비율을 몰라요. 그래서 임의로 제가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 50%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100분의 50,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존재 비율을 곱해줬어요. 여기도 똑같이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그럼 여기도요, 표현을 100분의 C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수월한 표현, 그냥 소문자 A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럼 얘는요, D죠. 그래서 100분의 D 해주고서는 이 100분의 D가요, 그냥 B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N 플러스 2인 Y가요, 두번 왔어요. 그럼 그 존재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B 제곱이요. B 곱하기 B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번에 N 플러스 81인 N은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79인 X와, 그리고 누가 만나면 돼요? N 플러스 2인 Y가 만나면 됩니다. 그럼 얘네가 N 플러스 81이 되고요. 또 가능한 건 81인 X가 와요. 그리고 나서 M인 Y가 와도 됩니다. 그럼 각각의 존재비를 곱해줘야겠죠? 79인 X는 2분의 1. 그때 N 플러스 2인 Y에 대한 건 몇이다? B라고 저희가 했고요. 81인 X에 대해서는 2분의 1. 그때 M인 Y에 대한 건 A. 그럼 이 위의 존재 비율은 2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A입니다. 이거를 나눠준 값, B 제곱 나눠준 값이 8이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C 더하기 D가 100이란 뜻은요, 100분의 C 더하기 100분의 D라는 뜻은 A 더하기 B죠? 얘네가 몇이어야 돼요? 1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네 그러면 2분의 1로 나오게 되면 A 더하기 B에서 A 더하기 B는 몇이다?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얘 지금 B 제곱이 8인데 얘가 1이야? 그러면 B 제곱은 8을 넘겨주면 16분의 1이 돼요. 그럼 B라는 건 몇이다? 4분의 1이구나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그럼 B가 4분의 1이야?
그럼 A

곱하기 B가 1이라면서요. 그럼 A는 몇이야? 4분의 3이요. 그래서 75%, 25% 비율은 3대 1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분자량에 대한 존재 비율은요, 그냥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곱해주고 더해준 값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애가 누구누구인지를 빠르게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존재 비율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굳이 너무 숫자가 큰 거를 이렇게 영차, 영차, 영차 데리고 다닐 필요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A와 B로 바꿔줘서 풀어도 되고요. 다만,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 것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우리는 개념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유니크 기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재 49페이지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 대한 자료이고요. A 더하기는 100이다? 아, 자연계 쟤네만 존재해. 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X와 Y에 대해서 원자 번호, 자연계에 존재한 비율을 줬는데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평균 원자량으로 한번 찾는 거 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원자량이 35인의 질량수와 원자량 똑같이 줘서요. 37인에도 37, 69인에도 69, 71인에도 71. 원자량 써놓고 시작해 볼게요. 작은 애가 35, 큰 애가 37. 얘네들 중간은 36이에요. 그런데 평균 원자량 어디래요? 35.5. 그럼 누구랑 가까워요? 35랑요. 그럼 여기 차이가 0.5. 그럼 여기 차는 1.5. 그럼 얘네들 비율은 1대 3. 아, 1대 3인가요? 아니죠. 가까운 쪽이 많기 때문에 걔가 뭘 가져가야 돼요? 3. 그래서 크로스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3대 1.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바꾸면 얘는 75%, 얘는 25%입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동의어서 자주 출제되는 애들 이야기해줬죠?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69와 71, 딱 중간은 70. 하지만 얘는 약간 왼쪽 69에 치우쳐졌네요. 여기가 69.8. 여기 차이는 0.8이고요. 여기 차이는 1.2예요. 그러면 비율이? 그쵸. 2대 3. 그럼 당연히 69는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큰애 거. 얘가 3, 얘가 2. 그럼 이거를 또 퍼센트로 나타내면 여기가 60%, 여기는 40%입니다. 기어, 10분의 D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맞죠. 니은, 이제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인데요. Y라는 거는 동위원소, 양성자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 묻는 거 뭔데? 원자량의 역수야. 그러면 69인 Y에 대한 원자량은 69다. 그래서 69분의 1. 그럼 71인 Y는 71이다. 71분의 1 해서 69분의 71. 1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디귿. 이제 디귿이 어려워요. 우리는 계속 분자에 대한 존재 비율이 아직도 어색하기 때문에요. 요거를 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평균 분자량을요,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양성자수와 평균 중성자수의 합이 평균 분자량이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할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더 다시 보도록 할게요. X2일몰에 들어있는 여기 35인 X와 37인 X의 존재 비율이 각각 A와 B래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양성자수로 여기 원자 번호다 같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질량수가 35니까 얘 35의 X에 대한 중성자수 몇이다? 18일 것이다. 그럼 37에 대한 중성자수는 원자 번호 17 빼주면 바로 중성자수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8과 20에 대해서 평균 중성자수를 찾아봐 라는 건데요. 구하고 나서 실수하지 않도록 얘는 지금 2원자 분자입니다. 그러면 평균 중성자수 구하고 두 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배를 안한 친구들은 아마 틀렸어 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꼭 주의하세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18이네와 20이네.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사실은 여기 구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8과 20이다라고 하는 거는 딱 보니까

0: 그러니까 3대 1이라고 우리가 찾아냈죠. 그럼 누가 더 많아야 돼요? 35인 X. 그래서 18쪽으로 가깝게 존재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비율은 1대 3이겠죠? 근데 실제 값의 타이는 2입니다. 그럼 여기가 실제는 2인데요. 네 칸으로 쪼갰을 때이 길이는 1에 해당하는 거. 그럼 2분의 1이 여기에 해당하죠? 시작점이 18이었으니까요. 여긴 몇이어야 된다? 아, 18.5요. 18 더하기 0.5. 거기다가 여기는 이원자 분자니까 몇배 해준다? 9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몇이에요? 37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네들에 대해서 왜 35.5가 나왔냐면 양성자 수는 둘이 같아요. 그럼 양성자 수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 상관이 없이 무조건 얘네는 17이거든요, 평균은. 그런데 왜 35.5가 나왔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중성자 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요, 평균 원자량 알잖아. 그럼 여기서 17 빼주면 그게 18.5일 거 아니에요. 그 18.5를 두배 해줬으면 바로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평균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 합과 평균 중성자 수의 합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를 잘 기억한 친구들은, 아, 여기에서도 원자량과 질량수를 같게 줬으니까,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 수 빼주면 평균 중성자의 양이 됐을 거야. 근데 이원자 분자니까 두 배를 해줘서 37이구나. 라고 빠르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디귿이라서요. 몇 번이에요?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균 원자량을 먼저 줬고요. 존재 비율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문제 풀었으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n 플러스 0.5구나. 아, 누군지 보인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원소 X의 동위 원소에 대한 표현인데요. 평균 원자량이요. 지금 원자량 하나는 m, 하나는 n 플러스 2일 때 중간 값은 n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에서 위치는 m 쪽에 가깝게 n 플러스 0.5라고 그냥 표현할까요? 조금 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과 평균 원자량의 차이는 0.5요. 그 평균 원자량과 n 플러스 2는요, 1.5에 대한 차이죠? 그러면 몇 되면? 1대 3. 다시 말해서 m 쪽에 가까우니까 m이 지금 얼마만큼 더 있다? 3. 그러면 b는 1. 그래서 3대 1에 대한 비율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퍼센트로 바꿔주면 A는 75%, B는 25%다 라는 게 이제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큰게 맞고요. 니은, 이번에 1g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때요. 양성자수예요. 어? X 동위원소잖아. 양성자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원자량이 실제 값이 아니에요. 근데 비교할 수 있나요? 할수 있죠. 왜냐면 M과 N 플러스 2 누가 더 커요? N 플러스 2.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g이 들어있는, 아, 뭐 해주면 돼? 원자량 역수다. 그래서 원자량 역수를 해준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바로 얘네들은 질량분의 원자수야. 그래서 원자량의 역수야. 그러면 m인 x에 대한 거 원자량 m. m분의 1이죠? m. n 플러스 2인 x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n분의 n 플러스 2. 그럼 당연히 n보다 n 플러스 2가 더 크니까 1보다 커야 작아요? 클 겁니다. 그럼 니은 선지도 맞다. 디귿. 이제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자, 전자수인데 원자라면 타의 전자수는 뭐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양성자수랑 같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둘이 같아요. 1몰에 들어있는 건 같아요. 지금 질량이 아니잖아. 그럼 그냥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둘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비율은 1이 나와야 되는데 1보다 크다? 아, 틀렸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역과 니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표현들 1몰과 1그램 일부러 가지고 왔으니까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개념과 동일해요. 혹시나 오늘 배웠던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번더 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유니크 블룸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블룸에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아까 배웠던 동위 원소에 대한 걸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원자의 구조에서는 톰슨의 응극성 실험, 그리고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실험이 조금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동위원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오늘 드렸으니까요. 동위원소 정리하면서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정리해 보시고요. 그 존재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자주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이거 화학식량과 몰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1g에 또는 1몰에 그 N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아니면 전자수도 될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요. 자주 나오는 문구들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정말 수월하게 잘 풀릴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원자의 구조, 또 다른 시간이 될 거죠. 다음 강좌에서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역사 완성자 인사드립니다. 아, 넉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10강째입니다. 총 이 강좌는 15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수능특강 교재로는 8강에 해당되는 페이지상으로는 86, 87, 88페이지에 해당되는 주로 이 과학혁명 파트, 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마지막에 나폴레옹까지 나오는 게 이번 강의의 큰 대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내용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86페이지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혁명입니다. 자, 과학혁명은 이슬람 과학의 영향에다가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정확한 관찰과 실험 도구를 위한 도구, 현미경으로 대표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학적 사고가 발달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보통 16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등등을 크게 표현해서 과학혁명이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와, 엄청난 혁신적인 생각 이런 걸 할 때 와, 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는 이 책 이름도 뭐 지문이라든가 선지에서 많이 나오죠.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었죠. 쉽게 표현하자면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니 여러 과학적인 걸 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었고요. 기존의 천동설을 비판했습니다. 자, 참고로 코페르니쿠스는 16세기 인물이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제 17세기입니다. 먼저 케플러입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어떤 형태? 이러한 타원 형태로 궤도로 운행한다라는 걸 밝히면서 지동설을 수정 발전시켰었고요. 자, 그리고 갈릴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을 입증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뭐 종교 재판이 회부되었다.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한데 참고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지구로 돈다 이런 말을 실제 하진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뉴턴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발견이 있었고요. 천체의 운동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었었고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했다. 이 표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참고로 요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과학혁명의 완성자. 저는 역사의 완성자, 뉴턴은 과학혁명의 완성자. 예, 17세기 과학을 거의 과학혁명을 최종 메이드한 사람, 바로 아이작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학에서는 하비의 혈액순환론 등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러한 과학혁명의 변화는, 과학혁명은 근대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확산과 정치 이론에 영향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과학혁명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었었고요. 자, 이 사회계약설의 의미는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등장하였다고 주장하고요. 자연법 사상을 토대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 간단하게, 이거 깊게 안 나옵니다. 이게 깊게 나오면 뭐 윤리화 사상이나 뭐 정법 고 파트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깊지만, 우리 세계사 파트에서는요, 아, 홉스, 로크, 루소 등등이 나왔다. 아, 그냥 사회계약설 뭐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대부분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먼저 홉스입니다. 인간이 혼란한 자연 상태에 벗어나려고 상호 계약을 맺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죠? 무질서라고 봅니다. 내지는 혼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바로 홉스의 주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로크는 상호 계약으로 수립된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에 뭐할수 있다? 이거에 반드시 체크. 저항할 수 있다.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정당화했었고요.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로크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일반 의지, 즉, 공공성과 이익을 전제로 국가 등을 갖는 보편적인 의지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권을 누구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되겠고요. 홉스와 로크가 17세기 인물이라면 루소는 18세기. 참고로 요 루소는 계몽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체크. 자, 18세기는 바로 계몽 사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계몽 사상이라는 거의 핵심은요, 이성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이성이 뭐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러한 이성을 중시 여기다 보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믿어왔었던 미신이라든가 무지 등을 배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불합리한 제도,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사회가 뭐할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계몽사상, 계몽주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는요, 바로 볼테르가 되겠습니다. 볼테르는 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등을 강조했던 인물이고,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었던 프리드리히 2세와의 교류가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볼테르입니다. 몽테스키외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몽테스키외라는 거. 그리고 디드로 날랑베드는 백과전설을 편찬했었고요. 계몽사상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는 일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인민주권, 주권재민을 강조했었고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루소가 되겠습니다. 루소는 우리 방금 앞에 배웠던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지만 또 계몽사상가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 자, 유럽의 문화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입니다. 17세기 바로크 양식.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바로는 베르사유 궁전이고요. 바로 로코코. 바로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로코코거든요. 바로 로코코. 예. 바로크 양식은 17세기, 로코코 양식은 18세기인데, 로코코 양식은 섬세하고 우아한 미가 있었고요. 특히 상수시 궁전이 로코코 양식. 바로크 양식은 베르사유 궁전.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학문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습니다. 국부론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주장이 있었고요. 고전 경제학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국혁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혁명은 여러분, 요표를 반드시 봐주셔야 되겠죠? 제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메리 윌리엄이 있고, 앤, 그 다음에 조지 1세.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 내쫓고, 그의 딸과 며느리가 왕이 되니 메리 윌리엄의 공동 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앤 여왕, 조지 1세 이렇게 이어가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그거죠. 찰스 1세가 뭘 주장했었죠? 권리가 있고 그 다음 메리 윌리엄이 인정해줬던 것도 권리 어쩌고 저쩌고가 있죠. 경찰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굽니까? 경찰청 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권리청원, 권리장전. 권리청원, 권리장정. 청원이 먼저고 장정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권리청원을 승인해 주었었고요. 메리 윌리엄은 권리장전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찰스 1세 때 일어났던 혁명이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혁명이고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메리 윌리엄을 왕으로 앉힐 때큰 무력 충돌 없이 아주 명예스럽게 됐다고 그래서 이 혁명을 뭐라고 합니까? 명예 혁명이라고 합니다. 명예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자면 찰스 1세는 권리 청원 청교도 혁명. 와우. 치읓 치읓 치읓. 요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자, 제임스 2세 내쫓고 메리 윌리엄 왕으로 앉힐 때 명예 혁명. 그리고 이 명예혁명 이후에 메리 윌리엄이 영국 의회의 권한을 아주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었던 것이 권리 장전.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파트 시험 문제는요, 여기 찰스 1세나 여기 명예혁명 메리 윌리엄 요걸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다라면 여기 크로멜 요 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기본적인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혁명입니다. 영국혁명의 배경은요, 영국은 입헌주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민계급이 성장했고요, 젠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적 계층이 성장했으며, 청교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의회로 진출을 했고요. 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있다고 그랬죠. 자, 특히 이 당시 영국의 주요 종교를 간단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영국 내에서, 특히 영국의 주된 땅은 바로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에서의 주된 신교는 청교도.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구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만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헬수하면 엘통 나온다 있죠. 예, 통일법으로 인해서 영국 국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었고, 신교와 구교회 간의 융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지주층인 젠트리와 도시 시민 계급이 성장했었고요. 청교도에 의회 진출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 아, 요거 기억하셔야죠. 제임스 1세 있습니다. 전제 정치가 있었고요. 왕권 신수설을 고수하면서 전제 정치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제임스 1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박해했습니다. 의회가 뭘 제출했다? 권리청원 제출했다. 경찰청장님, 권리청원, 권리장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국왕은 승인 후 의회를 해산했고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서 소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것이 새로 소집된 의회가 국왕의 과세 요구를 거부하면서 찰스 1세가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게 되자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했는데 우린 그것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왕당파가 유리했지만 크로멜이 이끄는 뭐 철기군 등의 활약에 의해서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그 결과물로 여기에 있었던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형태를 공화정의 수립이라고 하죠. 공화정이 수립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까? 크로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항해법을 제정하면서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견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에 오릅니까? 호국경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금욕적 독재 정치를 강요해요. 독재 정치도 싫은데 금욕적인 청교도 윤리를 강조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크롬의 사후에 엄청난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표출이 되면서 다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왕정 복고. 왕 체제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이.

그러면 사후에 사실은 요 국경 자리를 그 아들한테도 물려줬는데 아들이 이걸 사실 제대로 예, 그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제 정치적 상황은.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여기 이제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찰스 2세의 친가톨릭 정책과 전제 정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찰스 2세 때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형보다 더한 전제 정치를 펼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자기 형이 인정해줬었던 심사법, 인신보호법 등을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되자, 자, 너 살려는 드릴게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임스 2세를 내쫓고요. 그리고 당시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임스 2세에게 더 뭔가 강력한 본인들의 뜻을 전해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과 그의 사위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게 바로 메리와 윌리엄이죠. 그래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요.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했고요. 이 그리고 나서 이 메리 윌리엄이 인정해 줬던 게 뭡니까? 권리 장전입니다. 경찰 청장이죠. 권리 청원은 찰스 1세에 메리 윌리엄이 인정해 줬던 것은 권리 장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자,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토대가 마련되었었고요. 그 메리 윌리엄의 다음 왕이 바로 요앤 여왕이죠. 앤 여왕 시기에 스코틀랜드를 병합하면서 연합 왕국을 수립했고요. 앤 여왕 사후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앤 여왕 다음 조지 1세입니다. 조지 1세가 즉위했는데 조지 1세는 영국 왕인데요. 영어를 못했대요. 쌤, 그럼 뭘 잘했어요? 독일어는 매우 잘했고요. 느낌상 약간 잘할 것 같잖아요, 조지 1세. 예, 그리고 프랑스어는 좀 했는데 영어는 거의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군림은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대우는 해드리지만 솔직히 우리가 뭐 어떤 거 하는지 잘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즉, 군림은 해. 즉, 왕으로서 인정은 해드리지만 우리를 정치적으로 통치하지는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그러한 관습이나 제도가 이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라는 전통 아래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는 모습이 있었던 게 당시의 영국 혁명이었었다라는 거. 요 패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 필기노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누구 있었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찰스 2세가 왕정복고로 등장했습니다. 자, 찰스 2세는 가톨릭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전제 정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시에 의회에서의 저항이 있었어요. 이 찰스 2세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입니다.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심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국교도, 즉 국교도가 아닌 영국 국교의 신자가 아닌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인신보호법. 우리가 이렇게 왕한테 저항한다라는 이유로 우리 함부로 잡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인신보호법이에요. 그리고 이때쯤 왕 중심의 토리당과 의회 중심의 휘그당이 이제 좀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제임스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2세는요, 가톨릭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전제 정치를 강화했습니다. 요거는 그 앞에 선왕 때. 동생이거든요. 찰스 2세, 제임스 2세. 찰스 2세의 동생이 제임스 2세인데, 제임스 2세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최고였어요. 요크공이었었는데, 요크공이 왜 요크공이라고 하냐? 뉴욕의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원래는 지금의 그 뉴욕당은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의 옛 지명이 뭐냐면, 뉴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이 어디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야? 네덜란드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다. 이런 의미로 뉴 암스테르담이었었는데 그걸 영국이 되찾을 때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이 인물이야. 그래서 그때 얻었었던 그 신망을 바탕으로 왕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제임스 2세의 최전성기는 왕이 되기 전까지야. 왕이 되고부터는 어떻게? 아니 내가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하는데 좀 반발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형은 이걸 인정해줬어. 최소한의 정치력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제임스 2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하지 말라고 나 왕이야. 라고 해서 심사법과 인신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의회에서 저기 이제 좀 내려오시오라고 하고 나선 제임스 2세를 추방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 2세의 딸과 사위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이 되었습니다.

메리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되자 당시 의회에서는 권리 장전을 승인받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 왕 앉혀드렸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좀 다시 한번 문서적으로 처리합시다라고 했던 것이고, 입법권, 과세권, 의원 면책권, 의회 선거의 자유 등등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권리 청원에 비해서 권리 장전이 훨씬 더그 권한이 컸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입헌 군주제의 기틀 확립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앤녀왕인데, 앤녀왕 때 스코틀랜드 병합하면서 대영 제국 확립했습니다. 자, 앤녀왕은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되자 지금의 그 조지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조지 1세는 영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내각 책임제, 즉 의원 내각제 형태의 정치 체제가 이때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 자, 당시 대영제국의 최대 영토는요, 영국이 원래 여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 및그 주변 나라들, 호주와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의 미국의 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일대까지 다 영국 땅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금의 미국 땅에서도 이제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걸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하죠. 자, 미국의 독립혁명의 배경은요, 17에서 18세기 북아메리카는 17세기에는 종교적 자유에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해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미국은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여기가 서부고 여기가 동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란 산맥이 있는데,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있는 이 대서양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주로 초기에 발전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동부 해안 일대에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이 되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7년 전쟁, 요거 기억. 7년 전쟁은 누구랑 누구랑 붙었던 것이냐면, 프로이센데 오스트리아가 붙었던 것입니다. 1756년부터 63년까지 7년 전쟁인데, 이때 프랑스와 영국이 대리전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여러 나라의 복잡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아메리카에서도 붙어요. 이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도 하고, 아시아에서도 붙어요. 인도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두고 붙어요. 그걸 우리는 플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 누가 이기냐면 영국이 다 이겨요. 문제는 아무리 이겼어도 전쟁을 워낙에 광범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재정난이 심화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당 부분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었던 식민지에 인지세법 등을 통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의 강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자 지금의 미국 땅,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이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납세 거부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때 나왔던 말이 그 유명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아, 영국은 왜 우리 대표를 한 명도 파견하지 못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 내라고? 우리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그 움직임에 나오게 되었었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이 항구 도시거든요. 보스턴 항에 정박 중이었던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 인디언 복장을 하고 올라가서 그 차를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던 사건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 정부는 강경 조치하게 됩니다. 보스턴 항을 폐쇄하는 등의 강경 조치가 나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혁명은 17세기 청교도 상인 이주했고요. 대서양 연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계몽 사상의 영향에다가 7년 전쟁 등이 있었어요. 그 이후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자 하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자, 저항하자, 알았어 그러면 차세 정도만 유지해라고 했지만 사실 차세가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것을 저항하는 차원에서 일어났던 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자, 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이 강경 대응을 하게 되자, 당시에 식민지 지역에서 대륙회의가 열립니다. 우린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
요 패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크게 전투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데르케이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데르케이 이후 요크타운 전투. 자, 1차 데르케이.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독립이라는 단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는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의 탄압 조치에 철회를 요구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데르케이 이후 렉싱턴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누가 이긴 겁니까? 애매해요. 각자 다 자기가 이겼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약간 무력 충돌이 있었다지 이때는 뭐 누가 이겼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뭐 서로 간에 피해도 있고 나름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차 데르케이가 있었고요.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몇 월 며칠이요? 7월 4일. 1776년 7월 4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인권사상, 주권재민, 저항권을 천명했었고요.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초반에는 누가 열세였냐? 당시 식민지인들이 열세였지만 당시 영국과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 있죠. 전부 다 식민지를 지원해요. 대표적인 나라 어디? 프랑스. 100년 전쟁 싸웠죠, 영국과? 또 그 7년 전쟁 누구랑 누구랑 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야? 이거 영국 힘 뺄 수 있겠네? 하고 식민지를 지원해요. 그걸 에스파냐. 에스파냐 무적함대 누가 무너뜨렸어요? 영국. 예, 네, 영국. 여기엔 안 나오지만 네덜란드도 있어요.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영국에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항해법이잖아. 그래서 네덜란드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등이 다 식민지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파리 조약으로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한 진리라고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만들어졌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의 형태가 바뀌거나 폐지하고 인간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원칙의 기초를 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라고 이 독립선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면서 연방주의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연방헌법이 제정되었었고요. 정부 수립, 워싱턴, 그 총사령관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필기노트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자면 보스턴 차사건, 영국의 강경 대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륙회의 이후 요크타운 전투. 이 두 전투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전투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땐. 그리고 1차 대륙회의와 2차 대륙회의가 있을 때 한쪽에서는 싸우자, 싸우지 말자 각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두 개의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패트릭 헨리의 연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연설과 그 다음에 토머스 페인의 상식 등등으로 인해서 뭔가 이 싸우자라는 분위기가 좀 고조됩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2차 대륙회의가 있었고요.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서가 2차 대륙회의 이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1차 대륙회의,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독립선언서 발표, 요크타운 전투 승리입니다. 당시 식민지 기준으로 하자면 영국과 사이 안 좋았던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등이 식민지를 지원해 줬었고요. 파리 조약으로 식민지의 독립이 인정되었으며 파리 조약 4년 뒤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아메리카 합중국,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1789년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해이기도 합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었겠죠. 예, 그러한 움직임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혁명 3형제의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요, 뭐니 뭐니 해도

제도의 모순, 앙시앵리즘이라고 하는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자, 성직자 귀족은 1, 2신분으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었고요. 평민은 3신분으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과중한 세금 부담에다가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어. 이게 제일 불만이죠. 세금도 세금이지만 야, 우리가 세금 우리가 다 내는데 이런 말도 못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주로 상공업자에 종사하며 부를 축적하면서 계몽 사상까지 수용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의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자진 전쟁과 미국 혁명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하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의회. 일단은 뭐요세개 먼저 기억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의회. 그 다음에 탈옘제도로 만동, 총재정부, 통령정부, 제1재정인데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이 국민의회는 프랑스 대혁명 있던 해예요. 1789년, 1789년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타고 다녔던 버스가 212번 버스거든요. 212번 꼭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12, 212. 왜 그러냐?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던 것이 1789년이고 거기서 2 더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1791. 그리고 1 더해주세요. 1792. 그로부터 2 더해주세요. 1794. 요 연도를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1789 기억하시고 212 하면 여기가 다 끝나요. 선생님, 총재 정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섯 명의 총재가 있거든요. 요 끝에 연도가 몇 연도일까요? 1795. 그리고 통영 정부는 1799. 그리고 5년 뒤에 예, 나폴레옹이 황제까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것보단 요 위에 있는 거 1789년하고 212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납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명의 발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루이 16세가 재정 위기를 해결을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습니다.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각 신분 대표들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1, 2신분은 아, 신분별 표결해야지. 각 신분별 한표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3신분은 아, 우리가 머릿수는 제일 많아요. 머릿수대로 해요.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3신분의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면서 테니스코트 서약을 했고요.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하려고 하게 되자 당시에 민중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바스티유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이 확산되면서 농민 봉기까지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졌었던 이 국민의회에서 나름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봉건제 폐지 선언.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걸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국왕이 국외로 탈출. 여기서 말하는 국왕이 누구죠? 프랑스의 루이 16세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실패해요. 이른바 바렌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입헌 군주제의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입법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791년도에. 이 입법의회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의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서 혁명전쟁이 발발했다. 요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먼저 하나하나씩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회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이 봉건적 특권 폐지. 그리고 인권선언 발표. 인권선언이란 건 프랑스 혁명을 뜻하는 자유, 평등, 우애의 그런 정신이 나와 있었고요. 재산권 보호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왕이 의회를 이제 탄압하는 와중에 바로 이 세헌법, 입헌 군주제와 제한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세헌법에 의해서 입법의회가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입법의회는 즈롱드파와 자코뱅파, 즈롱드, 온건파입니다. 자코팽! 급진파. 뭔가 잘못하면 코드 배워버릴 거지 않습니까? 자코팽! 급진파, 즈롱드, 온건파.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입법의회 때 있었던 게 혁명전쟁입니다.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프랑스고, 오스트리아고, 여기가 오스트리아고, 이쯤이 프로이센 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왕을 겁박하면서 뭔가 민중들이 왕을 비롯한 왕족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뭐야? 이러다가 그저 기운이 우리한테도 넘어오겠는데? 야야야, 너네 왕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프랑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른바 혁명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프랑스 남부에 마르세유에 있는 의용군들이 북쪽으로 걸어 올라오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라 마르세이에즈. 이게 지금의 프랑스의 국가죠. 자, 이러한 와중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중은 봉기하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혁명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 그러면서 왕권이 정지되면서 등장했던 게 뭐예요? 국민 공회가 되겠죠. 이 국민 공회는요, 말 그대로 공포 정치입니다. 국민 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했고요. 제1 공화정이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해요. 루이 16세를 죽입니다.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누르고 급진파인 차코팽 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 피에르가 주도하게 되죠.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어? 무슨 반대파가 딱 말만 하면요. 어? 저거 지금 나한테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거 좀 반혁명적인 생각과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라고 몰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목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자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반혁명 세력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말한 반혁명 세력은 사실은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로베스피에르가 물러나게 되는 사건, 쫓겨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타르미도르 반동입니다.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로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면서 야, 한 명한테 걸려. 이렇게 몰아주니까 이렇게 무섭잖아. 한 명한테 몰아주지 말고 다섯 명한테 나누자. 이게 이른바 총재정부. 이 총재정부는요, 다섯 명의 총재가 주도하게 됐지만 재정난에다가 대외전쟁 지속 등으로 매우 무능해 보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한 명의 주목받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아, 이 그림은 루이 16세의 처형 장면입니다. 이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던 게 바로 언제? 국민 공회 때입니다. 자, 국민 공회는 급진파인 자코뱅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공화정 수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루이 16세를 처형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이렇게 처형했었고요. 자코뱅 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공화제와 보통선거 만들었고요. 이 국민 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은 공포정치의 대명사,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 피에르.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었고요. 이른바 공포정치를 펼칩니다. 공포정치를 펼칠 때의 주된 기관이 바로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 나름의 개혁도 있었습니다. 뭐 토지분배라든가 징병제, 의무교육제, 최고가격제 등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타르미도르 반동으로 인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섯 명의 총재가 하는 바로 총재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재정부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요. 재정은 어려웠으며 매우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한 명의 군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잠시 아껴두시고, 자, 봉건적 신부제를 타파한 전형적인 시민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고요. 시민사회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유, 평등, 우회 정신이 전 유럽에 확산되었었고요.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나폴레옹 보도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두 정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통령 정부예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799년에. 그리고 제1통령에 취임했었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영국과 휴전조약, 아미앵 조약이라고 하는 휴전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프랑스 동맹,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와해시켰죠. 그러면서 내정개혁이 있었습니다. 요게 수능에 한번 나왔었죠. 프랑스 은행 설립했고요. 국민교육제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폴레옹 법전이 요때 편찬되었죠. 이걸 프랑스 민법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은행 설립, 국민교육제도, 나폴레옹 법전, 요 세 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나폴레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른바 나폴레옹 대관식입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나폴레옹은 황제로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때 나폴레옹의 황제 시절을 제1제정시대라고 합니다. 제1제정. 그러니까 황제의 정치 형태를 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1제정, 2제정 이렇게 부릅니다.

1. 제정의 성립. 자, 국민 투표를 통해 나폴레옹이 황제를 즉위했습니다. 언제요? 1804년에. 유럽을 제패했죠.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에 패배하였지만, 해전에선 졌지만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에 승리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영국은 해전에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륙을 봉쇄시켜버려요. 야, 나 무서운 거 알지? 영국이랑 놀지 마. 영국이랑 교류하지 마. 무서우면 내 모든 이 분노가 너한테 향할 거야. 라고 하는. 예. 대륙을 영국과 분리시켜버리는 이른바 대륙 봉쇄령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시켰고요. 러시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영국과 통상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가 모스크바를 점령하였지만 러시아의 후퇴 전술과 기습으로 인해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프랑스 동맹군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이 퇴위됐고요. 어디로? 엘바섬에 유배됩니다. 엘바섬은 지중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엘바섬에 유배되었었고요. 예, 그래도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재집권하고 마지막 전투가 있었으니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를 이른바 워털루 전투라고 하고요. 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통영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영국과 암행조약을 맺었습니다. 국민교육제도,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은행 등을 설립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너무 높았죠. 그임을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육전에서는 뭐 연전연승이죠. 신성로마제국 해체시켰고요. 라인동맹 만들었습니다. 1806년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과 해전에서 지게 되면서 그 이후 대륙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요거 은근 많이 물어봅니다. 이러면 이 대륙봉쇄령 꼭 기억하시고요. 자, 대륙봉쇄령을 어겼던 나라가 어디요? 시아시아, 러시아. 그럼 본때를 보여주러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지게 돼요. 그리고 라이프치 전투라는 전투에서도 지게 돼요. 그렇게 되자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탈출해서 집권을 하고 마지막 전투를 펼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워털루 전투인데요. 이 워털루 전투에서도 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 누구다? 나폴레옹이다 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사실은 나폴레옹과이나 프랑스 문제가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꽤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뭐 나폴레옹의 뭐 여러 전투 과정이나 이런 거 나왔는데요. 조금 먼저 하나 좀 봐드릴 거는 엘바섬이 여기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엘바섬이고 선생님, 세인트 헬레나는 한참 저희 지구 바깥에, 대서양, 외딴 섬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봐줘야 되니까, 라인 연방. 요거는 좀 어렵게 나올 땐 요걸로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라인 연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았어,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나폴레옹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당신 편, 당신의 그 그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맺었던 게 라인 연방이에요. 근데 라인 연방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라인 연방에 소속되었나 안 되었나. 근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라인 연방 소속은 아니었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점령했었다? 마드리드까지 점령하면서 나폴레옹은 의도치 않게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를 대부분 식민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여기 에스파냐잖아요. 근데 에스파냐가 누구한테 점령을 당했어요? 나폴레옹한테 점령당하게 되자 식민지를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독립의 기운이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이 트라팔가르, 여기입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에게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지게 되면서 대륙 봉쇄령 내렸고요. 대륙 봉쇄령 어겼던 러시아 원정 떠났다가 오는 길에 완전히 박살나고, 그렇게 되면서 엘바섬에 유배되고 다시 도망쳐 나와서 지금의 벨기에 지역 일대에 있었던 워털루에서 전투를 벌였다가 지게 되면서 몰락했던 것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도 형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인 동맹 말고 오스트리아와 여기 프로이센이 각각 있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워털루 전, 그 러시아 원정 실패하고 나서 라이프치 전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워털루 전투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최근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프랑스 혁명의 이념 전파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구체제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요. 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 정신에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스 혁명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 또 어렵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의회 주요 내용들 반드시 수능 특강 교재라든가 제 필기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베스피에르가 무너지게 되었던 테르미노르 반동, 그리고 총재 정부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트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의회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쪽에 있는 통영 정부와 제1제정 요걸 구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나폴레옹의 개인 문제로 물어보기도 하는 게 최근에 평가원의 트렌드니까 반드시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2페이지 대표 기출 확인하기랑 닮은꼴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작년 9모 문제네요.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존경하는 국왕 폐하께 지금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왕국의 국익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영국은 7년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전비 지출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를 식민지에 건설하려 하였으나 강한 반발에 식민지에서 해결하려 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항 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밀리에 물자와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국왕 폐하,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고 승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에스파냐 또한 이 대의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왕국의 공동 노력은 영국에 대한 막 압박이 될 것이며 우리 전략의 성공을 더욱 확실히 담보할 것입니다. 우리 왕국의 영광과 폐하의 위대한 치세를 위하여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뭡니까? 7년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은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7년 전쟁 이후 영국의 저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예요? 미국의 독립 전쟁. 이 미국의 독립 전쟁이 미국의 독립 혁명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이 전쟁은 파리 조약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렇죠. 요것은 미국의 독립혁명 전체를 물어본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1차 대륙 회의 이후 그 다음에 2차 대륙회의 여기에 나올 수 있어요. 1차 대륙회의 이후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이후 독립선언문 발표 있었고 그 다음에 요커타운 전투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 그냥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크로멜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청교도 혁명이죠. 청교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빈 체제의 붕괴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빈 체제는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다음 강에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상태로 회복하자 했던 게 빈 체제예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등이 주도했던 것인데 이 메테르니히는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빈 체제도 붕괴돼요.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과는 전혀 관련 없고요. 신사법과 인신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 제2제정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2제정은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이 바로 나폴레옹 3세가 되었던 것이 제2제정인데요. 이 제2제정은 프랑스랑 당시에 프로이센과의 전쟁 통해서 프로이센이 이기고 프랑스가 지게 되면서 제2제정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관련 없죠? 정답 1번이고요. 닮은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거 찾으랍니다. 이 전쟁이래요. 갑작스러운 조약 체결 소식에 격분한 나는 영국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원주민 부족을 대륙회의에 팔아 넘기려 한다라고 절규하였다. 아, 대륙회의 어쩌고저쩌고 나왔네요. 대륙회의와의 강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 사실상 우리를 외면한 입장에서 돌변하였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북아메리카 식민지 군대는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온갖 학살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국 왕실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였지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미국의 독립전쟁, 내지는 독립혁명과 관련되겠죠? 쿠스코 등지의 원주민 탄압은 피사로, 피사로는 잉카 문명 파괴했고요. 잔다르크는 100년 전쟁,
3부인권사상이라는 게 독립선언문. 이게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 아니겠습니까? 정답 3번이고요. 인지세 관련 없고 워싱턴은

0: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했던 건그 이후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대륙, 혁명, 삼형제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빈체제에다가 산업혁명까지 쫙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 4회분 뒷부분 문항을 이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8강이죠. 자, 뒷문제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 이 문항들 우리가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들도 같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5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전반사와 관련된 문항 같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 X를 공기와 매질 A의 경계면 상에서 점 P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를 시켰습니다. 자,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매질 C로 바꾼 다음에 X를 P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에서 굴절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A에서 B로 갈 때 입사각을 비교해 보시고 굴절각을 비교해 보세요. 자, 얘들아, 굴절각을 여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굴절각의 정의가 뭐예요?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요게 이제 입사각이죠. 그러면 A에서의 각과 B에서의 각을 비교를 해봤을 때 B에서의 각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진행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매질 B에서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쪽에서가 더 크기 때문에 굴절률 비교하면 A가 B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X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가에서 X를 P의 세타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입사를 시키면 세타보다 어때요?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타보다는 큰 각이에요. X는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세타가 커지게 되면 즉 공기에서 A로 갈 때의 입사각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굴절각은 현재 이거였는데, 그지? 이거였는데, 아니죠. 굴절각은 여기였는데,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같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맞아요.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커져야 돼.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한다. 그러면 A와 B 경계면에 닿아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고, 이 지점에서 법선을 그려보게 되면 A에서 B로 갈 때의 이 입사각이 더 어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작아졌어요. 그쵸? 원래 지점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 입사각으로도. 그런데 세타를 늘렸더니 굴절각이 커지고 굴절각이 커지면서 A와 B 사이에서의 입사각이 작아졌어. 더 작아졌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전반사 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하고 C를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하고 나의 차이점은, 그렇죠. A 오른쪽에 있는 매질이 가에서는 B, 나에서는 C라는 거예요. 근데 A하고 C는 전반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A의 굴절률과 C의 굴절률 중에서 A의 굴절률이 당연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A와 C 사이에서의 임계각이, A와 B 사이에서의 임계각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누가 더 임계각이 작아야 될까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A의 굴절률 제일 커요. 그 다음은 B의 굴절률, 그 다음은 C의 굴절률입니다. 왜일까요? 선생님,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큰데 어떻게 단번에 B하고 C를 대소 비교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을 했잖아요.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봐봐. 가에서는 전반사를 못했어요. 전반사 못했지. 근데 여기서는 전반사를 했어. 전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의 입사각이 이때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떻다? 그치. 임계각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 입사각이 여기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죠. 왜요? 세타로 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굴절각도 같을 거고, 그에 따라서 A하고 B, A하고 C 사이에서의 입사각도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사 유무를 통해서 굴절률의 차이를 비교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계각의 사인값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것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집니다. 자, 차이가 클수록 기억하셔야 돼요.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굴절률 대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AC는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AB보다는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B는 C보다 굴절률이 커야만 AC 사이의 굴절률이 BC 사이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굴절률 대소 비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디귿에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요겁니다.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률 큰 것분의 굴절률 작은 건데, 이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기장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AB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각각 EI제로, I제로인 전류가 흐르고, C에는 방향이 일정하고 세기가 변하는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림 나는 X축상의 X equal 0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C에 따라서 나타냈대.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자, X축이 뭐야, 얘들아?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야.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이두 그래프는 어느 지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나타낸 거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렇지, X equal 0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X equal, 그렇지, D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여러분들 향해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1하고 B2가 지금 모두 다, 맞아요, 플러스에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기장 B1과 B2는 잘 보시면 무엇이 0일 때일까? 무엇이 0일 때? 그렇지.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즉 얘네들은 IC가 0일 때의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일대의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성 자기장. 그럼 누구의 합성 자기장이냐면 A하고 B의 합성 자기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C의 전류가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B1하고 B2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C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그냥 이 도선 C가 아예 그냥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X equal 0과 X equal D에서 만들어진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임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 플러스야?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네? 근데 경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크게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네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크게 이제 네 개의 경우가 있는데 아마 뭐 문제를 바로 이제 보면서 직관적으로 아, 이거야 하고 바로 판단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설명이 모두 다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전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라고 한다면 A의 오른쪽은 전부 다 어느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그렇죠.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일 겁니다. 그죠? 0하고 D는 다 A 오른쪽이니까. 그러면 0하고 D는 B의 다 왼쪽인데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일 때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반대로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되죠?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B0라고 하는 것을 K의 D분의 I 0라고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0과 D로부터 D만큼, ED만큼, B에서도 ED만큼, D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들을 우리가 B0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최적의 경우는 바로 이 두 번째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요 두 번째 거. 요 두 번째, 즉 A가 마이너스 Y 방향, B가 플러스 Y 방향의 전류의 흐름을 가질 때 만드는 자기장. 요 두 가지가 바로 플러스 B1, 플러스 B2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B0로 세팅을 하고 나서 B1과 B2를 B0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B1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자기장입니다. X equal 0에서의 자기장이에요. 자, B1은 A에 의해서는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는 EI0. 그러니까 E, B0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E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류의 세기가 I0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B0. 아, 해서 B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5 B0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equal D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B2를 계산을 해볼 건데 B2 같은 경우에는 D에서니까 A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죠? 전류의 흐름 세기는 EI0, 그러니까 그렇지 B0라고 볼 수가 있고 B에 의해서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의 세기 I0, 그러니까 B0. 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EB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B1 같은 경우에는 B2에서 몇 배를 해줘야 돼요? 4분의 5배를 해주면 2의 4분의 5니까 2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대한 관계식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마찬가지로 A에서와 B에서가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의 흐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X equal D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일 때, 이 IC는 EI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에서요, 여러분들. D에서 ABC에 의한 전류 자기장이 0인 곳은 여기예요. 맞죠? 자, 여기에서 자기장이 0임을 이용해서 IC가 EI0인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서예요. D에서입니다. 자, D에서는 일단은 A에 의해서 B0만큼 나오고요. A, B, C. B에 의해서는요, 여기 다 찾아놨었죠, 사실은? B0. 둘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둘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C에 의해서는, 그렇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C는 EB0와 같고 D와 K와 I0를 이용해서 이식을 표현을 해본다면 뭐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D분의 IC. 바로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K하고 D를 다 약분시키면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의 2배이다라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아서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합성 자기장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일단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는 그 조건, 그게 뭐냐면, 요거. 합성 자기장이 얼마인 지점? 0인 지점. 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자기 유도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D,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있는데,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을 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보았던 전형적인 전자기 유도 관련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 조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1에서와 3에서가 똑같고요. 그리고 금속고리의 전 P가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자, D하고 OD죠? X=D를 지날 때와 X=O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하고 세기가 모두 다 똑같답니다. 이렇게 I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조건에서 1과 3의 무엇이 똑같대?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대. 그러면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B. 자, 그런데 D를 지날 때 도선을 하나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OD를 지날 때 여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본다면 D를 지날 때와 OD를 지날 때이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를 풀때 지금 통과하는 면적이 원 영역과 요 아래 부분, 여기 이제 자기장이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 영역하고 이 영역하고 요 아래 영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비교를 해보면은 면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한 칸이 D자리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적용해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B니까요.

나오는 방향으로 B. 플러스로 둘게요. 나오는 방향으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영역 1을 지날 때는, 영역 1을 지날 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EB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죠? 그럼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를 만들어내냐면, 나오는 게두개 증가하고 있어? 그럼 반대로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Y 방향이겠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X equal D를 지날 때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X equal OD를 지날 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결과가 똑같아야 돼. 결과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EB만큼 생기는 쪽으로 만들어야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E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칸을 X로 두기로 했으니까, 한 칸씩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EX가 되겠네. 아래는 B가 될 거고. 자, 그럼 봅시다. X equal OD를 지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일단 영역 3에서는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요 플러스 B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빼기라고 해볼게. 그리고 X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EX라고 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변화에 방해되는 그 결과로서 마이너스 2b와 똑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b여야 하고요. 들어가는 게 다시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EX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EX만큼 뭔가 생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EB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방해의 결과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3B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B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2분의 3B구나.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두 개니까 마이너스 3B만큼 감소를 하고 있었고, 그치? 감소. B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3B-B가 되니까 플러스 2B인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 플러스 2B만큼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B가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결과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B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고, 1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는 2분의 3b, 크기만 보면, 3에서는 b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X equal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D를 지날 때는 변화가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EB만큼 감소하고, 증가하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D일 때를 한번 볼게요. 3D는 여기에요. 요 가운데 부분, 요렇게 지날 때. 딱 여기입니다. 요세 영역이 걸쳐져 있는 요 부분.

이라고 하는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비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사비가 생겨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보게 되면은 x equal d를 지날 때가 3d를 지날 때보다 2분의 1배만큼 작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 전자기 유도에서 이 영역을 뭐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걸쳐지게끔 나오는 형식이 이제 어려운 문항인데 그 문항들 중에서도 이렇게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 단위 면적을 뭐 d 제곱 아니면 뭐 s 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위 면적을 세팅을 해둔 다음에 그 단위 면적의 개수대로 자기장을 고려해 본다면 문제가 나름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 그 다음 문항, 1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관련 문항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표는 금속판 PQ에 단색광 XY를 각각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하나를 고정을 해둬야 돼요. 뭘 고정을 해야 될까? 그렇지. 동일한 단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금속판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다를까? 또는 이제 반대로, 하나의 금속판에 서로 다른 두 단색광을 조사를 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금속판에다가 광전자 한 개의 에너지 E를 조사를 했을 때이 전자가 튀어져 나갈 거고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EK ma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속의 이람수를 W라고 세팅을 해본다면 에너지 보존에 따라 요 에너지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금속의 이람수와 무엇을 더한 것과 같아요? 맞아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해보자. 기억에서 문턱 진동수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단색광을 P하고 Q에 조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동일한 단색광이니까 요 에너지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P하고 Q에 가한 단색광 X에서 나온 그 에너지, 광자 한 개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P와 Q일 때 비교를 해보니 누가 더 큽니까? Q에서가 320로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람수는 맞아요. P가 Q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람수가 P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문턱 진동수도 P가 Q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32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기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동일한 금속판에 서로 다른 두 단색광 XY를 조사했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 식을 쓰시고, 자,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서로 다른 단색광을 조사했으니, 이번에는 그렇지. 금속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람수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것일까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자, 왼쪽에 보니까 p에다가 조사했을 때 y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그 말은 뭘까? 여기다가도 한번더 써보면 K만 쓸게요. P라고 하는 동일한 금속판에 XY를 조사했더니 X와 Y의 최대 운동 에너지 중에서 Y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단색광의 에너지가 X보다는 Y가 더 커야만 하겠지. 그치? 아, 그럼 단색광의 에너지가 Y가 더 크네라는 것을 통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지금 다시 Q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320보다는 동그라미 기억이 더 커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320보다 작다가 아니라 커야 돼요. 그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보자. 피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의 두 배이다라는 걸로 비교를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20하고 220은 무슨 값을 나타낸 거지? 광전자의, 그렇지, 최대 운동 에너지. 그러면 그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의 관계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있겠지. 자, 람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인데, 이것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해본다면 루트 em ek 분의 h,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활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물질파 파장은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운동 에너지의 루트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x 대 y가 얼마냐면 1대 2니까 루트 씌우면 1대 루트 2가 되겠죠? 요값 전체를 보면은. 그럼 물질파 파장은 x 대 y가 몇대 몇이 되어야 돼? 그렇지, 루트 2대 1.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x를 비추었을 때가 y를 비추었을 때두 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광전효과하고 물질파 파장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광전효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식을 활용을 하세요. 광자한 개 에너지가 이람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요식을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은 전기력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경우를 우리가 따져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문제 상황부터 봐야 되겠죠?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점자나 ABC를 각각 X축상의 0D, ED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냈고요. A는 양전하이다. 양전하라고 친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B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요. Q라고 둬볼까? Q, Q.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고 그 크기가 얼마래? F래요. 그럼 저거 활용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리고 그림 나에서는요, 가에서 점전하 t를 x축상의 3d에다가 놓은 거고요. 3d에다가 놓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 여기에서도 가에서도 같았는데 나에서도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같다. 그럼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가 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지, 뭐,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BC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A가 플러스죠? 크게 이제 네 개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 B, C,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따질 수가 있었을 텐데,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B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B를 한번 볼까요? A는 B를 어떻게 하죠? 당겨요. A는 B를 당길 거예요. C는요, B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이렇게. C는 B를 밀겠죠? 자, 이것만 봐도 얘는 안 된다고 알수 있어. 왜? B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인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이래요. 얘는 탈락이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여기에서는
A는 B를 밀고 C는 B를 당기니까 플러스 X인 건 성립이 되네. 예를 한번 볼까요? A는 C를 당겨요. B는 C를 당겨요. 근데 C에 작용하는 합성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어야 돼. 아, 얘도 탈락. 이렇게 금방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경우는 A가 B를 당기는데 이때의 힘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 프라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F 프라임으로 당겼으니까 ED만큼 떨어져 있는 C는 얼마로 밀게 될까? 4분의 1 F 프라임 이렇게 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전기력을 F0라고 한다면 자, C는 B를 당길 거예요. 이렇게 F0로 당길 거고 그다음에 B도 C를 이렇게 F0로 당길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과연 이들의 합성 전기력 결과가 F로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F0하고 F' 계산을 했을 때 F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F0가 더큰 값이에요. 그쵸? F' 더 작은 값이겠지. 그런데 C를 보니까 더큰 값인 F'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빼긴 뺐는데 F'보다 더 작은 값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무조건 C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야. 그럼 뭐야? 얘밖에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쪽 오른쪽에서 볼까요? 얘가 이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정답은 이제 미리 알았어. 자, 마지막 걸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A하고 B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F'. 그리고 A하고 C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4분의 1 F'.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리고 B와 C 사이는 F0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C가 B를 F0로 밀고 B가 C를 F0로 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B하고 C의 전하의 종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으로 결정이 됐냐면 플러스로 결정이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한번 써놓고 가볼게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량 Q, 전하량 Q.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똑같이 F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해봐야 돼요. 자, 이 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F' 빼기 F0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F에 해당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값이 4분의 1 F' 더하기 F0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4분의 1 F' 더하기 F0와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요두 개. 그치? 자,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4분의 5 F'이 EF0가 되네요. 4분의 3이죠? 4분의 3 F'이 EF0. 그러니까 F'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8 F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기력의 관계가 나와 있네요. F'과 F0. 그럼 이 말은 F0는 BC 사이에 전하량이 Q일 때의 전기력이고 F'은 전기력이 A와 B 사이의 전기력인데 A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전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 QA라고 하는 것이 Q0의 Q라고 할게요. Q의 3분의 8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아,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3분의 8Q. A의 전하량이 3분의 8Q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억은 해결을 했고요. 전하의 종류가 BC가 똑같아. 그 다음 이제 니은에서 전하량의 크기가
B가 D보다 크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해야 될건 뭐야, 얘들아? D의 전화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A, B, D의 전화량과 전화의 종류를 다 파악해 놨어요. 그죠? 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플러스인 경우, 요두 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개에 의해서 과연 어떤 경우가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ABC만 봤을 때, B하고 C의 합성 전기력이 F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F라고 기본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D만 갖다 놨을 때, D가 음전하일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D가 양전하일 경우에는 BC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자, D가 음전하일 때는요, 여러분들, D는 B를 당기겠지? 그지? 당겨요. 당길 겁니다. 그 힘을, E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분의 1F라고 하고, D만큼 떨어져 있을 때를 F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ABCD를 다 세팅을 해놨을 때, 그때에도 B하고 C에 작용하는 무엇이 똑같다? 전기력이 똑같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B하고 C에는 애초에 F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F, 스몰 F, 하나는 스몰 4분의 1 F를 더했어. 그럼 상식적으로 요두 개의 값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은 꽝이야, 꽝. 그럼 어떤 경우가 맞겠어요? 맞아요. D가 양전하인 경우가 맞는 거예요. 그지? 그럼 D가 양전하야? 아, 오케이. 그러면 스몰 F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D가 C를 미는 힘은 스몰 F, D가 B를 미는 힘은 4분의 1 F가 된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 우리는 요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조건에 따라 합성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 써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에서 라지 F를 뺀 값이 라지 F에서 4분의 1 F를 뺀 값과 같아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스몰 F가 더큰 값인가요? 라지 F보다. 만약에 이 라지 F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둘다큰 값에서 4분의 1 F 뺀 거하고 F 뺀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가 100인데 하나는 뭐 40, 하나는 10을 뺀 거야. 그러면 100에서 10 뺐을 때 90이고 100에서 40 뺐을 때 60이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 요 상황에서는 스몰 f 빼기 라지 f 값이 라지 f 빼기 4분의 1 스몰 f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4분의 5 스몰 f는 이 라지 f가 될 거고 f라고 하는 것이 5분의 8 F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F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F가 D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D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모를 때. 그치? 자, 그러면 요 F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잘 보세요. F'이 3분의 8 F0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 3분의 8 F0에서 F0 빼봐봐. 얼마가 나오지? 3분의 5, 그렇지. F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5분의 8 곱하기 3분의 5 F0인 거고, 결국에는 3분의 8 F 제로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D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B와 C의 전화량 Q로 표현된 이 F0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 D의 전화량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3분의 8 Q가 나오게 됩니다. 아, D의 전화량도 A랑 똑같이 3분의 8 Q인 거예요. 아, D의 전화량을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니은 보세요. 전화량의 크기는 B가 D보다 크다. B는 Q, D는 3분의 8 Q.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D급 볼게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3F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D급을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D급은요,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D는 플러스니까, A도 D를 밀고, B도 D를 밀고, C도 D를 밀어요. 그쵸? 그러면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K D제곱분의 Q 제곱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숫자들만 한번 봐볼게요. A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 분모의 9. 분자만 보면 3분의 8Q, 3분의 8Q니까 9분의 64 더하기. 자, 이제 BD 비교해 보세요. ED니까 4. 그 다음에 BD는 3분의 8 더하기. CD를 비교해 보면 1. 분자는 3분의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숫자만 한번 따로 계산해 볼까요? 예, 계산해 보면 81분의 64 더하기 약분하면 2가 되고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10. 얘는 81분의 27이니까 270을 더하게 되면 33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근데 요게 얼마였지? 요게 바로 B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를 표현한 F0였어요. F0. 그치? 그런데 F0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물결 치는 거잘 보세요. 얘하고 예, 요두개 한번 잘 봐봐. OF0가 3F가 되겠죠? 3F? D귿에 3F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얘가 3F보다 작은가를 확인을 해보려면 얘가 OF0보다 작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근데 81을 5배를 하면은 400이 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OF0보다 어떨 수밖에 없냐면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3F0보다 작다라고 되어야지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19번에 위치를 시켜서 그 앞에 있는 문항들 있죠?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문항들이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문항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밸런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 19번 같은 문항은 경우의 수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아닌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B하고 C의 전화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문제 조건에서 요구한 대로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 나에서도 전기력의 크기가 BC가 같다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상당히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9번 같은 문항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연습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네요. 20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갈게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0H인 지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체크해야지.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자, 이 길이가 똑같대요, 여러분들.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이에요.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간 1, 2를 지나서 높이가 라지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체는 원투에서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2의 시작점에서 물체의 속력은 3V, 그리고 물체가 1에서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2에서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대요. 길이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 아, 그러면 이 조건 무조건 활용하면 힌트를, 그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1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지날 때 EW만큼 감소를 한다라고 치면은 1에서는 W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자, K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MV의 제곱. K1은 여기에서의 속력, 여기서의 속력을 선생님이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찰관 2를 지나고 나서를 V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K1 2분의 1 MV1의 제곱. K2는 2분의 1 MV2의 제곱. 그리고 스몰 h만큼 올라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를 mg 스몰 h. 그다음에 p 라지 h는 mg 라지 h.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H 지점에서 5H까지 내려오는 요 지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5H. 그럼 이때는 에너지가 12P 더하기 V니까 운동에너지 K에서 W만큼 지나니까 W 감소 한 것이 5H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OP와 V1으로 지나니까 K1과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7P 더하기 K 빼기 K1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운동 에너지가 9K만큼 있어요. 그런데 마찰 구간 지나니까 EW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 그 상태로 V2로 통과를 이제 쫙 하는 거지. 그러니까 K2라고 하는 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EW라고 하는 것이 9K-K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위에는 W가 있네, 아래는 EW가 있네. 위에 거를 두 배를 해볼까요? 두 배를 해보면 14P 플러스 2K 마이너스 2K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7K 마이너스 K2 플러스 2K1은 14P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4P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써볼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3번을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OH인 지점에서 수평면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수평면을 운동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OP라고 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K1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면, 그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얼마냐면, 9K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씩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가 5분의 9K 마이너스 5분의 1 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쵸? 그래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대입한 결과를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좌변 보세요. 7K 빼기 K2 더하기 2K1은, 자, 14를 곱할 거예요. 14 곱하면 126이네요. 5분의 126K 빼기 5분의, 얼마죠? 5분의 14K1.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식을 넘겨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7K가 넘어가면은 5분의 35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5분의 91K. 그리고 마이너스 14K1에서 마이너스 2K를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24K1. 그치? 그 다음에 K2, 마이너스 K2 넘어가면 플러스 K2는 0이라고 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K, K1, K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 아이들이었잖아요. 똑같이 약분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약분되지? 그치. 2분의 m이 다 약분이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식이 표현이 되냐면 5분의 91v 제곱 마이너스 5분의 24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 0이라는 결론이 얻어지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식을,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또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길이가 같은 마찰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찰 구간 1, 2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똑같은데 이동한 길이도 똑같아. 그치?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평균 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이 이동한 거리이다. 자, 조건에 따라 시간이 같대. 1, 2가. 1과 2의 시간이 똑같아. 길이도 똑같아. 그럼 뭐도 똑같아야 돼? 평균 속도도 똑같아야 돼. 근데 1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 그러면 통과하기 전 V1, 통과한 후도 V1이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V1일 거예요. 이 V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면 될까? 그렇지. 2에서의 평균 속도. 자, 처음 속도 얼마? 3V. 나중 속도 얼마? V2. 얘를 2로 나누면 EV1은 3V 더하기 V2.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여기에서 V2는 EV1 빼기 3V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결과를 굉장히 복잡하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식을 정리를 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 결과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V1-EV. 수학이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V1 더하기 17V가 0이 나오게 돼요. 0. 그러면 여기서 V1은 EV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EV를 대입하게 되면 V2라고 하는 값이 4V 빼기 3V니까 아, V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라지 H를 구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요거 활용할 거야.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봐야겠다. 자, 식을 다시 써보면 OP. K1은 V1인데 V1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EV였으니까 K1은 결국에는 4K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값이 9K인 거예요. 그러니까 P가 K랑 같은데, 이 V2가 얼마다? V. 그러면 K라는 값으로 라지 H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에너지가 PH만큼으로 전환된 거겠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요 mg 라지 H와 P, MGH가 같은 거예요. 아, 결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지 H는 얼마이다? 그렇지. 스몰 H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H에 해당이 됩니다. 자, 19번과 20번 문항 굉장히 복잡했죠?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까다롭습니다. 복잡하죠? 자, 이 문제를 위해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소 간단하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모의고사 4회차 문제들, 만만치 않았네요. 19번, 20번 보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 5회차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하세요. 화계 유니버스 정유입니다. 오늘은 제4회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파트인데요. 13번부터 어떠한 핵심 개념을 잡으면 좋을지 유니크한 개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같이 보고자 한 개념은요. 앞에서부터 충분히 이야기 많이 했던 바로 물의 자동화 파트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와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pH와 pOH입니다. 자, pH와 pOH에 대한 비율로 지금 나타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율이 우리는 pH 더해 pOH는 항상 14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더했을 때, 분자 분모를 더했을 때 14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였다라고 할땐 pH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농도와 이 pH, 그리고 pOH에 대한 관계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관계와 그리고 농도와 pH 관계를 통해서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빠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5번에서는요, 동위원소 문제인데요. 동위원소 개념 자체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중성자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중성자 차이 때문에 질량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값이니까. 그럼 이 중성자수 차이만큼 질량수 차이가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균 원자량을 찾을 때이 중성자수 차이만큼 얘네들이 차이가 발생하겠네, 질량수가. 그럼 질량수와 원자량을 같게 준다면 이 차이만큼 우리가 활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원소의 주기성에서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이 문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플로린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을 비교할 때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면 플로린이 가장 크고, 그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순이고요. 이온의 전화는 여기에서 플로린의 이온은 당연히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죠? 그럼 얘가 이온 반지름 작은데 이온의 전하 가장 큰 애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 비율 자체 어떻게 될까요? 또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애와 가장 큰 애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자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원소의 주기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애와 작은 애를 찾는 거를 딱 목표로 삼아서 그것만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따 같이 찾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 13번은 유니크한 개념 청해 후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pH와 pOH는 항상 동일한 값. 25도에서 pH와 pOH는 더한 값이 동일하게 14여야 된다. 각각이 동일한 값이 아니라 더한 값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더해줬어요. 이 값은 14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14가 되도록 가를 한번 맞춰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 부피 조졌다, 농도 구해서 pH 값 해석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발문 갑니다. 표는 25도 수용액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여기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4분의 3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4분의 3은 더했을 때 7이에요. 7이다라고 하는 걸 14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2배를 해줘야 돼요.

여기 두 배, 6. 여기 두 배, 8. 다시 말해서 pOH가 6, pH는 8. 그때, 우리는 다 구했으니까, 그때, 이 pH를 기준으로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몇이란 뜻이에요? 10에 마이너스 8제곱이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가와 나에 대한 양과 부피를 통해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농도는 이거 나눠주고 나눠줘요. 자, 이거 비율이 몇대몇 나와요? 10대 1이 나온다. 자, 10대 1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나는 몇이 돼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9제곱. 그럼 10에 마이너스 9제곱이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그럼 pH 몇이다? 9. pH, pOH 더한값 항상 14이기 때문에 pOH 몇이어야 돼요? 5. 그러면 9분의 5가 바로 나에 대한 값이다. 그럼 얘가 9분의 5예요. 그럼 9분의 5일 때 2x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9x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몇 배로 해줘야 돼요? 2분의 9.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나와요. 근데 또 2를 더한 값은 7이네요. 우리 14 만들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2배를 해주면, 얘네 2배 해주면 4와 10. 그래서 더해주면 14가 되고요. pH가 4, pOH가 10인 바로 수용액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다라고 했고, 뭐 액성이 어떻다라는 힌트가 아예 없었죠? 바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봅니다. x라는 거 값이 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는요, 2x는 9분의 5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x는 몇이다? 18분의 5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니은 갑니다. 다의 pOH는요, 바로 10이고요. 나의 pH는요, 9이기 때문에요. 9분의 10은요, 1보다 크다. 네, 맞습니다. 디귿 가볼까요?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 다에서는 하이드륨 이온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다라고 하는 건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은 몇이다라고 해줘야 돼요? pOH가 6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6제곱. 그때 다에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는 pH가 4이니까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요. 그래서 모두 다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 이제 양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부피비는 1대 2.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이다? 200분의 1이요. 그럼 얘는 20분의 1이 아니니까 틀렸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요, 니은만 되니까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는 pH 더하기 pOH가 1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 분모를 더해준 값이 14되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드륨 이온의 양과 부피 조졌다.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비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얘네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서 pH 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양을 물어봤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부피를 고려하면 바로 양. 근데 제가 사실 1을 여기다 안 썼어요. 왜냐하면 1대 2니까 바로 얘를 10에 반 6제곱, 여기선 10에 마이너스 4제곱에다가 곱하기 2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금 빨라진다면 당연히 그냥 부피비에다가 얘네들의 비가 빠르게 보이면 200분의 1쓸수 있겠지만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꼼꼼하게 쓰는 노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율 자주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옆에다가 메모 꼭 해놓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가지고 분자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잘하면 좋은 건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들의 바로 공유 전자상수 몇 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합이 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2라는 건 2원자 분자고 구성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동일한 애들이 희생 이온자 분자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빠르게 챈다면 이 의미가 바로 보일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기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두 개고요. 구성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건 X와 X,
Y

Y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 결합선은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안 되는 애가 있어. 이원자 분자. 지금 여기서 탄소로만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소와 산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구성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 지금 X라는 애가 두개 왔을 거고요. Y라는 애가 두개 왔을 때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산소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5, 질소라는 건 5, 산소라는 건 6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두개 왔어? 5 곱하기 2, 두개 왔어? 6 곱하기 2. 그래서 A 값은 뭘까요? 그냥 2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얘네지 의미하는 게 원자과 전자 수가 5인 바로 질소가 질소랑 만났을 때. 나에서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산소가 산소를 만났을 때. 자, 그럼 X와 Y를 결정지었으니까 다에서 Y는 산소, 나머지 하나 Z는 탄소. 그럼 탄소 하나에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이려면 산소가 두개 와줘야 되죠? 산소가 하나 와서 중심 원자로 탄소가 두개올 수는 없고요. 그래서 탄소에다가 양쪽에 산소가 와 있는 CO2가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N2, 나에서는 O2, 다에서는 CO2가 만들어진다. 그럼 기억 갑니다. 공유 전자쌍 수는요, 나에서는 산소가 이중 결합, 가에서는 질소가 삼중 결합, 2와 3이기 때문에 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다의 분자 모양은요, 직선형이다 라고 돼 있는데, 탄소가 중심 원자 있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중 결합이 있는 직선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선형이 맞습니다. 디귿. 가에서 다중, 다중 결합이 있는 것은 가에서 삼중 결합, 나에서 이중 결합, 다에서 이중 결합이 있네요. 있는 것은 세 가지다라고 가져야 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두 개일 때 구성 원소가 한 가지다? 아, 그러면 동일한 애가 이원자 분자를 형성했구나라는 힌트를 얻어서 빠르게 X와 Y를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X와 Y 찾았으니까 나머지 Z는 소거하여서 탄소구나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5번으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는 동위 원소 문제고요. 여기 동위 원소에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위 원소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가 같은 애들. 중성자수가 다르다? 그럼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는 같은데 사실은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기 때문에 이 질량수도 중성자수 차이만큼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위 원소의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 원자량이 주어지는데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 보시면 여기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아요.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네들 평균 원자량이 지금 벌어진 만큼 생각을 했을 때 중성자수 차이만큼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수 입장에서 평균 원자량 찾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X랑 Y 중에 Y가 찾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존재 비율을 찾아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자, 바로 발문 가볼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에서 무조건 얘네만 존재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계에 X의 동위원소는 얘랑 얘밖에 없고 Y는 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존재 비율을 둘을 더해주면 얘네가 100%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2A는 100이기 때문에 A는 몇이에요? 50. 그래서 얘네가 75%, 여기에선 얘가 바로 25%가 되는 거고요. A는 50이다. 그래서 Y는 50과 50? 1대1로 존재한다. 그래서 Y가 쉬워요. 그래서 Y를 가지고 M과 N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얘네가 딱 지금 중성자수가 5m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여기선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중성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봐라 평균 그러면 1대1이기 때문에 5m. 그럼 얘가 지금 5m이다 라고 한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원자량 9m에서 1만큼 감소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딱 평균 원자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딱 1만큼 증가하면 그것이 평균 원자량. 그럼 여기 정리해볼까요? 9m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한 값은 9m에서 마이너스 1한 값과 어떻다? 같다. 그럼 n 값은 몇이 돼요? 여기서 9m 사라지니까 n이라는 건 m 값이 아니라 n이라는 건 2다라는 걸 찾아.

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더. 그럼 평균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거 9m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 값을 해준 값이네. 근데 우리가 n 값을 이제 아니까 얘가 몇이야? 8. 그래서 n이다 라는 건 우리가 2 넣어줘서 8. 그래서 이거 1 넘어가 주니까 9는 몇이다? m이다. m은 9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n과 9 더해주면 몇이 돼줘야 돼요? 11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니은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원자량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여기 원자량과 여기 원자량이 있을 때 존재하고 있는 비율이 75와 25네 3대 1로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3n 플러스 4n은요 전체 4 중에서 3만큼. 그럼 5n 마이너스 4n은 전체 4 중에서 1만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자, 4분의 3 곱하기 3, 9고요. 여기에 4분의 5죠. 그래서 9랑 바로 5를 더해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 9 해볼게요. 9m 더하기 5m 여기다가 4 더하기. 자, 이번에는 여기 4, 3, 12 여기 4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12n에서 마이너스 4n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럼 여기 해주시면요. 2분의 7이 나와요. 2분의 7n. 자, 여기는 지금 8이죠? 그래서 플러스 2n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3.5n 더하기 2n이 나온다. 이것이 몇이다? 평균 원자량이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4n 플러스 2n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렸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바로 3.5n이 돼줘야 됩니다. 자, 또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성자수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얘네들에 대한 양성자수는 이 차이값,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게 질량수랑 같기 때문에 이 질량수에서 중성자수 빼주면 몇이 나와요? 3m에다가 마이너스 5n이 나옵니다. 빼줬으니까. 이게 바로 양성자수고요. 여기 바로 질량수에다 요 값을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와요. 빼줬던 얘네가 9n이 나와요. 그럼 이 중성자수가 사실은 3대 1로 있어야 돼. 라고 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 값에서 4분의 뭐 1만큼 더해줘도 되고, 얘네들이 3대 1만큼 있어야 돼 하고 계산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써둔 이유는 그 다음 거 구하기 위함이고요. 자,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는요, 이번에 x와 y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성자의 양인데, 3n 플러스 4nx에서 중성자에 대한 거 9n. 그럼 9n인 y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바로 5n 플러스 1. 얘네가 바로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n 값은 몇이라고 했어요? 2. 그래서 9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m은 9였죠? 플러스 1이다. 그래서 18에다가 46을 더해주면 되니까요. 64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63몰이야.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디귿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구할 때 사실은 존재 비율은요. 이 힌트를 통해서 자연계는 얘밖에 없어. 존재 비율 다 더하면 100%인 거야 라는 걸 알려줬고요. 그 100%다 라는 걸 활용해서 A는 50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A가 50이야 라는 걸 찾아냈고, 그래서 여기가 75%, 25%, 50, 50. 그럼 1대1로 존재해야 되니까 1대1로 존재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얘네들의 평균 값에 대한 차이는 왜 발생해요? 바로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질량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중성자수 때문이야. 그래서 중성자수가 보니까 5m을 기준으로 1 감소, 1 증가.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상관없이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감소했을 때이 시점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활용했어요. 그래서 n값과 m값을 구해주고 나머지 여기서 중성자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 관계에서 양성자수 구해줘서 빼준 값을 중성자로 갔습니다. 사실 n값과 m값을 넣어놓고 해도 되는데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n값과 m값으로 갔고요. 다른 친구들은 75%와 25% 또는 n값과 n값을 넣어서

어떤 원소인지 특정을 지었더라면 아마 더 빠르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소 자주 나오는 것들 설명한 적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 그리고 좀 가려서 출제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한번 숨겨져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6번입니다. 16번은 제가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주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었던 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항상 그래프가 주어진 자료가 두 가지인 이유는요. 하나로만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들을 가지고선 비교하면서 찾아주면 조금 수월하거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원자 W에서 Y에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고요. 나는 원자 X에서 Z에 원자 반지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다 나타낸 건 아니에요. 빠진 게 있어요. Z 빠지거나 W 빠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얘라면, 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소거해줘야 됩니다. 그때 W에서 Z는 플로린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W에서 Z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그때 제1 이온 에너지가 있는데요. 제1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힌트 하나 드리자면, W가 Z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온의 전화문에 이온 반지름 하기 전에 이온 반지름 제가 R이라고 해볼게요. 얘네가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전자에선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져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을 가장 큰 애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온의 전하를 나눠줄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나타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1가 음이온. 그래서 얘는 1, 얘는 1가 양이온 1, 얘는 2가 양이온 2, 얘는 3가 양이온 그래서 3. 그러면 작은 애인데 가장 작은 애인데 전하는 가장 커요. 그럼 작은 애에서 큰 애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비율은 얘가 어때야 돼요? 가장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 얘가 커. 나눠줄 값이 가장 작아. 그럼 얘가 가장 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가장 큰 값이 X거든요. X가 플로린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원자 반지름으로 나타낼 때는 2주기와 3주기인 차이가 발생하죠. 당연히 2주기가 가장 작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컸던 애가 원자 반지름에선 가장 작은 애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X였다가 X는 가장 작은 애로 가죠. X 1등이었다가 여긴 꼴등 X가 됐어요. 그래서 X는 플로린 확정을 딱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결정 지어줄 건데 Y라는 애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Y라는 애를 생각했을 때 Y는 만약에 얘가 알루미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얘가 마그네슘 될수 있는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 마그네슘 될수 있다? Y랑 Z. 그리고 Y랑 W 한번 비교해봐. 라고 했을 때 가능한가를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Z다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Y라는 애는 그것보다 지금 큰 상황이에요. 아, 그럼 얘가 마그네슘 될수 있겠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하지만 마그네슘이 왔어요? 그럼 나머지 W랑 Z는 누가 돼야 돼요? 나트륨과 알루미늄이 돼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얘네가 Z다라는 게 나트륨이 될 거야? 가장 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여기 W에서 나트륨 될수 있어? 가장 작은 애는 알루미늄이니까 안 돼요. 얘가 지금 누구보다 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플로린보단 작지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W가 나트륨 안 되니까 Y라는 게 나트륨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모르겠으면 여길 보셔도 돼요. W와 Z를 비교할 때 W가 Z보다 커야 돼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요, 지금 3주기에서 당연히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야 되지만 예외적인 애들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크고 알루미늄 크고 나트륨이에요. W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나트륨 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한번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C라는 건 플로린, W는 마그네슘이죠. 플로린 당연히 7개에 마그네슘은 2개다.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크다라고 가지면 됩니다. 티그,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요, Y다 나트륨이고요, Z다라고 하는 건 알루미늄이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상하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 이게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큰 애를 알 수가 있고, 이큰 애가 나중에는 가장 작아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애와 작은 애를 제가 명확하게 알면, 따로 원소대 찾는데 어려움 없어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애들도 안 되는 것들을 여기저기 힌트를 다 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안 돼야 하면서 하나하나 했지만, 사실은 두 번째로 커 보이는 애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커 보이는 애들 넣었으면 나트륨 빠르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좀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다른 것들 왜안 됐을까 마지막으로 다 풀었을 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중화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제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중화 반응 풀었었고요. 그때 중화 반응에서는 사실은 전하량 보존을 제가 활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 비율을 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야 라는 걸 접근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2회 실전 모의고사의 중화 반응과 흡사합니다. 여기선 전하량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온 수비가 주어졌는데, 이게 암묵적으로 이온이 존재한, 수용소에 존재한 이온의 가짓수가 3개야, 4개야, 3개야라는 걸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어? 얘 중성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만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표는 A 몰농도 염화수소와 B 몰농도 수소나 칼륨, C 몰농도 익 염기 수용액 등장했습니다. 이거 조심할게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요.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해사 다에 대한 거고요. 이제 우리한테 A, B 더하고 C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써놓을까? 얘가 A, B, C. 그리고 부피는 여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산과 염기 수용액 나눠 볼까요? 여기 산, 여기 염기 두개 나왔다. 사실 여기 숨어있는 H로 없는 애야. 없기 때문에 모든 이온의 수비가 지금 1대 1대 1.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이온 가짓수가 3가지. 여기에는 수용 3가지가 있을 때 존재하는 이온 종류의 가짓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는 중성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바로 얘는 구경꾼 이온만 존재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부터 시작할 건데 그 이유는 너무 쉬워. 1대 1대 1. 누구든지 1이다. 그래서 제가요,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1과 1과 1.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하량 보존은 무엇이냐면,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2 플러스.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1 마이너스. 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1과 양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2 플러스 하나 왔다? 그럼 여기에 3개 있다? 그럼 얘네들 플러스 2. 나머지 그럼 전하량 보존, 다 더해서 0이 돼 주려면, 마이너스는 1 마이너스 얘가 2개 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서 나로 가볼 건데요. 어차피 우리한테 액성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냥 요 정도 가정하고, 나에 가서 이제 써볼게요. 나에 가서 쓰려고 했더니, 부피가 같아요. 그래서 1. 여기 부피가 2분의 1 됐으니까 얘네들의 양을 2분의 1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안에 2분의 1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서로의 비예요. 그래서 얘랑 1대 1대 1과 1대 1대 2대 4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맞춰줘야 돼. 맞춰주기 위해서 봤더니 얘가 이과 양이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 양이온이 여기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를 봐주세요. 그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 이과 양이 왔어요. 그럼 얘가 4. 그럼 여기 하나 더 1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더해주면 얘는 5. 양쪽에 1과 4에다가 마이너스를 가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봐주시면, 얘가 만약 2 플러스야?

그럼 2 플러스인데 얘 가봤자 지금 3? 얘 가봤자 지금 4. 여기 지금 5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눈으로 두 배를 해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가 4가 있으니까 1을 두 배에서 4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1과 2는 같은 숫자. 1과 1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네들에 대해서는 같으니까 이걸 2 플러스로 만들어서 얘 4와 같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다시 얘가 지금 2분의 1이네 실제 값은? 그래서 바꿔줄게요. 그럼 얘가 2분의 1 되도록 4분의 1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1 대에 4분의 1 대에 그럼 2분의 1 대에 1이다. 그럼 바로 얘가 실제 값에 대한 y 2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1이네가 실제 값이네 있잖아요. 누구예요? 염화이온. 얘가 그럼 염화이온. 그럼 나머지 플러스 2네 4분의 1은 누구예요? 바로 얘구나. 그럼 얘가 10ml일 때 4분의 1이구나. 그럼 이제 오른쪽 가볼까요?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이 돼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럼 10ml인 거야? 그럼 이때 얘가 몇 밀리 뭘 돼줘야 돼? 하면 몇 밀리리터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밀리몰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냥 몰로 갈게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밀리몰로 했네요. 그냥 2분의 1개 상관없고 몰로 해도 상관없고 내가 가져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로 갔더니 1대 1대 3인데 똑같이 얘가 2분의 1일 때 얘도 10ml니까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2분의 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전화량 보존 활용하자. 그럼 3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생각했을 때 1, 1 더하면 2고 3이고 안 맞잖아.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돼주면 2, 여기 플러스 되면 1, 여기 마이너스 되면 끝. 그래서 알수 있는 건2 플러스가 2분의 1일 때 1대 1대 3이네. 실제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도 실제 값 2분의 1 때 2분의 1 때 2분의 3. 그럼 얘 2분의 1 플러스가 2분의 1 돼야 되고 이번에 마이너스는 2분의 3이 돼줘야 돼. 그럼 얘가 2분의 1 돼주려면 이거에서 2배가 돼줘야 되니까 20ml. 여기 2분의 3배 해주면 얘네는 15ml가 됩니다. 그럼 V값은 몇이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V는 5요. 그럼 V5 찾았고 얘네들에 대한 몰농도비는요. 부피가 같을 때이 비율을 따라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거 1일 때 B다라고 하는 거 4분의 1,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바로 5분의 2가 되고요. 부피라는 거는 지금 5죠. 5를 곱해주면 이 값은 2가 됩니다라고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2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제가 활용한 건 전해량 보존입니다. 여기서 2가 염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2 플러스가 이 안에 어딘가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 숨어 있었을 때 활용했던 방법은 얘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되니까 2 플러스 하나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음이 되도록, 마이너스 전화 띄도록. 여기에서는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가 플러스야, 하나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얘가 4값 되게 크죠?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됐다. 그래서 2 플러스 여기다 곱해준 거였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해봤자 2밖에 안 되니까 여기 하나를 두배 해줘야지 3이 될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맞춰줘서 전화량 보존으로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혼합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 수비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종류 가짓수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짓수가 세 가지를 통해서 중성인 것도 알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더 궁금한 친구들은요, 실제로 얘네가 이 비율로 했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이 수소이온 맞는지 수산화 이온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액성을 묻지 않았더라면, 굳이 수소이온 얼만큼 남았고 수산화는 묻지 않았더라면 그냥 답을 찾았으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검산하러 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 남지 않는다면 필요로 하는 것만 빠르게 구하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2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18번 딱 하나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 산화환원 반응식 이 안에서 맞추고 실제로 얘네가 실험을 하죠. 자,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어떤 것을 얼만큼 넣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야 되는 복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한 모의고사에 산화환원 문제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X와 Y와 관련된 사나운원 반응 실험인데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여기 X와의 산화물에 산소의 산화수가 -2라고 주어졌어요. 일단 화학 반응식 주어졌으니까 산화수 가지고 반응 계수 맞추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X2-다, -2, 그 전하고 산화수. 여기 X다라고 하는 건 산소가 -1에서 4개니까 -8, 다 더한 -2, 산소 6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증가했어요? 8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Y는 -2, 3 곱해준 -6, 다 더한 -1이니까 Y는 5. 여기에서 산소 -2, Y는 2. 그럼 얼만큼 감소한 거예요? 여기에서 3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증가와 산소에 대한 산화수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배, 여기에서 8배이기 때문에 반응 계수가 여기 3, 8, 여기에서 3, 8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하량 보존을 활용해서요. 얘가 3인 거 -2, -6. 여기에서 8 곱할 -1이니까 -8. 여기에서 플러스 C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8이죠? 그럼 C가 8이네. 그럼 여기에서 수소이온만 있고 여기에서 수소이온만 있으니까 D는 4네. 라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갑니다. A 더하기 C는요. 3 더하기 8이니까 11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B 더하기 D니까요. 8 더하기 8이니까 여기에서 8 더하기 8이 아니라 4네요. 여기가 D니까 4 해서 12. 11분의 12, 1보다 크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이제 니은 가볼 건데요. 지금 이제 니은 갔을 때 얘네들에 대한 실험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X2-를요, 12N몰에 넣어줄 겁니다. 여기 12N몰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양의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 V리터를 준비하고요. 가 수용액에다가 X 몰 농도 YO3 마이너스를요. 바로 V리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의 수용액에다가 3XV리터. 그러니까 이 처음에 넣어준 양의 3배만큼 지금 넣어준 상황인 거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를 보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나와 다에서 반응한 X2-와 XO4-, 어떻게 되었다라고 안 나와 있는데 반응한 YO3는 YO로 환원됐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가 환원될 때 얘네는 산화되었다. 산화수가 증가하고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해석하라는 건 바로 하단에 있는 이건데요. 제가 이제 위에 걸 지울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고 올게요. 자, 여기에서 음이온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음이온의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 X2-, 나중에 XO4-, 둘에 대한 관계예요. 그럼 얘가 바로 산화되었을 때 생성되는 양. 그럼 이 양만큼 여기는 감소할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몰 넣어줬으면 1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반응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3배만큼 3몰 넣어주면 3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근데 사실은 8대 3이니까 얘를 8몰 넣어주면 3몰만큼 생성. 얘가 지금 24, 23몰만큼 넣어주면 얘는 그 3배, 9몰만큼 생성.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딱 이온의 종류가 우리한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가 얘로 산화돼라는 것만 줬기 때문에 처음에 12N몰 있었고 나중에 W만큼 산화되었으면 얘가 생성된 양이 W가 되겠죠? 그게 바로 7이다라는 비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활용해주면 7W가 되고 이 W다라고 하는 건 8분의 10이니까 2분의 3이 돼요. 그럼 이때 알수 있는 건 얘가 2분의 3N몰만큼 생성되었고 얘는 12에서 2분의 3만큼 빼준 값, 바로 2분의 21만큼 얘가 지금 남아있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N은 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기존에 얘네가 반응한 거에서 바로 3배만큼 더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넣어준 반응물이 바로 3배만큼 증가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일단 얘가 3배만큼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2분의 9가 되었을 때, 얘가 반응이 가능한가? 반응 가능하죠? 2분의 9보다 크니까. 그래서 알수 있는 건, X2-는 2분의 21에서 2분의 9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2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인만큼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X542-는요, 우리가 처음에 12에서 6으로 그냥 빼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n 넣어주면 6n으로. 또는 우리가 지금 9n만큼 2분의 9n만큼 생기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9 더해줘도 2분의 12n. 다시 말해서 6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건 6n과 6n 같죠? 그럼 비율은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1.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다. 티그. 그럼 다 과정 후 남아있는 x2-의 양은 6n이죠? 3n이 아니라 6n이다라고 가져야 돼서 답은 기억은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우리한테 사실은 이 뒤에 결과에서 얘가 환원되었다라는 걸 알려줬고, 얘가 산화되었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미 우리가 산화수의 변화량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감소했고 증가했어요라는 걸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 개수비가 3대 8이야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산화되었을 때 생성된 양이니까 반응 계수가 같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사라진 만큼 얘는 생성돼. 그래서 W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사라진 만큼 생성돼. 이것이 바로 7의 비율이야. W는 2분의 3.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 해서 구해줘야 되는 건 얘가 2분의 3보다 3배만큼 더 반응에 참여했을 거야. 왜? 여기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YO3-를 3배만큼 더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3배만큼 더 생성되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점에서 보면 6인만큼 소모되었다라는 거, 6인만큼 얘네가 생성되었어라는 거기 때문에 1대1이다. 라고 가져도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겠지만 정말 도움이 많은 문제니까요. 꼭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화학 반응식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첨가 반응 문제고요. 첨가 반응 문제는 저번 회차에서도 같이 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첨가가 된다? 그럼 우리가 과량으로 넣어준 N은 나중에 다른 힌트로 활용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B에다가 A를 넣어준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A가 과량으로 된다면 그 차이값만큼 활용해서 우리는 이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발문 읽어볼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표는 B, X그램이 들어있는 용기에다가 A를 질량에 달려 넣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A에 대한 양은 증가시키고 있다란 뜻이고요. 이 분자량 D도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반응 계수 B와 그리고 여기 Y, 이 X값을 구해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매혹적인 숫자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전체 기체의 양과 C의 양이 같은 시점이요. 얘가 왜 같은가?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값으로 지금 주어진 거죠. 상대값이란 표기 없으니까. 왜 같은가? 그냥 C밖에 없으니까. C밖에 없어? 그럼 여기 A, B가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이구나. 반응물이 모두 완결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모두 완결된 점, 그냥 시점, 완결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A라는 거 8W 넣어줬을 때, B라는 건 X그램 넣어줬을 때, 끝났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봅니다. 얘를 활용해보자. A와 C에 대한 건, 내가 일단 몰비는 알아요. 얘네 반응 계수비가 1대2. 그래서 1대2다라고 넣어줬고요. 분자량은 8대9. 그래서 여기 질량 B가 몇대 몇이다? 얘네들 곱해주면 8대 18이다. 그런데 A라는 거 8W 넣어줬을 때 뭐예요? 얘네가 반응 완결됐어. C라는 거 그때 얼만큼 생성돼요? 18W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반응 완결됐을 때 A라는 거 8W, 그럼 B라는 건 몇이냐면 바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C가 18W그램이 된 거니까 B는 10W그램이야 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럼 다 찾아냈습니다. X라는 거 10W라고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Y라는 거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반응 계수 먼저 찾고 갈까요? 반응 전에 갔을 때는요. 과량을 존재하는 건 B이기 때문에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A가 4W만큼 반응했다는 건 반응 완결점에 비해서

2분의 1만큼. 그럼 B라는 건 10W에서 그 반절, 5W만큼 반응 참여했겠죠? 그 5W그램이 B가 남았어요. 그때 C라는 건 우리가 반응 완결점에 C 2몰만큼 생성되었다라고 하고 A라는 건 1몰만큼 반응하였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딱 C라는 건그 반절이니까 1몰만큼 생성됐고 그럼 C 1몰에다가 무언가 1몰이 있는데 누구 거야? 바로 B, 5W그램의 1몰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반응 다 시켰던 완결점에 B가 10W 들어가니까 그두 배인 2몰만큼 들어가겠네요. B 2몰, C 2몰 생성, A 1몰 소모된다. 그래서 B라는 것보다 2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Y 가보도록 할까요? Y에서는 여기에서 C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왜? B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C가 무조건 여기 2몰이어야 돼요. 근데 8이야. 그럼 4분의 1 배워줘야 되죠? 그럼 얘가 4분의 9로 갑니다. 그럼 얘가 4분의 9가 실제 전체 기체 양. 여기에서 2라는 것은 바로 C 거. 나머지 값은 그럼 4분의 1은 누구 거? 과량으로 넣어준 A 거. 아, 그럼 A가요. 8W일 때 1몰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또는요. 우리가 사실 1몰에다가 여기 과량 4분의 1이니까요. 4분의 5로 가셔도 돼요. 자, 4분의 5다라고 했을 땐 얘네가 몇이다? 10W만큼 있을 것이다. 그래서 Y는 몇이에요? 10W입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10W 사라지네요. 답은 몇이에요? 2. 이렇게 가주면 끝.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우리한테 B라는 거가 있었고 A를 첨가해주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응 완결점을 기준으로요, 그 전엔 과량을 존재하는 B에 대한 힌트를 찾아냈고요, 이후에는 과량을 존재하는 바로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자, B에 대한 정보에서는 얘가 얼마만큼 반응을 참여했고, 남아있는 애, 그때 1몰에 해당하는 거. 우리는 두 번째 실험 기준으로 C를 2몰 생성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실험에서도 C가 2몰, 나머지 4분의 1몰은 누구 거야? 바로 A 거. 그럼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해서 8W에 2W 더해도 되지만 저는 전체를 그냥 4분의 5로 해서 10W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Y값은 중요한 건 반응에 참여한 거에다가 남아있는 것까지 더해준 게 바로 Y의 질량이다라고 가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9번 바로 화학반응식 까다로운데도 잘 해결해냈죠. 자, 그럼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서는요, 화학 반응식과 유사하게 뒤에 있으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이 화학식량과 몰이 다소 여러분들이 앞쪽에 나와 있어야 수월하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뒤에 있으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특히나 화학식량과 몰, 이 문제가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우리한테 많이 나왔던 유형들은 이렇게 자료 형식으로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자료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질량, 전체 원자 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이 안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단, A와 B는 이미 원소기호이다 말고 하나 더 힌트 위에 발문을 뭐라고 써있게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완아에 들어있는 기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3V1L, 5V1L, 3대5다라고 하는 건 분자수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완아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Y와 X, 여기 X 보이죠? Y도 보입니다. 그리고 B의 원자량과 A 원자량 각각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딱 보니까 AXBY, AXBY 같은 분자 질량비가 16대 32, 1대 2. 분자량 같을 때인데 질량비가 1대니까 몰비 몇 대면 1대 2, 1대 2. 그럼 여기도 같은 문자 AXBZ, AXBZ 30대 45 질량비 분자량 어차피 같을 테니까 몰비는 몇 대면 2대 3. 자, 제가 일부러 이 둘에 대한 색깔 다르게 쓴 거겠죠? 왜? 사실은 이 몰비는 우리가 아직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 노란색에 대한 A에 대한 미지수, 주황색 B에 대한 미지수로 가도 되지만 이미 봤을 때 1과 2 더해서 3, 2와 3 더해서 5, 아, 얘네들 우리가 노란색

주황색 쓴 비율이 맞는 비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좀 곤란한 숫자야, 그럼 A와 B를 활용해서 그 둘, A에 B에 대한 숫자 비율을 맞춰줘서 이 비율 값에 대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너무 고맙게 맞아요. 그대로 가볼까요? 그럼 B에 대한 질량은, B에 대한 질량, B에 대한 원자량은 어차피 모두 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B에 대한 질량에 대한 힌트가 뭐다? 몰비구나라고 가지면 됩니다. 얘네 지금 몰수비, 몰비를 준 거야. 몰에 대한 거준 건데, 너네가 굳이 원자량 모르는데 질량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비로 가주면 돼! 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봤더니, B라는 거 Y일 때 1몰. 그럼 여기서 Z일 때 2몰, EZ. 자, 나라는 거는 Y일 때 2몰, EY. 그때 Z일 때 3이니까 3Z. 이게 7분의 4라고 했으니까 얘 4배 했을 때, 얘 7배 했을 때 같은 값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7y 플러스 14z는 8y 플러스 12z니까요. y는 뭐다? ez다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너무 쉬웠다, 그쵸? 자, 그럼 yez 넣어볼까요? 여기가 ez, 여기가 ez야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전체 원자수 한번 우리 해석해 볼게요. 전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거, x 더하기 2z, 그때 얘가 1몰, x 더하기 2z 1몰, 거기다가 x 더하기 z는 2몰이니까 2x 더하기 2z. 그럼 나 한번 가볼까요? x 더하기 2z는 2몰, 그럼 2x에다가 플러스 4z. 거기다가 x 더하기 z는 3몰이니까 3x에다가 3z. 근데 얘가 12분의 7 배래요. 그럼 여기다 몇 배? 여기 12배, 여기 몇 배? 7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다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볼 건데, 이거 풀때 얘가 3x죠? 3x에다 12 곱하니까 36x. 여기 4z예요. 그래서 48z. 자, 이번에 2x, 3x가 5x니까 7 곱해주면 35x. 여기서 4z랑 3z니까 7z에다가 7 곱하니까 49z. 그럼 여기에서 x는 몇이다? z다라는 아주 쉬운, 아주 우리한테 보기 좋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x 대 y 대 z는 몇대 몇이다? z가 1일 때 y는 2니까 1대 2대 1이다라는 비율을 준 겁니다. 아하, 다 구했다. 왜? 우리는 y분의 x 구하라고 했으니까 2대 1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래, 이제 B 원자량, A 원자량 구해볼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어떻게 구해요? 우린 할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 지금 AX, BY니까 A가 1일 때 B라는 건 2. 얘가 바로 1몰일 때 16W, 분자량을 16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AX일 때, A가 1일 때, 그럼 B는 Z니까 1. 그때는 2몰일 때 30W니까 분자량은 1몰일 때 15라고 할게요. 얘네 왜 차이 나는 거야? B가 한개 있어 차이 나죠? 바로 B가 하나의 몇이란 뜻이에요? 1. 그럼 A는 몇이야? 1 빼주면 A는 14. 그럼 원자량 B가 14와 1, 14대 1이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럼 이 값은 몇이다? 곱해주면 7이야. 그럼 답은 20번에 7이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한 거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부피 B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했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건이 분자와 이 분자는 같고, 이 질량비에 대해서 몰비라는 건 세울 수가 있었고, 이 분자와 이 분자도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몰비라는 건 세울 수 있지만, 이 노란색과 주황색을 한 번에 같다라고는 할수 없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숫자가 복잡하다면 A와 B로 이제 A 더하기 2B, 그리고 2A 더하기 3B, 3대 5야 라고 가져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게 뭐였냐면, 우리가 설정했던 노란색과 주황색을 합쳐주면 3, 여기는 5가 나와줘서 3대 5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몰비,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비, 우리가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수월하게 숫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B에 대한 질량을 구하려고 했는데, 원자량 몰라요. 그럼 사실은 B의 원자량 같은 애들이야. 그럼 질량비가 곧 몰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몰비에 대해서 구하도록 Y와 Z의 관계를 찾아내줬고요. 전체 원자수에서는요, 이미 얘네들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X, Z에 대한 관계 찾았고, 그래서 X, Y, Z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 감자랑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정을 해줬죠. 가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래서 A가 지금 B가 1일 때 A가 14다라는 비율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한테 최근까지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내 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한 복습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번에서 중화 반응은요, 제가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전화량 보존을 강조했던 것처럼 전화량 보존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한테 몰 농도비를 물어보고 부피 하나 물어봤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으로 그냥 관계를 찾는 것을 빠르게 하면 좋았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한번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출제가 되었는데, 산화하는 반응이 하나의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면 원래 한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반응계수 맞추기, 하나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서로의 지금 전화량 보존되도록 문제를 풀어줬는데, 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건그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에서 산화 환원도 찾고, 그리고 얼만큼 반응했고, 얼만큼 생성됐는가를 이 안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X2-가 X542-로 산화수가 증가하여서 산화되는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산화된 만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12가 있었고 사라진 양을 W라고 하면 생성된 양이 W였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활용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산화되고 환원되고 환원된 양이들이 처음에 1몰이었다가 3몰 들어왔어. 3배만큼 들어오면 산화된 양들도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계수 비를 활용하시고 같이 반응하고 생성되는 이 양들의 관계를 가지고 얼만큼 추후에 더 반응하였는가 감을 잡아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19번에서는요.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딱한 숫자 1이었어요. 전체 기체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1이다? 같다라는 거는 바로 생성물의 양이 곧 전체 기체의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성물의 양이 C 하나였죠? 그럼 이 C밖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바로 반응물 A와 B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반응물이 모두 다 완결된 시점이야? 이게 첨가 반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존에 있었던 B, 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해준 건 A였죠? 그래서 이 시점 이후 거는 A가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 시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의 완결 지점 꼭 찾아주시고 A와 B에 대한 힌트를 전과 후를 통해서 찾아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1회, 2회, 3회, 4회를 충분히 복습하시고 5회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5회에서는 이제 김청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한 해본당 항상 30분 지켜서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충분히 복습하고 만점 맞는 그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드디어 왕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강좌를 이제 끝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뿐 아니라 이제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시겠죠?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멀리서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파이팅하고 이제 한 문제라도 좀 어설프게 풀면 이제 좀 마음이 슬프니까 그냥 꼼꼼하게 한 문제라도 오류 없이 잘 풀어내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제 이야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럼 바로 그냥 끝까지 우리 문제 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것은 이제 128번이었고요. 이제 연결해서 이제 129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번 파트의 제목은 이제 뒤에 있는 출입하는 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일 깔끔한데 문제들을 지금 못 풀었던 세 문항들을 좀 연결해서 풀어가는 거, 그다음 좀 짚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막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연결해서 하고 싶어서 다음 강의에 좀 붙였습니다. 자, 12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기역, 가에서 오토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얘를 보란 뜻이야. 그러니까 호돈선은 이제 0가가 되겠고요. 여기와 여기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가기 때문에 산화수가 감소되니까 환원된 거고 남을 산화시켰겠죠. 네, 기역은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니은 잠깐 볼게요. 자, 나에서 지금 보면 망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럼 여기를 보란 뜻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인 거니까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럼 7에서 2로 감소한다. 정답이 되겠고. 자, A하고 B를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나머지들은 쭉 전개가 돼 있는데 한번 A하고 B를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보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가 됐다는 것은 산화수가 2가 증가됐다라는 뜻이고요. 7에서 2가 됐다는 것은 5가 감소됐다는 뜻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최소 공배수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거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10전하, 10전하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율상으로 봤을 때 5와 여기 5가 되는 거고요. 여긴 비율상으로 봤을 때 2와 뭐 2가 된다. 이렇게 이런 로직으로 풀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산소가 8인데 여기도 산소가 딱 정확하게 8인 거니까 이것도 맞는 상황이 되겠고 그럼 더 이상 뭐 만질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A하고 B를 더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더하면 7이라고 해야 되는데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죠.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풀이를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뭐 다 좋은 거니까 뭐 만약에 요거를 그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푸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냐면 여기 보니까 산소가 8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8을 맞춰주려고 여기다 2라고 쓸 학생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2라고 놓고 풀고, 그럼 이제 양쪽의 전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a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16은 4a 더하기 4. 이렇게 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 14가 되고, 4가 넘어가면 10. 그러면 2a가 10인 거니까 a가 5다. 그렇게 해서 A가 5니까 2를 더하면 7이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죠? 아, 그것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요 니은. 1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30번. 자,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어서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기억부터 잠깐 볼게요. 자, 가에서 CO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탄소가 이제 오롯이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니까 이게 탄소의 산화수를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탄소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2가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인지를 그려보면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어떤 그 탄화수소, 이게 탄소화물이죠.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에, 이 산화수를 그리는 것이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그려보면 CH3OH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거, 구조식을 그려보는 것이 제일 깔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쌍을 이렇게 이렇게 쭉 끌고 가고요. 그다음에 산소에게 전자를 쭉 뺏기는 거니까 요 탄소 입장에서는 한 번 뺏고 두 번 뺏고 세 번 뺏어요. 뭐를? 전자를 쭉 뺏어서 이쪽에 한 번 뺏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두 개가 많은 꼴인 거니까 산화수를 따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를 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둘다 좋은 풀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를 포함하는 이런 물질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푸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탄소의 산화수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건 감소된 거니까 환원된 거죠. 환원. 요거는 정답. 자, 니은. 자, 나에서 C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선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된 거니까 산화. 그럼 남을 환원시킨 거니까 환원제라고 해야 돼요. 이건 틀렸고. 자, 다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를 갖다 지금 주고 있냐면 H2O의 개수를 갖다 지금 주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1이라고 줬으니까 함부로 A에다 1 넣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명확하게 1이라고 지금 준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 그럼 이제 H가 어디 있는지 좀 잠깐 볼게요. H 원자가 여기 2가 있죠. H 원자는 오롯이 여기 있으니까 요 자리는 뭐 2라고 맞춰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 양쪽에 산소를 흩어져 있는 걸다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산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선 좌변에서 4A 더하기 3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우변에서 산소 원자는 얼만큼 있는 거냐면, 2A에다 더하기 4B에다가 더하기 2가 되는 상황이에요. 절대 못 풀죠, 그죠?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얼마가 될 거냐면, 2A. 그 다음에 얘는, 3B가 넘어가면 B가 될 거고 얘는 1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식이 됩니다. 1번 식.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전화균형 맞추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가짜리가 A만큼 있으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B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이구 그냥 다 바로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일한 거니까 그럼 A 값은 2라는 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 값을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B 값은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풀이는 뭐 끝났네요. 자, A하고 B 더하기 C. C는 아까 다 구해놨죠. 여기는 이제 2라고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방금 전에 얼마라고 구했냐면 3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A 값은 얼마라고 구했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보니까, 넘어갔을 때, B가 3. 그럼 여기 4인 거니까 2A가 4군요.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제 2가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은, 다 더하면 2, 3, 1을 더하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은 아까 전에 요거 했던 거, 요 기억만 정답이 되니까 답은 1번의 마킹. 요렇게 푸시면은 제일 좋죠. 요렇게 푸는 아이들도 있고, 역시 또두 번째 풀이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뭐 이렇게도 많이 풀었어요. 예, 클래식하게 푸는 방법은 요렇게 푸는 방법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은 망간이 이제 오롯이 여기로 갔죠. 체크하고. 여기 있는 황은 뭐 이렇게 지금 갔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8. 그럼 하나당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 4.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당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7에서 4가 됐다라는 것은 3이 감소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그럼 4에서 6이 됐다라는 것은 2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소 공배수 맞춰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전 클래식한 풀이법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 곱하기 3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뜻이죠. 괜찮습니다. 여기다 2 넣고, 여기다가 그럼 2가 되는 거고, 곱하기 3이니까 여기다 3,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서, A하고 B를 2와 3으로 찾는 아이들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인데 제가 왜 이거 뭐 최소공배수 풀이법을 잘 하지 않는 거냐면 시간이 조금 좀 오래 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관되게 미지수를 가급적 없애야 돼.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흩어져 있는 원자를 모은다. 2단계.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양쪽에 전화 균형 맞춘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일관되게 풀리니까 고투를 갖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아시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몇 번이었냐면은 1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131번. 자, 이제 구평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10번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기억도 볼게요.
자, 가해성

O2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O2죠. 밑줄. 요거는 호돈소니까 이제 0가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인 거니까 지금 보면 산화수가 감소되니까 환원. 그럼 남을 산화시켰겠죠? 근데 기억은 뭐 정답.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니은. 자, 다에서 망간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란 뜻이죠. 그럼 여기는 하나당 플러스 7. 예,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선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산화수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되네요. 정답. 자, 기역리은 디귿리은에서 산소만 보란 뜻이에요.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 이렇게 보란 뜻이죠. 여긴 구해놨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호돈선 0가가 되겠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요 리을, 요거 두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여기다 지금 딱 함정을 파놨네요. 자, O2F2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F의 산화수를 먼저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전기 음성도의 1인자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기준 잡죠? 얘를 마이너스 1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된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 2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얘는 하나당 플러스 1을 가져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웬만하면 마이너스에 산화수를 띠는데, F랑 만나면 전체 뺏겨요. 플러스를 띠는 거. 자, 요것도 좀 조심하라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를 가냐. 요거 틀린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먼저 잡으면 H는 플러스 2를 갔는데, 자, H는 버릴 전자가 두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는 1번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가 버려봐야 하나밖에 못 버려요.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얘를 먼저 기준 잡아야 돼요. 플러스 1로 기준 잡으면 산소가 마이너스 1을 갖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를 갖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좀 조심하고 다 풀고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기역리은 디귿리은에서 산화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네요.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2, 여기선 0, 여기선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가장 큰 것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디귿 플러스 1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다마지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은 5번에 마킹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좀 정리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뭐 OF2라든지 아니면 O2F2라든지 아니면 H2O2라든지 아니면 H2O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바로바로 쓸 건데요. 자, 여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요게 일반적 케이스예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의 전하를 띱니다. 요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요세 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자, 얘가 지금 F랑 만나면 F를 먼저 마이너스로 잡아요. 왜인지 설명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2가 내린 거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2를 가죠. 요렇게. 산소가 플러스를 건들 때는 이제 F랑 만날 때 주로 그렇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하나당 플러스 2가 되려면, 하나당은 플러스 1을 갖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가 플러스에 산화수를 갖는다는 거는 F랑 만났을 때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딱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는 H를 먼저 제가 기준을 잡으라 그랬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거. 역시 마이너스 2를 갖지 않는 대표적 사례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요거 한번, 요거 한번, 그다음에 요거 한번. 요렇게. 요세 가지가 산소의 산화수를 물어보는 대표적 사례인 거니까 어떤 느낌 정도만 딱 갖고 가면 좋을 것 같냐면 문제를 풀어볼 때, O2F2와 H2O2, 요 긴장해야겠다. 요거 조심해야겠다. 그 정도 느낌만 갖고 가시는 거지. 뭐, 이 경우에는 뭐, 얼마에 갔는다, 이런 거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5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준비된 문항들은 다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 파트인 이제 테마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점점 진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좀 마음의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 자, 이쪽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왠지 강의를 볼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파트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식을 주는데 다안 줘. 미완성된 식을 줘요. 그러면 너 이거 1분 안에 완성해 봐. 요거를 일단 첫 번째 물어봐요. 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양적 관계죠. 양적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트는 20문제 중에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그런 유형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이 풀이법이 달라요. 이 풀이법과 이 풀이법이 다르니까

마치 뇌의 좌뇌와 우뇌가 있듯이 이게 나오면 이걸로 풀어야 되고 이게 나오면 이걸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뇌를 딱 이원한다는 느낌으로 도구를 갖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완성된 식을 갖다 완성할 때는 자,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자, 1번. 자, 여태까지 했던 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개수를 하나도 안줄수 있어요. 오히려 더 좋아. 개수를 아무것도 안 줘. 다 미지수야? 그럼 일단은 1이라고 설정하면서 쭉 들어가는 거. 요거.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양쪽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지수를 가급적 최소화시켜. 떨지 말고, 그것까지는 해주고. 두 번째는 흩어져 있는 원자를 다 모아. 그럼 좌변에 산소가 10개야? 그럼 저쪽도 10개야. 아마 요즘 문제들은 그걸로 해결이 거의 안될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쪽의 전하 다 모아. 10전하야? 그럼 저쪽도 10전하야. 그러면 이거는 100% 풀립니다. 요렇게. 근데 이것이 점점점 진화됐기 때문에, 올해 나왔던 문제는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잘 정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양적 관계 문제인데 이것이 점점점 4페이지에 이제 거의 준하게 나오거든요. 양적 관계가 등장할 때는 그렇죠. 이온 테이블 스킬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온을 이렇게 딱 양이온만 쓰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양적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비커에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비커가 두 개야? 그럼 표두 번. 비커가 세 개야? 표세 번. 근데 문제가 아주 복잡한데 비커가 하나에다 막 계속 넣고 있어? 비커가 하나네? 그럼 표한 번. 그게 딱 슬로건처럼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존재하는 양이온을 갖다가 다쓴 다음에 요 밑에다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그래서 전하량의 총합은 계속 똑같죠. 그런데 수능에 한번 요게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투입할 때는 양전하의 총합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여기다 이온음료를 넣는, 그럼 양전은 늘겠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었던 적이 딱한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어딨냐면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교재를 좀 잠깐만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 교재가 어딨냐면 딱한 번인 거니까 잘 체크하세요. 103번이에요, 103번. 그래서 103번을 잠깐 보면은 가나다에서 여태까지 제가 지금 몇 문항 풀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적인 뭐한 몇십 문항 풀었네요, 그죠? 이 몇십 문항 중에 딱한 번. 요때만 이온을 넣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양전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는 거좀 조심해서 한번 정도는 다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좀 점검해 보시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 이온 테이블 스킬 쓰는 것들은 이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은 뭐 테이블을 쓸게요. 여러분도 어디 제가 이제 막 만약에 학교에서 눈앞에 있다면 지금 쓰는 게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꼭 쓰고 만져봐야 돼요. 돌다리를 다 만져봅니다. 테이블 스킬 쓰시고 화살표. 그래서 문제에서 테이블 스킬 쓰면서 문제를 읽는 것이지 절대 문제를 다 읽어가면서 풀려면 절대 안 풀려. 시간 안에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밑줄. 테이블을 그리면서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문제가 읽히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크게 이두 가지 유형이니까 제가 충분히 연습을 시켰어요. 제가 뭐이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때는 이게 131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으로 시작하나요? 94번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94번으로 시작해서 몇 번으로 끝나냐면 131번으로 끝나요. 어우, 상당수로 풀었네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뒤로 갈수록 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습하실 때는 두 가지의 복습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만 푸는 거죠. 두 번째 푸실 때는 이것만 먼저 다 풀고, 그럼 이제 딱 익혔어. 그 다음에는 이것만 푸는 거죠. 그럼 익혀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있냐면 거꾸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앞에가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기출들을 먼저 쭉 풀면서 몸에 익힌 다음에 최근에 나온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풀다가 이거 풀면서 까먹지 말고 두 번째 복습할 때는 거꾸로 풀면서 최근에는 이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머리의 기억력을 생생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요 마지막 세 문항을 좀 뒤에다 풀고 싶었어요. 그 얘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4단원까지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여덟 문항을 풀고 전 집에 갑니다. 자, 이제 발열하고 흡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판르트는 이제 발열, 흡열,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매우 지엽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발열하고 흡열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라고 한번 할까요? A가 B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화학적 반응이라 불러요. 화학적 반응. 이 화학적 반응은 물질의 종류가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돼요? 종류가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변하면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은 물질의 상태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안 바뀌는데 상태만 변하죠.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이런 건 물리적 반응. 이렇게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면 잘한다. 화학적 반응.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파트의 제목이 뭐냐면, 보세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는 뜻인데, 왜 그런 거냐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25라고 할게요.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바뀌면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도 조금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뭐, 햄버거 가게에 들어갈까요? 햄버거 가게에 딱 들어가면, 뭐 먹지? 딱 본단 말이에요. 나 오늘 이거 무조건 이거 먹어야겠다.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일단 햄버거 집에 가서 고르는 아이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럼 햄버거가 여러 종류가 딱 있는데, 그 밑에마다 조금씩 숫자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햄버거의 종류가 바뀌면 그 밑에 갖고 있는 고유 에너지도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네, 그게 됐고. 자, 근데 이제 화학에서 이 화살표를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베스트죠. 그러니까 20과 25와 같아지려면, 20과 25가 되려면 여기에 5를 쓰면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쭉 흡수하면서 25가 돼요. 요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가 얘로 바뀌죠.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20이라고 하면 요게 B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25라고 할게요. 그러면 20이 25가 되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쭉 흡수하면서 올라가요. 화학적 에너지가. 그래서 얼만큼 흡수하냐? 5만큼을 우리가 흡수한다라고, 사실은 요 개념이 이제 화학2에 나왔던 개념인데, 이제 화학1에 이제 조금씩 약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흡열 반응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주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하는 거니까 온도가 서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아, 온도가 흡열 반응이면,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온도가 서늘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서늘해지는 거니까 온찜질이에요, 냉찜질이에요? 서늘해지는 거니까 냉찜질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냉찜질에 이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열 같은 경우는 거꾸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열 같은 경우는 작은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흡열이었다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열로 주변을 막 뿌려. 주변이 따뜻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발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주변으로 열을 이렇게 필 발자거든요. 막 펼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뭘 쓰겠어요? 뭐 온찜질 이런 것들 쓰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주 가볍게 출제가 되는 파트고, 아마 모의고사 이제 번호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앞페이지 1번이라든지 뭐 3번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거니까 뭐 요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고, 이렇게 좀 화학적 반응에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물리적 반응도 사실은 좀 나와요. 한번 써드릴게요. 물리적 반응은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나오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되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융해라 부르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 기화, 뭐 기화라고 쓸게요. 기체화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과정이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얼음이 녹고 수증기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열을 쭉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것이 그러면 발열 과정이 되겠죠. 발열 과정. 그래서 기체가 액체되는 것을 우리가 액화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고요.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빨간 펜.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조심히 좀 하.

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흡열과 발열에 대한 개념이고요.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이 파트는 흡열과 발열이 나오는 것이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뭐 문제 풀때좀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게 첫 번째는 대표적인 사례, 요 사례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산화칼슘을 그냥 물에다가 녹여요. 그러면 산화칼슘 써드릴까요? 얘가 산화칼슘을 물에다가 녹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데요. 뭐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뜨끈하게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러니까 막 음식물이 데펴지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등산 가서 뭔가를 막 먹고 싶은데 막 취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을 갖다가 툭 끊어. 툭 끊으면 이 안에 있는 산화칼슘하고 물이 막 반응하면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서 음식물이 딱 데워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산악용에서 막 올라가서 밥 먹고 싶을 때 음식물을 데필 때 주로 이제 그런 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식량이라고 해가지고 전 가끔 먹거든요. 전 우리 감독님 가끔 드시나요? 전투식량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할때이 바깥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불막 밥하려고 막 음식물을 막 이렇게 막 장작을 패고 이러면은 밤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은 막 들키잖아요. 저기 숨어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이게 전투식량도 사례가 굉장히 잘 나와요. 전투식량도 같은 원리예요. 끈을 잡고 얘를 툭 끊으면 여기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막 음식물이 데펴지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식물을 막 불을 지피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좀 데펴서 먹고 싶을 때 이런 반응을 쓰는구나. 첫 번째. 그래서 요 산화칼슘과 반응해서 물이 쭉 데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것들. 요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역시 물에다가 녹이잖아요. 그럼 염화칼슘을 물에다가 녹이면 밑줄 볼게요. 근데 요게 뭐냐면 염화칼슘. 이 염화칼슘을 물에다가 딱 녹이면 역시 얘도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이것도 좀 머리에 넣어 드릴게요. 이 염화칼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제설제라는 말을 한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제설제. 이 제설제는 뭐냐면 눈을 제거하는 물질이다. 기억나시죠? 제설제. 그러니까 눈이 와요. 눈이 막 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지나갈 때첫 번째 지나가는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납니다. 뽀득뽀득 눈이 와. 그러면 이제 뽀득뽀득 소리 나면서 사고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떨 때 사고가 나는 거냐면 차가 한대 지나가고 두대 지나가고 세대 지나가고 네대 지나가면 눈이 녹아요. 눈이 싹 마찰에 의해서 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뭘로 변하냐? 물로 변해요. 근데 눈이 왔다는 건 춥다는 얘기죠. 그럼 물이 얼어요. 이러면 빙판이 되면서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언단 말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무엇을 갖다가 이제 뿌리냐면은 국가 도로교통 막 이런 데서 막 염화칼슘을 뿌린단 말이에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에 녹이면서 뜨끈하게 열이 발생되면서 얼음이 싹 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역시 얘도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의 사례인 거니까 다른 것들은 좀 그런데 이 발열 반응의 이두 가지 사례들은 알고서 들어가시면 좀 빨리 풀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규칙성을 좀저 현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칼슘이란 말이 들어가면 주로 발열이 많아요. 칼발, 칼발 이렇게 좀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산화칼슘,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물에다가 녹였을 때 발열 반응이 많으니까 요건 이제 음식물이 데펴지는 거고 요건 빙판길이 싹 녹는다. 요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은 제일 좋죠. 나중에 이제 화학트에 가면 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가 물 분자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얘가 어는 것을 막는다. 뭐 요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지금 화원이니까 그렇게 좀어요 테마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들은 이 발열 반응의 두 가지 사례들은 좀 지엽적으로 나오니까 잘해줘.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저희 이제 여덟 문항을 풀 건데요. 여덟 문항 풀기 전에 우리 한번 좀 정리하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할게요. 기출 플러스 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마지막 이제 파트가 되겠죠. 여러분 교재에는 어느 쪽으로 가보시면 좋을 거냐면, 마지막 143쪽. 아, 그렇게 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할게요. 자, 26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무슨 반응은 주변으로 열이 방출되냐? 발열이죠. 그죠? 발열 반응은 이 발자가 필 발자야. 열을 주변으로 막 뿜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6번은 발열 반응. 자, 광합성. 뭐,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은 열을 흡수한다, 이게 다 주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흡열 반응. 이렇게 하면 되겠고. 28번. 자, 어떤 것이 출입을 알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열량계예요, 열량계. 그러니까 열량계를 이용한 어떤 실험 데이터들이 요즘에 좀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문제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열량계입니다. 그래서 열량계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이제 뭐 봄베 열량계라든지 통 열량계 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열량계에서 실험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데펴 놓고 이 물이 몇 도씨 올랐는지에 따라서 올랐으면 발열이고 뭐 떨어졌으면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열량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도 역시 이제 비열에 대한 얘기죠.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건 이제 비열이다. 29번의 정답은 이제 비열. 그렇게 가면은 제일 좋죠. 예전에 이제 비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좀 나왔는데, 최근에 좀잘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1g을 1도씨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 잘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줘야 온도가 겨우 1도씨씩 변한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30번. 자, 뷰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연소 동그라미 쳐볼까요? 연소는 빛과 열을 방출한다. 이게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발열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31번. 자, 염화칼슘을 물에 녹였더니 온도가 낮아졌대요. 그럼 따라서 이 반응은 발열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 뭐두 가지 측면으로 좀 이제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틀렸느냐? 이게 첫 번째는 염화칼슘을 물에다가 녹이면 제설제죠. 제설제를 물에 녹이면 온도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다. 아니요, 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얼음이 촥 녹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이다. 발열인 건 맞지만 여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좀 깔끔하고, 두 번째는 자, 만약에 낮아졌다,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틀린 말인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화학을 이제 수능으로 선택할 정도 학생들이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염화칼슘 녹이면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온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32번 잠깐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요건 동그라미라고 했고, 요건 X라고 했습니다. 자,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출입을 알수 있죠. 그 온도가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 흡열, 발열 할수 있고, 간이 열량계에서 스티로폼은 열량계 내부와 외부 사이에, 그렇죠. 스티로폼이라는 것은, 멋있네요. 스티로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열재죠. 열이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 정답이 되겠다. 답은 OXOO. 그렇게 가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뭐 마지막 것까지 다 끝을 냈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항들을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 132번. 자, 기억. 자, 음식물 대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산, 뭐, 등산 저기에서 뭐, 불피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런 얘기들을, 아니면 군인들이 뭐, 전투식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악칼슘을 물에다가 녹이면 음식을 데핀다. 고선진. 음식을 데폈다는 건 열이 방출된 거니까 발열이고. 그러니까 철의 산화. 손난로라는 것은 따뜻한 발열을 얘기하겠죠. 그죠? 발열. 자, 세 번째. 자, 이 반응은 냉각, 흡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흡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흡열만 골라라. 답은 뭐 디귿이죠, 그죠? 답은 2번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133번. 자,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디젤 엔진.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른들은 다 알죠? 운전하니까. 디젤 차는 경유 넣어야 되고, 뭐, 큰일 나고 잘못 넣으면.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낯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포인트 잡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억부터. 자, 연료의 연소 반응. 빛과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발열이죠. 그죠?

구역은 정답. 자, 니은은 흡혈이냐라고 물어보네요. 그 분해되면서 뭔가가 일어난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그라미 줄게. 열을 흡수한다. 이거 흡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흡혈. 자, 디귿. 자, 문제는 지금 보니까 다행인 것은 기역 니은 선지가 없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저 볼게요. 자, 디젤 엔진에 요소수를 넣는다. 밑줄 그어볼게요. 요소수. 아, 이것도 아마 디젤 엔진을 타보신 분들은 한데 알죠? 그러니까 요소수를 넣어야지 환경오염을 뭐 막는 얘기들인데요. 다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고 있냐면 쭉 가서 요소와 물이 혼합된 요소수. 요소수는 요소와 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디젤 엔진에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을 흡수하면서 그 안에 있던 요소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 겁먹지 마세요. 암모니아가 형성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 요게 문제거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요런 식으로 쓰거든요. 질소산화물은 요렇게, 뭐, NO 또는 NO2, 이런 식으로 질소가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질소산화물이라 부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지구과학에서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뭐, 광학 스모그의 어떤 원인이 되고, 막 호흡기 따갑고 막 그래요. 이게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무엇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냐면 질소로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질소는 여러분 어디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화하거든요. 이 방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 상당수가 질소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공기 중에 제일 많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간의 상당수가 질소예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주겠다는 건 뭐냐? 그냥 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많아.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물질을 이걸 바꿔주겠다는 것은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5번에 마킹하시고 제 생각에는 디귿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막 키포인트로 냈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경유차 어떤 지식들이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선지를 지금 없앤 것 같아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5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숯이 연소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열이 방출된다라는 뜻은, 열을 방출한대? 발열이죠. 그죠? 답은 2번. 아,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죠? 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수능 1번 문제였어요. 다음. 135번. 자, 학생 3명이 원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튼 막 진지한 얘기들 막 하는 거야. 자, 기억부터 보니까, 염화암모늄을 물에다가 녹였더니 겁먹지 말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서늘해지고 있다라는 뜻을 하고 있죠. 여기는 뭐냐면 흡혈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굉장히 진지했지만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틀렸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연소에다 동그라미 잠깐 쳐볼게. 연소는 빛과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발열이죠. 아, 우리 학생 굉장히 헤어스타일 멋있네요. 네, 이제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학생이 C에다 마킹을 해야 돼요. C 보면 흡열 반응은 체크 열을 흡수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다. 그죠? 틀리면 안 돼요. 대신에 다음 가설 문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결론이 거짓이다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가설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거짓인 가설을 찾아야 돼. 근데 옳다 그럼 맞는 걸 찾아야겠죠, 그죠? 잘 체크해 봅시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NaOH 체크. 그래서 NaOH를 녹이는 과정에서 25도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파트는 지금 흡열이냐 발열이냐를 찾는 거니까 온도의 관점을 갖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였는데 끝났더니 35가 됐다는 건 뜨끈해졌다는 뜻이죠? 발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여기 있네요. 그래서 2번. 그래서 NaOH가 녹는 과정은 발열. 이것도 시험에 지엽적이지만 잘 나옵니다. 그래서 NaOH는 두 가지를 기억해. NaOH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1단원에 나오는 거고, 요건 4단원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학식량을 알지도 화학식량. 화학식량 얼마냐면 40. 40. 외우셔야 되는 화학식량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NaOH는 40.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우리 형 나이. 네, 이렇게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NaOH는 40.

많이 깎아줬어. 우리 형 나이 40 이랬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물에 녹이는 과정. 얘가 물에 녹으면서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 쟤를 물에 녹이면 따뜻해진다는 거. 요두 가지는 좀 지엽적이지만 알아두면 바로 마킹해야죠. 그죠? 여러분 양적 관계 풀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넘어갑니다. 다음. 137번. 자, 지금 그 제설제 얘기들 쭉 나오고 아주 지엽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가. 자, 냉각팩에다 뭔가를 지금 집어넣는데 지금 보니까 팩이 차가워진다. 밑줄. 뜨뜻해지면 발열. 시원해지면 흡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흡열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제설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칼발. 기억나시죠? 칼슘. 산화칼슘, 염화칼슘. 발열 반응. 그래서 눈이 싹 녹는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네, 요거는 정답. 자, 다. 자, 드라이아스를 넣으면 드라이아스 승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승화. 여러분, 승화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대답하면 안 돼.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대답하면 안 돼. 저한테 반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떤 승화를 말씀하시죠? 아, 그렇게. 하, 최고, 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에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니, 조심해야 돼, 마지막. 알겠죠?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흡열이에요, 흡열. 요거는 흡열인 거고요. 요거는 발열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꼼꼼하게 봐야겠죠? 자, 아이스크림 상자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지금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딱 질문하냐면, 포장 아이스크림 막 넣은 다음에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걸 꼭 여쭤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 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세요. 뭐, 아, 농담이고. 얼마나 걸리세요? 물어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뭘막 넣어준단 말이야. 그게 드라이아이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요. 아이스크림 상자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으면 막 기체가 나가요. 그러면서 온도가 서늘하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다시 포인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고체를 넣었죠. 근데 걔가 기체를 막 변해요. 그 상자 안에서. 그게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서늘해진다는 뜻이죠. 발열은 뜨뜻해지는 거고, 따뜻해지는 거고, 그래서 흡열은 서늘해지면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아이들에게 갈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승화는 승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승화는 뭐냐면 흡열이에요. 흡열. 흡열.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과 니은이니까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138번으로 갈게요. 138번. 자, 물이 담긴 비커에 또 역시 NaOH, 요거 지엽적으로 좀 알아두라 그랬어요. 화학식량은 40, 발열, 발열이에요. 요거는 정답. 자, 두 번째. 자, 얘를 넣었더니 온도가 서늘해졌대요. 흡열. 요거는 흡열. 정답. 자,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온도가 서늘해졌다라는 건요 부분을 학교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찜질을 온찜질로 바꾸고. 그러니까 찜질은 무조건 뜨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찜질은 그 축구선수들이 막 다리 너무 아프고 이러면 막 얼음 마사지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찜질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한 찜질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도가 서늘해진 거니까 냉찜질을 만들 수 있다.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5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139번. 또 학생 3명이 대여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죠? 학생 3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의 출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문제군요. 첫 번째. 자,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열을 쫙 뿜어내는 거죠. 그죠? 정답.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자, 화학 반응은 모두 발열 반응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틀린 말. 자, 메테인의 연소래요. 연소. 연소는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연소는 그래서 빛과 열을 방출한다라는 뜻인 거니까 주변이 따뜻해지겠죠. 그죠? 답은 A하고 C니까 정답은 답은 3번에 마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메테인에다가 밑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메테인은 좀 나올 가능성들이 좀 매우 높은 분자의 구조 파트에서도 여러 번할수 있었지만 이쪽 잠깐 볼게요. 시간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설명을 합시다. 자, 메테인은 뭐냐면은 어떤 동물과 식물이 부패할 때, 동물과 식물이 부패할 때막 땅으로 막 들어가죠. 그죠? 이게 이제 수천 년이 흐르면 이제 뭐 화석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의 원료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원유라고 불러요. 그중에서 이제 부패를 하면 가스가 차죠. 그 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뜰 거예요. 그래서 GAS라고 쓸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스라 불러요. 이 가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딱뭘 꽂냐면, 그렇죠, 관을 꽂아.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시추한다 이렇게 불러. 우리나라의 그 기술 최고죠.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시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체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실제 기체 나오는 것 같죠? 기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나오는 기체가 바로 뭐냐면 천연가스라 불러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한번 써보세요. 이 천연에, 천연에다 밑줄 한번 잠깐 그어볼게요. 이 천연이 내추럴이란 뜻이에요. 내추럴. 내추럴 가스니까 가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이 가스에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게요. 이 가스는 너무 부피스러워.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막 갖다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액화시켜야 돼. 액화. 액화시켜서 가정집에 이제 막 갖다 주죠. 그러니까 liquefied란 말 씁니다. 그래서 요 LNG라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바로 나오는 그 가스가 바로 뭐냐면 주성분이 메테인 가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CH4라고 쓰게 되죠. 메테인을 요런 식으로 써요. 메테인. 그래서 요 테인을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요렇게 쓰는 거니까 대학 가서 공부할 때 메탄가스, 메탄가스. 그렇게 좀 어떤 부패할 때 나오는 가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LNG란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해봤어요. 정답은 이제 3번에 막힌,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준비한 문항들 모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에서 들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김성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멀리서, 여러분 좋은 결과 날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믿고 와주셔서 우리 두 선생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좌에서 여러분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공간 대화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이런 것들,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능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 유형이었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꼬이니치에 있는 뭐 직선의 개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공간 도형을 이해하는 틀의 정도의 연습만 해주면 충분하고, 아무래도 좀 더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 풀어보는 그런 부분들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두 직선 이루는 각, 그리고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예제, 유제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해보고, 뒤에 이야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삼수선의 정리, 그리고 우리가 이면각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5쪽 수능특강 예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부선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를 얘기를 했어요. 정육면체를 얘기를 한 상태에서 선분 AD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EF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얘기했을 때 PQ랑 DE가 이루는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어요. 근데

서로 무슨 위치? 꼬인 위치. 그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기본은 뭐다? 한 직선에 이렇게 꼬인 위치 두 개가 있다. 그럼 한 직선과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주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면은 여기서 요 녀석과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혹은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장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PQ가 DG랑 평행한 DG랑 만나면서 평행한 직선을 찾아주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얘랑 평행하게 얘랑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얘가 3이라는 길이를 1대 2, 2대 1로 내분한 거니까 길이가 2, 1이거든요. 여기는 길이가 1, 2거든요. 요 하나의 길이는 3이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거랑 평행하게 뭐 해주느냐? 평행사변형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평행선을 그려서. 그럼 여기서 이 Q가 이쪽, 지금 P가 요 뒤쪽으로 얼만큼, 1만큼 요렇게 간 거기 때문에 Q에서 얘랑 똑같은 방향으로 1만큼 가졌을 때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자? Q'이라고 불러주자. 그럼 여기서 얘랑 평행하면서 어떻게 된다?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요 직선과 그리고 DG가 이루는 각, 요 녀석의 각을 우리는 뭐라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고서 기본은 뭐다? 우리가 원하는 각을 찾는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너가 D예요. 그리고 너가 Q'이에요. 그리고 너가 G예요. 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뭐다?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타를 찾았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기본 포맷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찾아서 코사인 법칙을 써준다. 운 좋게 직각삼각형이 찾으면은 좀더 편하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길이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면은 DG는 정사각형의 뭐야? 대각선이기 때문에 DG의 길이는 3루트 2라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GQ'을 찾고 싶어. 그럼 GQ'을 찾기 위해서 뭐, 눈에 잘 보이면 괜찮은데, 여기서 GQ'의 길이가 딱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좀, 저는 아직 공간 도형이 아직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직각 같은 게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것보다 필요한 평면을 떼어내라.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떼어내 그리자라는 거죠. 너가 E예요. 그 다음에 너가 F예요. 그 다음에 너가 G예요. 너가 H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Q'이라는 거 어디냐면 여기 Q가 있어. 여기 Q라는 점이 얼마? 1대 2가 되는 점이 Q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Q'이라는 건 여기서 P에서 D 방향으로, Q에서 Q'은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올라온 지점. 거기에 뭐가 오는 거야? Q'이라는 지점이 오는 거야. 그때 요 녀석의 길이를 계산해 달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도 1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1이니까, 여기서 얘가 정사각형이 그려지면서 얘는 요 대각선의 위에 Q'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요 Q'G'라는 녀석의 길이 뭐가 된다? 2루트2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요 2루트2라는 녀석을 어디로 가져와? 여기로 가져와서 얘를 2루트2로 이렇게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 DQ'의 길이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다? D에서 H에다가 이 아래쪽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H잖아.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의해서 DH는 아래쪽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고 이 모든 직선 중에 하나 H'Q랑도 수직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직각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또 떼어내서 그려요. 요렇게 직각삼각형 D에다가 H에다가 Q'에다가. 그럼 DH가 얼마야? 3이야. 그럼 Q'H가 얼마야? Q'H.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거든. 여기서 얘는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니까 Q'H는 뭐야? 루트 5야. 그 루트 5를 여기다 가져와. 그럼 여기서 DQ'을 우리가 생각해 준다면은 3의 제곱에다가 5를 더해주면 얼마야? 14죠. 얘는 뭐다? 루트 14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요 루트 14를 어디로 가지고 와? 요 DQ'을 여기다 가지고 와. 그럼 얘를 요로 가져오고 얘를 일로 가져와서 필요한 삼각형을 찾았어. 그럼 게임 끝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되는데 그냥 코사인 법칙을 써줘도 되지만 기왕이면은 숫자를 좀 줄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루트 2가 똑같이 있으니까 루트 2로 다 나눠줘. 그리고 루트 2로 나눠줘. 루트 2로 나눠줘.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써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닮음인 도형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5분의 3분의 루트 7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빼주세요. 9에서 빼면 5죠? 7 다음에 10이죠? 그럼 너는 분모에 6이 있으니까 나눠버리면 루트 7분의 2가 되겠죠? 객관식 답이에요. 보기를 봤더니 분모를 유리화해서 7분의 2 루트 7이라는 녀석이 보기에 떡하니 있네. 답이 되겠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는 뭐다? 평행하면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대해서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찾아서 필요한 삼각형을 찾아내면은 거의 뭐 반은 푼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의 길이들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따로따로 각각의 평면에서 각각의 평면에서의 평면 도형,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는 공간 도형 문제는 평면 도형 문제의 연속인 거고, 이게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런 그림들을 따로 내가 그리지 않고 여기에서 너가 1이고 이렇게 되면 너가 1이니까 너가 2가 되고 2가 되니까 너가 2루트 튀겠구나, 2루트 2. 너가 1이고 2니까 너가 루트 5고 3이니까 루트 14겠구나, 루트 14. 이제 이게 그냥 이 그림에서 해결이 돼버리는 거죠. 연습이 충분히 되면은. 그 전에 연습이 어렵다, 눈에 잘 안 들어온다 할 때 이걸 자꾸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 PQ랑 평행하면서 DG랑 만나는 걸 찾았지. 꼭 얘랑 평행하고 얘랑 만나야 돼? 얘랑 평행하고 얘랑 만나게 그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얼마큼? 1만큼 이렇게 이번엔 DG가 일로 오겠죠. 그럼 얘가 1만큼 이렇게 오게 되면은 G라는 녀석도 여기서 어떻게 1만큼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불러줘? G'이라고 불러줘. 그럼 어떤 도형을? P, G', Q, 요 삼각형을 그려서 요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Q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요 직육면체를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요 직육면체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돼. 얘가 2야. 얘가 3이야. 얘가 1이야.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13, 더하기 1. 그럼 얘는 루트 14. 그게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도형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의 길이는 요거의 대각선이 그대로 요로 왔기 때문에 3루트의 길이가 나오겠죠. 똑같은 도형이 나오겠죠. 그쵸? 얘가 뭐야? PQG'이 나오겠지. 그 다음 QG'을 생각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에서 너가 2고 너가 2니까 2루트가 나오겠지. 똑같은 길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평행 이동시켜도 괜찮아. 하나와 평행, 나머지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줘서 기본 포맷은 뭐다? 삼각형을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각각 길이들을 찾아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 이게 그냥 루틴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이루는 가의 크기는 이것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유제 3번 보시면은 예제 2번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유제 3번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M, 그 다음 ACD의 무게중심을 G라고 불렀어요. MG랑 BC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불러줬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MG는 직선이죠. 그리고 BCD는 평면이에요.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어떻게 우리가 구했더라? 직선 2의 한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리고 여기서 교점에 대해서 요 각이 우리가 원하는 뭐다? 세타다라는 거죠. 그럼 DMG의 연장선을 그려서 얘랑 만나는 걸 찾을 거냐? 만나는 걸 찾아줘도 되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얘기해 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를 그려 주어서 요 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흘러갈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수선의 발을 찾아주자. 각각의 M과 G의 아래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주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정사면체라거나 뭐 사각뿔, 삼각뿔 이런 류의 문제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이 녀석의 위치를 찾을 때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 있고 선분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 이 평면 밖에 있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너를 A'이라고 해. 너를 B'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불러준다면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AB를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이렇게 선분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닮음이 보이면서 여기도 M 대 N의 비율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얘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정사면체의 요 꼭지점에서 여기다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디에 올까요? 무게중심에 옵니다.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 그 점에 옵니다. 왜? 여기서 내가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평면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얘랑 수직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녀석의 길이랑 요 녀석의 길이는 고정이고 요 녀석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너랑 너랑 너랑 같아요. 그럼 삼각형에서 한 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 같다는 것보다 외심이 돼버린다. 근데 외심이자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일치하잖아.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한 꼭지점에서 나머지 반대쪽 평면에다가 내를 수선의 발은 어디 오느냐? 무게중심 여기 떨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무게중심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그 녀석을 우리가 편의상 뭐 N이라고 불러줄까요? 요 지점을. 그럼 여기서 얘 직각으로 떨어져. 마찬가지로 이 G를 A, D, C, A, C, D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중점에 딱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M이라는 녀석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얘가 뭐기 때문에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1대1이면 여기도 1대1의 비율을 갖게 된다더라. 그 다음에 A, G, N에 대해서 얘가 몇대 몇? 2대1의 비율을, 2대1의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G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얘는 몇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 2대1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자 그랬죠. 누구를? ABN을 이렇게 뜯어내요. ABN을 뜯어내요. A예요. 그리고 B예요. 그리고 N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 무게중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2대 1 되는 지점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2대 1 되는 지점에 올 거예요. 그 녀석의 수선의 발 내가 편의상 H라고 불러줍시다. 그 다음에 M과 G의 수선의 발을 M 프라임, 요 지점을 G 프라임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여기서 중점 M에 대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M 프라임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대 몇? 2대 1 지점을 내가 G라고 불러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G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뭐다? G 프라임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MG와 이 MG와 아래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와 얘가 이루는 각. 즉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다? 세타.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세타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의 비율만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한 모서리 길이를 6인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길이는 뭐죠? 정삼각형의 높이죠. 그럼 얘가 6이에요. 얘는 3이에요. 3루트 3. 이 녀석의 길이는 3루트 3이야. 근데 얘가 2대 1 지점이니까 2루트 3과 루트 3이 될 것이고, 요 녀석은 절반, 절반, 절반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3. 요 녀석의 길이도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요 루트 3을 얼마큼으로 나눴어? 2대 1로 나눴어.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알았어. MG의 길이를 구할 거냐? 아니면 요 높이에 대한 녀석을 구할 거냐? 이 녀석을 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요 녀석의 길이를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정사면체의 뭐야? 높이야. 근데 여기서 얘를 M을 생각해 보면 요만큼은 여기서 얘가 1대 1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G에 대해서 얘는 몇대 몇? 2대 1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이것이 1대 1, 요게 2대 1이니까 얘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의 비율을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정사면체 높이의 6분의 1이야. 그럼 요 정사면체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선생님이 우리가 기하는 기하다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다고 그랬죠? 뭐야? 3분의 루트 6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6을 해준 게 정사면체의 높이고, 그 정사면체의 높이에다가 몇 분의 1을 곱해줘? 얘가 전체 높이의 6분의 1을 해줘. 그럼 너를 6분의 1을 해줘.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다? 3분의 루트 6이 우리가 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서 내가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MG의 길이를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그냥 닮음인 도형을 찾자. 저 직각삼각형에서 너가 3분의 루트 6이죠? 너는 얼마예요? 3분의 5 루트 3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닮음인 도형을 찾자. 적당하게 숫자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3 곱해줘도 되겠죠? 루트 3 나눠줘도 될 거예요. 그럼 뭐 남아? 루트 2 남겠죠? 그럼 얘는 루트 2에다가 5만 남아요? 피타고라스 25에다 2를 더해주면 27, 3루트 3이 되겠죠? 게임 오버입니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3루트 3분의 5가 되겠다. 객관식의 보기를 봤더니 분모 유리화해서 9분의 5루트 3을 정답으로 만들어냈다. 끝. 필요한 평면을 떼어내서 그 평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각을 찾아주면 돼요. 그게 다예요. That's all. 예.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평면을 찾아낸 거죠. 그것만 해주면은 공간 도형 문제도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어려운,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76쪽에 있는 3수선의 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3수선의 정립, 세 개의 3, 수선의 정리예요. 말로 써져 있는 녀석은 이렇습니다. 평면 알파가 있지 않은 점, P평면 알파 위의 점, 5.5를 지나는 점, 평면 알파의 직선, L, 뭐, L 위의 점, H에 대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텍스트로 기억하면 3수선의 정리를 내가 써먹지 못해요. 항상 뭘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PO와 알파가 수직이면 저 녀석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수능특강 76쪽에 그림이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그렇구나 이런 그림이야.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못 써먹어요.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PO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 PO라는 평면이 아니 PO가 아니라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근데 알파 위 있지 않은 점 P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직선 L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보시면 PO 얘가 알파랑 수직이다.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대는 수선의 발 여기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OH가 L과 수직이다. OH가 여기다 수직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수직을 찾아주면 세 개의 수선의 정리거든요. 얘랑 수직이면 얘를 이렇게 이어줬을 때 너도 직각이 된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녀석도 보시면은 평면 알파가 이렇게 역시 있는 상태에서 평면 알파 밖의 점 P, 여기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 O, 그 다음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는데 여기서는 PH가 L이다.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수직이라는 거죠. H에 대해서. 그러면은 OH를 이어주게 되면 얘도 L과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서 이렇게 평면 P가 평면 알파가 있고요. 평면 밖에 좀 P가 있고요. 평면 위에 직선 L이 있어요. PH가 L과 수직이래.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그려줘. 그 다음에 OH가 L과 수직이래. OH 이렇게 얘가 L과 수직이래. O가 여기 어디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세 번째에서 PO가 OH랑 수직이야. 1번과 2번은 PO가 평면 알파랑 수직인데 3번은 OH랑 수직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린 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아니라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HO가 L과 수직이고 PO가 요 OH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의 여기서 얘기했던 요 직각들은 평면과 수직이다. 평면과 수직인데 얘는 그냥 요 직선 하나랑만 수직이라는 게 가정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 요 PO는 요 평면 알파랑도 수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요 첫 번째 거 경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PO라고 하는 녀석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야. 그러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서 우리는 이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아무거나랑 다 수직이거든? 그러면 L이 여기 위에 있잖아. L과도 수직이야. 우리 전에 직선과 평면을 수직에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주어진 가정에서 OH랑 L도 수직이거든. 그러면 L이라는 녀석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난 L이야. I'm L. I'm L인데 나는 OH랑 수직이고 PO랑도 수직이거든. 그러면 OH랑 수직이고 PO랑 수직이면 우리가 직선과 평면을 수직해서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요 평면과 L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수직이 돼버리는 거야.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L이 누구랑 수직이다? 평면 삼각형 PHO를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직선 L은 누구랑 수직이다? PH랑 수직이다 라는 형태의 증명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얘네들도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해주게 돼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말로만 얘기해 볼게요. 얘랑 평면이랑 수직이니까 얘는 이 직선이랑 수직이야. 근데 이 직선이랑 얘랑 수직이라며. 그럼 이 직선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야. 그럼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이야. 그럼 평면과 수직과 평면에 모든 직선 OH랑도 수직이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직선과 평면을 수직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이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야?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이야. 그럼 얘를 포함한 이 평면과 수직이거든. 그럼 이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중에 하나인 PO랑 수직이야. 그럼 PO는 이 직선과 수직이고
PO는 OH랑 수직이니까 OH랑 요 L로 만들어지는 알파랑 수직이 된다. 말로만 했는데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 가지고 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증명이 우리가 수능에서 뭐 빈칸 채우기를 어떻게 될 거냐 나오게, 그게 아니라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했었던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그림. 바로 이 부분의 그림이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뒤에서 하게 되는. 그 얘기는 뒤에 이면각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의 세 번째 이야기는 얘를 이용할 때보다는 조금 사용 빈도는 적어. 근데 얘는 정말 공간 도형 문제를 각 잡고 어렵게 낼때 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그럼 언제 쓰는 거냐? 보시면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할때 쓰느냐?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을 수가 있어요. Find 수선의 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찾는데 얘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막 도형이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어딜까? 그걸 찾는데 얘를 이용해서 내가 수선의 발을 찾아줄 수 있다. 왜?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곧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거니까 요 과정을 통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해서 결국 3수선의 정리는 뭘 찾게 되는 거야? 직각을 찾게 되는 거죠. 공간 도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기하 문제에서 기하 문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수학 문제에서 직각 찾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좋고, 삼각비를 쓰기도 좋고, 너무나 유용한 조건이에요. 그 직각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3수선의 정리가 이 공간 도형 문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얘 단독적으로 뭐 얘가 직각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직각임을 찾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돼요. 해서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한번 정도는 증명을 해보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텍스트로 PO가 알파랑 수직이고 OH 이러 안 돼요. 그림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림이.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면서 3수선의 정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77쪽 예제 3번 보시면은 그림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높이가 1, 원기둥이 있어요. 한 밑면의 중심은 O라고 불러줬어요. O인 밑면의 둘레의점 A와 다른 밑면 위에 둘레의 위에점 B를 불러줘요. 그 다음에 BO랑 BA랑 같다라고 합니다. OA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넓이를 얘기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기본은 밑변과 높이를 찾아내느냐. 아니면은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찾아서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뭐 블라블라 가느냐. 가능하다라면 밑변과 높이를 찾아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내가 OA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 1로 우리가 손쉽게 나와요. 그리고 얘가 심지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야,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뭐해라? 수선의 발을 일단 내려봐라. 그럼 여기서 얘가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면 어디에 떨어지기 때문에? 중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상당히 유리할 거다. 누차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만 알면 되겠네? 즉, 우리는 B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요 녀석의 길이만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주자? H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여기서 내가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잖니. 3수선의 정리는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 이세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이 있는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불러줘야 되겠죠. 얘가 원기둥이니까 여기에 내가 이 점을 내가 B'이라고 불러준다면은 3수선의 정리에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 밖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이어주게 되면 얘도 뭐가 된다? 직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B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직각삼각형을 한번 떼볼까? 너가 B야, 너가 B'이야, 너가 H야. 우리는 요 녀석이 궁금하거든. 그게 여기로 올 거기 때문에. 근데 BB'이 얼마야, 지금? 1이잖아. 그럼 HB'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HB'를 봤더니 아래쪽에 있는 평면 있잖아. 아래쪽에 있는 평면을 또 그려. 너가 O야.
그 다음에 너가 A야. 근데 H가 지금 뭐라 그랬어? 중점. OA의 중점에 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돼? 수선의 발을 올려줬을 때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B 프라임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고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된다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반지름 1이지. 요 녀석 길이 반지름 1이야. 근데 얘가 이등 변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OB랑 AB랑 같다고 했으니 요렇게 요렇게 이어보게 되면은 B B 프라임 O, B B 프라임 A가 합동이지. 빗변 같고 직각 같고 높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 돼버려. 그래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뭐 합동까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직관사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같은 상태에서 높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 같겠지. 너의 길이도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나이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 1, 2분의 요 녀석 이름보다 2분의 루트 3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2분의 루트 3을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로 가져와. 그럼 너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요 녀석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7이 되겠네? 맞죠? 4분의 3 더하기 1. 그럼 요 녀석을 내가 어디로 가져와? 여기로 가져와. 높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7이 되면서 4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넓이를 가져올 수 있겠네? 누차 얘기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한 도형을 찾아서 거기서 필요한 길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의 평면을 뜯어내. 너를 또 몰라? 그럼 널 알아야 돼? 너를 몰라?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먼저 찾아주고 거기서 필요한 요소를 찾기 위해서 역으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2차 도형의 문제, 2차원 도형, 2차 도형이 아니라 2차원 도형, 평면 도형 문제의 연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 그림을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끄적끄적끄적 돼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너가 1이야. 아, 너랑 길이 같겠어. 너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너가 2분의 루트 7이야. 그럼 답 나왔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다예요, 이게.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유제 4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큰 정육면체 ABCD EFGH예요. 그럼 두 모서리 EF랑 그 다음에 EF랑 FG 위에 두점 PQ를 잡아줬는데 여기서 EP랑 그 다음에 GQ의 길이가 얼마다? 1이 되도록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Q에서 이 직선 HP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불러주고 Q에서 내가 직선 BC에 내려준 Q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S라고 불렀을 때 QR의 길이도 뭐가 돼버렸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뭐를? S, SH, R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정육면체니까 여기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녀석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거꾸로 여기서 여기다가 내렸을 때 이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가 위아래가 평행한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거꾸로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평면 밖에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 거기서 내가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3수선의 정리에서 얘가 뭐가 나와버려? 직각이 나와버려. 그럼 필요 평면을 뜯어내자. SHP라는 평면을 뜯어내자. SHP라는 평면을 뜯어내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뭐가 온다? R이 온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녀석은 요 녀석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내가 알면 게임 오버겠네? 길이들을 구해줘 봅시다. 그럼 지금 얘가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보다 크다란 말을 했지. 얼만지를 내가 모르거든. 그 모르는 그 길이를 구해주자. 그래서 내가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란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있는 평면을 또 뜯어내 보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평면을 뜯어내 보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되고 너 E, 너 F, 그리고 너 G, 너 H에 대해서 지금 E에서 P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1이야. 그 다음에 G에서 F 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가 1이 되는 지점에 요렇게 내가 1이 되는 지점에 누구를 Q를 불러주었어. 그 다음에 내가 PQ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H랑 P를 이었어. H랑 P를 이렇게 이었어. 근데 Q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R이 되는 거고 그 녀석 길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런 상황이 온 상태에서 그림을 좀 선생님이 H를 아래쪽으로 그려볼게요.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림을 다시 여기

H, 여기를 E, 여기를 F, 여기를 G. 왜 H를 이쪽으로 그렸느냐? HP라는 녀석을 지금 내가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HP라는 녀석을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Q라는 지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R이라고 불렀을 때 너가 1, 그리고 너도 1, 너도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직각인 상태에서 우리는 요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거든. L이란 녀석의 길이 궁금한 거거든. 너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의 첫 번째 방법으로 뭐할수 있느냐? 도형의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쿨하게 좌표평면 세워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 y는 l분의 1 x라고 하는 직선으로 편하게 그려줄 수가 있고, 요 q의 좌표를 뭐로 둘수 있어? x좌표가 1, y좌표가 l로 두는 1,l로 둘 수가 있어요. 요 녀석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길이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냈고, 요 녀석의 길이로 2점의 좌표를 세팅했기 때문에, 아직 안 써먹은 요 녀석의 길이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얘기를 해주자.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x-ly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1,l에서부터의 거리는 루트 1 플러스 l의 제곱분의 절대값, 1,l은 1-l의 제곱의 절대값, 요 녀석 1이 된다. 요 방정식을 이항시켜서 제곱해서 풀어버리게 되면은 L 값이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고 거기서 중요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건데,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이어본 거야. 그럼 두 삼각형이 합동이지. 왜 합동이야? 직각이고 빗변 같고 함변 같으면 RHS 합동이거든. 근데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또 합동인 게 1에다가 직각에다가 L, 1에다가 직각에다가 L 합동이야. 세 개의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럼 각이 어때? 같네? 이거 몇 도란 얘기야? 30도란 얘기야. 1에다가 루트 3이 되겠네. L은 루트 3이 됩니다. 가볍게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서 내가 HE가 루트 3이 되면서 얘가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HR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 녀석을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로 이렇게 뾰로롱 가져올 수가 있겠죠. HR의 길이는 루트 3이 된다. 그 다음 내가 SR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SR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제 좀 연습이 됐으니까 바로 가볼까? 여기서 높이가 뭐야? 이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인 루트 3이 되겠죠? 요거는 1이라며.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피타. 뭐야? 3 더하기 1, 4. 루트 씌워 좀 2. 이 2를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로 가지고 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겠네. 루트 3이 되겠네. 끝이라는 거죠. 요런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합동을 찾아서 각을 찾아서 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계산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내가 시험 보는 상황이야. 시간 막 초는 흘러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였다면,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네? 라고 한다면은 시험 볼 때는 일단 빠르게 눈에 보이는 거, 계산이 만약에 써놓고 나서 봤는데 막 계산이 막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러면 플랜 B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 뭔가 다른 어떤 기하적인 요소를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근데 시험 보는 상황에서 계산이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냥 keep going 계산하셔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면서 도형을 보는 시각을 자꾸 늘려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보다 이게 눈에 빨리 들어오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게 기하 실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자꾸 여러 가지 똑같은 우리가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보는 연습을 선생님이 강의에서 자꾸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보자고요. 가보자고. 해보자고.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면각에 대한 이야기. 수능특강 78쪽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면각. 각이라고 하는 녀석을 옛날 옛적 어떻게 부르냐?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요 녀석의 크기를 세타라고 불러주고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이두 개, 각이 두 반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에 대해서 각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요쪽 각이랑 요쪽 각 중에 뭘할 거냐? 작거나 같은 쪽 해서 각의 크기를 우리가 0도에서 우리가 180도 사이로 일반적으로 이제 불렀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더

뻗어나가는, 반쪽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게 반평면이에요. 그러면 이면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 반평면 두 개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평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평면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요 반평면 두 개로 이루어지는 도형, 이걸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여기서 요 반평면이 만나는 요 부분, 요 부분의 요 선을 우리가 L이라고 불러준다면 얘를 이면각의 편, 그리고 요두 면을, 반평면을 이면각의 변, 선분, 그리고 요두 개를 이면각의 변, 이면각의 면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뭐요 용어는 막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기하적인 느낌만 보시면 돼요. 이면각의 뭐 변, 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아, 그렇구나. 뭐 한기로 듣고 한기로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 중요한 부분은 이런 느낌의 도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가져가자. 그럼 이면각을 이렇게 정했을 때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이면각의 크기.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평면, 이렇게 생긴 평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요 도형을 이 각의 크기를 얘기하고 싶대. 여러분이 이 각의 크기를 정의하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내가 이면각의 크기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요만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이면각의 요변 위에 한 점을 내가 잡아줘요. 한 점을 잡아주고 여기서 내가 얘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 여기에 어디에? 얘의 수직이면서 이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그려. 마찬가지로 얘의 수직이면서 이쪽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 그러면 얘네가 이루는 각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떤 점을 잡아도 여기를 잡아서 수직으로 그려주고 여기서 잡아서 수직으로 그려줘도 이쪽의 각이나 이쪽의 각이나 여기서 내가 그 어떤 점을 잡아주어도 수직을 그려주고 어떤 점을 잡아줘서 수직을 그려줘도 이 각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각의 크기를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로 정의를 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쪽, 그리고 요 반대쪽으로 두 가지 각 중에서 작거나 같은 각을 우리가 각의 크기로 얘기하기 때문에 각은 0도에서 180도까지 얘기라고요. 우리 이제 수능 볼 거니까 라디안으로 얘기하면은 0 라디안부터 파이 라디안까지만 이면각의 크기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요 교선을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Find 교선. 교선을 찾아주고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주는 것. 선생님이 말로 하면 이게 되게 길거든요. 뭐라고요? 교선을 찾아서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잘 들어가면서 따라봐요.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서 걔네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 말로 하는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두시라고 해서 이거를 찾아주는 게 이면각의 크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기본입니다.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한다면 이걸 찾아줘야 돼요. 이 그림을 내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반평면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 그 녀석 크기, 이면각 크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평면 두 개가 만나. 이렇게 평면, 그리고 이렇게 평면. 이렇게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내가 평면 두 개가 만나는 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평면 두 개가 만나면서 뭐가 생기느냐? 교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면각이 몇 개가 생기느냐?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생겨요. 그럼 둘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 요쪽을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줍니다. 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90도, 2분의 파이 라디안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뭐냐라고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부터 해줘야 돼? 교선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 교선을 찾아주고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찾아서 얘네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면과 평면 이런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가 있어.

정사면체가 있어. 그럼 정사면체에서 요 평면과 요 평면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평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뭐부터 찾아야 돼? 교선. 이게 교선이잖아. 그 다음에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줘야 돼. 그럼 그림을 보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정삼각형이니까 중점에 떨어지잖니.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잖니. 그러면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았어. 얘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예요. 그럼 내가 요 삼각형을 어떻게 해서 뜯어내서, 요 삼각형을 뜯어내서 요 삼각형 세타에 대한 내가 코사인 값을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삼보살의 길을 2라고 둔다면 너는 1이죠? 정삼각형의 높이가 넌 루트 3이야, 너도 루트 3이야? 루트 3에다가 루트 3에다가. 그리고 여기 모서리 길은 2이기 때문에 요거. 요 도형에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찾아보면은 2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더해서 3 더하기 3 빼기 4를 주게 되면은 3분의 1이 딱 나와버립니다. 즉,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교선을 찾고,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서 거기에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게 기본 포맷이에요. 그게 운이 좋게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라면은 좀더 감사하게 코사인 법칙까지 가지 않고 이것뿐 이거 해주면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안 보였다라면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내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잠깐 옆으로 세서 얘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많이 써먹거든요. 정사면체에서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3분의 1입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잠깐 옆으로 샜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교선을 찾고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라고는 되게 예쁜 나이스한 도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중점이 딱딱 떨어지면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 아래쪽에 있는 그 78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면각을 얘기했을 때 이면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일 때는 우리가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전에 얘기했었던 수직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일 때 평면 알파가 있어. 평면 알파가 있어. 여기 직선 L이 이렇게 있어. 수직이야. 그럼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평면 알파랑 이 베타는 평면 알파랑 수직이겠죠. 직관적으로 내가 볼 수도 있고요. 얘를 엄밀하게 증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교선이잖아.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수직이면서 알파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봐. 그럼 여기서 L은 아래 평면과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직선과도 수직이겠지. 이 평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그러면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있어. 얘네가 이런 각이 90도야. 그 알파랑 베타는 서로 수직이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은근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선생님이 흥분해서 저거 하고서 얘기한다는 게 순서가 잠깐 바뀌었어. 다시 얘로 돌아올게요. 78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중점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이 예쁘게 딱 나와버렸어. 근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정삼각형, 여기의 길이가 2고 2고 2인 정삼각형이고 너가 1인 요런 삼각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 삼각형과 CDE가 만드는 평면과 아래쪽에 있는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래. 그럼 여기서 얘도 2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생각해봐요. 얘가 2 1이에요. 요 대각선의 길이랑 2 1이에요. 요 대각선의 길이랑 같아. 2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에 빵 떨어져. 아래쪽에 있는 것도 2 2 2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에 빵 떨어져. 그럼 그림이 예쁘게 나와서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나와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의 길이는 얼마야? 1이야. 너의 길이는 1에다가 루트 3이야. 1에 루트 3이 나와. 그럼 여기서 내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왜? 평면 바뀌어지면서 평면에 내린 수선을 바르니까 평면은 직선과 수직이거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1에 루트 3에. 그쵸? 2에다가 루트 3에 얘가 2가 나와.

0: 루트탄 2분의 루트3이야. 얘 같은 경우도 2이니까 여기서 수소네발 내리면은 여기서 수소네발 내리면 중점이라는 게 예쁘게 떨어지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막 2래. 여기는 뭐 다른 길이래. 그럼 얘가 중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그때 쓰는 게 뭐다? 3수선의 정리다.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고 여기서 내가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너도 뭐가 돼버린다? 직각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이루는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3수선의 정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를 했을 때 평면 밖에서는 평면에 내리는 수선의 발, 교선의 수선의 발, 3수선의 정리에서 얘가 직각이 된다는 걸 찾으면은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 직선을 찾았어? 얘가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는구나.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형을 찾는데 정말 유용한 친구가 누구다? 3수선의 정리다 라는 거.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활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예제 4번, 유제 5번 여기에 있으실 분들이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풀고서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 대신에 연습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점 테스트 5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5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3번 문제, 바로 종파를 횡파로 표현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을 흔들 때 발생한 파동이 플러스 X방향으로 속력 V로 진행하고요. 그림 나는 C가 T equal 0일 때 매질의 변이를 델타 X로 표현했고 그 변이 델타 X를 매질의 진동 중심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횡파 같은 경우에는 마루골이 번갈아 나타나는 반면 종파는 밀소가 번갈아 나타나죠. 자, 그래서 밀한 곳의 중심 사이에 소한 곳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밀이라고 하는 곳은 매질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음파, 공기이든 용수철이든 상관이 없이 즉 이 밀로는 양쪽에서 매질이 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또 오른쪽에 있는 밀로도 매질이

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매질이 운동할 때 변이를 플러스, 그리고 왼쪽으로 매질이 이동할 때 변이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밀암 매질은 밀암 매질 중심의 왼쪽에 매질의 운동 방향, 진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밀한 중심, 밀한 곳의 중심 오른쪽에 있는 매질은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변이가 마이너스. 또 오른쪽에 있는 밀도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밀한 곳으로 매질이, 왼쪽에 있는 매질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밀한 곳의 중심 오른쪽에 있는 매질은 왼쪽으로 이동하죠. 자, 그러면 소한 곳은 밀과 밀 사이에 소가 있어요. 소한 곳은 어떻게 돼? 소한 곳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매질은 변이가 마이너스. 그리고 소한 곳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매질은 그 변이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X0인 지점을 보면 요 지점 왼쪽에는 변이가 뭐예요?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야. 이게 바로 뭘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렇죠. 바로 이 X0인 지점이 지금 T equal 0일 때 바로 밀한 곳의 중심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4X0인 부분은 무엇일까? 4X0인 부분 왼쪽은 매질의 변이가 마이너스, 오른쪽은 매질의 변이가 플러스예요.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야. 그 중심에 뭐가 있어? 바로 소의 중심이 있죠. 그래서 밀과 소를 어떻게 따지느냐? 바로 매질의 변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 파동의 진동수가 얼마냐? 파동의 진행 속력 부위가 F람다. 그렇다고 하면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V이고, 문제에서 속력을 V라고 주었잖아요. 문제 제시문에서. 그럼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밀과 소라고 하면 반파장이죠. 밀에서 밀까지가 한 파장이고, 자, 그러면 반파장이 이 X0. 그럼 한 파장은 그두 배인 4X0가 되겠죠. 따라서 파동의 진동수는 4X0분의 V여야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T equal 0일 때이 X0인 부분은 밀한 지점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T equal 0일 때 X equal 4X0에서 매질의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 플러스 X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했잖아? 그럼 잠시 뒤에 이 4X0인 곳은 누가 오겠어요? 변이가 마이너스인 바로 이 부분이 오겠죠? 만약 이 파동이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잠시 뒤에 4X인 이 지점에는 변이가 플러스인 파동이 올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변이가 마이너스인 파동이 온단 말이죠. 근데 변이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종파에서는 매질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일 때 마이너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현재 T equal 0일 때 바로 요 지점, 소한 곳의 중심에 매질이 있다가 잠시 뒤에 파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면 매질의 진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최대한 갈 때까지 가. 그게 언제예요? 4분의 1 주기. 자, 최대한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되돌아와야죠. 자, 이때가 언제일까? 4분의 2 주기. 자, 그 다음에는 그치,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지? 4분의 3 주기. 왜냐면 횡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마루, 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종파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바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그때의 시간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T equal 0일 때이 매질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방법, 우리 수능 특강에서 3점 테스트 3번, 그리고 5번 두 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매질 P에서 Q로 진행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파면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그리고 A 프라임, B 프라임은 각각 같은 파면상의 점이고, PQ의 경계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이 P에서는 세타 1, Q에서는 세타 2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굴절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내가 굴절을 분석하려면 뭘 그려줘야 되지?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쵸? 법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이때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을 입사각, 법선과 굴절파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고요. 이제 무엇을 물어볼지 보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보기를 가보니까 사인세타 2분의 사인세타 1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보면 세타 2 여기 있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고, 세타 1으로 또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바로 빗변인데, 빗변의 길이를 L이라고 가정을 해. 그럼 사인 세타 2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A프라임, B프라임 선분 되겠죠. L분의 요거. 이게 바로 사인 세타 2. 그러면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L분의 선분 AB. 그럼 L 주어지니까 결국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A프라임, B프라임 선분분의 AB의 선분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니은 굴절각은 요게 굴절각이죠? 그럼 여러분들 경계면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90도. 90도 중에서 요 각이 세타 2. 그러면 굴절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2. 니은 옳은 문장.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을 P, Q에서 비교하라고 하는데 우리 입사각하고 굴절각. 입사각이 어느 매질에 있어? 매질 P에. 굴절각은 매질 Q에 있어요. 근데 각이 Q에 있는 각이 더 커. 왜 그렇다고 했지? 파동의 진행 속력이 Q에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큰 것이 아니고 Q에서가 P에서보다 크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게 가하고 나가 있을 때 대부분 매질 AB, 여기는 AC 혹은 BC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AP, 즉 매질의 종류가 가하고 나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단색광이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각 세타 1부터 세타 4까지는 입사광선 또는 굴절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를 보든 나를 보든 A에 있는 각이 B에 있는 각보다 작네요. 자, 이건 바로 우리 6번에서도 풀었죠? 무슨 얘기예요? 단색광이 매질 A에서보다 매질 B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다.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V는 F람다인데 F가 일정하니까 V가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단색광의 파장도 B에서가 A에서보다 더 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고, 단색광의 파장 역시 A에서가 B에서보다 작아야죠. 니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디귿을 보니까 뭔가 사인이 잔뜩 있어요. 굴절 현상에서 사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굴절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번으로부터 굴절 법칙이 뭐예요? 굴절 법칙은 일단 사인 R분의 사인 I를 써놔. 그리고 나서 각각 굴절각과 입사각이 어느 매질에 있는지 표시해 주면 돼. 그럼 굴절각은 매질 B에 있고 입사각은 매질 A에 있네. 자,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A의 굴절률분의 B의 굴절률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굴절률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의 굴절의 법칙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가에서는 sin r 대신에 sin 세타 2, 그 다음에 sin i 대신에 sin 세타 1일 거고, 나에서 굴절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분모에는 sin 세타 4, 그리고 분자에는 sin 세타 3 되겠죠. 자, 이 값이 어때야 된다고? 매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니까 같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은 같아야 되고, 결국은 바로 D급번이 요 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7번의 기역 D급.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항상 1이라고 했어요. 진공에서 빛의 굴절률은 항상 1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액체나 고체보다도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로 가장 작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진공에서 광섬유 X의 코어 또는 클래딩으로 사용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물질 AB로 진행하는 단색광이 경계면상의 점 P 그리고 Q를 지난 후 R에서 전반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은 각각 45도가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요 각과 요 각은 동위각이니까 요 각도 역시 양쪽에 45도씩이 될 거예요. 자, 굴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선을 쫙 그려볼게요. 그리고 내친 김에 여기도 법선을 그릴까?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 그리고 또 전반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렸습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입사각이죠. 자, 그리고 요각은 뭘까? 요각은 반사각이야.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어떻다? 같다. 합해서 90도예요. 각각 같아야 돼. 아, 그러면 입사각이 45도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에서 B로 단색광이 진행할 때 경계면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인데 얘가 45도니까 아, A에서 B로 빛이 진행할 때의 입사가 45도라는 거알수 있고, 그러면 B에서의 굴절각은 요각이 굴절각이 되겠죠. 그럼 이 굴절각은 얘가 그대로 진행했으면 막꼭지각으로 45인데 아래쪽으로 꺾였으니까 굴절각은 45도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법선과 요 법선을 연장하면 직각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직각이고 얘가 45도보다 크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B에서 진공으로 진행할 때의 입사각은 45도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번. Q에서 굴절각은 45도보다 크고, 니은 X에서 A는 코어로 사용된다. A가 코어로 사용될지 B가 코어로 사용될지 결정하려면 우리가 뭘 결정을 해야 되죠? 굴절 류를 비교해야만 되죠. 그러면 A에서 B로 단색광이 진행하는 바로 이 Q 지점에서 입사각이 어디에 있냐면 A에 있어요. 그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IR 하려면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A에 있는 각과 B에 있는 각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A에 있는 각보다 B에 있는 각이 더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매질 AB를 가지고 광섬유를 만들 때 코어로 사용하는 것이 굴절률이 큰 매질이죠. 그래서 A는 코어로 그리고 B는 클래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D급 단색광이 P에서 전반사하겠느냐? 문제에서 이 단색광이 R에서 전반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P, P에서

전반사 하겠느냐? 즉 A에서 진공적으로 빚이 진행할 때 전반사 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요 사실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빚이 B에서 진공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반사 조건은 항상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빚이 진행할 때니까 B의 굴절률보다는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따지긴 했지만 선생님이 맨 앞에 이 문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로 무조건 그 어떤 액체나 고체보다도 작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진공의 굴절률이 그 어떤 요속도보다 항상 작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보세요. 빛이 B에서 진공으로 진행할 때가 있고 그리고 빛이 A에서 진공으로 진행할 때가 있죠. 자 이게 바로 P, 이게 바로 R이란 말이에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가격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B하고 진공 사이의 임계각보다 A와 진공 사이의 임계각이 더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임계가 A 진공에서의 임계각이 B 진공에서의 임계각보다 더 작아요. 자 그러면서 입사각은 어떤지 봐봐. A에서 진공으로 갈 때의 입사각이 45도 그리고 B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할 때의 입사각은 45도보다 작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A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이 B 진공 사이에 아니 A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할 때 자, 그때 입사각이 B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할 때보다 크고 임계각은 또 B 진공 사이의 임계각보다 A 진공 사이의 임계각이 더 작대요. 요 상태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요 상태, 즉 P에서 전반사는 당연히 일어나죠.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의 종류가 나와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있을 때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가나다 진공에서 반원형 물체 A의 중심 O에 동일한 단색광을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세타 1, 세타 2, 세타 3 순서대로 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가나다 중 하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전반사든 굴절이든 따질 때는 항상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줘야 돼? 법선을 그려줘야 돼. 그럼 우리는 법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 입사 각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 다 법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에도 법선을 그리고 입사각을 구해줘요. 자,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것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1, I2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2, I3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3인데 세타 1, 세타 2, 세타 3의 크기가 세타 3이 제일 크고 세타 2, 세타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따라서 입사각은 I1이 가장 크고 그리고 I2, I3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번에서 전반사가 일어날지 한번 잘 볼게요. 자, 진공에서의 입사각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A는 진공에서보다 굴절률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굴절각은? 그렇죠. 요 I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빛이 요렇게 굴절하게 될 거예요. 자, A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하니까 선생님이 공기라고 했는데 문제에 진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진공이나 공기나 같은 굴절률 1로 취급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공을 했으니까 진공이라고 선생님 말 바꿀게요. A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을 해요.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을 해. 그럼 전반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얘는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원의 성질,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은 항상 수직이고요. 법선이 반지름 방향이야. 자, 이 경우는 바로 뭐죠?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빛이 입사하게 되면 그대로 빛은 투과합니다. 꺾이는 현상, 굴절을 보려면 법선 방향으로 빛이 나란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엇비슷하게 각을 갖고 진행할 때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인 거죠. 이렇게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게 되면 그대로 투과해요. 전반사가 가번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번하고 다번을 볼게요. 자, A에서 진공으로 빛이 진행을 하는데, 자, 이 경우에 보면 빛의 진행 방향이 법선과 나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 일어날 텐데, 둘 중에 하나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야만 되잖아요. 문제의 조건이 가나다 중에 전반사가 하나 일어난대잖아. 근데 가번은 안 일어났잖아. 그럼 나하고 다번 중에 하나일 텐데, A하고 진공으로 나번하고 다번하고 두 매질이 같으니까 뭐가 똑같겠어요? 두 매질의 굴절률의 비가 똑같겠지? 자, 그러면 임계각도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그 상황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쇄각이 임계각보다 커야만 되니까 나하고 다 중에서 입쇄각이 큰 다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 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5에서 입사각은 가에서가 I1이죠. 나에서보다 큽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가 아니고 나에서 일어나고 A와 진공 사이의 임계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3이라고 했으니까 세타 3이라고 표현된 다번을 봐야 되겠죠. 90도 마이너스 세타 3 이게 바로 뭐예요? 다번에서의 입사각 I3이었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입사각 I3이 임계각보다 작았기 때문이죠. 즉, A와 진공 사이의 임계각이 입사각 I3보다 컸기 때문에 다번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틀린 것은 니은, 옳은 것은 기역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진공에서 단색광이 반원형 모양의 물질 A의 중심 O를 비춘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번에서 O에서 단색광은 진공에서의 진행 방향에 대해 30도 방향으로 굴절한대요. 자, 그러면 진공에서의 단색광의 진행 방향에 대해 30도로 굴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해 가겠죠.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요각하고 요각이 무슨 각일까, 얘들아? 막꼭지각이에요. 그러면 요각은 15도겠네. 자, 입사각 구할 수 있죠. 입사각 I는 90도 빼기 15도니까 75도일 거고, 굴절각은 요게 굴절각이에요. 90도에서 45도를 뺀 굴절각은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A를 회전시킨 후 단색광을 O에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그러면 나번에서 또 입사각을 구해볼까요?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 그려주고, 요게 바로 입사각이 될 텐데, 요 입사각은 90도 빼기 45도 하니까 입사각이 나번에서는 45도 됩니다. 자,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가의 O에서 입사각은 75도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A의 굴절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공에서 A 쪽으로 빛이 진행하면서 굴절했으니까 굴절의 법칙 쓰면 되잖아요. sin R분의 sin I 일단 써 놓으시고, 굴절각이 A 매질에 있고, 입사각은 진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in B는 굴절률의 B인데, 굴절률의 비는 분모 분자의 첨자가 바뀌죠. 그래서 진공에서의 굴절분의 A에서의 굴절률 되는 거고,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약속했어요.

기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인 R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인 45도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입사각은 사인 75도예요. 그러면 75도는 60도보다 큰 거잖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이 값보다 큰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A의 굴절률이 루트 2분의 루트 3보다 큰 값이어야죠. 자, 이 값을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굴절각이 45도일 때 입사각이 60도라면 A의 굴절률이 루트 2분의 3인데 입사각이 75도, 60도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굴절률은 루트 2분의 3보다 큰 값이 나와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5에서 단색광은 전반사 할 것이냐?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도 요 문제, 수특 미리 보기 코너에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굴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이용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판단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사용해라? 마지막 보루로 빛을 거꾸로 진행시켜 본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갑원에서 아이고, 15도는 경계면과 이루는 각이죠. 입사가 75도로 진공에서 A로 입사를 시켰더니 45도로 굴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을 거꾸로 보내면 어떻게 돼? A에서 진공 쪽으로 45도로 입사각으로 보냈어.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니까 75도로 굴절해야죠. 진공에서 A로 보낼 때는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거꾸로 보낼 때는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명칭만 달라지는 거지. 75도로 진공에서 빛이 입사했어? 그래서 A에서 45도로 굴절했어? 그러면 A에서 45도로 빛을 입사시키면 진공에서는 75도로 굴절해야죠. 나보니 그거잖아요. A에서 진공으로 45도로 뭐 했어? 입사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진공에서는 75도의 굴절각으로 굴절해야죠. 전반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계속해서 반원형 모양의 매질이 있고, 그리고 나번에서는 원형 모양으로 매질이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림 가나는 매질 A에서 입사각 I로 각각 매질 B, 매질 C로 입사한 동일한 단색광이 굴절각 30도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에서 단색광은 각각 점 P, Q로 진행을 하면서 P에서 입사각은 임계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계각을 논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죠?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바로 뭐예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아, 그러니까 B 매질이 A 매질보다 굴절률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을 잘 보니까 두 매질의 경계면, 자, 원형일 때는 접선 그려주시면 되고, 경계면의 수직으로 지금 뭐가 그려져 있냐면 법선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때 입사각이 가와 나에서 I로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굴절각도 30도로 같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B의 굴절률과 C의 굴절률이 같다. 같은 매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B하고 C가 같은 매질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입사각이 A 매질에서 똑같을 때 굴절각은 달라져야만 돼. 오, 그런데 굴절각이 똑같아? 그 얘기는 B하고 C가 굴절률이 같다, 같은 매질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P 지점에 빛이 입사할 때 입사각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게 75도래요. 그럼 얘는 몇 도일까? 얘는 105도가 되겠죠? 왜? 요게 180도니까. 합하면 135도. 아, 그러면 요각이 바로 45도가 되고,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얘가 입사각인데 90도에서 얘가 차지하는 각이 45도니까 아, 입사각은 45도가 되겠구나. 그런데 입사각이 임계각과 같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A와 B 매질의 임계각이다. 크리티컬 앵글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니은. P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은 45도이면서 이 각이 무슨 각이에요? 바로 A, B 사이의 임계각이다. 자, 디귿. 단색광 Q에서 전반 사겠느냐? C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굴절률이 B하고 똑같으니까 C 대신에 B로 놓고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Q 지점에서 요두 매질 사이의 경계면 접선 그려주시고 경계면을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야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요것도 바로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은 법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의 성질,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은 항상 몇 도이다? 90도이다. 즉, 매질의 모양이 원형일 경우에는 법선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에요? 반지름 방향이야. 그래서 두 법선이 만난 지점이 이 원의 중심이고, 그러면 각 변이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죠.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변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얘가 30도니까 얘도 몇 도일까? 30도. 자,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인데, 결국은, 아, 요 30도가 입사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단색광은 Q에서 전반사 하겠느냐? 매질의 굴절률이 B에서가 A에서보다 커요? 혹은 C에서가 A에서보다 커?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데, 임계각이 몇 도였어? 45도였어.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함과 동시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죠. 즉, 입사각이 45도인 임계각보다 커야지.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습니다. Q에서 전반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진공에서 원형 매질 A의 점 P에 입사한 광선이 A와 매질 B의 경계의 점 Q에서 반사 1분을 굴절했네요. 자, 이때 A와 진공의 경계의 점 R에서 반사하여 Q로, 아니, 죄송해요. P로 진행한다. PQ에서 입사한 단색광과 굴절한 단색광의 진행 방향과 이루는 각이 각각 30도, 15도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굴절을 분석하려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줘야 돼? 법선을 그려줘야죠. 자, 법선을 그려주면 요게 입사광, 요게 반사광이네. 자, 그러면서 뭔가 두 각은 똑같아야 되겠다 알수 있어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또요 지점에서, Q 지점에서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줘? 법선을 그려주시고, 또 R 지점에서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그려주는데, 원의 성질,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 90도. 따라서 결국은 법선이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 방향이다. 그래서 세 개의 법선을 연장하면 어디서 만나요? 원의 중심에서 만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하나하나가 다 뭐다?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요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하나, 요렇게 삼각형 하나, 삼각형 세 개인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리고 요 각들이 합해서 360도. 그러면 요 하나의 각은 120도. 그렇다고 하면 아, 요 각과 요 각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같은 각이어야 되고 요각 하나가 몇 도짜리다? 30도짜리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점으로 표현하는 이 각들이 다몇 도짜리다? 30도짜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무엇을 물어볼지. 기억. A의 굴절률이 얼마인지.

있는지를 물었어요. 자, 그러려면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아, 요 P 지점에서 진공에서 A로 빛이 입사할 때 그때 굴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알아야 되는데,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과 굴절 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요 각이 굴절각이네, 요 각이. 근데 우리 요점 하나가 몇 도짜리라고? 30도짜리라고. 그래서 굴절각은 구했고요. 자, 그러면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가? 요게 입사각이 되겠죠. 그럼 이 입사각은 얼마가 되느냐? 잘 보세요. 요거 쭉 연장해봐.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이 맞꼭지 각이야. 그러면 요 각은 30도 더하기 30도니까 요 각도 합한 60도. 즉, 입사각이 60도구나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이제 할수 있죠. 굴절의 법칙. 사인 R분의 사인 I를 사용하시고, 굴절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질 A에 있고, 입사각은 어디에 있어요? 진공에 있어요. 자, 이것이 진공에서의 굴절률분의 A의 굴절률인데,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항상 얼마나? 1이다. 자, 그리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 사인 값. 사인 R. 사인 30도네요. 2분의 1. 사인 I. 사인 60도네. 2분의 루트 3. 자, 그렇다면 A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A와 B 사이의 임계각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임계각이 기준이 있어요. 30도보다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에서 임계각을 논한다는 것은 A의 굴절률이 B에서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돼 있죠.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Q에서 A에서 입사한 광선이 B로 굴절하고 있으니까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비교해 보면 자,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 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요게 입사 각이겠죠? 자, 몇 도? 30도. 자, 그럼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을 쭉 연장해 보면, 요게 굴절각이네, 요게. 요 조그만 게 15도라고 했으니까 굴절각이 45도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럼 Q에서 A에서의 각하고 B에서의 각을 비교해 보면 B에서의 각이 더 커. 그 얘기는 뭐예요?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하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몽땅 반사만 하지 않고 굴절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기 때문이죠. 따라서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 입사각인 30도보다 컸기 때문에 임계각이 크면 안 되지. 입사각이 커야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니은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30도보다 큽니다. 전반사가 Q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디귿 A를 클래딩으로 B를 코어로 하는 광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 광섬유에서 코어는 항상 굴절률이 큰 물질로 클래딩을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만들죠. 따라서 A를 코어로 B를 클래딩으로 만들어야죠. 강섬유를 만들려면.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고요.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형 모양의 매질이 나왔을 때는 반지름 방향이 바로 법선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그림 가와 같이 진공에서 매질 A로 입사한 단색광이 매질 B를 통과하여 진공으로 진행하고요. 그림 나는 XY를 사용해서 만든 광섬유에서 입사각 I로 입사한 단색광이 전반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만 보더라도 아, 입사각 I가 두 물질의 임계각보다는 크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전반사한다고 했으니까. 자, XY는 A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가 A고
Y가 B인지 아니면 X가 B이고 Y가 A.

A인지부터 따져줘야 되는데, 가번의 그림을 잘 보니까 먼저 큰 삼각형 양쪽이 60도네요. 그러면 얘도 60도. 오,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평행한 두 변이 있고요. 그렇다면 유각과 유각은 동위각으로, 유각과 유각도 동위각으로 같은 각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굴절을 분석하려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 뭘 그려야 돼? 법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야만 합니다. 자, 그럼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가? 이게 입사각일 거고, 굴절각은 요게 굴절각이 되겠네요. 그럼 B에서 빛이 진공으로 나아갈 때도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가? 자, 이것이 입사각이고, 요것이 굴절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수직이잖아. 근데 얘가 60도니까, 아, 굴절각이 몇 도이다? 굴절각은 30도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입사각은요. 요게 90도인데, 요게 30도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입사각은 60도라는 거알수 있고. 자, 그 다음, B에서 빛이 진공으로 갈 때, 요거, I가 몇 도가 돼야만 되느냐?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렸어요. 수직으로 그렸고, 자, 그러면 요 법선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은 90도. 얘가 60도니까, 아, I는 30도구나. 자, 그리고 얘가 굴절각인데, 요거 90도에서 45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굴절각은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진공과 A 사이에서의 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랬더니, A에 있는 각보다 진공에 있는 각이 더 크죠? A에 있는 각은 굴절각 30도, 진공에 있는 각은 입사각 60도. 자, 입사각 굴절각은 그것도 따지려면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세타로 놓으세요. A의 굴절률이 진공에서의 굴절률보다 큰 거고, 자, 그러면 B하고 진공하고 따져볼까? 그럼 B에 있는 각이 입사각으로 30도, 그리고 진공에 있는 각이 굴절각으로 45도니까 진공에 있는 각이 B에 있는 각보다 더 크고, 따라서 굴절률은 B에서가 진공에서보다 더 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 A에 있는 각과 B에 있는 각이 30도로 같아요. A에 있는 각과 B에 있는 각이 30도로 같아. 자, 그런데 진공에 있는 각이 A와 비교할 때 60도, B와 비교할 땐 45도야. 그러니까 A와 진공에서의 각의 차이가 B와 진공에서의 각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 매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을 때는 부등호 꺽쇠 한 개, 두 개를 비교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면 매우 편해요. 그럼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굴절률이 A가 진공에서보다 큰 정도가 B의 굴절률이 진공에서보다 큰 정도보다 더 크단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돼? 굴절률이 가장 큰 것은 A, B, 그리고 진공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하고 B를 가지고 지금 광섬유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굴절률이 큰 A를 가지고 코어를, 굴절률이 작은 B를 가지고 클래딩을 만들어야죠. 즉, Y가 A에 해당하고 X가 B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X는 A가 아니라 B여야만 되고, 니은 A의 굴절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굴절률을 구하는 방법은 굴절의 법칙 이용하는 거지. 사인 세타분의 사인 I, 그리고 사인 세타란다. 사인 R분의 사인 I 이용하시고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1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공과 A 사이에서 굴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R이 A에 있네요. I 입사각은 진공에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진공의 굴절률분의 A의 굴절률이고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우리가 1로 약속을 했어요. 자, sin r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30도네 2분의 1, sin i, sin 60도네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a의 굴절률이 루트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우리 나번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알았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 i가 a, b 사이의 임계각보다 커야만다죠. 따라서 A와 B 사이

다뤘던 문제인 만큼 또 출제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13번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굴절과 전반사에 대한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마다 또 독특하게 우리가 하나씩 키워드로 끼워넣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능 특강, 이 문제, 이 파트에서 아, 굴절과 전반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번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14번 굴절과 전반사 문제 이후 이제 전자기파의 특성 그리고 간섭에 대한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각 시작합니다. 만남 귀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났네요. 네, 만남 귀가. 만났을 때는 뭐 안녕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안녕 하면 되는 거고, 귀가는 다녀왔습니다. 외출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어 수능 특강이 그 개념이 없어요. 네, 개념 없이 수능 특강으로 바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처음에 딱 펼쳐서 지금 1페이지 보고 계시는데, 1페이지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문장이지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강의다 보니 이제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걸 한 페이지에 몰았어요. 그래서 네 개 정도 나오는데, 이번 1강은 세 개밖에 안 돼 있어요. 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타다이마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수능 포인트는 선생님 1강에서 따다다다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지금 특강 1강에서 이 전강에서 선생님 해드렸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3, 4번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실전 문제 풀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만남 헤어짐을 볼게요. 여기에 이 문형학습의 키포인트는 오하이오입니다. 오하이오. 그러니까 왜 미국에 오하이오주가 있잖아요. 아니야. 오하이오야. 요우. 요우야. 이오 아니야. 요우. 오하이오. 오하이오. 줄여지어서 오하이오. 어른한테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까지 쓰겠죠. 네, 리카짱 오하이오. 아, 에미짱 오하이오. 아침에 인사했나봐요, 애들. 겨와 사나 렌시 나갔다노. 나갔다가 뭐야? 나이라고 하는 이형용사 없다라는 것에 이가 떨어지고, 이가 떨어지고 까따로 박히면 부정이 됩니다. 아니, 부정이 된다가 아니라 과거가 된다. 과거. 과거. 없다,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이런 거 모르는데요? 모르면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이거 뭐 지금부터 뭐. 선생님, 저 이거는 알아요. 너무 쉬운데요? 하면 다행이고, 모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뭐 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는 못 나가. 저는 그렇게는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특강 5.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게 특강 1이야.

특강원은 아마 강의 몇 강이야? 13강 정도 됩니다. 강의 13강, 13번째 강의. 강의 13강에 특강 5를 이렇게 마련을 해뒀는데요. 거기에 형용사, 동사 활용을 쫙 다룰 거예요. 뭐,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차근차근 배우지 않고요. 이렇게 생긴 거, 이야! 하면서 막 보내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뭐 혼자서 조금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복하면 알아. 나이가 이가 카타로 바뀐다니까 이게 과거라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응, 이게 과거형. 그냥 해요. 뭐 방법이 없지 뭐. 이게 단기 학습이 아니라니까. 1강이 제일 쉽고 20강이 제일 어렵고 안 그래. 1번은 1강부터 20강까지 그냥 다 대화문이고 다 그냥 문장이야. 그냥 해석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개념 너무 어려운데요? 개념 강좌 없어요? 없어요. 수능 특강부터 그냥 시작하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부딪히면 돼요. 자, 에미가 얘기합니다. 야, 너 아침 연습 없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응, 없었대. 어제 시합이 있었다 까라 까라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조사야. 근데 아루가 뭐야? 있다라고 하는 동사야. 걔가 어떻게 돼? 아따가 돼서 얘도 과거가 되는 거야. 으따가 붙어가지고. 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야심이 닿다가 되는 거야. 이 다는 뭐야? 뭐뭐다 명사에다가 붙이는 건데 명사에다가 닿다 붙이면 뭐가 돼? 과거야 이것도. 지금 과거가 깠다 타 닿다 지금 다 나오네. 뭐? 이용연사 명사 동사 과거형 다 나오네. 자, 야심이 닿단다. 은다 은다는 강조하는 거. 다시 어제 시합이 있었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야심이 쉼이었다 은다 이었어라고 얘기는 특별히 해석 안 해줍니다. 뭔 소리야? 너 오늘 아침 연습 없었니? 일본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아침 연습 많이 해요. 특히 스포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야, 너왜 오늘 너 동아리 안 했어? 이렇게. 너 웬일이냐?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하고 보니까 얘 아침에 동아리 연습하는 애인데 왜 동아리 안 갔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야, 오늘 아침 연습 없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응, 없었어. 실은 말이야. 어제 시합이 있었어. 시합이 있고 그 다음 달에 연습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휴강이야. 오늘은 쉬는 날이야. 오늘은 셔라고 얘기합니다. 쉬었어. 소다다 소다라고 하는 나형용사에 닿다 은 붙었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다도 소다다 이렇게 과거형이 된 거야. 아, 그랬구나. 소다. 나형용사도 소 닿다가 되면 뭐야? 과거형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 소다. 그렇다. 소다다. 그랬다. 그 얘기죠. 소다는 뭐죠? 야, 소데스네. 하이, 소데스. 예스, 이디스 할때그 데스잖아. 소다, 소데스. 알고 있죠? 네, 이런 거는 알 거야. 자, 그래서 뭐야? 아, 그랬구나. 오늘은 사무이 춥다. 까라, 까라 뭐야? 때문에. 춥기 때문에 야스미 아까 뭐였지? 쉼, 휴강, 휴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스미 쉬어서 요 까따네. 자, 까따 까따 뭐야? 요이의 과거형이라는 거야. 요이. 요이가 뭐야? 좋다. 굿. 요이가 요깟다가 되는 거야. 좋아. 요이 이라고도 합니다. 이도 요깟다가 되고 요이도 요깟다가 돼요. 좋았다. 굿. 좋았어. 응. 아사 오키르 노 컷. 이거 받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혼돈이 정말로 다헨다. 힘들다. 요네. 그치 맞지. 힘들죠. 그쵸. 이런 거야. 힘들지.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에미와 리카가 아침에 인사를 하는데, 리카가 에미가 아침 연습을 안간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니까 시합이 있었대. 그래서 쉬었대, 오늘은. 아, 그랬구나. 오늘 추웠는데도 잘 됐다. 야, 추운데 연습하기 힘들잖아. 안 가기 정말 좋네. 너무 좋네. 그랬더니, 아, 그리고 나 아침 일어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하이오를 한번 볼게요. 오하이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굿모닝이라고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날 처음 만났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예를 들면 선생님 촬영장에 지금 와 있잖아. 근데 이게 아침이 아니라 만약에 오후 2시부터 촬영이야. 그럼 2시에 이제 이렇게 만나요. 관계자분들을 만나. 그럼 뭐라 그래? 예,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오후 2시인데? 오후 2시인데 처음 만나서 일을 시작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야? 피자. 3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로도 사용됩니다. 자, 오후나 밤부터 시작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 등에서 그날 처음 만났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 되면 아침엔 공강이고 막 1시에 시작하는 수업도 있을 수 있어. 그럼 1시에 교수님 만났어. 그날 처음 만난 거잖아.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니치와 곤방아 볼게요. 손 아래 손윗 사람에게 모두 사용해요. 왜냐면 얘는 존댓말고 존댓말 아니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응.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고자이마스를 떼면은 반말이 되잖아. 오하요 이렇게. 선생님한테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겠지만 얘는 고니치와를 줄일 수는 없는 거야. 곤방아도 물론 이렇게 속어로 줄이는 건 있지만 이제 그건 해당 상 없고요. 처음 만나 자기소개할 때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메 마시떼 대신에 쓸수 있다는 거야.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대신에 거니찌와를 쓸수 있다는 거죠.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약간 공식적일 때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EBS 강의 시작할 때, 오, 이거 어떻게 처음에 인사를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처음 시작했다는 의미로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뭔가 아침 뉴스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일반적인 거 뭐야? 거니찌와. 항상 거니찌와 이렇게 시작하잖아. 선생님도 왜 갑자기 왜 낮에 촬영하나? 내가 낮에 보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저 지금 밤 11시에 보고 있는데요. 왜 거니찌와라고 인사하세요? 이러지 않잖아. 네. 메일이나 문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거니찌와가 무난하다. 가족 매일 만나는 친구끼리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안녕하세요의 느낌이라는 거지. 엄마가 학교 찾아왔어. 선생님 만나러. 상담하러 왔단 말이야. 엄마 우리 엄마 보이네 복도에서. 엄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아줘. 뭐라 그래? 엄마 안녕도 안 하지 우리 뭐라고 하지? 엄마만 부르고 안 하는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응.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가족끼리 안 쓰잖아요. 어색하죠? 안 쓴다는 건데 아침 인사는 씁니다. 자, 리에와 선생님이 되어 볼게요. 선생님이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합니다. 리에상 오하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하는 거니까 존댓말.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거니까 반말. 이해가 됐죠? 넘어갑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라고? 선생님, 저 기초만 아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려워. 기초만 가지고는 진짜 어려워요. 사실 일본어 일을 다 떼도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일본어 뭐 어려운, 안 쉬워요. 근데 문제 풀긴 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 푸는 스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100% 명확하게 알아서 100점을 받겠다면 어렵지만, 문제 풀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을 내려놔. 이게 무슨 사탐 공부하듯이 수학 풀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요.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어려워. 내신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 보면 태가 버져. 태, 또 나이형 태. 자,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좀 태이마스 이런 식으로. 태형이 나오네, 태형. 태형이 뭐야? 고, 니, 서. 동사에 태형이 나온다는 거지. 고니서 연결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태형 만드는 법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특강 5강으로 가서 태형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오세요. 이거 하나하나 지금 이거 하면서 설명할 순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살 나가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 뭐 10강 정도 가면 알겠지. 자, 센지즈와, 이런 거, 지즈. 센지즈와 지난번에는 최근의 과거죠. 토이 도코로. 도코로가 뭐야? 곳. 스팟. 먼 곳까지 아이니. 자, 보자. 마스형에다가 일본어의 마스형에다가 니 플러스 이동동사. 뭐가 있어? 이쿠 또는 쿠루 이런 게 이동동사지. 뭐 이동동사 움직이는 거. 이동해서 움직이는 거. 목적지까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목적으로 해석이 돼서 뭐뭐 하러라는 겁니다. 자, 아우라고 하는 동사가 아이가 된 거야. 아우라고 하는 동사는 일류 동사죠. 얘가 아이가 된 거야. 그러면 마스형이 된 거지. 이 마스형에다가 니 이쿠를 쓴 거예요. 니 쿠루를 쓰거나. 그럼 만나러 뭐뭐 하러 만나러 와서 주셔서. 와서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보자. 지난번에는 먼 곳까지 만나러 와서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쿠루도 오다. 예, 쿠레루는 주다. 와 주다. 이 얘기예요. 자, 아이니 쿠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뭔가 또 맛형이 또 나오던데. 예, 여기 나오네.

아소비니 이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소브가 일류 동사잖아. 일류 동사의 2단으로 바꾸는 게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아소 비가 되는 거잖아. 맞형에다가 니 이쿠 쓰면 마찬가지로 얘는 뭐뭐 하러니까 얘가 놀다자. 놀러 가다가 되는 거야. 만나러 오다, 놀러 가다. 뭐뭐 하러. 아시겠죠? 이게 맞형에다가 뭐뭐 하러, 뭐뭐 하러가 두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한번 봐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이게 히사시부리라고 하는 건 오랜만이라는 글자야. 오랜만에 겐따군을 만나서 다쿠야도 도 요로코 네 이마시다. 요로코 부가 뭐야? 이 태가 돼가지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만나다는 오를 쓰지 않고 니를 씁니다. 다시 오랜만에 켄타군을 만날 수 있어서 다쿠야도 요로콘데 이마시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요로코 부가 태가 붙으면 은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에 미타이니와 마에 미타이니 마에 미타이다 전 같다 이전 같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다 이전 같 마에 미타이니와 예 이전 같이 니 하면은 같이라고 하는 부사가 돼. 동사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 가치는 좀처럼이라고 하는 부정을 수반하는 부사가 나오지. 전 가치는 좀처럼 아에나이 부정 캐레도지만 만날 수 없지만 고래까라 뭐 앞으로도 좋은 도모다치 대 친구로서 이때 쿠다사이 테쿠다사이 뭐뭐 해주세요. 있어주세요. 좋은 친구로 있어주세요. 다음 쓰기. 다음은 와타시타치가 우리들이 놀러 가겠습니다.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이거 그냥 통으로 외워야 돼. 타노시미니 시테이마스. 이거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통으로 외워서 이건 인사말 같은 거니까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대하고 있을게요. 네와 오겐키데. 지금 우리 헤어짐의 인사말. 오겐키데 안녕.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히 잘 계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아닌데, 이게 또 어려워. 너무 어렵다니까? 이거 그냥 20강 가도 어려운 문장이야, 이거는. 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마스형도 나오지, 태형도 나오지, 심지어 아까 설명 안한게 뭐냐면, 우리가 동사에 아우가 있는데, 아, 너무 울지 마. 아, 울지 마. 마스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우가 이렇게 되면 마스 앞에 붙이는 게 끝을 2단으로 바꿔서 아이마스 하는 거잖아. 요거 요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데, 수능특강 하려면. 근데 아우가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아에 루를 쓰면요.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루를 쓰면은 가는 동사가 돼. 얘는 만나다인데요. 뜻이 만나다인데 얘는 뭐가 돼? 만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엥? 선생님 은근슬쩍 넘어갔단 말이야. 여러분이 찡찡거릴까봐. 근데 여기 아이를 한번 찾아봐봐. 어디 나와요? 그쵸, 여기. 만날 수 있어서. 만날 수 없다. 아에테. 아에나이. 아에루.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다 숨어있잖아. 아이고, 어렵네. 어떡해. 어려워서. 큰일 났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해. 일본어는 그냥 하는 거야. 응? 뭐 방법이 없어. 왕도가 없다니까? 자, 오겐키데는 뭐였어요? 헤어질 때 인사말이었어요. 이거를 오겐키데 뒤에 뭐가 생냐? 됐냐? 보면은 오스고시 쿠다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이거 스고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스펜드 타임 하는 스펜드 하는 거 있잖아요. 보내는 거를 스고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 어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 아, 이런 게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어휘가 아닌 거는 그 지면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김과 닭가시의 대화. 겨와 이러이러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감사했어요. 고가족군은 남의 가족이니까 고가족군.

皆さんにも 여러분에게도 도저 요러시고 오츠다이크다사이 안 부전해 주세요. 이게 아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외워야 돼. 아유 그 가시면 누구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우리도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일본어로 똑같이 인사말처럼 뭐라고 하냐면 사람니 요로시쿠 오츠다이쿠다사이라고 얘기해. 그냥 통으로 외워야 돼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요로시쿠 오츠다이쿠다. 도저는 빼도 돼요. 누구누구니 도저 요로시쿠 오츠다이쿠다사이. 자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즉 안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하이 김우삼 오겐키 데니 아니야 데 오겐키 데 하고서 건강하세요라고 조금은 기간을 두고 헤어질 사람한테 오랫동안 헤어질 때나 편지 글, 끝 인사말 이렇게 조금 기간을 두고 내일 당장 만날 사람한테는 안 쓰는 거야. 내일 당장 만날 친구한테 자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고 안 헤어지잖아 우리도. 자 그럼 헤어질 때 인사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자 맞다 아시다. 바이바이, 사요나라, 키오츠케테, 키오츠케루는 기, 오츠케루, 조심하다 라는 뜻이죠. 오키오츠케테, 조심하세요. 조심해 돌아가세요. 스레시마스, 오야스미나사이.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예를 들면, 키오와 묘이에 이쿠노데, 오사키니 스레시마스. 저 오늘 병원에 가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가겠다라는 거예요. 소데스카, 자, 마타 아시다. 자, 맞다. 자, 맞다. 아시다. 아시다까지 쓴 거네, 여기는. See you tomorrow. 그런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사용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사용주의인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3페이지에 사요나라는 되게 오랜 기간 헤어지는 상황에서 쓰는 인사말로 주로 사용하며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어이? 잠깐만. 오랜 기간 헤어진다는데 왜 학생하고 선생님 내일 또 만나는데 왜 쓴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 교실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 그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차렷 경례 하고서 애들한테 이제 그 질서 같은 거를 많이 좀 중시하잖아 일본은. 그래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센세 사요나라 뭐 이러면 미나상 사요나라 이러면서 이게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일 또 보면 또 사요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실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뭐, 이거 오랫동안 헤어지는데 왜 이건 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실 용어다. 자, 그 다음에 매일 만나는 사람이나 친구나 회사의 직원끼리 의사가 환자에게 여행 간 사람에게 저녁에 남의 집을 방문해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요나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별. 이별. 헤어짐. 슬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사요나라. 이러면 뭐지? 다시는 안볼 거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잖아. 지금 아픈 사람이 다시 안 문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밤늦게 헤어질 때도 밤길 조심해서 또 만나야 되는데 사요나라 해버리면 뭔가 되게 위험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뭐 여행을 길게 떠나거나 할때 쓰면 안 된다. 돌아올 거를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써? 고겐키데 기요츠케테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문화학습 두 번째, 2페이지 빼시면 됩니다. 자, 귀가, 이건 비교적 좀 짧아서 쉬울 것 같네요. 타다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디퓨저 이름이 타다이마예요. 뭔가, 어떤 느낌일까? 다녀왔습니다, 디퓨저. 약간 뭐 이렇게 허브향 나는 건데, 약간 이름이 이뻐가지고. 타다이마 너무 좋잖아, 그치? 타다이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카에리, 어서 와. 라고 얘기하는,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어서 오너라. 그래서 엄마 뭐라 그래? 테오. 아라떼, 기나사이 했습니다. 무섭네. 오자마자. 손 씻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이! 나사이는 명령이에요. 선생님, 오야스미 나사이도 있는데요. 그거는 인사말이라서 명령이 아니라 그냥 걔는 통으로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인데, 원래는 마스형에다가 나사이를 쓰면 명령형이야. 엄마가 애한테 쓰는 정도에 선생님이 학생한테 쓰는 정도. 이거 손 씻어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뭐뭐 해라. 하시오. 약간 요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마스형에다가, 쿠루라고 하는, 삼유동사가 키마스니까, 마스형은 마스형 앞에 있는 게 마스형이지, 키나사임은 와라. 뭐하고 오래? 아라우. 씻고 오래. 야, 손 씻고 와! 뭐 쓰고 한다요? 나. 밥이다, 요. 밥이야. 라고 의미 전달 기능의 종조사, 요. 뭐 쓰고. 이제 곧 밥이야. 이제 밥 줄게. 아, 응. 오나카 스이타. 오나카는 배죠. 아, 배고프다. 스쿠. 스쿠라고 하는 건 비다라는 동사인데요. 쓰이다, 그럼 비었다라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네요. 겨와 카레다요. 오늘은 카레야. 이빠이 스쿠타카라, 카라 뭐였죠, 아까? 때문에.

스크다. 스크류가 뭐야? 만들다. 만들다가 스크다라고 우가 으다가 되는 거죠. 스크다. 만들었다 까라. 만들었기 때문에 오카와리 시대네. 자, 오카와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리필이에요. 리필. 한 그릇 더. 오카와리도 데스까? 한 그릇 더 어떠세요? 아, 뭐 오나카 이빠이 데스. 배 불러요. 이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겠다는 얘기죠. 자, 하이 이랬습니다. 야, 많이 만들었어. 많이 먹어. 야, 막 리필해서 한 그릇 더 먹어. 막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손 씻고 와라. 카레 먹자. 자, 귀가와 외출 세트로 한번 봐요. 노란색 좀 보시면요. 타다이마, 오카이리, 또 오카이리 나사이. 나사이는 존댓말 하는 거죠. 나사이 써가지고. 선생님, 나사이는 존댓말이 아니라면서요. 아까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카이리 나사이, 나사이는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딱두 가지가 일본어에 있는데, 오야스미 나사이랑 오카에리 나사이. 이런 나사이는 인사말이야. 얘는 인사말이야. 반말이 아니야. 그런데 오가 없어. 그냥 마스형에다가 아까 뭐였어? 키나사이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명령형이야. 얘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먹어! 食べなさい! 그러면 하야쿠 食べなさい! 그럼 뭐야? 빨리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이쁜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야카타네. 하야카타 뭐였더라? 아까 까타 뭐였지? 나카타 뭐였지? 과거였잖아. 자, 아우 일찍 빨랐네. 얘기했습니다. 너 이르다 오늘 일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면 뭐라고? 알수 있다고. 그냥 반복해서 그냥 적당히 막그 약간 이런 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덕지덕지라는 말 알아? 기분 나쁜 말이죠. 덕지덕지. 근데 일본 말은 그냥 덕지덕지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깨끗하게 무슨 시멘트 바르듯이 쫙 반짝반짝 대리석 이렇게 이런 건 없어. 그냥 덕지덕지 하면서 가야 돼. 미안하지만.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탄탄하게 다져요. 말을 배울 때.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애기가 엄마 이렇게 배우잖아. 얘가 쫙 문법부터 체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수능이라고 별거 있어? 다제 외국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덕지덕지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암기와 해석과 응용과 이런 게 되는 거지. 오케이. 하야쿠. 하야이가 쿠가 되면 뭐가 돼? 뭐뭐 하게가 되는 거야. 빨리. 하야쿠 빨리. 오왔다. 끝났다 한다. 끝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는 이때키마스. 이때키마스. 갔다가 오겠습니다. 얘기해요. 이때 이라샤이 해도 되고요. 생략해도 됩니다. 이때라샤이. 다녀오세요. 기어츠케테네. 조심해서 해. 여기서 사유나라 쓰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귀가와 외추 살펴봤습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봐요. 이게 2024년 대수능이야. 이때도 절대평가였어. 너무 쉽지? 다다이모 하고 이제 아버지가 되게 미남이시네요. 딸이 뭐라 그래? 어떠상! 아빠 불렀어요. 아빠! 그다음 뭐라 그래? 어서 이렇게 오카에리라고 얘기를 굳이 오카에리나사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빠 들어왔는데 안녕 이랬었고 개꼬데스 괜찮습니다. 이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얘가 나가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3번 찍으면 안 돼. 그런 이상한 설정하지 말자. 자, 5번 오야시미나사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오자마자 아빠한테 이상하죠? 답은 4번. 자, 이제 마지막. 아, 너무 길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거 잘 보면 또 그치도 않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여관이나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 약간 엄마처럼 예, 막 이불도 깔아주고 막 이래요. 그럼 오 약간 이렇게 밥상도 뭐 가지고 들고 들어오고 선생님 비싼 데 가셨네요 라고 하시는데 비싼 데는 그렇게 해줘요 진짜. 근데 여기는 지금 호텔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데스크에서 프론트에서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되게 훈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후유 야스미. 후유 야스미.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서 봐야 돼? 밑에 그 어구풀이 문제 좀 있어요. 어휘 문제 있잖아. 후유 야스미. 찾아서 그냥 적어야지 뭐. 후유 야스미. 겨울방학에 일본에서 온천이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돼서 온천이 있는 호텔 이렇게. 선생님 온천 가서도 됩니다. 온천이 있다는데 가 대신 노쓴 거야? 주어를 대신해서 노를 쓴 거예요. 온천.

전이 있는 호텔에 처음으로 하지미때 토마린 맛이다. 토마루 묵다예요. 묵다. 호텔에 묵다. 자, 그러면 어디에 묵었다고요? 여기에 장소니 토마루지? 장소에 묵었대요. 눈이 후루, 육기가 후루 낙하대. 눈이 오는 중에 호텔에 온천에 온센이 하이루 들어가다. 들어가는 테레비 방금이. 테레비 방금이. 방금이가 뭐야? 프로그램. 태까라. 태까라는 타까라가 아니야. 뭐뭐 하고 붙어요. 나서. 쯧또쭉 타노시미니 시대 이마시다는 뭐야? 타노시미니 시대 이마스는 이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가 되는 거잖아. 기대하고 타노시미니 시대 이마스 타노시미니 시대 이마시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라고 했던 그거지. 자, 그럼 다시. 겨울방학에 일본에서 온천이 있는 호텔에 처음으로 묵었어요. 자, 눈이 오는 중에 호텔에 있는 온천에 들어가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가 봤단 말이야. 아, 따따까이데스네! 그러면서 그게 들어갔겠지, 막. 응. 그걸 보고 나서 아, 나저 로텐브로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동경하고 있었다는 거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지메 때는 온센 요리, 뭐, 처음 간 온천 보다 도, 미끄리 시다, 미끄리 스르가 시다가 된 거야. 그것도 타코토가 아르, 타코토가 아르,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것, 적시 있다. 경험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쓸수 있겠네요. 미끄리 시다 코토가 아리마스.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게 깜짝 놀랐을까요? 소레와 그것은 호텔이노 히토노 아이사츠 데스 데시다. 호텔 사람의 인사였대요. 이게 왜? 데카케루 토끼. 데카케루가 뭐야? 외출하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외출. 외출하다. 외출할 때는 이때라시아이. 아까 뭐였더라? 이때라시아이 아까 뭐였더라? 아까 뭐였더라? 이때라시아이 아까 뭐였어? 다녀오세요 하는 거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와. 다녀오세요. 자, 이때라시아이. 카에테 키타라 돌아서 오면 뭐뭐 하면 이라는 게또 타라야. 돌아서 쿠르 키타라 오면 오카이리 나사이 어서 오세요 라고 이때 쿠레테 말해주어서 지분 노 자기 자신의 집에 카에테 키타 미타이니. 아, 미타이니 아까도 나왔는데. 자, 미타이다가 아까 마에미타이다 뭐였어 아까? 이전 갔다였잖아. 이전 같이 니 했잖아. 마찬가지로 이 마에 대신에 뭐 썼어요? 명사를 안 쓰고 동사의 타역을 썼네. 쿠루 키타 왔다. 카에테 키타 돌아왔다 것처럼 돌아온 것처럼 무슨 소리지? 마치 우리 집에 내가 귀가한 것처럼 그것처럼 아따따까이 키모치 니 나리마시다.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얘기예요. 오, 그러니까. 호텔 사람이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유 어서 오세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 되게 훈훈하다 따뜻하다 우리 집 같다 여기 친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어구풀이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진 솔직히 조금 급하게 했죠. 예. 뭐 어쩔 수 없어. 이 역지사지 해봐, 여러분. 이 어휘를 막 어떻게 해. 어휘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 1강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와서 얘기인데, 특강 1강의 특징은, 이만큼 있으니까 외울 계획을 좀 세워봐. 이거 어떻게 할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일본어를 너무 잘해. 막, 매니아야.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타쿠야. 이게 너무 쉬운 단어들이지, 솔직히. 근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 일본어를 하려면 양이 장난이 아닌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정도는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시고, 근데 사실 맘먹으면 금방 하는데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명사, 어휘, 조수사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그 처음에 이 일본어 문자 할때 김원어휘로 제시된 가타카나 어휘 있잖아. 여러분 지금 한번 봐봐봐.
그 4페이지에 있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보면 선생님

입력에 대해서 막 설명했어요. 근데 입력은 솔직히 말해서 가르쳐놓고 말할 건 아니지만 시험에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몰라요. 또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입력에 대해서는 또꼭그 음영 셀 부분 있잖아요. 선생님 약간 칠해놓은 그 박스 그건 조금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고 기본 어휘로 제시된 가타카나 61개는 이건 왜 해야 되느냐? 1번 문제에 나온다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메, 애니메이션이겠죠? 아르바이토, 아르바이토인데 줄여서 바이토. 인터넷, 인터 이런 식으로 ER이 내면은 이 장음이 돼. 인터넷, 줄여서 네토. 에코는 뭐야? 환경 생태. 오렌지, 지. 이거와 이걸 구별하라고 했어요. 전강에서 글자 써드렸죠? 카도, 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ER, AR 이런 건다 장음 처리가 돼요. 가타카나 카메라 카레 어 선생님 카레는 그런 거 없는데 그니까 커리인데 이렇게 네 하고 장음으로 이런 거좀왜 그러지 하면 기억하란 말이야 클래스 클래스죠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다 그러니까 에이 발음이 우리가 에 장음으로 했던 거 기억나 센세이 센세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케이크인데 케이크기 그다음에 케이따인데 케이따이 게임인데 게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장음 처리돼서 코히, 코라, 코프, 코피 얘랑 엄청 자주 나옵니다. 커피, 커피하고 코피 이 차이인데 얘는 코피는 하나, 코히 두 개, 콘서트, 콘솔솔솔잖아. 그렇기 때문에 ER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콤비니, 콤비니스 스토어 아시죠? 그건 알것 같고. 사카, 카, 오알, 맞죠? 얘도 어,가 되는 거죠? 사츠,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치사하게 얘랑 바꿔서 나와. 근데 선생님 그때 얘기해줬지. 연결하면 된다고. 시 연결하면 시가 나오고, 스, 점 연결하면 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자, 주스 나오고요. 스파, 이렇게 장음 처리되어 있는 거 기억합시다. 스카, 또, 마찬가지로 ER, 막 이런 거. 이건 IR이네. 예, 스포츠, OR, 뭐, OR 하는 건다 장음 처리되는 거. 스마도 마찬가지죠. 택시, 얘는 아닌데 왜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택시는 사실 뭐, 택시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택시 이렇게 된다는 거. 특이하지 않아요? 치켓도 이런 거 틀리기 쉬워. 테이블, 테이블 마찬가지입니다. 테이가 아니라 테 이렇게 된다는 거야. 테이블, 테스토, 데파, 파, 아, 그지? 데파도. 그 다음에 테레비, 노아, 토일에, 토마토, 뉴스. 아, 얘도 좀 특이해. 뉴스도 보면 아니잖아. 장음은 뉴, 그지? 이렇게 길게 넥타이, 노또,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노트기 때문에 장음이 될게 없는데 이상하다. 이런 애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머지 것들은 좀 추측할 수 있어. 자, 이제 거의 다 돼간다. 파티. 자, 파티는 처음으로 나오는 테이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본어에 T를 쓸 수가 없잖아. 얘는 치밖에 없잖아, 그치? 이 파찌라고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T 발음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게 아이웨오 E를 쓰는 거지. 파찌 장음 두 개. 바이바이 바스 바스켓도 볼 볼, 볼. 파소콩 바나나 팡 피아노 풀 풀이죠. 수영장. 그다음 프레젠토 벳도, 벳도, 얘네들도 진짜 자주 나오더라고. 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도 나왔던데, 수능 특강에. 벳도는 배드니까, 그치? 팻도는 우리 팻이잖아, 팻. 여기 피고 비니까 당연히 배고 패겠지, 뭐. 배가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요, 이거? 응, 안 헷갈리지? 팻, 홈스테이, 홈스테이. 이거 좀 특이하지 않니? 홈스테이 해가지고 이게 A 발음이 우리가 에 장음이기 때문에 이거 홈스테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스테이라고 해 그치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그 기본 어휘로 가타카나 표기하는 원칙상은 이렇게 씁니다 스펠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는 쓰는 일본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이렇게 안 한다고 스테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홈스테이 안 하고 호텔 모란티아 이건 마찬가지로 티 매일, 매일인데, 매일, 매이니까, 에, 장음되는 거잖아. 그 다음, 메뉴, 아, 이것도 특이하네. 얘도 발표해줄까? 메뉴도 사실, 메, 뉴, 장음이 안될것 같은데, 그지? 라멘,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많이, 간판에서, 일본 여행 가면 보잖아. 라가 뭐야? 기름이야. 기름면. 라멘. 라가 중국어잖아, 그지, 원래.
자, 리사이클 레스토랑까지 해서 끝났어요. 배고프죠? 외우세요. 이거 배고픕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탁 쪼개가지고 여러분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쪼갠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려 이거를 사실 출력을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 들고 다녀 그냥. 그럼 돼. 단어장에 써. 쉬는 시간에 쓸수 있어요. 그냥 배우세요. 자, 이거 임명 지명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배또나무. 패킹 우리가 잘 어색한 것들 그런 것도 좀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 프랑스어도 의외로 많이 틀려요. 왜? 이게 프랑스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푸가 아니라 후 프랑스예요. 뭐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건요 정도.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다 압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네모에 들어가요. 와스레 모노 레조고. 자, 이거는 사실 1점짜리야. 이런 건 너무 쉬워. 자, 그런데 설마 히라가나를 못 읽어? 레를 못 찾아? 아니죠? 메, 누, 네, 레, 와, 레, 소, 코. 코, 장음 아니고 단음.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1번 풀어봤습니다. 2번 갑니다. 낱말 카드의 네모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테레비, 토이레, 레레레레. 찾아보자. 3번. 루. 얘는 뭐지? 라. 설마, 갖다가는 이거 못 읽지 않아. 그지? 이거 이런 건 해야지. 자, 낱말 카드 A에서 C를 모두 조합해보자. 피아노. 아, 써볼까? 라멘. 콤비니. 아니메. 몇 번? 1번. 카메라, 토마토, 메르, 메뉴. 메뉴도 자금 있다는 거 특이하다고 하면서 별표 쳤잖아. 그죠? 4번 갑니다. 가타카나 표기 가볼게요. 자,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틀리지 말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펫도예요. 멧도잖아. BED니까 멧도야. 이거 배야, 배. 멧도. 틀렸어. 마이또. 맞아요. 테스토. 맞아요. 코피. 이거 틀렸네요. 코히라고 하는 게 커피고요. 코피. 삐가 장음이에요. 그러면 삐하고 이게 출력된 종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좀 이상해요? 자, B, C가 답입니다. 답은 3번. 5번 가자. 아,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해석을, 이렇게 면밀하게, 사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해석하면서 공부하면 참 튼튼해질 텐데요. 일단 급하니까 표기부터 볼게요. 테이블이죠. 테이블. 틀렸어. 데파도죠. 타금이 없어. 택시 뒤에 있다 그랬어. 택시 뒤에 있다 그랬어. 바나나, 바나나 아니야. 바나나. 파티. 답은 5번이네요. 그럼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와, 멋진 테이블이군요. 백화점에 구두를 사러 마스형 플러스 니쿠. 몸 하러 가다. 어제 택시를 수단으로 해서 집에 귀가했습니다. 니에 씨는 바나나, 니에는 바나나를 좋아해서 매일 아침 먹어요. 저 토요일 파티의 일, about 토요일 파티. 이거 no 고또는 사실 해석이 안 돼. 그것에 대한 것, 이런 거기 때문에 토요일 파티 말인데요. 이렇게 뭔가 말을 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또 옳은 거또 골라볼까? you 같다. 저녁 석자. 이유 같다. 이와 아메가 야무데쇼. 비가 그치겠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처방전을 내려드려요. 이거 여러분, 특강을 또 보셔야 됩니다. 아니, 특강보다 지금 수능 특강 4강의 명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강 2에 선생님이 수능 특강 4강, 5강을 정리해드려요. 수특 4강, 5강에 그 어구 풀이에, 아, 그 수능 포인트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정리해드리는데, 이거 내가 정리한다고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나? 여러분이 외워야지 뭐. 그지? 수능 특강 4강에 다 나와 있어요. 100%다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문제 풀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어휘가 없잖아요. 어휘가. 자, 어휘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를
900몇 개였지? 그거 샜는데도 까먹었네. 934개. 예. 그냥 이거 934개 하나하나 다 샜어요. 934개야. 뭐가 수능에 출제할 수 있는 단어가 934개야. 1000개가 좀안 되죠? 근데 이 1강에 그 가타카나하고 4강, 5강 합치면 70%를 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야. 여기 진짜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응?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이것만 해도 1강, 4강, 5강만 해도 거의 끝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응. 그러니까 수능 일본어가 너무 양이 많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4강, 1강, 4강, 5강 하면 돼. 단어는 끝나요. 그럼 뭐 얼마나 된다. 7% 하면 됐지. 뭐. 나머지는 때려도 맞추는 건데. 응. 그게 어렵지 않아. 잠깐 딴 얘기 그만하고. 자, 키노. 어제 료신. 이거 작게 써야 돼요. 료신이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다음 강에도 나옵니다. 부모님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어 학교의 학생입니다. 가쿠세이라고 써야 돼요. 학생은. 발음은 가쿠세이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나지만 노부지입니다. 동물이요. 저기 꽃이랑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본과 한국의 식사 습관은 지가 오고토가 오이데스. 다른 게 너무 많대요. 자, 7번 갑니다. 표기. 토쿠이. 조부입니다. 조부. 튼튼하다. 토쿠이는 잘한다. 어떤 일을 잘합니까? 이 우산은 가볍고 튼튼해요. 나이지. 튼튼해. 몸을 오다이지니 나사테 꾸다시. 조심하세요. 그 얘기죠. 몸 조심하세요. 자, 가까운 근처에 슈퍼가 있기 때문에 벤리 다요. 편리하다. 간단입니다. 오니기리는 주먹밥은 스스로도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들어왔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이거. 뭐 어서이네. 아, 너무 늦다. 서로서로 내오가. 좀 잘까? 자, 소우다네 네무쿠나테 키타. 졸려오기 시작했어. 내일은 8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자자. 안녕. 잘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오야스미 하면서 잘때 하는 인사말을 쓰면 되겠죠. 오사케니는 먼저 뭘 하겠다는 거고, 요코서는 환영한다는 얘기고, 곤방와는 밤 인사, 히사시부리는 오랜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9번 들어왔어요. 이라샤이! 어서 오세요. 아유, 너무 잘했어요. 어서 와. 요코서. 아까 뭐라 그랬어? 요코서 써야겠지. 토이도코로 먼 곳. 요, 크키다네. 잘하네. 오자마시마스.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 실례합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 시츠레이시마스 써도 돼요. 스테키나. 아우, 멋진 집이네요. 집 앞에다가 오를 붙였어요. 오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리가또. 고마워. 유쿠리시테이테네. 이게 무슨 말이야? 푹 놀다 쉬다가 그 얘기입니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인사말, 요코소 배웠습니다. 환영한다는 얘기죠. 오카이리는 집에 온 가족에게 하는 어서와, 요로시쿤 잘 부탁해, 요로콘데는 기꺼이. 시레시마스는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나, 뭐 전화를 끊을 때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때 시레시마스를 쓰겠죠. 10번 들어갑니다. 미오와 루이의 대화. 아래! 루이쿤! 아, 미오짱 뭔가 되게 우연히 만났나 봐. 그땐 겐기 닷다. 갱기다요? 너약잘 있었어? 나 건강해. 잘 있었어. 이 얘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봤겠죠? 아, 아래? 뭐 이렇게 하니까, 그지? 자, 뭐라고? 오랜만. 히사시부리. 4번을 쓰겠습니다. 만남의 인사예요. 타다이마는 다녀왔습니다. 바이바이는 헤어질 때. 갱기대네. 이것도 헤어질 때. 기요츠케대네.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11번 왔습니다. 자, 유카와 히나의 대화입니다. 하루타쿤, 사시부리니 오랜만에 아따께도 만났는데 말이야.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다요네, 그러네. 무카시노 마마라고 하는 거는 그 뭐뭐대로예요. 옛날 그대로야. 무카시노 마마다따. 과거 대로였다. 그대로였다. 옛날 그대로였다. 비크리시다. 깜짝 놀랐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루타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유카하고 히나가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 하루타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 그랬더니, 아, 정말 걔는 바뀐 게 없더라. 그대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카시노 마마라고. 얘가 동조하고 있죠. 소다요네. 그러네. 진짜 그러네. 라고 얘기했죠. 요로시쿠네는 잘 부탁해. 스고쿠 키레이다네. 무척 아름답네. 그러니까 이거 스고쿠 기레이다네.
무척 이쁘네. 아, 그러네. 옛날 그대로다네. 걔 진짜 예뻤어, 옛날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비꾸리시다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더 적절한 걸 찾아보자. 좀 다르네? 난가 가왔다네. 좀 달라졌네.

0: 가왔대 나갔다네 이걸 써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전혀 별거 없다, 변함없이 그대로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와루라고 하는 바뀌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가와떼나이라고 하는 부정의 상태, 바뀌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가와떼나깠다네 그대로네. 자,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네토모 몬다이나쿠 츠카에르 요니 나오시 때 오키마시다. 자, 인터넷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했더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뭔가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렌라크 쿠다사이. 소레데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는 헤어지는 인사말을 쓰는 인터넷 그 고쳐주는 아저씨가 오셨나 봐요. 소레데와 시츠레이시마스 하면서 나갈 때 하는 말을 하겠죠? 잘 먹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자마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인사말을 써야겠죠? 퇴시라는 인사말을 써야 됩니다. 고치소 사마데시단 잘 먹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거는 인터넷 그 AS 업자가 말하는 시츠레이시마스 하고 나갈 때 하는 인사말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강도 2강 쭉쭉 이런 식으로 해설해 드립니다.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나상, 거꾸로 사마데시다. 자, 맞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의 요소라고 해서 경제활동이 뭔지,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누가 하는지, 그 대상이 뭔지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사실 그 목차와 흐름과 조금 비슷한데요. 오늘은 상업이라는 주제로 배울 거예요. 상업의 주체가 누군지, 상업의 객체가 뭔지도 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업 경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사회탐구에 있는 경제가 아니고 앞에 상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과목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또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눈에 보는 프리뷰를 보면서 기출분석 해보고 그 다음에 상업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보여줬던 그 기출분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상업이 가장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상업의 기능, 상업의 주체, 객체, 상업의 조성기관 이렇게 선생님 키워드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상업의 조성기관은 사실 모의고사에만 좀 출제가 되고 수능에 단독으로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대부분 상업의 기능과 주체, 객체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었고 전체적으로 첫 번째 경제활동과 상업의 파트를 봤을 때 여러분이 딱 눈에 띄게 느껴지시겠죠? 오늘 배우는 2강, 상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 경제, 상업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원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 키워드는 뭐다? 상업이다. 하나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3개 이렇게 키워드 배웠잖아요. 오늘은 상업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로 다시 한번 볼게요. 교재 기준 2강, 우리 지금 강의 기준은 똑같죠. 2강 상업의 중요성이고요. 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볼 거예요. 그 상업이 뭔지 일단 의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기능 6가지 배울 거거든요. 상업이 어떤 건지를 알면 그 속에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어서 어떤 왜 얼마나 중요한지 상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을 누가 하는지 상업의 주체는요. 여러분 상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업의 주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배워볼 거예요.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객체, 우리가 상업활동을 할 때 그 객체를 배우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의 객체 배웠잖아요. 재화랑 용역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큰 목차, 뿌리가 이어지는 엄청나게 큰 목차를 통해서 상업

수업의 객체를 깊게 이해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1강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상업 활동을 도와주는 조성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이름에 근거해서 목적을 연결시켜 보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상업이다. 자, 상업이 뭘까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 재화나 용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였죠? 생산물이었죠? 생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활동이래요.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큰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나마 도식화를 하면 재화나 용역 이런 생산물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상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상업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꼼꼼하게 배워보는 파트가 바로 다음 파트 상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재화도 용역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재화나 서비스가 나에게 올까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구매를 해야 돼요. 매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내가 가지고 올수 있죠.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상업의 기능은 매매 기능부터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기능을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업의 기능. 첫 번째 기능, 매매 기능. 매매 기능을 보면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선생님, 이 6가지 단계를 어떻게, 어떤 예시를 들어야 여러분이 한 번에 머릿속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최근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다 기능들이 쏙쏙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기능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스마트폰을 샀어요. 요즘 스마트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보고 이제 고민해서 선택해서 생산자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이라기보다 매매를 해서 생산자 연락이 갔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업 활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사실 뭐를 어떤 불일치를 해소시킨다? 사람이 서로 불일치했을 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올수 있는 인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입니다. 이 매매 기능을 교재에서는 본원적 기능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본질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매매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연쇄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매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업 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선생님이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구매한 재화, 그 스마트폰이 선생님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소유권은 넘어왔더라도 일단 그 스마트폰이 배송돼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항공기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온다면 뭐 철도나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이제 운송 활동을 통해 선생님의 집 앞까지 배달이 올 거죠. 그걸 바로 운송 기능이라고 합니다. 재화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그 창고에서부터 선생님 집까지, 소비지까지 이동시키는 활동, 어떤 불일치를 해소해 줄까요? 우리가 장소적으로 맞지 않은 걸 해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운송 기능은 장소적인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 활동에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관 기능인데요. 우리가 선생님은 사실 스마트폰을 샀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같은 기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며칠 몇 시에 구매를 했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지금 선생님처럼 똑같은 시간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살 수도 있고요. 똑같은 기종을 아니면 뭐두달 뒤에 살 수도 있고 선생님보다 빨리 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원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출고했을 때 그걸 만들어진 그 생산물을 일정한 어떤 창고에다가 보관 해놓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운송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관을 해둬요. 그 보관을 함으로써 각각 다 원하는 시기가 불일치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보관 기능입니다. 보관 기능, 그 재화를 소비할 때까지 일정 기간 뭐 한다? 저장해둔다. 창고에 저장하면서 어떤 불일치를 해소해줄까요?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거를 해소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적 불일치 해소라고 할수 있어요. 시간적 불일치 해소. 자, 네 번째 금융 기능이에요. 자, 금융이라는 일단 용어 자체는 여러분 자금 융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융통한다, 돈을 융통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금융을 기준으로 금융을 목적으로 한 4개의 강의 정도 깊게 배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깊게 배워보겠지만 금융이 어쨌든 돈의 흐름과 융통과 관련된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는 활동이다. 쉽게 말해 선생님이 만약에 스마트폰이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갈 때 선생님이 시중에 막 돈이 없어요. 선생님 예를 들어 50만

보험 기능인데, 보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창고에 아까 보관돼 있던 수많은 그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화재로 인해 다 소실될 수도 있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타격이니까 불안해요. 갑자기 큰 경제적 손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보통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보험 기능입니다.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위험 활동, 그 경제적 손실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 기능, 화물보험 이런 거들수 있죠. 이제 그런 화재가 그런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이제 보험의 보장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보 전달 기능,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무거나 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기능도 막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 영상으로도 후기 같은 것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선생님이 정보를 습득해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갖죠, 얻죠. 그런 게 바로 정보 전달 기능. 정보가 필요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해 줄수 있다. 상업 활동을 통해 이렇게 여섯 가지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매매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매매 기능이 있어야 상업 활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운송 기능과 물류, 이 보관 기능은요, 선생님 말해버렸는데, 물류 기능이라고 합니다. 물류 기능. 운송과 보관은 물류라고 해요. 뒷부분에 유통이랑 물류 배울 때또 깊게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 기능, 보험 기능, 이 정보 전달 기능은요, 우리가 이제 보조적 기능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매매 기능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달달달 무슨, 기능을 해소한다, 무슨 물질 해소한다, 이런 내용을 막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읽고 키워드를 통해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게 상업에 어떤 불일치를 해소해주는지를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외우기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의 매매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쉽게 이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업의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의미와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본격적으로 상업을 도대체 누가 하는지, 상업의 주체를 배워볼 겁니다. 이 상업의 주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실 이렇게 정리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업의 주체, 상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자연인과 법인이래요. 자, 그런데 상행위, 이게 뭘까요, 일단? 상행위. 상행위라는 건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자연인과 법인이래요. 말이 좀 어렵죠.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자연인의 경우는 그냥 개인을 의미하면 됩니다. 개인. 법인은 뭘까요? 개인처럼,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받은 회사예요. 법인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회사, 개인과 법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상업의 주체를 볼 건데 도대체 상업을 누가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명의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도 내 덕분이고 영업이 안 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모든 손실 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상인이냐면 자영상인이라고 합니다. 자영상인. 자, 자자가요. 스스로 자자예요. 한자로. 자영상인. 내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자신의 명의와 책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죠.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신이 부담하는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신. 자, 중요한 키워드, 스스로 자자. 다 내가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카페 창업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 개인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1인 카페 창업이라고 했을 때그 자영상인은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죠. 나는 자영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도 안 돼도 다 내가 책임을 지는 자영상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영상인과 대등해요. 위치가 대등해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대등합니다. 누가 위아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인데 상업 활동을 보조해 준대요. 아까 봤던 그 여러 가지 상업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조해 주고 그냥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거 아니죠. 그거에 대한 뭘 받아요?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상인을 의미합니다. 도와주는 보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상인은 이름이 보조상인이에요. 보조상인. 보조해 준다.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다가 중요한 키워드고요. 안에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상, 중개인, 위탁 매매, 운송 주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네 가지는 여기서 보지 않고 뒤에서 그림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특징을 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번째가요. 특정 상인의 종속이 됩니다. 여러분, 종속. 종속은 대등이랑 다른 거예요. 대등은 정말 똑같은 대등한 위치인데 종속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상인에게 종속되어서 또 중요한 키워드 계속. 계속해요, 계속. 그러니까 종속도 되고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보조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를 어떤 형태로 받느냐? 급여 형태로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매장, 우리가 매장 운영을 한다. 어떤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그럼 거기서 판매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로 상업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상업 사용인. 용어가 좀 생소하죠? 상업 사용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두 개예요. 하나 더 하자면 보수, 급여까지. 그래서 우리 총 주체가 몇 개로 나뉜다? 세 개. 스스로 하는 자영 상인, 그리고 보조해주는 보조 상인, 특정 상인에 종속돼서 우리가 그런 영업 활동을 도와주고 보수, 급여 형태로 받는 상업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뒤로 가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이네 가지의 특징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보조상인 네 가지. 보조상인, 우리가 자영상인과 대등한 상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대리상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최대한 뽑아서 연결할 거예요. 첫 번째, 대리상. 자, 대리한대요, 여러분. 뭔가 대리한다. 뭔가 대신한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상이 없으면 이게 대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특정한 상인을 위해서 내가 대리할 때 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상이 이네 가지 중에 가장 특징, 독점적인, 좀 독창적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으로 볼게요. 대리상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특정 상인. 그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어려운 말로 상법상 본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법정 용어로 본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특정 상인이에요.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매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내가 매매를 하면 대리상 이름으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특정 상인, 이 사람을 위해서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로 매매를 해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내 이름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약을 통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 보조상인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예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신사. 선생님, 통신사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통신사 대리점 많이 보죠. 우리 길 가다 보면 통신사 대리점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대리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이 통신사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 특정 상인.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리를 하는 거죠. 대리.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어떤 거래 계약을 할 때, 이 대리상 이름이 아니라 이 통신사 이름으로 매매를 하고 결과를 계속 알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상인 첫 번째, 대리상. 이 밑에 나와 있는 표는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대리상은요, 거래 명의가 누구다? 정말 중요해요. 본인 명의입니다. 본인 명의. 본인이라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본인은 누구다? 통신사.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신사. 특정 상인을 명의로 매매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 거래 대상이 누구? 다 특정 상인이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 본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통신사. 또 중요한 거, 기간이 계속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 매매 계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일하는 거죠. 대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수는 누구한테 받는다?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특정 상인 본인한테 받는 거죠. 아까 수수료 보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리상이 가장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리상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또 차분하게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보조상인 첫 번째 대리상은 예시가 뭐다? 통신사 대리점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자, 중개라는 뜻이 뭐죠? 중개했어. 중개했어. 약간 어려운 말로 또 하면 알선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중개, 알선 비슷한 느낌이고 좀더 쉽게 표현하면 연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중개인, 중개하다, 연결하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먼저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 아직 여러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왜냐하면 아직 집을 팔아보거나 사본 경험이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돈을 벌고 나중에 집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계약을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매매하고 거래하게 되거든요. 이제 집을 어떤 조건에 내가 이런 가격에 이런 조건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구매자. 내가 이런 조건으로 팔고 싶어, 내집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의 판매자가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주면 그걸 둘을 딱 보고, 둘이 약간 계약해도 되겠어. 서로 약간 표현하는 욕구가 맞아. 라고 했을 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둘을.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은요, 연결을 해주고요. 만약 둘이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인 명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중개인의 특징. 나는 개입했지만 명의는 너네 둘이 해. 너네 타인 명의로 거래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결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왜냐면 어쨌든 구매자의 욕구를 채워줬고 판매자의 욕구를 채워줬잖아요. 둘이 거래가 성사됐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다는 게또 쌍방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개인의 큰 특징입니다. 자, 중개인 볼게요. 거래 명의, 누구의 명의로 일한다고요? 타인 명의. 타인 명의 중요해요. 유일한 특징입니다. 타인 명의. 그들의 명의로 거래하게 한다. 그리고 거래 대상과 기간이 불특정 다수고 일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특정 다수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누구나 이제 거래 대상이 될수 있다. 원하는 사람이면. 기간 일시적이라는 거는 계약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때 거래 계약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아까 대리상은 계속적으로 일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대리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 중요해요. 거래 쌍방으로부터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되게 큰 특징입니다. 중개인, 중개인. 이 중개라는 표현은 나중에 무역에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 중개 서로 연결하다, 알선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개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 예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 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위탁 매매인이에요. 위탁 매매인, 여기도 이름 안에 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 위탁이 뭘까요, 여러분? 매매하다. 위탁이라는 거는 이제 부탁을 위임한다, 부탁을 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위탁한다는 거는.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해요? 매매를 부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위탁 매매인한테 내가 이걸 팔아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부탁하는 사람, 위탁자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위탁자. 부탁하는 사람이 부탁해요. 내가 이거 좀 팔아줘라고 부탁하면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열심히 매매합니다.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아까는 타인 명의, 본인 명의 이런 명의 있었잖아요. 여기선 자기 명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라는 건이 위탁 매매인의 명의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부탁을 받았죠, 여러분. 보통 사람 부탁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걸 해야 될 것만 같잖아요. 약간 책임감이 들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아, 나좀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매매를 해야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매매해요. 거래가 성공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 결과를 위탁한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나 이거 매매 성공했어. 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죠. 수수료를 줘야죠. 왜냐면 부탁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의 지금 형태예요. 위탁 매매인 특징 볼게요. 자기 명의 외 어느 정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책임을 좀 느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똑같아요. 그냥 누구나 될수 있어요. 이 거래 상대방은 누구나 될수 있어요. 내가 매매를 하는 거래 상대방. 그리고 그때 계약하면 끝이에요. 매매하면 거래 끝이에요. 내가 거기서 뭐 계속적으로 그 사람과 이런 거래 기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래 계약했을 때 일시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위탁 매매인은요, 수수료를 위탁자로부터 받아요. 왜냐면 부탁한 사람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 그래서 위탁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수수료 형태로 받는다. 이게 바로 위탁 매매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운송 주선인이에요. 운송. 딱 봐도 운송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운송이 맞아요. 운송 주선에 이 주선자 있죠? 주선. 주선한다. 이 주선의 느낌도 여러분, 아까 우리 중개할 때는 약간 타인을 연결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냥 연결만 해주고 너네끼리 거래 명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거래 명의 너네끼리 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주선은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뭐 책임도 어느 정도 좀 지는 그런 강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운송 주선인. 그래서 운송 주선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화주를 만나요. 화주. 이 화주가 누구냐면 우리 무역에서 많이 나올 용어인데 이제 화물의 주인이에요. 화물 운송해야 될것 같고 이제 화물의 주인. 화물의 주인이 운송 주선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어디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 업체 좀 알아봐줘라고 합니다. 그럼 운송 주선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요. 그쵸? 그 부탁을 비슷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화물 계약도 해주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누구랑? 운송업자랑. 그래서 운송업자한테 자기 명의로, 아까도 했었죠.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서 자기 명의로, 이 사람 명의로 운송 주선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해줘요. 그런데 그럼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주한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운임을. 그러면 내가 이 운송업자한테 100만 원다 주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 한 80만 원만 준다. 그러면 나는 얼마 갚는 거죠?
2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 20만 원을 내 보수로 갖는 거예요. 그거를 운임

차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징 볼게요. 운송 주선인. 거래명이 누구로 한다고요? 네 명이 어느 정도 주선하는 거. 내가 먼저 책임을 좀 느끼고, 내가 직접 계약하고, 내가 먼저 책임을 진다. 아, 예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예시. 포워더가 있어요. 포워더. 아까 선생님이 위탁매매인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증권회사 예시를 들기도 하거든요. 위탁매매인은 증권회사는 나중에 금융파트에서 좀더 깊게 선생님 얘기해 볼게요. 포워더라는 것도 사실 개념이 좀 어려워요. 무역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직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주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 포워더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하고요. 거래 대상은 아까랑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 그리고 거래 기간도 일시적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위에 특징들이랑. 그리고 운임 차액, 아까 말했지만 20만 원 차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좀 특이한 형태로 보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운송 주선인이었어요. 우리가 각각의 이 특징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래명의 거래 대상 기간 보수가 다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볼 거예요. 상업의 주체. 상업의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아까 쭉 정리를 했어요.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말이 들어가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영상인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는 거래요. 그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가 진다? 자신이 부담한다.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자영상인. 그리고 보조상인은요, 자영상인과 어떤 관계? 그렇죠. 대등한 관계. 서로 종속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등한 관계. 상업활동을 뭐 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렇죠. 보조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 보수나 수수료 형태 대가를 받는 거죠. 안에 네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요. 첫 번째, 대리상. 제일 특징적인 부분이 많은 대리상은 누구 명의로 했었습니까? 통신사 명의, 그렇죠. 얘는 본인 명의로 했었고요. 그리고 거래 대상은 특정 상인, 이 사람 특정 상인이라는 건 본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어땠어요? 일시적이었나요? 아니요. 계속 대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특정 상인한테 보수를 받았었죠. 보수 형태로, 아니면 수수료 형태로. 중개인은요, 말 그대로 연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 명의 어떻게 해요? 네 명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명의.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는 타인 명의로 진행하고요. 불특정 다수 일시적은 똑같죠. 그리고 거래 쌍방으로부터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그 집을 연결해준 판매자, 구매자 양쪽에 받는다. 위탁 매매인 부탁을 받았어요. 매매하는 거를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요. 운송 주선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얘는 자기 명의로 한다. 불특정 다수 일시적. 그리고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 그 예시를 말하면 뭐 증권회사 주식을 대신 매매해주는 증권회사 이런 게 있다. 운송 주선인은 아까 말했던 포워더가 있었고요. 자기 명의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죠. 그래서 자기 명의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 일시적. 운임 차액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가장 주로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그 보조상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업사용인, 상업 특정상인에게 어떻게 되죠? 대등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종속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종속이 굉장히 큰 키워드고요. 계속적으로 도와줘요. 영업활동을 보조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급여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카페 창업 아까 했을 때 자영상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페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을 막 고용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분도 고용하고 뭐홀 서빙하신 분도 고용하고 여러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그럼 고용된 분들이 어느 정도 그 근로 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계속 판매 활동도 도와주고 뭐 커피도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그 보수 형태로 급여를 받아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영상인으로 있을 때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들은 상업 사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막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진짜 진짜 중요한 또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특징을 하나 찾아보려고 해요. 어떤 특정 상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주체가 두 주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요. 특정 상인을 위해서 계속 일단 도와주는 주체. 첫 번째 주체, 대리상. 자, 대리상은요. 아까도 봤지만 특정 상인을 위해서 일해요. 그쵸? 특정 상인 명의로도 일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해요. 기간이 계속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특정 상인에게 종속되죠. 상업 사용인 속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대리상과 상업 사용인에게 법적으로 딱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떤 의무일까요? 여러분 교재에 그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경업금지 의무라는 내용이에요. 경업금지 의무. 자, 경업. 경업이라는 거는 경쟁되는 업을 하지 말아라. 금지하겠다라고 상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경업금지 무슨 말이냐면 대리상과 상업 사용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이라는 건 아까 그 대리점, 본인, 그 특정 상인의 허락 없이 사업 사용인은 영업

사업주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그 비슷한 동종 업계의 부류, 그러니까 비슷한 카페라면 카페에 비슷한 업종 있죠? 그런 동종 영업을 목적 거래를 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무한 책임 사원, 책임을 계속 지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내용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나 내가 같이 지금 일하는 사람의 그 허락 없이 마음대로 비슷한 그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엄청 유명한 음식점에서 이제 근속이 돼서 일하던 분이 나중에 퇴사를 하고 다른 비슷한 뭐 지역이나 아니면 저 멀리 가서 내가 똑같은 비슷한 어쨌든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맛을 내는 음식점을 또 창업을 하는 거죠. 그 레시피를 그대로 비슷하게 활용을 한다던가.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뭐 영업주 허락이 없었다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서로 경쟁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업을 하지 말아라.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의 공통점을 이렇게 경험 음식 구물로 많이 묻고요. 하나 더 한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도 많이 나옵니다. 대리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영상인과 그 대등한 관계예요? 아니면 속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얘는 보조상인이라서 대등한 관계예요. 근데 상업사용인은 어땠죠? 얘는 종속이 됐어요. 특정 상인에게 종속이 됐거든요. 이런 특징 키워드도 차이점이라는 거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경업금지 의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주체,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이 상업의 대상이 되는 바로 객체입니다. 자, 객체.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걸 다 이제 보여주면 여러분이 너무 공부하기 싫어질까봐 하나씩 제공하려고, 제시하려고 선생님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상업의 객체는 대상물이에요.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때그 대상, 어떤 걸 가지고 도대체 이 상업 활동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품입니다. 상품.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일단 세 가지 먼저 볼게요. 유가증권, 무형재화. 일단 상품,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어떤 거냐면 어떤 권리를 표시한 증서예요. 좀 여러분이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같이 볼 거고요. 무형재화는 형태가 없다, 없을무 형태형자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 만족감을, 효용을 줄수 있고 뭐 독점적인 뭐 형태로 매매가 될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같이 볼게요. 상품 먼저 볼게요. 생활용품, 산업용품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 우리 지난 1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산재와 소비재를 배웠잖아요. 그랑 똑같은 의미예요. 생활용품은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소비재랑 똑같은 얘기고요. 이 산업용품은 생산재를 의미해요. 산업용. 그래서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생활용품은 편의품, 선물품, 전문품인데 유통 단원에서 또 나올 거예요. 용어들이. 자, 편, 선. 전앞 글자를 따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편의품은요, 내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살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치약, 뭐 샴푸, 여러분이 뭐 칫솔, 일상생활 정말 편하게 쓰는 것들 있죠? 그런 게 편의품. 선매품은 내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돼요.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옷. 옷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가구,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선택을 할때 비교를 해야 된다. 전문품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고가의 명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 전문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품에서 전문품으로 갈수록 마진율은 높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편의품으로 갈수록 상품 회전율이 높다 이런 표현도 교재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품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시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이해, 암기해서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이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료품은요, 우리가 상품의 그 제품의 제 원, 그러니까 원료가 정체성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건요, 발효하면은 뭐 술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루로 뭐 빵이나 떡도 만들고요. 되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그런 거에 바로 원료품의 예시가 될수 있겠죠. 재료품은요, 말 그대로 형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대로인데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구, 나무로 형태는 있지만 뭐가 바뀌죠. 정체성은 그대로지만 가구로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료품. 설비품은 오래 장시간 쓰는 거, 기계 같은 거. 부분품은 그냥 부분적으로 쓰이는 거, 나사, 뭐 부속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모품 말 그대로 소모되는 거예요. 이런 거 분필 이거 쓰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연필 이런 것들, 볼펜 이런 것들, 사무용품 같은 거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유가증권 여러분 여기서 뼈대를 잘 잡아놓으시면 뒷부분에 금융, 유통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좀 쉽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뉘는구나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전증권. 자, 금전증권은요,

것도 해요. 화폐 기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표나 어음이 있습니다. 이 예시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수표나 어음 뒤에서 유통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자본증권은요, 자본 조달할 때 쓰는 증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투자증권, 이제 교재엔 투자증권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주식이나 채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 조달, 투자 목적일 때 주식이나 채권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있다. 마지막 상품 증권, 얘는 무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화물 증권, 이제 화물에 뭔가 권리를 표시하는 거죠. 그 선화 증권, 창고 증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역에서도 깊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유가 증권은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세 개만 나왔지만 여기는 유통, 여기는 금융, 여기는 무역. 그래서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계속 나올 반복될 용어들입니다. 무형제화 볼게요. 자, 무형제화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지식재산권. 어떤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받는 권리 같은 거. 지식재산권. 다 무형제화죠. 형태가 없는. 그리고 영업권은요, 우리가 어떤 동종의 영업에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월권이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화폐 단위로 권리금 형태로 매매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죠. 우리 용역 배웠잖아요. 지난 1강에서. 그래서 우리 간접 용역, 직접 용역 이런 거 배웠었죠. 그때 용역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지식재산권이 또 나뉘어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요, 말 그대로 산업상, 뭐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뭐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도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따 볼게요. 저작권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런 감정,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이제 우리가 저작권 형태로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의 신자. 새로운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뭔가 시대가 막 변하면서 기술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이건 인정해줘야지 하는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입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어요. 교재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산업재산권 중요하죠. 산업재산권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계속 기출해서 만날 애들입니다. 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특허권은요 말 그대로 기술상, 뭐 발명상, 뭐 새로운 가치 인정받아야 돼요. 특허권, 새로 발명하는 거. 실용신안권은요,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이란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뭐 구조나 형상을 좀 개선했을 때 권리로 인정받는 거. 자,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우리 뭐, 그 어떤 물품의 형상, 색채 이런 거를 보고 인정받는 거. 디자인권. 상표권 뭘까요? 우리가 어떤 그 브랜드 마크를 딱 보면, 아, 이거 어디 거야? 라고 바로 알잖아요. 그게 바로 상표입니다. 다른 브랜드랑 구별될 수 있게, 다른 좀 정확한 유형어들은 식별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걸 바로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자, 또 중요한 거요. 여기서 우리가 권리 존속 기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형재화 속에서 이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권리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까지 알아두면 완벽하죠. 특허권은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존속받을 수 있어요. 실용신안권은 10년, 출원일로부터.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만 특이하게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요. 중요한 건 얘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여러분. 갱신이 뭐죠? 내가 10년이 끝나면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어떤 말이죠? 이거는 갱신이 가능하다는 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이 상업의 객체 안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 보는 개념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리했고요. 상업의 객체. 굉장히 뿌리가 많죠. 나중에 더 깊게 배워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업을 도와주는 조성기관들이 있습니다. 조성기관들. 이것도 여러분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무슨 업무를 하고 막 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요. 제시문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산업 조성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 이해하는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적었고요. 여기에 중소기업 중앙에는 선생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약간 너무 많아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업무 제반의 역할들을 한다고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무역협회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 키워드만 볼게요. 첫 번째. 한국무역협회는요, 얘도 무역이 들어가고, 얘도 무역이 들어가잖아요. 업무들은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무역활동에 대해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민간경제단체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민간경제단체. 근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요, 정부가 모두 출자를 해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이에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키워드는 뭘까요?
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도와준다던가, 뭐 재반 활동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특성하고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그 자격증을 도와주는 그런 검정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대한상공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의 키워드는 이 소비자 키워드예요. 소비자가 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도와주고, 뭐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한국 소비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뭘 할까요? 그렇죠. 그냥 공정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독점이라던가 뭔가 불공정한 일들을 했을 때그 사건 처리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 여러분, 중재라는 키워드는 무역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끼리 타협이나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제3자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알선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해라고 뭐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소송도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배울 건데, 그중에서 알선 조정 중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사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가 그 수능에 종종 선지로 많이 껴서 무역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굉장히 오랜만에 작년 수능에 나왔었죠. 단독 문제로. 그 상품 검사소,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상품을 왜 검사하죠?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할때 클레임이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상품이 제대로 계약서 요인대로 왔는지 그런 품질 같은 거 검사하는 역할 상품 검사소에서 하고요. 세관, 이 세자가 뭘까요? 그것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올 때 세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세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계속 키워드 보면서 연결해서 아,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됐을 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기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업조사 기간까지 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보는 파이널 상업의 중요성 배웠죠.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요? 상업이라고요. 우리가 상업 경제이기 때문에 이 상업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좀 떠올라야 돼요. 상업의 기능 6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었지라고 여러분 떠올라야 되고, 우리가 삶 속에 사실 상업이 그냥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구매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다 상업 활동에 들어가요. 그렇죠? 굉장히 넓은 의미. 기능 6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잠깐 리마인드 해볼게요. 매매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이나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경제 불일치를 도와주는 경제 정보 전달 이런 기능도 있었고, 금융 기능, 그 다음에 뭐 보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죠. 6가지. 그래서 크게 본원적인 거. 그 다음에 뭐 물류. 그 다음에 보조적 기능. 이렇게 3가지로 묶어서 선생님 설명도 했었죠. 주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스스로 다 책임지는 자영상인이 있었고요. 보조상인은 자영상인과 대등하지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총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대리상, 그리고 중개인, 그리고 위탁 매매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주선인. 그렇죠. 네 가지 운송주선인 배웠어요. 그래서 각각의 거래 기간부터 특징들, 누구랑 거래하는지, 보수는 누구한테 받는지 다 우리가 표로 배웠기 때문에 그 표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은요, 어떤 특정 상인의 종속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와준다. 그 선생님 얘기했던 보조상인의 대리상과 상업 사용인의 공통점, 어떤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이제 대상이죠. 어떤 걸 바탕으로 상업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상품 안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생활용품, 산업용품 있었죠. 그리고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전증권, 수표나움, 자본증권, 투자 목적으로 한 주식이나 채권, 화물은 이제 우리가 화물상한증 이런 것들, 무역에서 나오는 화물의 권리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형재와 지식재산권, 영어권 용역이 있고요. 지식재산권 안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산업재산권 4개였어요. 그래서 권리 존속기간까지 선생님이 정리하라고 했죠. 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래서 기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업조성기관. 선생님이 아까 8개에서 9개 정도 봤었습니다. 그 이름에 들어있는 키워드로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상업이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 이런 거 배웠지 구조화가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덮고 나중에 한번더 목차를 통해서 복습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이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기출문제. 첫 번째 기출문제. 다음 가나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업의 기능.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2025년도 문제거든요. 얼마 안된 최신의 문제죠. 한번 볼게요. 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화주가 요구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배송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등차가 필요하면 은행에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가 안에 기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당일 배송 서비스, 운송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적어볼까요? 운송.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뭐죠? 다 자금을 대출받았대요. 얘는 금융이잖아요. 자금의 융통,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능. 나 볼게요. 보호상의 세모세모 씨는 상품을 지게 해주고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 장터까지 30에서 40여리를 걸어서 이동.

0: 운송했대요. 얘도 운송이네요. 그렇죠? 운송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품 가격에 반영해서 팔았다. 얘는 매매 기능이네요. 그런데 지금 상업의 기능이 공통적인 거 물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 운송입니다. 운송. 운송은 어떤 기능을 했었죠? 우리가 장소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걸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에 해당하는 거 장소적 불일치 해소하는 2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뭐 외우지 않아도 되신 분 통해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죠. 상업의 주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업의 주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보조사항인 안에 네 가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업의 주체 A와 B를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상업의 주체로 오른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특징을 봐야 돼요. 이 특징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 있는 거 나왔습니다. 경업금지 의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동종의 비슷한 부류에 있는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딱 규정해 놓은 거두 가지 주체밖에 없었어요. 적어볼까요? 첫 번째, 대리상. 두 번째, 상업 사용인. 기억나시죠? 둘다 공통점은 특정 상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었다. 둘이 공통점이 있었다. 어쨌든 A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가. 이거 딱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연결해주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 받는 거. 내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하는 거. 뭘까요? 이 B. 얘는 중개인이죠. 여러분 그 상업의 주체에서 쌍방으로부터 보수 형태로 어떤 수수료를 받는 건 중개인밖에 없습니다. 특징 딱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상인과 종속 관계, 아, 너무 중요하죠. 종속 관계를 가지면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가, 급여 형태를 받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속이란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렇죠. 상업 사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이 예로 통해서 대리상이 지워지고 우리는 뭐가 남는 거죠? 상업 사용인이란 주체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는 상업 사용인, B는 중개인. 정답을 찾아보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상업의 주체랑 객체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정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상업의 주체를 이렇게 제시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열린 형태로 두고, 우리가 자영상인, 보조상인 4개 상업사용인에서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문서 나옵니다. 근데 늘 빠짐없이 나오는 건이 경업금지 의무는 정말 잊을만하면 한 번씩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잘 복습을 해두면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선생님처럼 어느 순간 술술 푸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업의 주체로 상업을 주제로 우리 굉장히 많이 깊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업 경제의 상업이라고 했죠.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반드시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지금 저번 시간에 두 문제, 이번 시간에 두 문제 갖고 왔잖아요.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최신 문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적당히 효능감 느끼면서 이 중요성을 느꼈으면 좋겠는 문제들만 갖고 오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개념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화면을 멈춰보고 푼 다음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며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 한 20여 문제 한 번에 풀때 여러분이 좀, 아, 그때 했던 거랑 비슷하네라는 것까지, 감각까지 느끼면 정말 베스트겠죠. 너무. 훨씬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2강 여기서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1강 경제 활동했고, 2강 상업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지표와 환경 별거거든요. 우리가 교재 기준 3강까지 끝나면 여러분, 우리 전체 상업 경제에서 5분의 1이 끝납니다. 5분의 1 파트가 끝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사실 해왔다는 거죠. 뒷부분에 금융이랑 무역 같은 어려운 파트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강조했던 것처럼 상업의 객체에는 그 무형재 와뭐 유가증권 이런 파트들이 뒤에서 유통에서 금융에서 무역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그냥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한눈에 보는 그 프리뷰랑 파이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조화가 됐네. 이런 형태로 뼈대가 있네 하면서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구조화를 그려보면서 복습을 하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의 명언으로 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선생님 명언은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명언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죠. 근데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강이지만 선생님 계속 말했던 것처럼 3, 4, 5강까지 여러분이 복습하고 문제 푸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탄력이 붙어서 30강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끈기 있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그 변화를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 거고 수능 실전 문제 22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꼭 풀어오시고 3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교재 4강을 나갈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1, 2, 3강을 학습하고 나면 조금은 꾀가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4일차부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으면 되니까 오늘부터 또 다시 1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학습 내용 함께 마인드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4강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4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칭찬, 감탄, 그리고 축하, 기원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각각 어떤 표현들이 등장할지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이어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 7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들이 등장할지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법은 숫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한국인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숫자 2, 얼과 량의 차이점을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오늘 그거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숫자 읽는 방법, 뭐 100단위, 1000단위까지 어떻게 읽는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림수 표현도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 중 하나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다이어, 라오, 그리고 어림수, 그리고 건축물의 황허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문화 내용도 어떻게 소재로 등장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유형학습으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유형 학습은 칭찬과 감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你的汉语真不错. 네, 처음부터 칭찬으로 시작하네요. 네 중국어, 너 중국어 정말 잘한다죠. 真不错. 예, 不错 같은 경우엔 좋다,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겸손의 표현이 바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아유, 멀려.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나를 쓸수 있어요. 하이 차더远. 나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는 여기서 아직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要学的还很多,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자, 이 표현은 꼭 기억해뒀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조금 하면 이렇게 중국어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씨에씨 하고 끝내지 마시고 나 아유 무슨 소리예요? 하이 차더비엔나 아직 멀었는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훨씬 표현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니 타이 谦虚了, 너 너무 겸손하다. 谦虚, 겸손하다란 뜻이고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쩔 공기也好, 풍경也美, 太棒了. 여기는 공기도 좋고 풍경도 아름답다. 太棒了, 너무 멋져란 뜻이죠. 太棒了. 是啊, 맞아. 要是能在这生活,那多好啊. 만약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뜻인데요. 야오실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넝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하와에서 또는 감탄을 나타낼 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역시 감탄 표현이죠. 我也这么想,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여기서 야오실과 넝의 용법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실은 만일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루고와 같은 의미예요. 둘다 만약이란 뜻을 나타내요. 야오실明天下雨,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我就不去公园了,라는 공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야오실你想吃东西, 만약 네가 먹고 싶다면 就去那边看看, 저쪽에 가서 한번 봐봐. 그리고 能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能은 가능, 능력,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我希望这次比赛能赢. 나는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란다. 能 이길 수 있다. 여기서 합격이 아니라 이기다네요. 能赢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这本书我星期六前能看完. 나는 이 책을 토요일 전에 다볼수 있다입니다. 이서 뭐뭐 할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을 통해서 용법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축하 기원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明天是你的生日吧? 내일이 네 생일이지? 자, 또 나왔어요. 바가 붙었을 때는 추측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지? 라고 물을 때 그럴 때 바를 끝에 붙여요. 你怎么知道? 너 어떻게 알았어? 对, 맞아. 明天是我的生日. 내일이 내 생일이야. 생일 중국어로 生日라고 하죠. 자, 생일 축하의 표현, 祝你生日快乐라고 읽습니다. 너의 생일을 축하해라는 뜻이고요. 뒤에 快乐를 붙여서 축원의 표현을 많이 말할 수 있죠. 네, 두 번째 부분이에요. 下星期一就是春节了. 다음 주 월요일이 춘절이다. 你什么时候回老家?
너 고향에 언제 돌아가? 今天下午, 你呢? 오늘 오후에 너는? 자, 你呢? 또 나왔어요? 뭐뭐는? 이라고 되받아서 묻는 겁니다. 我明天出发, 나는 내일 출발해. 咱们春节后见, 우리 춘절 후에 만나자. 好的,新年快乐, 자, 또 나왔죠? 이렇게 기원 표현. 신년快乐, 새해를 잘 보내,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말할 때 신년快乐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 快乐를 붙여서 축하, 기원하는 표현 좀 볼게요. 快乐 그 자체로는 즐겁다라는 뜻을 갖거든요. 특정한 날짜 뒤에 快乐를 붙이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표현이 됩니다. 신년快乐, 새해 복 많이 받아.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라는 뜻이고요. 圣诞节快乐, 성탄절이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뒤에 快乐를 붙여서 축원이나 축복을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세 가지 표현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다이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다이어가 끝나는데요. 1번부터 다이어 1, 2, 3, 1, 2, 3강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봤었어요. 내용이 많긴 했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예문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첫 번째 단어는 딩이라는 단어입니다. 딩. 자,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 의미가 꼭대기, 정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샨딩 하면 산 정상, 산 꼭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정상 할 때 그 정자잖아요. 샨딩 开着很多漂亮的花, 开花였죠. 꽃이 피다라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에 아주 예쁜 꽃이 많이 피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꼭대기 정상이니까 이 머리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 부딪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부딪히다 혹은 머리로 들이받다, 밀다 이런 의미로 파생이 되는데요. 他不小心顶到了桌子. 그는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로 탁자에 부딪혔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이제 부딪힐 때 그때 딩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머리로 뭔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버티다 혹은 이겨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他顶住了许多困难，一直做了下去. 그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나갔다. 자, 머리 꼭대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모자를 세는 양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딩이라는 단어를 모자 세는 양사로 먼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 의미는 꼭대기 정상이라는 의미가 기본 의미입니다. 这顶帽子 하면 이 모자죠. 자, 양사는 중국어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했어요. 특히 모자 하나라고 말할 때 이 딩을 쓴다는 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딩만 나와도 아, 이건 모자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자는 누구 거니? 저 딩 마오즈 是谁的? 자, 이렇게 네 가지 의미

딩의 의미 살펴봤는데요. 이 딩의 의미도 작년 책엔 없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념해서 봐두셔야 돼요. 언제든지 또 추가로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최근 수능 특강과 완성과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에 아예 대놓고 나온 것들이 다이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도 눈여겨봐두시고요. 다음 단어는 파이입니다. 파이 일성으로 읽어요. 자, 또 손수변이 등장했네요. 이 한자와 부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예, 파이라고 하면요, 손바닥으로 치는 걸 말해요. 그 손뼉을 치거나 손이나 납작한 것으로 치는 거더러 파이라고 말합니다. 파이쇼 하면 손바닥을 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파이먼이 나왔어요. 문을 두드리다, 문을 치다라는 거니까 문을 두드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他拍了拍门，그는 문을 두드려서 表示自己已经到了，表示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이미 도착했음을 나타냈다. 자, 이 파이가 찍다라는 뜻도 있어요. 찍다, 사진을 찍다, 혹은 영화 같은 것을 촬영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되어서 또 쓰입니다. 咱们在这儿一起拍照吧。 파이저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이만 이렇게 최소 단위로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파이저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찍다, 촬영하다, 혹은 파이디애닝 뭐 영화를 찍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음은 랑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은 양보하다라는 뜻이 동사로 1번 의미가 있어요. 타 什么事都让着我. 그는 무슨 일, 어떤 일이라도 다 나에게 양보한다. 랑이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좀 지나갈게요. 양보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랑이샤를 쓸수 있습니다. 랑 양보하다. 그리고 사역의 의미도 있고요. 피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역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 아이가 또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예, 바로 찌아오였죠. 이 찌아오는 사역, 찌아오와 랑은 모두 다 사역과 피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법을 비교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뒤에 피동과 사역일 때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나올 예정이에요. 랑에도 사역의 의미, 그리고 랑에도 피동의 의미 둘다 있다. 我让他把这个消息告诉妈妈. 나는 그로 하여금 엄마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시키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피동의 의미, 뭐뭐에 의해서 뭐뭐가 되다. 我的自行车让他借走了. 내 자전거가 그에 의해서 빌려감을 당했다라는 거니까 피동의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랑이 양보하다라는 의미, 사역의 의미, 피동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다음은 수안입니다. 수안. 자, 이 한자는 계산하다 할때그 산자예요. 셈하다. 계산하다 할 때.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기억해 두셨다가 파생 의미를 기억하시면 훨씬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의미로는 두 번째 나온 포함시키다, 계산의 노타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계산할 때그 산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한우어, 나를 더하지 않고니까, 나를 계산에 넣지 않고니까, 나를 빼고, 今天有10个人 参加, 오늘 10명이 참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날 빼고 오늘 10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이 계산의 너타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서 뭐뭐라고 여겨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인 셈치다라고 해석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파생이 잘될 텐데요. 他算是我最好的朋友. 그녀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수 있다. 뭐뭐인 셈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용법도 수능 중국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화체에서 쏘안러, 쏘안러 이렇게 쓰면요. 아유, 됐어, 됐어, 그만둬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你不想做的话就算了吧. 아유, 됐어, 쏘안러, 그만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 의미도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지다, 유효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것도 수능 중국어에서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你可得说话算话. 说话, 算话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说话, 말한 것을 话,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算话. 너 말한 거꼭 지켜야 돼라고 말할 때 说话算话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책임지다라는 뜻도 있다. 자, 다양한 의미가 이렇게 좀 연결지어지지 않고 잘안 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은 타오입니다. 타오도 작년에 없다 올해 추가된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눈여겨봐야겠죠.

타오는 세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사예요. 쥐어 타오 이후. 옷은 옷인데 위아래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그런 옷 있죠. 그런 옷일 때셀때 타오로 셉니다. 쥐어 타오 이후 송게니. 이옷 세트를 너에게 줄게 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여러 세트를 말하다 보니까 껴입다란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 옷을 껴입다란 뜻으로도 파생이 돼서 쓰이는데요. 因为天气很冷, 예, 날씨가 아주 추워서 他套了2件外套. 예, 외투 두 벌을 껴입었다. 이렇게 껴입다라는 동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는 선생님 또 추가해 둔 건데요. 함께 볼까요? 이 타오의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 이렇게 껴입고 위에 얹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쇼지 타오, 쇼지 핸드폰 휴대폰이죠. 휴대폰 케이스라고 말할 때 쇼지 타오, 핸드폰 위에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오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양사로 쓰이는 용법이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세요. 타종시나이터. 걔는 항상 그런 세트야. 이건 거잖아요. 그런 식이야. 어떤 수작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라오이타오 하면 항상 그렇게 하는 수법, 수작인 거니까 상투적인 수법, 낡은 수작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예문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두 다 지금 외울 수 없어요. 자꾸만 보시면서 확장시키는 시기이고 안 외워지는 건 넘어가시고 추가로 복습하실 때 계속 추가적으로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자주 수능 중국어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에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략이란 뜻이 있어요. 이 문화 문제에서 위에가 대략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략 역사가 이 정도 됐다, 대략 높이가 이 정도 된다, 뭐 이럴 때 대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 좀 볼게요. 먼저 위에는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我们约好下个月一起去旅行. 자, 우리는 다음 달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다 되겠고요. 그리고 대략 약이란 뜻이잖아요. 위에 100여 명의 학생이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다입니다. 그래서 약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약속하다. 약. 네, 다음은 좌우입니다. 삼성으로 읽어요. 좌우는 찾다라는 뜻이죠. 자, 이 단어 할때 선생님이 손수변 있어서 손으로 뒤적뒤적 하면서 찾다라는 뜻이었다라고 소개 드렸었는데요. 我找不到我的手机. 나는 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좌우에 거슬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아이입니다. 他给了我100块. 그가 나에게 100위안을 주었고, 我找了他50块钱. 내가 그한테 50위안을 거슬러 줬대요. 이렇게 거슬러 주다라는 뜻으로 좌우가 동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요. 근데 얘도 이중 목적어를 취하는 아이여서 뒤에 사람 그리고 사물, 他50块钱 이렇게 사람 사물 형태로 왔죠.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좌우의 용법까지 같이 봤고 이제는 오늘의 어법으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오늘의 어법 내용은 숫자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뭔가 중국어로 가격을 읽거나 혹은 개수를 세거나 할때 숫자를 읽어야 할 상황들이 많잖아요. 1부터 10까지 읽는 거는 발음편에 선생님이 학습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부터 10까지였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99까지 쭉셀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과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것들 표현들 오늘은 좀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나 방호수 그리고 세 자리 이상의 버스 번호,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한 자리씩 숫자를 읽어요. 예를 들어서 2026년은 2026하고 읽지 않고 2026이라고 하나씩 따로따로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요. 숫자 0에 대한 겁니다. 숫자 0은 중국어로 링이라고 읽죠. 이성입니다. 그러면 2026년은 2026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연도를 읽을 때는 하나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떼어 읽는다. 그리고 버스 번호를 읽을 때도 하나씩 읽어요. 519번 버스라고 말할 때 우야오지오루라고 읽죠. 자, 이때 숫자 1은 야오로 바꿔서 읽는데요. 숫자 1이 2, 2, 3, 4할때 2잖아요. 근데 그게 들을 때 숫자 7, 치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2, 치 이런 것들이 전화상이나 들을 때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숫자 1

야오로 읽기도 한다. 자, 다음은 세 자릿수 이상의 수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이상 읽을 때 100이잖아요. 10은 10이고 100은 바이라고 읽죠, 바이. 네,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 말과 차이가 있는 점은 100 단위가 1일 경우에 10이나 100 같은 경우엔 그냥 10 하지 않고 20 혹은 200로 읽는다는 거죠. 세 자릿수 이상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14를 읽을 때는 324 이렇게 읽고요. 314 이렇게 읽고요. 6010, 6128을 읽을 때는 6128 1000이라고 앞에 100이라고 1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6128. 자, 이번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 중에서 중간에 0이 있는 경우, 연속된 0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 숫자를 읽을 때 중간에 0이 있으면 반드시 0을 짚어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0은 중국어로 아까 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7을 읽으려면 치발링치라고 읽어요. 치발치라고 읽지 않고 0이 나오면 0이 나왔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치발링치. 자, 그리고 700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은 치엔이었고요. 치치엔 링치라고 읽는데요. 이렇게 0이 두개 나왔을 때는 링링하고 읽지 않고 한 번만 읽어요. 치치엔 링치 이렇게요. 그리고 7만을 가보겠습니다. 치완, 링치라고 읽어야겠죠. 역시 0이 몇 개든 관계없이 0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한 번만 읽는다. 이번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에서 끝에 0이 오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오면 마지막 단위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940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지오바이스라고만 해도 중간에 0이 있었다면 904라고 읽었더라면 0을 반드시 읽었겠죠. 조바이링스 하고요. 근데 0을 아예 안 읽었다는 거는 이 스만 나와도 뒤가 40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바이스시 해도 되고 조바이스 해도 괜찮다. 마찬가지로 조첸스 하면 940을 나타내는 거고요. 조첸스바이 해도 괜찮고요. 자, 예를 볼게요. 9040. 중간에 0이 있어요. 그럼 읽어줘야 된다고요. 조첸링스시 이렇게요. 자, 이 숫자 읽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찬찬히 숫자를 몇개 놓아 보시고 한번 스스로 읽어 보신 후에 이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어요. 숫자 표현 중에서 R과 량을 구별하는 건데요. 언제 숫자 2를 말할 때 우리가 2를 쓰기도 하고 2를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말에서도. 예,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R과 량을 쓰는 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2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R을 사용하는 경우는 숫자, 그냥 숫자, 혹은 번호, 서수, 연도, 이런 걸 말할 때는 R이라고 써요. 그래서 숫자 20은 R실, 제2과 하면 D-R-크, 그리고 2월도 R-위에라고 하고요. 아까 2026년 R-링-R-리오-니엔이라고 쓴다고 했죠. 이럴 때 숫자, 번호, 서수, 연도, 이런 거 말할 때다 R로 읽는다. 그럼 언제 량으로 읽느냐? 양사 앞에서는 반드시 량을 쓴다. 양사 앞에서 숫자 2는 량으로 바뀌죠. 하지만 도량형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R과 량이 모두 사용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도량형의 단위라는 것은 옛날에 쓰던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 과일 같은 거, 육류 같은 거살때한 근, 두 근이란 표현 하잖아요. 그때 근 같은 걸쓸 때는 R진 하기도 하고 량진 하기도 해요. 둘다쓸수 있어요. 도량형 단위일 때는. 예문 볼까요? 두시입니다. 자, 두 시는 RDN이 아니라 량디엔을 쓰죠. 두 번째 시간, 량디엔. 자, 그리고 책두 권입니다. 책두 권, 량번 수라고 해야 맞죠? 얼번 수 하면 안 되죠. 양사번, 권 앞에서 숫자 2는 얼이 아니라 양으로 읽어요. 종이 두장 보겠습니다. 량장지, 종이 두 장, 역시 얼장지 하지 않고 짱이 양사기 때문에 량을 쓴다. 사과 두근 볼까요? 량진 빙고 해도 되고요. 얼진 빙고 해도 되고요. 왜냐면 진이 도량형의 단위이기 때문에 얼과 량을 둘다쓸수 있었습니다. 자, 언제 얼을 쓰고 언제 량을 쓰는지. 꼭 량을 써야 되는 경우, 꼭 얼을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거는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다음 볼까요? 두 자릿수 이상일 때 1의 자리와 10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어를 쓰고 1000의 자리 이상에서는 대개 량을 쓴다입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22는 R, 10, R.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221을 읽

때는 222 해도 되고요. 222 해도 됩니다. 근데 2222를 읽을 때는 그천 단위가 넘어갈 때는 양을 많이 써요. 그래서 2222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천의 자리 이상에서는 양을 쓴다. 자, 이제는 어림수 표현을 볼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뭐뭐 가량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량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표현을 볼 건데요. 인접한 두 개의 수를 연달아서 말할 때 어림수 쓰는 표현 중에 어림수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인접한 두 개의 수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도 두세 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중국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량쌍거 두세 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뭐 삼사일이라고 말한다면 산스티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인접한 두 개의 숫자를 붙여서 어림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어림수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한 숫자, 불확정한 숫자 뒤를 넣어서 쓰는 지가 있어요. 지는 몇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도 십여일, 십몇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十几天, 십여일이라고 쓸수 있고요. 几百个, 몇백 개.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과 그 어순이 완전히 같으니까 얘는 별로 헷갈려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바꿔보면 된다. 자, 다음은 라이와 또의 용법을 살펴볼게요. 둘다 어림수로 쓰였을 때 뭐뭐 가량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뭐 정도, 뭐뭐 가량이란 뜻을 나타냈는데요. 라이 같은 경우엔 그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뒤, 약간씩 앞뒤인 거. 또는 그 앞에 숫자보다 약간 많은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40个来小时, 4시간 정도라는 뜻이고요. 50来岁, 50살 정도라는 뜻입니다. 뚜어는 앞 숫자보다 약간 많은 수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어순, 뚜어가 나왔을 때이 어순이 또 중요합니다. 문제로 나오는 것은 어림수에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수사 끝이 1부터 9일 때는 양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뚜어 명사가 나와요. 싼거또 위에 세 달여라고 표현할 때싼 숫자 나오고요. 1부터 9까지예요. 0 아니에요. 1부터 9까지 그다음 양사 또 명사 요 순서로 나오고요. 량진 또로 두근 남짓한 고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수사 끝이 0일 경우에는 주인공인 또가 먼저 등장합니다. 양사보다. 그리고 다음에 양사 명사가 나와요. 20, 10 숫자 0이잖아요. 끝에 20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多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사 명사 순으로 나온다. 20多个小时, 10多斤肉 이렇게 열근 남짓한 고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외우실 때 0을 기준으로 먼저 외우시면 좋습니다. 숫자 끝이 0일 때는 그 어림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서. 근데 나머지일 경우에는 양사 다음에 또로 조연이 돼서 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OX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她看起来 二几十岁. 자, 그녀는 看起来 보기에 20여 세 정도 돼 보인다라는 거죠. 20여 세라고 말하잖아요. 20이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二几十이 아니라 二十几岁라고 쓰셔야 맞는 어순입니다. 어림수였고요. 2번, 我们今天要学第2课. 자, 서수일 때는 량이 아니라 반드시 어를 쓴다고 했죠. 今天我们今天要学第二课. 우리는 오늘 제2과를 배웁니다. 자, 3번. 他两三天后就回来. 그는 2, 3일 후에 곧 돌아온다. 자, 곧 돌아온다. 2, 3일이죠. 两三天 두개 인접한 숫자 붙여서 어림수 만드는 거 있었고요. 4번. 每个班都有30多个学生. 모든 반에 다 30여 명의 학생이 있다. 자, 30하고 끝이 0으로 끝났어요. 그럴 땐 어림수 또가 주인공으로 먼저 나온다고요. 그래서 뒤에 또 붙이고 양사 명사 형태로 나오는 형태니까 얘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 문제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9번, 10번 문제 먼저 풀어 볼 거예요. 수능 실전 문제 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른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개가 아니라 찍어서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 ABC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十几个孩子在操场上玩. 10여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논다. 자, 10여 명이라고 해서 十几个 했죠. 괜찮죠? 맞는 문장입니다.
他这次买了30多本书. 자, 또 어림수가 나왔어요. 30하고 30하고 0 나왔으니까 0이 끝자리가 됐으니까 또 양사 먼저 나오고, 아, 어림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사 명사 나오는 거 순서 맞죠? 그리고 C 볼게요. 没想到今天来了100个来了人. 이상하네요. 자, 라이가 어림수일 때도 두어랑 똑같습니다. 이발하고 백이 나왔다면 이발 라이거런 해야지 이발거라이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C번은 틀렸습니다. C번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네요. 没想到今天来了100来个人. 해서 뒤에 0이 나왔을 때는 어림수가 먼저 나오고 양사 명사 순서로 온다. 자, 이렇게 살펴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AP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제는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눈으로 쭉 보니까 숫자 2와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2를 얼로 쓸 거냐, 량으로 쓸 거냐를 맞게 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두 가지가 어떤 용법상의 차이가 있는지 앞서 했던 개념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셔야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我想买2斤苹果. 자, 2근의 사과를 사고 싶다. 근이라는 단어, 도량형의 단위일 때는 이때는 얼도 되고 량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我想买2斤苹果 해도 되고 2斤苹果 해도 관계없습니다. 2번 볼게요. 今天我们要学第二课. 오늘 우리는 제2과를 배우려고 한다. 앞서서 나왔던 문장이랑 완전 유사한 문장이네요. 第二课 하면 안 되고 서수일 때는 第二课를 썼죠. 3번. 学校里有22台电视. 22대의 TV가 있다. 자, 22라고 말할 때22 맞고요. 我们已经点了2杯咖啡. 우리는 이미 두 잔의 커피를 시켰다. 点 주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杯咖啡, 杯라는 양사 앞에서 숫자 2는 얼이 아니라 량으로 쓰여야 맞습니다. 在2楼能看到什么风景? 2층에서는 어떤 풍경을 볼수 있습니까? 자, 2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층이 있고 두 번째 층이 있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순서가 있는 서수일 때는 얼로가 아니라 량로가 아니라 얼로를 써야 맞죠. 2층이라고 말할 때는 얼로라고 쓴다. 량이 아니라 얼로 바꿔줘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과 량의 차이까지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발음 문제로 가볼게요. 오늘 수능 실전 문제 1번 발음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에 발음이 포함된 글자는, 여기에 요 한자 나왔네요. 요거 배웠었죠. 처라고 했습니다. 처 발음. CH 발음이었고요. 즐, 츠, 쓰, 르할때 발음이에요. 차라는 뜻입니다. 이츠 발음, 처 발음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한자를 찾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한자가 어떻게 읽는 건지 알아야겠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은 자오라고 읽습니다. 자오, 위에 풀초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 풀이란 뜻입니다. 자오, 츠 발음하고 츠 발음하고 구별할 수 있니? 이걸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오하고 풀이라고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2번, 床이 나와 있어요. 床은 침대였죠. 자, 요거 한자 무슨 설명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지붕 있는 곳 밑에, 집 건물 밑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침대가 된다. 그래서 침대란 뜻으로 쓰였고, 床 이성이죠. 그래서 칠 발음하고 같은 거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菜, 요리, 채소, 반찬이란 뜻입니다. 菜, 츠, 앞에서 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얘랑 다르고요. 다음 4번은 추어죠. 추어, 틀리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틀리다, 부정확하다 할때 추어 쓸수 있고요. 츠 발음 역시 아니죠. 다음 5번은 츠인데요. 츠, 단어, 말이란 뜻입니다. 역시 츠, 앞에서 나는 발음이고요. C 발음과 CH 발음이 구별이 가능한 이를 묻는 문제였어요.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묻고 있는지도 꼭 파악하셔야겠죠. 이거 그대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보셨을 때 아마 요거는 잘 찾으셨을 텐데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답만 찾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선지인 단어들도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복습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볼까요? 밑줄 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조배열 문제 나와 있습니다. 니 쪼모 일반 쪼什么? 너 주말에 일반적으로 뭐 하니? 쪼모가 나왔는데요. 주말은 중국어로 쪼모, 일성사성으로 읽어요. 쪼모, 주말입니다. 요것도 한자도 중요한데요. 한자도 요게 쓰실 때 위에 게 길고 아래 게 짧죠. 요렇게 위에 게 짧고 위에 게 길게 쓰시면 밑에 게 길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쪼모. A번입니다. A는 介绍겠고요. 자, 한자 성조 좀 볼까요? 介绍, 소개하다입니다. 자, 지금 일성 쪼모, 介绍, 얘네 둘이 무슨 차이예요? 네, 첫 번째 게 일성과 사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 잘안 되는 발음, 일성, 사성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문제의 포인트가 돼서 나와요. 주말, 그리고 얘는 소개하다죠. 다음 B입니다. B는 DNT 엘리베이터예요. DNT 사성 일성이고요. 아마 이 단어 좀 생소하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우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번 빵주, 예, 돕다란 뜻입니다. 빵주, 돕다, 쪼모랑 성조 같네요. 일성 사성이죠. 자, D 우리 축하 기원 표현에서 생일 계속 나왔어요. 생일은 중국어로 생日라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해라는 표현, 祝你生日快乐였죠. 생日도 생일도 일성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성사성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은 C와 D가 되겠죠. 계속 설명드리지만 일성과 사성 구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성조가 포함된, 그 성조가 포함된 단어가 나왔다면 과장해서 읽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3번으로 가보죠. 다이어 문제가 나왔네요. 他已经了，不能再工作了。그는 이미 밑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你是这样说，너는 이렇게 말한대요. 真不想跟你说话，너랑 정말 얘기하기 싫어.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바로 1번 라오인데요. 라오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라오의 의미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오는 늙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늙을 노자잖아요. 늙다라는 단어가 기본 의미예요. 他看起来比他的年纪更老. 그는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오래되다, 시간이 오래되다라는 의미로도 파생이 되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라오 펑요 하면 오래된 친구예요. 굉장히 오래,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친구인 친구, 라오 펑요. 사이가 아주 좋은 친구를 말하죠. 他们像 라오 펑요一样说话. 그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늘 항상 그런 걸 말할 때로 또 쓰여요. 그래서 얘는 부사로 늘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她每天起得很晚. 그녀는 매일 늦게 일어나서 라오迟到. 항상 지각한다. 이런 부사적인 의미도 라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에는 원래 그런 거, 항상 그런 거니까 원래의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라오띠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만나던 곳에서 만나자 할 때, 짜이 라오띠방 첸, 쨘쓸수 있어요. 만나던 곳에서 만나자. 我们明天1点在老地方见吧. 우리 내일 1시에 늘 만나던 곳에서 보자. 老地方见. 이런 표현도 회화체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의미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나 야채 같은 것이 오래돼서 굳어지거나 질겨지는 것도 라오를 써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这肉太老了. 이 고기가 너무 질기다.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에 뭔가 시간이 오래된 의미를 계속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늙다, 오래된, 늘 항상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문장 속에서 감을 잡으시고 최소한의 단위로 기억하시는 거. 라오 펑요, 라오 칠다, 라오 디방, 쯔로 타이 라오러.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라오의 의미 살펴봤고, 우리 다이어 문제도 풀어봤어요. 이번에 4번으로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어병은 문제가 나왔네요. 마마, 我现在出去见朋友. 엄마, 저 지금 나가서 친구 만나러 나가요. 你不穿大衣吗? 大衣 하면 외투거든요. 너 외투 안 입어? 你这样出去会感冒的.
자, 호이 什么什么도 하면 뭐뭐 할 것이다란 뜻이에요. 너 이렇게 나가면 감기에 걸려.

거야. 现在没那么冷吧？지금은 그렇게 춥진 않잖아요. 气温比昨天高了一点儿，기온이죠? 气温 기온이 어제보다 高 높아진 거예요. 조금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네요? 会觉得 气温 更低. 会 아까 뭐뭐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라고 했죠. 기온이 더 낮게 느껴질 거야. 자, 어떤 상황이 와야 기온이 더 낮게 느껴지고 춥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밑으로 해석해 볼게요. 还是 多穿点吧. 자, 还是 什么什么 吧. 이 용법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란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옷을 더 껴입는 게 낫겠다, 더 입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但是风刮得太大.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자, 바람이 세게 불다라고 말할 때 중국 사람들은 바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도 유념해서 봐야겠죠. 风刮得太大.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기온은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아, 리엔 이디얼风也没有. 심지어 리엔 뭐뭐조차도란 뜻입니다. 조금의 바람조차도 없다. 아니고요. 我们不用穿大衣. 우리는 외투를 입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4번, 这样穿会感到热네요. 예, 热는 더운 거고요. 덥다고 느낄 수 있대요. 이렇게 입으면 덥다고 느낄 수 있어. 5번, 可是因为风沙空气很差. 그러나 风沙, 예, 황사죠. 황사 때문에 공기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될 수 있대요. 근데 그것과는 지금 기온이 낮아진 것과는 황사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나열 문제에서는 먼저 보기 봐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不知道给他什么礼物好. 그녀에게 무슨 선물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B. 以前我去朋友家的时候买了一些花 했네요. 花 꽃이죠. 이전에 내가 친구 집에 갈때 꽃을 좀 사갔대요. 자, C. 照相机很贵，要买好的得花多很多钱. 照相机 사진기고요. 사진기는 아주 비싸서 좋은 걸 사려면 그러면 돈이 많이 든대요. 예, day 해야 한다, 돈이 들다라는 뜻이죠. 써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화钱 되겠네요. 앞서서 배웠던 거죠. 자, 여기서 나온 화와 이 화는 다른 의미인 거 느껴지시죠? 다이어 의미 다른 거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선 꽃이고요. 그리고 화钱 할때 화는 소비하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죠. 我朋友搬家了. 내 친구가 이사를 갔는데요. 我明天要去他家. 나 내일 그녀 집에 가려고 해. 어떤 선물을 그녀에게 주면 좋을지 모르겠어. A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보단 漂亮, 예쁠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能让人感到很高兴. 아주 기쁘게 할 거야. 자, 보단, 而且 구조가 나왔습니다. A일 뿐만 아니라, 비하다라는 점층의 의미를 갖죠. 이전에 내가 친구 집에 갔을 때 꽃을 좀 샀어. 예쁠, 꽃이 예쁠 뿐만 아니라, 아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더라고. 漂亮是漂亮, 예쁘긴 한데, 可是, 그런데, 只能漂亮几天, 며칠밖에 예쁘지 않잖아. 그 얘기죠. 꽃은 금방 시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那照相机怎么样? 그럼 사진기는 어때? 라고 B가 새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可以用好几年, 몇 년은 사용할 수 있잖아. 아, 빨리 시드는 게 문제라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진기를 선물하자라고 새롭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진기는 비싸. 좋은 걸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라고 또 얘기 반대를 하네요. 매우 나마 또 치에 나 그렇게 많은 돈은 없어. 자, 정답은 A, B, C 그대로 순서대로 된게 정답이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6번 가볼까요?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跑步队 找新朋友 예, 달리기 팀, 러닝 크루네요. 러닝 크루가, 예, 새 친구를 찾습니다. 跑步队 환영 신朋友 참가, 새로운 친구들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喜欢跑步的人,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想锻炼身体的人都欢迎.
신체를 단련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통과 跑步, 달리기를 통해서 我们一起保持健康吧. 우리 같이 保持를 유지하다요. 건강을 유지해요. 活动 내용, 활동 내용은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고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달리기를 하고 30분 동안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은 빠短信, 문자를 보내래요. 자, 여기서 찾을 수 없는 질문 보죠. 누가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 참가할 수 있다고 했고요. 在哪儿 进行 活动? 어디에서 활동을 진행합니까? 장소는 안 나왔죠. 2번이 정답이네요. 活动 星期几 进行. 자, 활동은 무슨 요일에 진행합니까?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고요. 他们有什么活动? 어떤 활동이 있나요? 뭐, 1시간 반 동안 달리기 하고 30분 동안 토론하는 거. 요 내용 활동이 있고요. 5번. 想参加的怎么联系?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연락하나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7번 갈게요. 前天早上我看到你在这个车站等车，你去哪了？ 이틀 전 아침에 내가 네가 이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 봤어. 너 어디 갔었어? 나 바산라 등산 갔어. 每个星期六我都去爬山. 매주 토요일마다 나는 등산에 가. 这是我的爱好. 이게 내 취미야. 那么早去爬山不累吗? 그렇게 일찍 등산을 가면 피곤하지 않아? 刚开始觉得非常累. 막 시작했을 때는 되게 피곤했는데. 근데 밑에서 다른 내용이 나왔겠죠? 所以就喜欢上了爬山.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게 됐어. 너 같이 가자. 나왔네요. 그럼 등산을 좋아하게 되는 등산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면 되겠죠. 后来才知道爬山要花很多钱. 돈이 많이 드는 걸 발견했대요. 可是在山上能看到美丽的风景. 근데 산에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대요. 맞죠? 爬山后觉得饿，吃多了就容易胖. 등산을 하면 배가 고프다고 느껴져서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대요. 아니죠? 过了几个星期后，发现自己健康多了. 몇 주가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많이 건강해진 걸 발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등산의 장점에 대해서 나와야 되니까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가볼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 AB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게 나왔습니다. 니 날不舒服? 자,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었어요. 能给我点药吗? 저약좀 주실 수 있나요? 뭔가 두통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네요. 给你药, 약을 드릴게요. 不要多吃,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가 나왔어요. 그럼 뭔가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한 내용이 B에 등장하면 좋겠네요. 好的,谢谢你. 감사합니다. 我不喜欢吃药, 저는 약 먹는 걸안 좋아해요.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괜찮죠? 我现在很健康,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해요. 这几天一直头疼, 요 며칠 계속 머리가 아파요. 我没有不舒服的地方, 나는 불편한 곳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번과 4번이 정답인데요. 또 오른쪽에 가서 계속 더 다른 답 확인해 보죠. 一次吃两片药. 하루에 두개 약을 먹고요. 그리고 一天最多吃三片. 그리고 하루에 가장 많이 먹는 게세알 먹으래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이어서 나오면 좋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吃药不是好办法. 약 먹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你现在要去医院. 당신은 지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맞았을 것 같은 A가 맞은 답도 여기 오른쪽 B는 아니죠. 그래서 얘가 아닌 거 확인할 수 있고요. 这儿没有您找的那种药. 여기는 당신이 찾는 그런 약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황허로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죠. 알맞지 않은 겁니다. 황허로는 우한에 있고요. 가장 이른 황허로는 223년에 건축된 거래요. 지금의 황허로는 1985년에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황허로는 다 합쳐서 205층, 다 5층인데요. 사람들은 매 층마다 다 장江의 풍경, 장강의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很多诗人写了关于黄鹤楼的作品. 많은 시인들이 황허로에 관한 작품을 썼대요. 最有名的是崔颢写的黄鹤楼. 가장 유명한 것은 崔颢라는 사람이 쓴 황허로라는 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맞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한에 위치하고 23년, 223년에 처음 지어졌고 최하우의 황허로가 가장 유명하고 1층에서 창장강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매 층마다 다볼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황허로와 관련된 작품을 썼다도 나오죠. 자, 이렇게 전체 내용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교재 4강도 함께 학습했는데요. 내용이 좀 많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 뵐게요. 짜이찌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강이죠. 2강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역시 2강이고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텐데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제가 어떠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기출로 출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명 중간중간에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하시고 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 꼭 인지하면서 여러분 수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되게 고마웠던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제 강의로 특강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역시나 그게 출제되었다. 뭐 적중률 100%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나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 사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사교육 시장이 없죠. EBS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의 의존력이 그만큼 큰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능 그동안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올해 나올 수 있는 예측 부분까지도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2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애 발달과 발달 과업.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 학자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능에 매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는 부분 바로 헤비거스트의 생애 발달 단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 생애 발달에 관련된 연구학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마샤의 자아 정체감 유형 이것은 출제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생애 발달 과정의 어떤 특징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직업 생활과 연계시켜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배우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평생 동안 신체, 정서, 지능 등의 성장, 유지, 쇠퇴하면서 발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애 발달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에서의 그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발달이 이루어지느냐를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달 단계에는 크게 헤비거스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 과정을 거친다. 이따 표로 보도록 하죠. 자, 발달과업의 개념 볼게요. 헤비거스트가 제시한 개념이고 헤비거스트의 발달과업과 발달 단계별 어떤 특징과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성직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학자들도 있지만 중심은 이거다라는 거. 자, 발달 과정에서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을 우리가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인간이 한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하면 다음 단계의 어떤 과업으로 원만하게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제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단계별로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단계별로 과업을 잘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딸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생의 각 시기에서 획득해야 될 어떤 행동의 형태이고 질서와 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각 발달 단계에는 결정적인 어떤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발달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해야 될 과업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제 수행돼야만이 그걸 수행해 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발달 단계별로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요 내용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에서 어느 게더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어느 거 될지 몰라. 핵심은 이거야. 자, 심지어, 뒤에 나오는 여러 학자들이 있어. 뭐, 네빈스도 나오고, 슈퍼도 나오고, 나와. 그러면 그게 제시문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 나오더라도 정답지, 즉, 선택 답안지라든가 정답지, 답지 부분에 대해서는 헤비거스트에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찾는 걸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 오늘의 학습의 거의 80%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말 중요. 저는 별 다섯 개 넣어요. 별이 다섯 개. 응? 별이 다섯 개. 굉장히 좋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다. 이때까지 단한 번도 모의평가, 그다음 본수능,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라는 거 먼저 강조드립니다. 자, 영아기는 0세에서 2세부터 이제 영아기라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2세까지를 의미한데, 아, 꼭이 나이까지도 완벽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발달 단계에 있어서 나이는 대략적인 이게 좀 오래전에 이제 제시된 이론이잖아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꼭저 나이대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징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 영아기 때는 이제 특징으로 보면 대뇌가 발달하고 감각 기관, 근육. 그러니까 태어나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달하는 거죠. 실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태어났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하게 되면 애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만큼 이러한 감각 기관이라든가 그다음 근육, 인지, 언어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들이 보면은 이제 자녀한테 빵빵 웃으면서 막할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의사소통수단이 되는 언어 습득이라든가 기본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과업은 뭐냐? 젖대기, 걷기, 말하기. 돌봐주는 사람과의 어떤 신뢰와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영아기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어나고, 뭐, 육아휴직 쓰고, 엄마가 이제 자녀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유아기. 근육이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되고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인지적 성장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게 되죠. 2세에서 6세 보통 통상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유아원 뭐 이때까지인 거죠. 어린이집 뭐 이런. 기본 생활 습관 및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또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유아기 때. 자, 아동기. 아동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생, 요때겠죠. 6세에서 12세니까. 그쵸? 신체 및 운동 기능이 발달하고 지적 흥미의 어떤 다양성, 그 다음 또래 집단 형성과 관계 유지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굉장히 이 시기에는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학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친구랑 많이 노는 애들이 오히려 성장했을 때 지적 수준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뭐 12시까지 학원 가고 있고, 엄청나게 뭐 의대 준비한다부터 뭐 보내고 있고, 이건 별로 안 좋은 현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부모의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지나치게 발휘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절한 성 역할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덕성의 기초라든가 학습 습관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제 아동기 때 보게 되면은 스스로 학습하거나 그다음에 꾸준히 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만이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도 학습 어떤 습관이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거라는 거죠.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가장 직업과 연계시켜서 가장 중요한 시기 하면은 바로 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소년기는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인지 발달, 가치관이 형성하게 되고 자아 이성에 대한 태도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자아 정체감 형성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 정체감 형성. 그래서 애우세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 이렇게 애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자주 또 표현되는 거, 제시문 중에 나오는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많이 발달하게 되고, 특히 이제 진로 탐색 및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단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발달 과업으로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소년기다라는 거. 여러분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세부터 40세 정도 이때인데, 결혼, 가정생활, 직업생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직업인, 배우자,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성년기다. 그래서 성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수용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와의 어떤 배우자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들, 그다음에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게 이제 발달 과업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년기 때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학습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물론 이제 특성화고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중년기가 되게 되면 40세 이상 이제 65세, 요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중년기라고 하는데, 신체적 노화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그다음에 성격이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변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중년의 어떤 생리적 변화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이 중년의 생리적 변화, 이때를 총칭해서 갱년기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직업 안정, 직업 전환도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 및 직업 생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생 철학에 대한 어떤 확립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중년기 어떤 위기, 특히 이제 갱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건강 약화에 대한 대비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한다? 선생님은 마라톤 한다라는 거. 매일 아침 10km 뛰어요. 평일에는 이제 방학 때는 매일 아침 10km.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매일 아침 7km.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뛰고 출근해요. 예. 그래서 심신 단련하는 거. 저도 오래 살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갱년기. 갱년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갱년기 오면은, 갱년기 한 명과 사춘기 10명. 누가 싸우면 이긴다? 갱년기 한 명이 사춘기 10명과 이길 정도로, 굉장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갱년기가 왔는지 아닌지 여러분 잘 파악하고, 아, 우리 부모님이 갱년기가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특히 엄마한테. 엄마들이 이제 우울하고 나는 평생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막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엄마, 내가 있잖아.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든든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옆에서, 엄마 옆에서 그런 좋은 말들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갱년기 온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년기. 노년기가 오게 되면 체력이 저하되고 의존성이 증가돼요. 감각기능, 운동기능이 당연히 저하되고 사회 어떤 활동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노년기에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은퇴에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든가 또 본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게 되면 역할 변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막 융통성 있게 안 해. 그러니까, 아, 뭐 할아버지가 뭐 고집이 세서 막 이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역할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생명이 이제 우리가 연장이 되다 이러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마라톤을 하는데, 제 옆에서 한 75세, 80세, 된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옆에서 나 옆에서 뛰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 뛰고 나서 마침 또 이제 다 뛰고 나서 막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아, 곧 조만간 80이에요. 이런 거 저를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니까 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노년기에 대해서 건강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 에릭슨 같은 경우는, 에릭슨 하면은 이제 정체감 발달을 연구한 사람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아정체감,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에릭슨에 의해서 더 확대되고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학자가 바로 에릭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발달 과업대 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정도까지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해당하겠죠. 요까지가. 그죠? 뭐하고 비교했을 때 헤비거스트.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 중심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서 헤비거스트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비거스트가 중심이다. 다른 학자 여기 봤을 때, 아, 여기 시기는 헤비거스트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습관화 들릴 필요가 있다. 중심이 헤비거스트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 시기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아동기, 여기가 영유아기고, 요 6세에서 12세, 요때가 이제 아동기인 것 같아. 그죠? 아동기. 요 12세에서 20세가 청소년기고, 그 다음에 요때가 성년기지. 요때가 중년기고, 헤비거스트의 이론에 따르면 요때가 이제 노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알면 도움되는 게이 청소년기인 이 요시기, 요시기의 자아정체감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형성이 안될 경우에 어떤 역할 혼미에 대한 위기가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때, 성년기에는 친밀감, 친밀감이란 단어, 요거.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러지 못할 때 어떤 고립감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어떤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잘 봐놔두세요. 요두 개는. 자, 제시문에, 이 제시문에 뭐 자아정책과 관련된 막 얘기 나와. 혹은, 뭐, 학자 뭐 에릭슨이 주장한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막 제시문이 제시가 돼.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때는 뭘로 찾아야 돼? 헤비거스트의 청소년기와 관련된 답을 찾는 거야. 그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게 뭐의 기준에서 헤비거스트에서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이 더 도움된다라는 거. 에릭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에릭슨의 학자 이거에 대해서 다 이건 내진 않아. 근데 제시문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헤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과 관련돼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레빈슨.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인생 주기를 계절에 비유했어요. 계절에 비유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비유했다. 그래서 레빈슨 잘안 나타나니까 그냥 뭐 이런 거다라는 거 알고. 긴즈버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유사한 발달 과정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진로 선택을 일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 자, 뭐이 학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학자들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기존에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좀 봐놨더라. 특히 요 표, 요 표에 대해서 정체감, 성취, 유해, 그 다음에 유실, 혼미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이 중요해. 요 내용이 중요하다. 여기서 자, 자아정체감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구성 요소로 마샤는 위기와 전념의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차원의 조합에 의해서 자아정체감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기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관으로서

대안들을 탐색하는 어떤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념,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이 계획, 가치, 신념 등의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먼저 정체감 성취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방면에서 탐색을 하고 그다음 그 후에 그 역할에 관여하면서 몰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로를 위해서 진로 뭐 탐색도 하고 뭐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예를 들면 진로 검사 결과 혹은 뭐어쭉 보니까 나는 이제 간호사가 되는 게 나의 어떤 꿈이고 그쪽 진로하고 맞아.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거나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던가 혹은 간호사 관련된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정체감 성취라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거지. 가장 이상적인 거지. 정체감 성취는. 그렇죠? 그다음 정체감 유실은 뭐냐? 스스로 하기보다는 누구나 요거 밑줄 쳐요. 부모나 동력의 조력을 통해서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아. 아, 알았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정체감 유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정체감 유해야. 자신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가치라든가 역할, 흥미, 직업 등에 대해서 뭐 탐색만 하고 있어. 근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 뭐 검사해보고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 요 결정하지 못한 단계야. 결정하지 못한 단계. 이게 정체감 유예. 유예라는 건 잠시 미루는 그런 의미잖아. 그래서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지 뭐 정체감 혼미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검토해보거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지도 않아. 상태. 이거야. 그래서 뚜렷하게 어떤 직업관이냐 이념 자체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체감 혼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 내용을 제시문으로 주고 이 단계에서의 어떤 이게 정체감 성취인지 어떤 건지를 찾는 그런 형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내용 결합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거든. 제시문 속에서 나는 뭐 진로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나의 꿈을 찾았고 그 꿈을 향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몰입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제시문이 주어졌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답지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답지로서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정체감 성취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지가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과 결합해 가지고 그중에서 답지로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기출문제를 본 학생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아직 못 봤다면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바로 이게 내용 결합형 형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얘기해 줄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중요하다 이거. 출제 가능성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슈퍼. 자, 슈퍼의 생애 발달 하게 되면은 요거는 슈퍼는 이제 내용이 좀 비슷한 감이 모아 비슷한 헤비거스트 내용과 좀 비슷해. 단계별로 보게 되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태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기 하면 또 아마 책에는 더 구분되어 있을 거야.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이거 사실 0세부터 14세까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정도까지 를 우리가 성장기라고 슈퍼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직업적 자아 이미지 발달이라든가 필요한 직업 기초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이제 뭐 부모님의 보살핌, 가정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과 자신이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개념을 이제 발달해 나가는 것들. 이때 발달 과업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개념과 관련된 그리고 흥미 그다음에 어떤 능력, 태도, 욕구 등을 발달시키는 어떤 이 시기가 중요하다. 라는 거. 두 번째 탐색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충 봐도 이제 뭐 청소년기 정도, 청소년기에서 성년기 초기 요때를 우리가 탐색기라고 할수 있죠. 이걸 또 구분해 가지고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도 또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발달 과업으로 본다면은 학교생활,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등 통해서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업을 탐색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탐색기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헤비거스트하고 비교하잖아.
근데 헤비거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뭐 제시문 속에서 쭉 나오다가 슈퍼는 이 시기를 탐색기라고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문이 쫙 문장이 나왔어. 아, 청소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황립기. 황립기로 한다면 우리 그 헤비거스트로 본다면 성년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발달 과업으로 보면은 직업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과 자아 개념을 실행하고 적합한 일을 발견하려고 하고 일단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어떤 발달 과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세계에서 안정, 만족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 지위를 획득하는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다음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경력 개발이라든가 이걸 하는 시기가 바로 황립기. 더 나아가서 이제 헤비거스트로 비교한다면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유지기. 유지기는 헤비거스트에 뭐에 해당한다? 중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직업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안정된 정서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년기 때의 어떤 소득 수준도 소득도 가장 많은 시기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부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높은 직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잖아요. 그게 그때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 과업으로서는 직업적 역할, 일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우리가 중년기가 되면은 이제 젊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들을 내가 하는 그 과업의 수준을 갖다가 유지해서 회사에서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정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향상하는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세태기 하게 되면은 헤비거스트로 본다면은 우리가 노년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직업 생활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달 과업으로 보면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이제 아는 선배님들 정년해서 교직 생활 정년하고 난 다음에 아, 스스로 나 예전에 정말 애들 열심히 가르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정년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이가 내가 지금 현재 19살이다. 여러분도 60이 언젠가 오겠죠. 그쵸? 저도 올 테고, 그 이상이 될 테고, 80이 올 테고, 혹시 알아요? 저는 열심히 마라톤 했기 때문에 100세까지 갈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건강한 삶과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헤비거스트랑 슈퍼랑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헤비거스트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요때를 이제 슈퍼에서 성장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장기는 이제 0세에서부터 14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청소년기는 12세에서 이제 20세, 탐색기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슈퍼에서 24세 정도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를 슈퍼에서는 황립기. 나이로 본다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림잡아. 대략 이 정도 시기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중년기는 유지기, 노년기는 쇠퇴기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비교했고 앞에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에릭슨하고도 비교했었죠. 그중에서도 에릭슨도 역시 청소년기하고 성년기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그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업 생활과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아동기는 직업 생활과 연계해서 봤을 때좀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동기 때 직업 생활하면 좀 그렇잖아. 진로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업 생활과 하고 연계해서 볼 때는 바로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성장 속도가 급격해지는 어떤 성장의 급등기라고도 할수 있고 성호르몬 분비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2차 성징. 신체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인지적 변화로 본다면 추상적 사고와 가설을 통해서 합당한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예요. 정서적으로 본다면 급격한 정서 변화를 보이며 자아 탐색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요 시기다 보니까 아, 정말 힘들죠. 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죠. 자아정착 감형상의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때가.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릭슨이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해.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년기하고 중년기 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 공부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저도 성장을 한 거죠. 그때 무엇인가에 어떤 뇌를 스치면서 나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무엇인가.

또 효능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이 분명 성공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성공할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부모로부터 정서적 어떤 독립이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열심히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PC방도 그러고 있죠. 자, 2차 성징기가 나타난 시기고,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 형성,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 요로 단어. 저는 이 내용보다 요 단어, 2차 성징, 자아정체감, 정서적 독립, 요게 제시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 잘 받아두세요. 이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생활로 보게 되면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및 경험 쌓기라든가 학업 성취감이라든가 유능감을 확장하는 어떤 직업생활에서의 연계해서 본다면은 이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청소년기에 선생님이 이제 출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음 제시문에 나타난 을 통해 그 시기에 직업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제시문에는 뭐야? 이러한 단어들을 조합한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 딱 보니까 이거 청소년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직업생활은 뭐야? 이 내용이 정답지로서 구성이 되겠지. 그치?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겠죠? 그렇게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출제를 이해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 수능 준비할 때, 문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학습하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년기. 성년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신체적 변화. 성년 초기가 되니까 모든 신체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인지적으로 본다면은, 개인차는 크기 때문에, 뭐 합의된 명확한 이론보다는 여러 학자의 이론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성년기 이후에는 학업적, 요게 중요한 거야. 학업적 지능보다, 뭐보다? 학업적 지능보다는 실용적, 그 직업과 연계된, 내가 직무와 연계된, 이런 것들. 창의적 지능의 어떤 중요성이 커진다. 요거, 실용적 지능. 요게, 중요성이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자아 정체감이 좀 안정되는 그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지, 우리가,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가 22살까지도 갈수 있어. 남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 간다니까. 그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아유, 우리 아들 정신 차렸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시기적인 건 있지만, 어쨌든 간 성년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된다라는 거.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이 확립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만의 직업 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꽃피운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 뭐 배우자 선택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 출산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으로서 직업이로서 전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 직업 생활로서 본다면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원만한 대인관계 및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어떤 직업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년기, 중년기. 중년기 하면은 뭐다? 갱년기. 그냥 중년기 니코르, 갱년기.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중년기는 갱년기 이렇게 외워놔두면 좋겠다라는 거. 가끔 제시문에 갱년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인지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기억 회생 능력이 전보다 어떻게 좀 감소하겠지. 당연히 30대 이때보다는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민첩성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서적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직전 시기보다 남성은 더욱 정서적이야. 그러니까 되게 남성적이었던 사람들도 중년기가 오게 되면은 좀 여성스러운 경향이 있어.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빠가 우네? 아빠가 울고 있네? 이러면 이제 우리 아빠가 중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정서적으로 되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그 딸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라디오 사연을 듣다가 내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아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딸이 아빠 울어? 이래더라고요. 아빠, 어우, 아빠, 갱년기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딸이 놀리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여성스러워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안정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하는데 되게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시기가 바로 어떤 중

중년기다라는 거.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도 하고요. 노화의 진유가 나타나면서 갱년기가 오는 시기다라는 거. 직업 생활로서 보면은 안정적인 직업 생활과 경제적인 안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 생활의 어떤 경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돼요. 직업 생활에서는. 그다음 노후 준비, 더불어 노후에 할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 하게 되면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보면 모든 신체 감각이 쇠퇴해지고 직장 생활을 은퇴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수입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때 소비가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생산 인구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과 나라 성장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과제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도 가입되고 뭐 적금도 뭐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건강 유지에 대한 점검, 그다음 노년에 대한 어떤 일자리 준비, 직업 생활에서의 경력 활용해서 어떤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노년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살펴봤고, 그럼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1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의 발달 과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생애 발달 단계는 당연히 헤비거스트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임상 심리학자인 레빈스는 이 시기를 인생의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생물학적 능력이 다소 감소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커지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며 삶의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요 재평가. 삶에 대한 어떤 재평가. 요 부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정에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직장에서의 과업 수행 방식을 재조명하기도 한다.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도 존재하는 시기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냐? 바로 중년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드라마나 노래에서 보면은 이 가을이라는 표현 쓸때 중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를 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밑줄 쳤어요. 자, 중년기에 대한 거라는 거. 그럼 중년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노화에 적응, 은퇴 후에 대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이거는 어디? 노년기에 당하겠죠? 노년기.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2번, 자아 정체감 형성하면 뭐야?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행복한 직장 시작이래. 직장 시작을 위한 근로자 지원. 이거는 어디야? 성년기네. 그쵸? 자, 4번. 직장 내 팀장 경력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요게 바로 뭐야? 중년기에 해당하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요거는 성년기에 해당하겠죠. 성년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생애 발달 단계별 특징 및 발달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헤비거스트 이론에 근거했고, 자, 학생 A 보니까 저는 두달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취업을 바로 해야 할지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학생 B예요. 저는 특성화고 졸업 후 공공회사에 취업해서 4년간 특성화고 졸업한 다음에 4년간 근무하며 일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했어요. 자, 기억. 학생 A가 속한 시기. 얘는 이제 청소년기지. 아직 졸업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학생 B는 뭐야? 성년기잖아. 그죠? 자, 청소년기 시기의 발달 과업으로는 자아 정체감 형성하기가 있다. 오케이. 청소년기 하면은 자아 정체감. 그쵸? 기억. 맞고. 니은. 학생 B가 속한 시기의 발달 과업은 역할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요건 어디야? 노년기지, 노년기. 노년기에 대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 학생 A와 B에 속한 시기의 공통적인 발달 특징으로 노화 현상이 나타나. 이건 뭐야? 노화 현상이니까 이것도 역시 바로 뭐 노년기에 해당하지.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가볼게요. 3번 가보도록 하죠. 3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생애 발달 시기의 직업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갑자기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면 스스로 늘어난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 알아버렸어. 취업한 사회초년생 했으니까 얘는 성년기라는 것을 벌써 우리는 첫 문장에서 알수 있다는 거죠. 이 시기는 취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삶의 이벤트에 대비해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재무자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했어요. 먼저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예적금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1억 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령별 저축액이 20대는 6,500만 원, 30대는 6만 5천 원, 30대는 11만 9천 원, 10년이 지나면 월 24만 원, 20년이 지나면 월 64만 원 증가한다. 여하튼 여기 나타난 시기는 뭐다? 성년기라는 거 우리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취업하게 되면 우리가 통장부터 개설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월급에서 몇 퍼센트는 적금에 가입하거나 각종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입하면서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기억, 학업 성취감과 유능감을 확장한다. 학업 성취감과 유능감을 확장하는 시기는 언제야? 청소년기지. 학업적 어떤 성취감의 유능감보다는 실용적인 어떤 지능을 개발하고 뭐 실용적인 지능이 요구가 되고 그런 실용적인 어떤 실무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게 이제 성년기죠. 니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 요게 바로 뭐야?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직장 생활의 경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경력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는 요거는 중년기지, 중년기. 그치? 중년기다라는 거. 니을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진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성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일기의 글쓴이가 속한 생애 발달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요즘 매일 거울을 보게 된다. 키도 갑자기 크고 2차 성징이 시작된 뒤에 체형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기능 경기 대회 준비로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빵을 만질 때는 즐겁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제빵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슬프고 외롭다. 잠시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란다. 우정이란 무엇일까? 했어요. 2차 성징하게 되면 뭐야? 어떤 시기? 청소년기. 자,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 찾으면 되겠죠. 기억,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시작한다. 오케이. 그쵸? 니은,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바로 영아기예요, 영아기. 헤비거스트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영아기예요. 니을, 사회 참여의 감소로 사고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한다. 이건 노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노년기. 노년기. 그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앞에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애워놨으면 제시문을 다안 읽어도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본 수능에서 보면 굉장히 시간에 대해 촉박감을

0: 아이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게 이런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생애 발달 단계와 진로 탐색 보고서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생애 발달과 진로 탐색 보고서, 자, 신체적 특징 봤더니 갱년기 나왔어. 바로 갱년기 하면 뭐야? 중년기라고 애호라 그랬잖아. 그래, 얘는 중년기야. 중년기에 대한 뭐? 발달 과업에는 어떤 것이 있니? 이거잖아. 인지적 특징 보게 되면 특징을 보게 되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실용적 지능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 더욱 정서적 표현, 이거. 여성 활동 지향, 이거 정서적 표현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뭐야? 중년기의 특징이지. 그치? 자, 그래서 발달 과업, 중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차지게 되게 되면, 기억. 적절한 성 역할을 익힌다? 적절한 성 역할을 익히는 건 어디야? 아동기잖아, 아동기. 아동기. 인생 철학을 확립하도록 한다. 맞지, 이건. 이건 중년기 때 인생 철학을 확립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건강 악화에 대비해 심신을 단련한다. 이것도 맞아. 그치? 맞아. 이것도 중년기의 어떤 발달 과업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네. 자, 니을 보니까 배우자 사별 및 본인의 죽음을 준비한다. 이거 어디야? 노년기잖아. 노년기. 그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키워드 딱 하나만 알아도 이거는 뭐볼 필요도 없이 아 중년기의 발달 과업의 내용 찾으면 되는구나.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아까 지금 2강에서 앞에서 이론에서 살폈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런 키워드들은 되게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은 시험 볼때 굉장히 도움된다. 자, 그럼 2강에서 수능에서 그동안 자주 출제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부분이 어디냐? 첫 번째, 뭐 뭐니 뭐니 해도 헤비거스트의 세계 발달 단계에 관한 내용들이다. 특징과 발달 과업 반드시 여러분이 표를 싸그리 외워야 돼요. 표를 싸그리 외워라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시문으로서 낼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에릭슨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학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시문으로 내고 답은 어떻게 찾아라? 헤비거스트의 어떤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과 연계된 답을 찾는 형태. 그런 형태의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세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이면서 사람의 유전병의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문제풀이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놓고 유전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점 테스트 7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이제 8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가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럼 다인자 유전일 텐데, 그래서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일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림 유전자 라지 스몰이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뭐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단일 인자 유전이겠죠. 그런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아,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유전자형 세 가지가 다 다른 표현형으로 발현이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P와 여자 Q는 나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남자 P의 체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P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그림인데, 남자임에도 두 개 한 쌍씩 다 염색체가 모양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상염색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는 거죠. Q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자 Q. 근데 사실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염색체 있는 거니까. 근데 나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어요. 지금 나에 대해서 결정하는 유전자는 요 A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요 밑에 있는 E라는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이 Q라는 여자도 A와 E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 한 쌍이 있을 거고, B와 D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염색체가 한 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자리에 오는 유전자형이 얘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도 다 다른 상황이니까. 그럼 라지 스몰이 빼고 라지 E, 라지 E거나 스몰이 스몰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단서인데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Q에서 생식세포가 형성이 된대요. 요 여자 Q에서. 그러면 이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가와 나에 대한 대림 유전자 구성은 한 가지이다. 그럼 지금 모든 것에 어떻게 뽑아서 조합을 하더라도 한 가지의 동일한 유전자형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야?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네 가지 조합을 할 건데, 근데 어찌됐든 유전자 구성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모든 유전자형에 대해서 동형접합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게 뽑히느냐 이게 뽑히느냐가 다른 구성이 돼요. 절대 한 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라면 그러면 한 가지의 조합만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PQ 사이에서 동그라미 A라는 자손이 태어날 때 이 동그라미 A가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라지 라지인 사람과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 앞에 요 A, B, D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대문자가 두 개, 대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나에 대해서는 라지 E, 라지 E, 유전자형까지 같아야 표현형이 같죠. 그러면 지금 이 P와 Q 사이에서 라지 E, 라지 E의 유전자형이 태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Q가 스몰이 스몰이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E, 라지 E로 동형접합이네 라는 것을 일단 출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대문자 두 개의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인 것을 한번 맞춰봅시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라지 E, 라지 E가 태어나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아빠인 P로부터도

라지 받으면 안 되죠. 라지이 요고, 라지이랑 라지에 있는 요 가닥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야 라지이 라지이라는 그런 유전자형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요거 받을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그 가닥 받았더니 거기에 이미 대문자가 하나 들어왔어. 최종적으로 대문자 두 개를 맞춰야 되는 대문자 하나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라지 2를 받으면서. 그러면 B와 D가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라지 B, 라지 D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생세포에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A, B, D에 대해서 이미 대문자 세 개로 넘쳐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합, Q거랑 합쳐서 대문자 두 개를 만들려면 일단 라지 B, 라지 D 있는 요 염색체 받은 건 아니겠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Small B, Small D는 요거 받아서 P로부터는 대문자 한 개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합 대문자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두 가닥의 염색체 중에 소문자로만 구성된 요 가닥을 받아야만 가능해. 그럼 둘 중에 일단 소문자 받아야 되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그것도 2분의 1이에요. 자, 봅시다. 이미 4분의 1이 꽉 찼어. 4분의 1이 만족이 됐죠.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 요런 표현형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T 쪽에서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Q에서는 어떻게 뽑더라도 상관없이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뽑혀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상황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나머지 요세쌍 있잖아요. ABD. 여기 중에 한 쌍은 대문자 대문자. 대대 조합으로 동양 접합이고 나머지 두 쌍은 소소 조합으로 동양 접합. 근데 그 대문자가 A인지 B인지 D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라지 A로 대문자 대문자 가지고 있다. 그리고 BD에 대해서는 소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뽑든 대문자는 생식세포에 한 개밖에 안 담기겠죠? 그죠? 그리고 라지 E는 무조건 가지게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대문자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동양접합이면 생식세포에는 한 개까지밖에 안 담길 거고, 그러면 P의 생식세포랑 합쳐져서 최종 두 개를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보고 끝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문제 조건 하나 더 줬어요. 여기에서 태어난 자손이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에 라지 E, 스몰 E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대문자 한 개면서, 배 1이면서, 라지 E, 스몰 E일 확률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일단 라지 E, 스몰 E를 만들려면, 요 P로부터는 스몰 E 있는 요 가닥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일단 그게 2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대문자 하나가 오는 건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Q로부터 하나 와. 그러면 P로부터는 대문자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총합 대문자 하나를 만들려면 얘한테서 오는 게 끝이어야 돼. 그러면 B와 D에 대해서도 소문자로만 구성된 요 가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2분의 1. 결국에는 이것도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단순한데 처음 풀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헤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단서를 하나씩 정립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또 소중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지금 요게 유일하게 연계애간 붙은 문제예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 연계로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근데 얘는 사실 이제 수능 정도의 난도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 정도 난도랑 비슷한 이 정도 난도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연계가 된다, 그러면 6월 모평이나 아니면 최대 9월 모평 정도. 만약에 수능까지 가겠다, 그럼 요거를 좀더 어렵게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형태 같은 것들이 그렇게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수능까지는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가 나는 독립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안 알려줬고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입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10명이나 되는 요 구성원들의 가나 발현 여부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는 사람은 가가 발현된 사람, 그 다음에 덮죠? 그 다음에 이제 와플 모양인 사람은 나가 발현된 사람,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보자마자 일단 갑툭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2번, 3번, 4번에서는 갑툭튀가 나올 수가 없는 설계. 그런데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나올 수 없게 서로 다른 표현형으로 부모를 해놨지만 가에 대해서는 둘다 정상이죠. 근데 그 밑에서 가가 발현됐어요.

발현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갑툭튀. 그러면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고 발현되지 않는 게 우성이겠네요. 근데 아직 이제 가가 발현된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봐서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가계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힌트를 주고 있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분수형 단서가 나왔는데요. 이런 분수형 단서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내면 됩니다. 조합을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어렵지 않게 마련된 그 분수형 단서예요. 요 정도면. 네, 해석을 해볼게요. 7, 8, 9, 10, 4명 있습니다. 이 4명의 채세 포함계당 small a의 총합 분의 large a의 총합. 이렇게 해보면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뭐 2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2일 수도 있고, 8분의 4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약분해서 저 2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숫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어렵지 않은 문제냐면, large a, small a라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유전자 개수 총합이라고 볼수 있죠. 그냥 이 분모 분자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이 4명이 가지고 있는 총 a라는 유전자의 개수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람이 4명인데 총합이 3일 수가 없죠. 사람이 4명인데 총합이 12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4명이면 최대 각 사람이 2개씩 가져도 다 가져도 8개까지밖에 못 갖는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면 4개 2개구나. 4개 2개. 그러면 스몰 A는 총 4개라는 거고 라지 A는 총 2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4명인데 이 유전자의 총합이 6이에요.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상염색체 있으면 8개여야 되고 6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X염색체이 된 경우. X염색체에 있으면 여자는 2개 갖고 총합 4, 남자는 1개씩만 가져서 2가 더해지면 6개로 가능하죠. 그렇게 되는 상태다. 그럼 우리가 가가 발현되지 않는 게 열성 형질인 거를 이제 갑툭튀를 통해서 찾았으니까 7번 같은 경우에 유전자랑 한번 올려보세요. 7번은 가가 발현된 여자입니다.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8번은 가가 발현된 남자니까 라지 a,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라지 a를 1개 갖고 있는 여자. 그 다음에 10번은 가가 발현된 남자니까 스몰 a, y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a는 2개 나오고 스몰 a는 총합 4개여야 되니까 9번에 남은 한 자리가 스몰 a여야 이 개수를 채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한번 볼게요. 1번은 가가 발현된 스몰 a, y. 2번은 라지 a 있어야 되는데 7번에게 하나 줄수 있는 라지 a, 스몰 a여야 될 거고 3번은 스몰 a, y. 4번은 라지 A 하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Y.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A 하나 있는데 10번에게 스몰 A 하나 줄수 있는 이형접합. 이렇게 유전자형이 됐다. 그리고 지금 B에 대해서는 요 밑에는 요 표를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표가 하나 더 나왔는데, 동그라미 A, B, C 세 사람과 4번 총네 사람에서 스몰 A와 라지 B의 개수를 여기 그 표에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A, B, C가 각각 1, 3, 5 중에 한 명이 저기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개수를 숫자로 안 주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줬는데 이 기역 니은 디귿에는 0, 1, 2가 각각 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고요. 사람 1, 3, 5 중에 한 명씩이 A, B, C에 매치가 될 예정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스몰 A의 개수 한번 볼게요. 1번은 스몰 A가 몇 개냐면 스몰 A Y니까 1개. 3번은 스몰 A Y라서 역시나 1개. 5번은 라지 A Y라서 스몰 A가 없죠. 그럼 110의 숫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 기역, 니은, 기역. 그럼 니은이 0이고 기역이 1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0개를 갖는 동그라미 B가 5번인 사람으로 확정입니다. 그럼 이 5번인 사람은 라지 B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스몰 B로만 가져야 돼요. 스몰 B로만.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일단 이게 가가 X염색체에 있는 거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요 단서를 통해서. 가가 X염색체인데,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단서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돼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상염색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5번에 유전자형을 올릴 때 라지 B가 없다면 스몰 B가 두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올려줘도 된다. 독립돼 있다고 단서를 줬으니까요. 스몰 B, 스몰 B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랑 표현형이 같은 사람을 찾아봅시다. 1, 3, 5 중에. 3번은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달라요. 근데 1번은 표현형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1번도 스몰 B, 스몰 B 가진 열성 형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요 라지비를 0개 가진 동그라미 A가 1번이어야 할 거고.

동그라미 C가 3번이 되게 돼요. 근데 3번은 남은 한 자리의 숫자, 요거 2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라지 B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이 라지 B, 라지 B. 이렇게 유전자형이 되겠다. 그러면 나가 발현 안된 사람들은 다 스몰 B, 스몰 B고요. 또 누가 있을까? 7번.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된 사람들은 라지 B가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 7번이 태어날 수 있는 스몰 B, 2번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3, 4번 밑에서 태어나는 8번, 9번 무조건 라지 B, 스몰 B. 예. 2형 접합이어야만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8번 거는 합쳐서 이쪽에다가 A랑 B를 모아서 써주고, 그 다음에 5번 스몰 B, 스몰 B고 6번이 라지 B 하나 있을 텐데, 10번도 라지 B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5번으로부터 스몰 B 하나 받을 수 있는 조합이어야 될 겁니다. 10번이. 6번의 남은 한 자리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자, 근데 4번의 마지막 한 자리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표에서 4번은 스몰 A를 한개 갖는다라고 그냥 표에서 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한 자리는 스몰 A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나의 유전자는 상염 색체에 있다. 그럼 나의 유전자는 어때요? X, 가가 XM 색체에 있으니까 나의 유전자는 상염 색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7번과 8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는 스몰 b를 갖는다. 7번과 8번 사이에서 태어나면 7번이 스몰 b 동형 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b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9번과 10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C. C가 지금 3번이란 말이에요. 3번과 같을 확률. 그러면 C는, 그러니까 3번은 가에 대해서는 스몰 a가 발현됐고, 열성 형질.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라지 B가 발현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을 확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구해가지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9번과 10번 사이니까 이둘 사이에서 스몰 a만 받을 확률은 9번이 스몰 a 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이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라지 B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질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률은 8분의 3.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 지금 이 문항에서 뭐 굳이 우열 관계가 뭐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이형 접합인 사람들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안 올렸어도 문제는 다 풀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답은 5번. 그래서 이것저것 이런 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할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오히려 조금 쉬운 문항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연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 나, 그리고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세 가지 형질이 무려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H, 스몰 H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라지 T,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ABO식 혈액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A는 B랑 공동 우성이고, 그다음에 O에 대해서는 열성인 그런 형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서가 첫 번째 줄에 있었냐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독립돼 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랑 같은 염색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형질 중에 하나예요. 정록생명이 X염색체 유전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요 유전자랑 같은 상염색체에 연관된 게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굉장히 좀 쉽게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 표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성별과 가나의 표현 여부, ABO식 혈액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딱 하나예요. 이렇게 갑툭튀를 찾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에서는 어머니가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두 칸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겠거니 하고 풀면 실수가 생긴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맞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풀이를 하면 안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거는 마지막 칸에, 어머니는 여자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발현 여부랑 좀더 밑에 쓸까요? 어머니 여자. 그 다음에 OX 중에 이제 쓸 거고, 이 혈액형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혈액형 먼저, 이 표에서 먼저 알아볼게요. 아버지가 A형인데, 그 밑에 자손에서 A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와요. 그럼 엄마가 뭐 해야 돼? 엄마가 B도 줄수 있고 O도 줄수 있는 B5의 B형이어야만 되겠죠. 아빠가 A5여야 되겠고, 그래서 A, B형도 나오고 O, O해서 O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B형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엄마로부터 B 받고 아빠로부터 O 받으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혈액형은 엄마 거를 알아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표는 저 H에 대한 DNA 상대량입니다. 그래서 H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잖아요. 근데 라지 H랑 스몰 H, 요렇게 라지 H, 스몰 H를 다 줬다? 이런 일은 수능에선 있을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억이라는 사람은 스몰 H만 하나 있어요. 스몰 H 한개 있고, 니은은 라지 H를 2개 갖죠. 그 다음에 디귿은 라지 H를 하나 갖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수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수가 다르다? 그럼 이거는 X염 색체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은 남자인 거예요. 니은은 여잔 거지. 그 다음에 디귿도 남자인 거지. 그래서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X염색체 있는 거고, 이 자녀 1, 2, 3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에 매치가 될 텐데, 자녀 1만 여자니까 니은이 자녀 1이고, 그 다음에 자녀 1과 표현형이 같은 남자인 자녀 2가 디귿일 거고, 그 다음에 표현형이 다른 또 다른 이제 남자가 자녀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은 매치를 해줬고, 그러면 가가 X염색체에 있다면 나랑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가 이렇게 상염수체에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지 H만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가가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H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구나. 그래서 우열 관계도 알수 있고, 여기서는 대문자가 각각 완전 우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얹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독립돼 있고 X염색체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엄마 거까지도 우리가 찾아볼까요? 엄마의 이 표현형. 그럼 지금 여기 이 가를 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그 H라는 우성 유전자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는 H, 라지 H, Y 끝일 거고, 자녀 1을 라지 H로 2개 있는 걸 우리가 표에서 봤고, 그다음에 자녀 2도 라지 H, Y, 그 다음에 자녀 3은 스몰 HY죠. 그러면 자녀 1이 태어나려면 엄마도 라지 H를 하나 줄수 있어야 될 거고, 자녀 3이 태어나려면 스몰 H도 하나 줄수 있어야 되니까 엄마는 E형 접합이면서, 하지만 이제 라지 H가 있어서 이게 발현이 되는 그런 표현형을 가질 겁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우열관계 알아내면 되거든요. 어차피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 부모, 그냥 이렇게 가계도를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부모로 적겠습니다. 부모, 그 다음에 자녀 1, 2, 3. 자, 그래서 연관관계를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A5의 A형이고 엄마는 B5의 B형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1이 AB형이고요. 자녀 2는 O형. 그 다음에 자녀 3은 B5의 B형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나의 우열 관계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인 것으로 가정 한번 해봅시다. 발현이 안 되는 게 열성인 것으로 가정. 그러면 지금 이 자녀 1이랑 자녀 2는 둘다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소문자, 스몰 t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렇게 연관이 돼 있는 상태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빠도 스몰 t, 스몰 t. 엄마도 스몰 t, 스몰 t여야만 AB를 받아도 OO를 받아도 스몰 t 조합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부모가 다 스몰 t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t의 또 다른 표현형인 3번이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열관계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발현이 안 되는 게 우성이고요, 나가 발현되는 게 열성인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관된 것도 고쳐가지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스몰 티 조합으로 가지는 게 자녀 3번이라는 거죠. 나가 발현된 것이 자녀 3번이니까 스몰 티 갖고 있었다. 그러면 라지 B 밑에 스몰 티가 연관, 그 다음에 아빠의 O 밑에 스몰 티 연관, 이렇게 받아가지고 3번이 된 거니까. 근데 아버지는 라지 T 가지고 있는 정상 유전자, 정상 표현형이란 말이에요. 라지 T 있어야 되고, 그럼 A 밑에 라지 T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아빠로부터 스몰 T 하나 받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5, 5가 맞죠?

완성이 되려면. 근데 2번도 정상 표현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라지 T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라지 T는 누구로부터 왔을까? 오 밑에 라지 T 연관된 건 아빠 건 아니니까 엄마 거여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2형 접합이었다. 그리고 이제 B 받으면 1번 후 2형 접합인 그런 정상 표현형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엄마는 나가 발현이 안 됐겠죠. 정상 유전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 그래프를 통해서 너무 시원하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는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모두 2형 접합성이다. 그래서 보면은 가도 2형 접합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연관된 거 추적해보니까 여기 B 밑에 스몰 t. 그 다음에 O 밑에 라지 t에서 이렇게 라지 t 스몰 t 2형 접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2형 접합성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고 어머니와 ADOC 혈액형이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혼자 독립되어 있는 가를 따로 해주고, 가가 발현이 되면서 나가 발현되는 무슨 형? B형이어야 되죠. 엄마랑 같은 혈액형이려면. B형이려면 어떤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가가 발현이 되려면 가는 라지 H를 한 개라도 가지면 발현될 수 있는데, 엄마가 라지 H 스몰 H고 아빠가 라지 H Y예요. 뭐만 아니면 되냐? 스몰 H Y로 받지만 않으면 가는 무조건 발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가 발현될 확률 4분의 3. 그 다음에 일단 B형이 태어나려면 엄마로부터 B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는 A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B 받고 아빠로부터 O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그래서 엄마로부터 B를 받고 아빠로부터 O를 받는 경우에만 엄마랑 똑같은 B형이 태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언제나 스몰 t 스몰 t가 따라오면서 나가 자동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B형만 맞춰주면 나가 발현되는 조건까지 한꺼번에 충족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4분의 1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려면 곱해줘서 16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와야 되죠? 근데 8분의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인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추적하는 문제가 요즘에 잘 출제되진 않아요. 어디 있는지 보통 알려주고 출제가 되는 편인데, 그런 문제도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가공한다면 여러분들이 추적을 할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은 길러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유전의 문제는 같이 다 풀어봤고요. 이제는 사람의 유전병. 우리 4다운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수능 특강이 끝나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러면 학습 포인트 한번 힘차게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거의 많은 부분을 좀 잊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어떤 하나의 세포에, 기억이라는 세포에 라지 A는 한개 있고 스몰 B는 두개 있대. 그러면 이 세포는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다? 이건 무조건 지원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찾아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기역이라는 유전자가 니은이라는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되었다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염색체 비분리를 통해서 뭐 하나를 더 받았던지 덜 받았던지 이런 조합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수준의 이상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염색체에서 비분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됐을 때 나타나는 수 이상이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분리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염색체 비분리를 해석해내는 문제들이 보통 나오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섞어서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상이 한 가족에서 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비분리된 염색체의 수정으로 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가 뭐 수정돼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조금 섞여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일단은 가계도 분석이 돼야 돼요. 가계도 분석,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사람의 유전 문제들을 풀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뭐 우열 관계, 위치 다 추적해내고, 어떤 사람 한 명만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조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찾아내는 최종적인 그런 마침표를 찍어주는 문항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염색체 유전자와 염색체 부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의 그런 문항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원인은 DNA 염기 서열 변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쉽게 말하면 책 속의 옷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거든요. 그런데 핵형 분석이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염색체의 겉모습을 관찰하는 게 핵형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책의 겉모습을 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책을 그냥 한 권을 겉에서 봐요. 겉에서 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오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의 구조를 확인하는 그런 핵형 분석으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DNA 수준의 이 염기 서열 변화까지는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뭘로 알아내야 되느냐? 핵형 분석으로는 안 되고 뭐 유전자 분석이나 뭐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핵형 분석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의 예시. 우리가 여기서 딱두 가지 제대로 알아두면 되거든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얘가 어디가 어떻게 이상이 있는 건지, 증상이 뭔지, 이런 건 필요 없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어디서 출제된다 그랬어? 방어작용에서. 비감염성 질병의 예시로. 유전병이니까 감염된 게 원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비감염성 질병의 예시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뒤에 있는 헌팅턴 무도병이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두 가지 질병만 8종 교과서에 모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암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긴 하죠. 이게 원래대로면 이런 염기의 순서와 배열에 의해서 그 정보가 사실은 어떤 단백질 만드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그런 유전 암호인데 거기에서 그대로 읽어서 만들면 프롤린 붙이고 글루탐산 붙이고 글루탐산 붙이고 하면 되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정보의 설계도에 따라서 아미노산 잘 붙여가지고 만들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단한 자리, 가운데 있는 요 AT 조합이 TA 조합으로 위아래만 바뀌었는데 딱그한 자리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 변화에 의해서 글루탐산이 못 오고 발린이 와요. 저거 하나 정도로? 근데 이러면 구조가 완전히 꼬입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런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된 이런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산소 운반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 적혈구는 좁은 모세혈관도 통통통통 튀면서 이제 지나가지만 이렇게 되면 남모양 적혈구는 끼일 수 있거든요. 끼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어떤 세포나 조직은 그러면 괴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병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알비노증은 한번 알아두세요, 그냥. 뭐, 이거는 우리가 백색증이라고도 하는데,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잘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 결핍으로, 이렇게 하얀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머리도 좀,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보여주는 유전병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강조했던 헌팅턴 무도병입니다. 8종 교과서에 모두 있다 그랬어요. 얘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비감염성 질병이다. 그 맥락에서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은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가 되는 그런 우성 형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질병이 발견이 됐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질병이긴 한데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증상이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병의 한 종류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낭성섬유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요. 요거는 세포막에 이렇게 물질을 운반하는 그런 수송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수송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점액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자료에 페닐케톤유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페닐케톤유증 탐구 자료는 149쪽에 있고, 박스로. 얘에 대한 설명은 그 위에 그냥 줄걸로 5번으로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요약해서

요약 정리해보자면,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원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타이로신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도와주는 효소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걸 전환시키는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효소가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축적돼요. 바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페닐알라닌의 축적으로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지적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질병인데,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콜콜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요렇게 그 가계도 분석을 할수 있으면 된다. 우리가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페닐케톤 요증에 대해서 작성한 하나의 가계도입니다. 그랬을 때 색칠이 안된 사람들은 정상,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들은 페닐케톤 요증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가계도 분석을 배웠기 때문에 페닐케톤 요증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닐케톤 요증은 라지 A, 스몰 A라고 표기할 수 있는 두 쌍의 그두 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 것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보여요? 일단 가계도잖아요. 갑툭튀부터 봐야지. 봤더니 갑툭튀 1번이 정상 부모 밑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러면 아, 페닐케톤 요증이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열성 형질이고 그게 발현이 안된 정상 표현형의 우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툭튀한 1번이 성별이 지금 뭐죠? 딸입니다. 갑툭튀가 딸이면 그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칠된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결정이 된 겁니다. 스몰 A, 스몰 A로. 죄다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라지 A를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겠죠. 라지 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아래를 보고 나머지 유전자형을 채워주면 되고요. 이 사람은 이런 자손을 낳으려면 스몰 A 줄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손들은 다 스몰 A를 하나씩 무조건 받아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나는 요 자손들도 스몰 A를 엄마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번의 부모인 두 명은 다 스몰 A를 줄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될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수 없는 사람은 2번, 혼자입니다.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할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탐구 자료에서는 이 우열 관계라든지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번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그 동생이 페닐케톤 요증일 확률. 어때요? 페닐케톤 요증이려면 유전자형이 역시나 스몰 A, 스몰 A여야 되잖아요.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사람의 유전에서 했던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는 지금 이미 그 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님 세대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이미 존재하는 유전병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그냥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앞으로 원래는 없었어. 예를 들면 페닐케톤 요증이 지금 열성인 걸 알고 있는데 페닐케톤 요증인 부모 사이에서 갑자기 정상인 애가 태어나. 이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람의 유전병에서 나오지, 이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유전병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다뤄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전자 이상 부분. 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는 염색체 수준의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염색체의 구조, 일부분의 변화가 있는 구조 이상이랑 염색체의 개수에 문제가 있는 수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염색체 구조 이상은 일단 뭐 구조 이상만 일어났다. 그런 유전자, 아니, 그런 수준의 이상만 일어났다라고 언급이 돼 있으면 전체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고 보고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이상은 이런 거예요. 곰인형이 있는데 곰인형의 팔이 한 짝이 떨어졌어. 구조의 이상이 있죠. 그럼 개수는 몇 개야? 그 곰인형은 한 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조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개수는 정상인데 일부 부분의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를 구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이상만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수는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원래 46개의 염색체 같잖아요. 그럼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일부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 구조 이상의 종류로는 네 가지. 결실, 중복, 여귀, 전좌가 있는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따가 그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상. 여기서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염색체 수의 이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원인이 감수 분열 과정의 비분리입니다. 원래는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 정상적으로는. 근데 감수 분열하다가 헤어져야 될 애들이 안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비분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생식세포가 갖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생겼고, 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된다면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는 그런 자손이 태어난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몇 분열 비분리 결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인지를 찾아내는 문제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이상 먼저 볼게요. 요거는 사실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내용이 사실 별게 없거든요. 결실. 뭔가가 좀 빠진 느낌, 잃어버린 느낌이 나는 이름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애들 중에서 뭐든 상관없고 일부분이 탈출했다, 없어졌다. 그럼 결실입니다. 중복은 어떤 느낌이야? 더 추가된 느낌이잖아요? 어디든 상관없고 여기선 B가 중복됐는데 더 생겼다. 그럼 중복입니다. 원래 그 염색체를 구성하던 부분의 일부가 더 추가되면 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위. 무슨 뜻일까? 위치가 역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집혀서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뭐 어느 부분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BC를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CB 이런 순서로 뒤집혀서 들어가면 위치가 역전됐다. 역위라고 합니다. 보통 많이 출제되는 건 전좌인데, 전좌는 일단 조건이 요런 조건을 기억해야 돼요.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어떤 일부분이 이렇게 교환되면 우리가 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염색체의 AB 부분과 이 염색체의 V 부분이 서로 바뀌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상동 염색체끼리 주고받는 거 말고 아예 다른 종류의 염색체인 애들끼리 주고받게 될 때, 뭐 그럴 때 이제 전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여기서는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에 있는 게 한쪽에 가서 붙어도 전좌입니다. 비상동 염색체 간의 이동이면 그냥 한쪽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만 해도 그냥 전좌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이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결실, 중복, 역위, 전좌. 전좌는 자리를 옮겨갔다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칭만 잘 기억하면 되고, 이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의 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딱한 개밖에 없는데요. 바로 5번 염색체 일부가 짧아진 5번 염색체의 결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실의 예시 하나. 5번 염색체 결실은 우리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그런 유전병이 있어요. 그래서 5번 염색체 결실로 일어나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걸 내고, 사실 기대 수명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증상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5번 염색체 결실. 5번이면 상염색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실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탐구자료 한번 살펴볼 텐데, 15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가 정상적인 세포의 유전자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F, G로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각은 다 구조 이상이 하나씩 일어났대요. 그걸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나는 어때요? 딱 보기에도 짧아졌죠? C가 없어졌어. C의 결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A, B, C, D는 멀쩡한데 E, F, G여야 되는데 여기가 F, F, G. 중복됐죠. 그쵸? 중복이다. 그 다음에 라는 E, F, G는 멀쩡한데 여기는 A, B, C, D고 여기는 A, C, D다. 이거 뭐라 그래요? 뒤집혀서 붙은 거. 역위라고 합니다. 역위. 라는 역위고, 마는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거랑 서로 자리를 바꿨죠. 그죠? 이런 거는 전좌라고 부른다. 전좌. 근데 여기 있던 게 그냥 일방적으로 일로 가서 붙어도 전좌다. 꼭 서로 교환 안 해도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 사실 이 염색체 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인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자,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잘 예쁘게 분리돼야 되고, 2분열에서 복제본이 염색 분체도 잘 분리돼야 돼. 그래서 생식 세포에는 각각이 한 가닥씩만 잘 예쁘게 들어가야 정상인데, 그 어떤 단계에서든 분리돼야 될 애들이 분리가 안 되면 어떤 생식 세포는 염색체를 덜 받게 되는 거고, 어떤 생식 세포는 더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감수 분열 과정의 염색체 비분리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비분리돼가지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되겠죠. 이런 뭐 비분리가 막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정상 생식세포랑 수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염색체 수가 토탈 합이 비정상인 개체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 1분열 비분리랑 감수 2분열 비분리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게 몇 분열 비분리인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 풀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분리에 대해서 이 그림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보시면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랑 2분열 비분리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감수 1분열에서의 염색체 비분리 한번 그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G1기 그림은 생략을 했습니다. 복제된 이후부터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복제된 상태 EN 세포였다가 원래는 상동 염색체가 잘 분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몽땅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EN이었는데 원래는 N 상태로 헤어져야 되지만 헤어지질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EN이면서 전체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서 전체 모든 쌍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 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고요. 보통 그 문항에서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한 쌍에 대해서만 그려놔.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22쌍에 대해서 읽기 쉬운데, 그 22쌍은 정상적으로 잘 상동염색체고 염색분체고 나눠지고 있는 상태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 염색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머지 22종류 중에 한 개씩은 다 받았어. 이것만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없는 게 아니고 N-1, 한 개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만 더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염색체 수로 나타내 본다면 얘는 원래 반씩 받으면 23개가 정상인데, 얘는 한 개만 덜 받아서 22개 가지는 거고, 얘는 한 개만 더 받아서 24개 가지는 것이다. 요걸 일단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번만 일어났다 얘기를 하니까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나머지 그림에서 생략되어 있는 22개에 대해서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일은 잘 일어난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식세포가 수에 이상이 있어요. 절반은 하나씩 적고 절반은 하나씩 많습니다. 모든 것에 이상이다. 모든 생식세포가 이상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 일어나는 거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분열 잘 일어났어요. 얘도 EN이면서 46개인데 한 쌍에 대해서만 그림에 표현했다고 칩시다. 근데 첫 번째 분열 잘 됐네? 그러면 N이면서 23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잘 분리됐어요. 얘네들은 다 23개의 종류를 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쪽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된 상황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얘도 나머지 22개에 대해서는 다잘 분리됐는데, 요 하나에 대해서만 비분리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하나 덜 받아서 22개. 얘는 하나 더 받아서. 얘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동원체에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각각 하나의 염색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24개의 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절반은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절반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야 될두 비분리 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순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윤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발음 법칙과 알파벳이 이제 함께 있어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수 없었고, 오늘부터 러시아 문법의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강의를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하실 때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즉 혼자 복습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근데 또 복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된 상태여야 되는 거니까 이 2강의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강에서 함께 배울 학습 목표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인사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다른 종류의 인사 표현을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에서는 러시아 명사의 성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격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격이 주격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다뤄볼 거고요. 소유대명사. 나의, 너의, 우리의, 당신의 이런 소유대명사가 어떻게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를 보면서 러시아 직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부터 출발할 텐데 러시아 명사의 성과 주격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이제 명사의 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 맨 처음에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갸우뚱갸우뚱 하는 내용이 바로 명사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인들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개념들이 많은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러시아를 배울 때 그런 개념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항상 모든 개념의 흐름들이 한국어랑 일치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자, 러시아어에서 명사의 성은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명사의 성에는 세 개가 존재해요, 종류가.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는 자연성을 따라서 명사의 성이 결정됩니다. 즉, 남자면 남성. 여자면 여성이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빠, 아저씨, 이모부, 고모부, 남자친구, 남자 선생님. 이런 러시아 명사는 모두 남성 명사가 됩니다. 또 반면에 할머니, 엄마, 아저씨, 이모, 여자친구, 여자 선생님. 이런 명사들은 여성 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표는 이렇게 생물학적 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물들에 관련된 원칙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집, 전차, 비 이런 명사 봤을 때 얘네 명사의 성이 뭐지? 생물학적 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자음으로 끝나거나 짧은이로 끝나거나 미학기상으로 끝나는 아이들은 남성 명사라고 해두자, 이렇게. 자, 예시를 볼게요. 집, 자음으로 끝났네요. 남성 명사. 전차, 교통수단이죠. 드람바이, 이크라트코를 끝났네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 그 다음, 노슈트, 미야키스나, 비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발음도 중요하죠. 노슈트라고, 유에가 샤 발음이 나고요. 때가 츠,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비도 남성 명사예요. 자, 요거는 물음표를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비는. 자, 그 다음에 여성 명사는 아로 끝나거나 야로 끝나거나 미약기성으로 끝나는 명사가 여성 명사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방금 전에 미약기성하고 끝나는 아이는 남성 명사라고 했는데 여성 명사도 미약기성, 이 여성 명사 중에서도 미약기성하고 끝나는 명사가 있다고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미약기사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요 미약기사로 끝나는 명사가 나올 때마다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났다. 방

이라는 명사, 아로 끝나서 여성 명사고요. 지리에브냐, 야로 끝나서 시골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공체, 지트라츠. 자, 얘도 이제 떼 발음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개음어가 나서 지트라츠라고 발음을 하는데, 공책은 여성 명사입니다. 비는 남성 명사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아, 이게 명사의 성이 남성이구나, 여성이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중성 명사의 어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철자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게 마지막에 있네요. 자, 오로 끝나는 명사, 예로 끝나는 명사 혹은 미아로 끝나는 명사는 모두 중성 명사 되겠습니다. 슬로바, 단어 오로 끝났으니까 중성. 즈다니, 건물 예로 끝났으니까 중성. 그리고 이미아, 미아로 끝났으니까 중성. 레미아, 예로 미아로 끝났으니까 중성. 이제 성격 급한 친구들은 여기 M 안 보고 야만 보고 여성이네, 얘도 여성이네 하지만 미아는 중성이라서 중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사의 성에 대한 구분이었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어떤 부연 설명이 들어있냐면, 생물학적 성이 남성의 명사는 당연히 무슨 명사겠어요? 남성 명사죠. 그래서 뒤에 어미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끝났는지를. 왜냐면 남자니까 남성 명사 끝.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데, 이 생물학적 성이 남성 명사인 중에서 끝이 아나, 야. 즉, 여성 명사의 어미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어미를 갖더라도 걔네들은 남성 명사다라는 겁니다. 자, 뭐뭐가 있냐면, 제두시카, 할아버지. 할아버지니까 남성. 지하자, 아저씨니까 남성. 무시나, 남자니까 남성. 그 다음에, 빠빠, 아빠니까 남성.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얘네는 모두 남성 명사인데, 어미를 보니까, 아로 끝나고, 야로 끝나고, 아로 끝나고, 아로 끝나고. 이렇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남성 명사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얘네들은 남성 명사지만, 이제 이따가 배울 격변화. 격변화를 할 때는 러시아 어미가 다 이제 바뀌는데, 그 어미 변화를 할 때, 얘네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처럼, 그리고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처럼 격변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 이게 주격이면은, 주생, 여대, 조전, 러시안 이렇게 육격이 있는데, 아로 끝난 여성 명사의 변화는 아의, 예, 우, 오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빠, 아빠는 생물학적 성이 남자라서 남성 명사이지만 격변화를 할 때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랑 동일하게 바뀌어서 아빠, 빠빠, 여성 명사 그 생격은 빠삐, 역격은 빠삐, 대격은 빠뿌, 주격은 빠삐, 전치격은 빠삐. 이렇게 아로 끝난 여성 명사의 격변화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 명사의 성에서 미야키스나카와 관련된 건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죠. 근데 또이 집필진들이 친절하게 수능 기본 어휘표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미야키스나카 남성 명사 그룹과 여성 명사 그룹을 표로 제시해 주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미야키스나고 끝나는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 이제 다 암기해야 되지만 조금 더 구분지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빼보자면, 젤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이고, 그다음에 쥐, 쥐, 샤, 시아로 끝나는 명사, 이렇게 미야키스나고 붙어서 그렇게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이다. 그리고 이외 것들을 모두 외우셔야 돼요. 자, 손님, 고스트라고 하죠. 남성 명사입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도브리젠 했을 때 good afternoon 이라는 의미를 가진 낮 인사. 그래서 제가 젠이 남성 명사라서 도브리라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얘는 day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루라는 말도 되고 낮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다음 be라는 아이 많이 나오네요. 도시 남성 명사고요. 쥐젤 하면은 젤로 끝났으니까 남성 명사고, 살다라는 동사 쥐즈랑 연관되어 있죠. 쥐치 하면은 살다, 쥐치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배인데요. 읽어볼까요? 까라블. 까라블. 남성 명사고요. 러시아어에서 교통수단 표현할 때는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와요. 뭐뭐를 타고, 그리고 미약해서 끝나는 남성 명사의 전치격은 예가 되기 때문에 나 까라블 예 하면은 배를 타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에 해당하는 제로, 러시아어로 놀이고요. 이 아이도 남성 명사입니다. 작가, 작가는 쓰는 사람이잖아요. 쓰다라는 동사 같이 묶어서 볼게요. 비싸지, 쓰다, 비싸지, 쓰는 사람, 작가,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파다바치 하면은 가르치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강사고요. 젤로 끝나서 남성 명사 되겠습니다. 자, 루블은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러시아 화폐 단위입니다. 루블, 남성 명사에 해당되고요. 사전은 미학에서 남성 명사에서 항상 맨 앞에 나오는 아이인데 친구들이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남성 명사. 교과서에도 항상 이게 예시로 제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청취자, 듣는 사람. 자, 듣다라는 동사랑 연결되겠네요. Slushet. 듣다, 듣는 사람, 청취자. Slushet. 그 다음 스펙타클, 공연이란 말입니다. 공연, 시험이 많이 나와요. 남성 명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고요. 우치찌 하면은 우치찌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우치찌. 이게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째르니까 남성 명사고 우치찌 니짜, 니짜가 붙이면 여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 황제라는 말 역사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짜르라고 읽고 그게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 그러면 읽다라는 동사랑 연결되겠네요. 취따츠. 읽는 사람이니까 독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남성 명사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온 아이들은 자, 손님, 그 다음에 비, 그리고 배, 그리고 공연, 그 다음에 사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많이 등장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제 여성 명사 미학기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볼륨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단어 개수는. 자, 첫 번째 질병이라는 아이인데 말리에슨이라고 읽어요. 여성 명사. 학생들이 많이 몰라요. 얘가 여성 명사라는 거를. 자, 아프다 할 때 말리에츠라고 하고 그것과 관련된 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알더라고요. wish, 사물, 물건이란 말인데 여성 명사고요. dvier, 문입니다. 여성 명사. 그 다음에 노취는 넘어가고 juisen, 삶이라는 말. 나의 삶 하면 마야 juisen 되겠죠. 모이 마야 마요 마이 중에서 여성 명사는 마야니까. 자, 그 다음에 침대, 그라바지, 여성 명사. 유부프, 자, 요거 어말 무성음화에서 미학기상으로는 부호라서 글자 취급하지 않고 맨 뒤가 왜가 왔다고 했을 때 왜는 유성음이니까 대응하는 무성음으로 발음돼서 유부프 하고 푸바로움 발음되죠. 사랑이라는 말 되겠습니다. 여성 명사. 나의 사랑하려면 마이아 유부프 하면 되겠죠. 어머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소식. 노바스지. 자, 새로운 이라는 효용사가 있어요. 노브이. 앞부분이 닮았죠? 그래서 소식은 노바스지. 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밤. 노치. 여성명사. 오브프. 신발. 여성명사. 어말무성만 기억하시고. 계절 중에 가을. 오신. 여성명사 되겠습니다. 네, 광장. 플로시지, 그리고 발음에서 나왔었죠. 이 발음 난다고. 광장도 여성 명사라서 러시아 수도 마스크바의 크렘을 옆에 붉은 광장이 있죠. 그 붉은 광장을 러시아로 하면 광장이 여성 명사니까 형용사 여성형이 와서 크라스나야 플로시즈라고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움. 파마가치.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포머시, 도움입니다. 스파시바 자 포머시 하면은 도와줘서 고마워요 란 말이 되겠죠. 스미에르치, 죽음 여성 명사고요. 솔, 소금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이라는 말이 영어랑 비슷한데 스피치알러스 하면은 여성 명사 되겠습니다. 공책 아까 앞에서 나왔고요. 젤도 우리 1강 그 대화문에서 나왔잖아요. 스카꼬이 젤유. 자, 그거 시간이 그때 많이 없어서 설명을 깊이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이니까 어떤 목적 하려면 이게 여성 명사라서 까꼬이, 까까야, 까꼬이에, 까끼에. 즉 남녀 중복 중에 얘가 여성 명사니까 이게 걸리겠죠. 까까야젤 하면은 어떤 목적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머를 가지고 영어의 위드에 해당하는 러시아 전치사 스. 스는 족격을 취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 스가 얘도 족격으로 만들어야 되고 얘도 족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야로 끝나는 효용사 아야로 끝나는 이 아이의 족격은 오이가 됩니다. 까까야의 족격은 까꼬이예요. 까꼬이가 되고 미야키스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족격은 유를 붙여요. 찔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만들어진 거죠. 스까꼬이 찔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러시아로 젤커프라고 하고요. 역시 신발이나 사랑처럼 맨 뒤에 이 배가 어말 무성음화 현상이 적용돼서

Berghof라고 F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부분, Trust라고 있고요. 이 아이가 여성 명사인데 복수 성격을 미리 써놓을게요. 우선은 메모만 해놓으세요. She say. 복수 성격은 She say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금은 단순 암기식으로 외워두시고 뒤에서 한참 진행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학기상 남성과 여성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던 아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명사의 격에 대해서 해볼 건데 상강부터 해서 3강, 4강, 5강, 6강 쭉 뭐가 나오냐면은 명사 격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짠!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륨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러시아 격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주격은 이런 의미를 갖는답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대격부터 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러시아 명사의 격은 여섯 가지의 격을 갖고 있고, 각각의 격의 기본 의미는 요 칸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명사의 성 설명할 때 되게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 명사의 성보다는 100배 이상 중요한 게 바로 명사의 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수업할 때 1학년 1학기 때는 명사의 격을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에도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걸 하고 2학기 때 명사의 격을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선생님, 1학기 때할 때는 러시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명사의 격이라는 되게 거대한 뭐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걸 놓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학년 2학기가 지나고 이제 2학년 1학기가 넘어가면 좀 아이들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왜냐면 명사의 격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거대해 보여서 내가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서 결국에 건너고 나면 내가 뭔가 이제 러시아를 잘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실력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의 격을 접하실 때 나 저거 어떡하지? 내가 저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저거를 내가 정복하면 앞으로 러시아를 표현하는 나의 러시아 표현의 격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먼저 외워보도록 할게요. 주생, 여, 대, 조, 전입니다. 주생여대조전 앞으로 뭐 1000번 이상 들을 거예요. 주생여대조전. 그래서 러시아어에서 어떤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에 따라서 아, 이 명사는 이 문장에서 주격으로 쓰였어. 이 문장에서는 대격으로 쓰였어.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 각각의 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미 변화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미 변화가 나오지 않은데, 주격은 어미 변화를 하지 않고, 이제 생격부터 전치격이 어미 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족격이 됐을 때 어미 변화가 어떻게 돼?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는 생격일 때 어미 변화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어미 변화와 각 격의 기본 의미를 동시에 알고 있었을 때 톱니가 탁 이렇게 맞물려져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의미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격은 말 그대로 명사가 주어,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을 때예요. 안나 노마, 안나가 집에 있어요. 이때 안나는 문장에서 무슨 격일까요? 주격이죠. 왜냐면 주어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쉽습니다. 주격이. 자, 그다음에 생격은 소유나 소속, 뭐뭐의. 이것은 안나의 가방이에요. 안나의 소유네. 그러면 안나가 이 문장에서는 생격으로 쓰인 거죠. 자, 세 번째 역격은 간접 목적어입니다. 지금 누구누구에게 엄마가 나에게 가방을 사주셨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러면 나라는 명사가, 인칭대 명사가 역격으로 쓰인 거죠. 내가 안나에게 꽃을 주었다. 안나에게 간접 목적어네. 그러면 이때 안나는 역격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격은 직접 목적어라서 을을로 해석이 되면 돼요. 나는 안나를 무척 사랑해. 안나를, 목적어죠. 을을이 됐죠. 을을, 그러면은 대격. 이때는 안나가 대격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격은요, 여러분. 신분, 뭐뭐로서. 직업이나 신분. 예를 들어서, 나의 아빠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기, 직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는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족격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명사를 족격으로 하고 또 하나 도구나 수단 업무로서 박수현 선생님이 분필로 판서를 하고 있어. 판서하는 도구가 뭐죠? 분필이죠. 이때 분필은 족격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야 비슈 쓰고 있다. 비싸지 동사의 야 변화 형태죠. 근데 뭐로 쓰고 있냐면 펜으로 쓰고 있다. 로치카. 자, 이게 러시아어로 펜이잖아요. 근데 이 펜은 쓰는 수단인 거잖아요. 수단. 그러면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얘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족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펜이 펜으로 하고 이제 도구나 수단이 되니까 이 애를 족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아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이 뭐지? 아로 끝나는 명사의 족격은 선생님이 오이라고 했어. 그래서 야 비슈 루츠카이라고 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여러분 이제 격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장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전치격 보시면 전치사의 의미 표현인데 전치사 세 개예요. 으, 나가 있고요. 아가 있습니다. 오라고 있지 않고 아라고 있습니다. 자, 으, 나를 영어로 바꾸면 인이에요. 즉 어디 어디에 라는 말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장소. 장소를 나타낼 때 으, 나 다음에 전치격을 쓰시면 되고요. 아는 영어로 하면 about이에요. 뭣뭣에 관하여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화제, 뭐뭐에 관하니까 화제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학교가 슈콜라예요. 슈콜라. 아르 끝나는 명사의 전치격을 일강에서 잠깐 스치면서 했었는데 예거든요. 그래서 전치격을 바꿔주죠. 아 슈콜리에, 학교에 관하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3강에서 대격부터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현재 시제 문장에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브이치 동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뭐뭐가 있다는 존재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냥 yes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민이야, 나에게 yes 있어요. 드라기의 취씨. 취씨는 여러분 시계인데 항상 복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복수 형용사 드라기에 왔어요. 소중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비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나에게는 비싼 시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당신에게는 여유 시간이 있나요? 시간은 중성명사라서 형용사 중성 형태였고요. 스바보네 브레미아 여가 시간. 우바스 당신에게 yes 있나요? 라는 말. 우미니아 yes 나에게 있다. 우바스 yes 당신에게 있나요? 우찌비아 yes 너에게 있니? 이런 표현들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유대명사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왼쪽에 인칭을 보시면 나, 너, 우리, 당신, 그, 그것, 그녀, 그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가로로 나눠 볼게요. 두 가지를 구분한 이유를 여러분이 바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아래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3인칭이죠. 여기는 1, 2인칭이고 위에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야가 나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나의에 해당하는 거죠. 소유대명사니까. 읽어볼게요.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는 모이. 시스트라처럼 여성일 때는 마야. 제르칼로 거울처럼 중성일 때는 마요. 라디즈리 부모님은 항상 복수죠. 복수 명사가 왔을 때 나의는 마이입니다. 즉 나의라는 말은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남성이 오냐, 중성이, 여성이 오냐, 중성이 오냐, 복수가 오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모이, 마야, 마요, 마이. 마찬가지로 너라는 것도 너의라는 소유대명사 존재할 텐데 걔도 역시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즉 남녀 중복에 따라서 바뀌어요. The boy, the 바야, the 바요, the 바이. 우리 얘는 이제 우리의가 되겠죠? Nash, Nasha, Nash, Nash. V는 당신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소유대명사는 당신의죠. Wash, Washa, Washi, Wash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신의 여자 형제 Washa, Sistra. 당신의 부모님 부모님은 복수니까 Wash, Radzil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인칭에 해당하는 것은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달라진다. 반면 3인칭을 보시면 남성 유형, 뒤에가 여성 유형, 중성 유형, 복수가 오건 형태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발음은 이보라고 합니다. 걔가 배발음 나서 이보 스톨 그의 책상, 이보 슈콜라 그의 학교, 이보 그레슬라 그의 안락의자, 이보와 치키 그의 안경. 안경은 알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 취급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 그녀에 해당하는 그녀의, 이건 그의였고요. 그녀의도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형태. 그게 뭐? 이요. 이요, 이요, 이요, 이요. 그 다음, 그들. 얘는 그들의가 되겠죠. 그들의라는 것도 뒤에 자가용, 요건 학생용, 요건 가방용, 요건 상관없이 무조건 요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if, if, if, if. 자, 정리하면 1, 2인칭 소유대명사는 수시간의 명사의 성수, 즉 남녀 중복에 따라서 바뀌고, 3인칭 소유대명사는 수시간의 명사와 상관없이 걔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중성이건 복수건 상관없이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뉴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누구의 뜻이. 이게 누구의 가방입니까? 이게 누구의 자가용이죠? 이렇게 물어볼 때, 자, 누구의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면 최, 여성이면 취야, 중성이면 치오, 복수이면 취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해볼까요? 안락의자로 해볼까요? 이것은 누구의 안락의자입니까? 자, 그러면 순서는요. 최치와 치우치가 항상 맨 앞에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해당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따 써볼게요. 그 다음에 안락의자 써볼게요. 그리에슬라. 그리에슬라는 오로 끝났으니까 중성 명사죠? 그러면은 최치와 치우치 중에서 세 번째가 뭐죠? 치요가 오겠죠? 이것 때문에 중성에 해당하는 치요 이렇게 옵니다. 치요에따 그리에슬라. 가운데 오는 에따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이거 쓰시면 되고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체치아 치우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유대명사에 관련된 표를 살펴봤고, 이제 아주 쉬운 소유대명사 예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책이란 친구 나왔어요. 공책은 미학기생활 끝났는데 여성명사라고 했죠? 찌트라치, 여성명사.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마야, 모이마야, 마요마이 중에서 두 번째 마야가 걸렸습니다. 자, 이것이 너의 표야? 밀리엣이라고 하죠. 밀리엣, 자음을 끊어서 남성 명사니까 너의 the boy, the boy 밀리엣. 이것이 우리 기숙사다. 기숙사란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읽을 때 앞이 쉬지라고 하죠. 중성 명사예요. 중성 명사라서 우리의 나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리인가요? 근데 자리가 원래 이렇게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가 아니고요. 오로 끝난 중성 명사예요. 자리는 미에스다예요. 미에스다. 근데 오로 끝나는 중성 명사를 복수로 만들고 싶어. 자리들. 이러면은 오를 지우고 알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와쉬가 온 거죠. 와쉬, 와쉬, 와쉬, 와쉬 중에서 네 번째 거 와쉬. 그다음 이 사람이 그의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는 여성 명사죠.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이세 가지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의 것이면은 이보고, 그녀의 것이면 이오고, 그들 거면 이흐. 그래서 여자친구가 와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남자 거니까 이보가 왔고요. 리쉬는 스킨데요. 스킨은 발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도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건데 그거 볼 필요 없죠. 왜냐면 3인칭 소유대명사니까 그 여자 거니까 이오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케이트는 러시아로 깐끼입니다. 깐끼이고 의쉬하고 깐끼 모두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고요. 앞에 오는 동사 까따싸 나 플러스 전치격 하면은 스키를 타다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말이 돼서 스키의 전치격은 날리샤 복수라서 복수 전치격이 이런 형태이고요. 스케이트는 깐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랑 많이 결합해서 오니까 수거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들의 건물이다. 건물 러시아로 스다니예요. 스다니에는 중성 명사죠. 근데 이제 3인칭이니까 볼 필요 없이 그들 거니까 이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이 스다니예고요. 비슷한 아이들 좀.

가져와 볼게요. 알다가 뭐죠? 여러분, 알다, 동사, snatch. snatch에 해당하는 지식이라는 명사는요, snan이에요, snan. n이죠. 요거 하나 차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zadanie가 있어요. zadanie. 얘는 과제라는 말이에요. 과제, 혹은 임무,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라서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안부 묻고 답하기, 그리고 헤어질 때 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안부를 묻고 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깍 우치비아질라. 원래는 지엘러. 아까 그 장소처럼 오로 끝나는 명사인데 복수로 만들기 위해서 오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아가 들어서 가서 일들이 어때? 라는 말이에요. 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근데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는 우찌비야. 너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어떻게 지내니? 라는 안부를 묻는 대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할 때는 자기의 안부를 물어봐 줬기 때문에 고맙잖아요. 그래서 요 말을 이제 같이 첨언하는 거고요. 안부의 상태. 하러쇼. 잘 지내. 고마워. 라는 말로 대답이 됩니다. 자, 또 요것밖에 없냐?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깍 어떻게 위 당신은 빠시와이지 지내시나요? 라는 말이고요. 깍 뜨이가 오면은 빠지와이쉬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살다 동사를 이용해서 살다 동사 변화할 때 뜨이가 주벼시고요. 그 다음에 위는 주벼제이니까 주벼제. 깍만 넣어서 깍디 슈비오시 너 어떻게 살아? 깍부이 슈비오치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은 요거 세 가지로 묶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안부응답으로 요것도 많이 씁니다. 잘 지내요라는 말인데 fsyo라고 있습니다. 역행동화 때문에 fsyo라고 있고 영어에서 everything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fsyo, f. 어디 어디에 근데 빠리앗게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하면 선생님이 전치격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질서라는 의미를 갖는 아이인데 빠리아다크 이게 질서예요. 근데 러시아 격변화할 때 오크로 끝난 아이는 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가 탈락하고 자음으로 끝난 명사 전치격은 얘가 붙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직역하면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요라는 말 되겠죠? 이거 말고도 안부를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건 니치보 그저 그래요. 딱시비에 그럭저럭 지냅니다. 아틀리츠너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프리클라스너 좋아요.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자, 헤어질 때 인사 볼게요. 나시비다니아 안녕히 계세요. 다프스트리치 다가 뭐뭐 할 때까지니까 반복돼서 나오죠. 만날 때까지. 나사프트라 내일 만나요. 빠까 안녕. 무니에 빠라 나 가야 해. 무니에 빠라다 모이 나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잘 지내세요 중에 좀 어려운 표현이 푸시버 노브라바, 푸시버 하로시버. 여기에 등장하는 개는 모두 배 발음으로 바뀝니다. 우리 1강에서 배웠죠?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개는 배 발음이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러시아로 스파코이나이 너치. 고요한 밤 되세요. 라는 기원의 표현이고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행복한 여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러시아에는. She's leave of a boat. She's leave of a boat. 행복한 길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문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즈드라스비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씨, 안녕하세요. 각 위, 빠슈바이제.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러시아인의 이름은 이름과 부친과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를 모두 다 부른 경우에는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그렇게 부르고, 일반적으로 누구누구 씨 하려면은 이름하고 부친까지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성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배가 인수. 인수야. 나브노니 비즐리스. 자, 요거 우리 1강에서 배웠던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정말 오랜만이구나. 라는 말이에요. 우미니야. 나에게는 쇼. 모든 것이. Everything 하라쇼. Good. 모든 것이 좋아. 잘 지내. 아, 깍질라. 어떻게 지내? 근데 누구의? 우찌비야,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A가 나르마알라, 괜찮아요. 나르마알라, 노말해요. 괜찮아요. 우미니야, 저에게도 또쉐, 역시 수요하라쇼.

모든 것이 좋습니다. 잘 지냅니다. We really. really는 which 동사? 비동사의 과거 시제고요. we에 해당하는 과거 시제가 really예요. 당신은 있었습니까? 갔었습니까? 라는 말 되겠죠? 어디에? 브라시, 러시아에. At the zimoy, 이 여름에, 이 겨울에, 이번 겨울에 러시아에 갔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니엣? 아니, 야니에지. 나는 러시아에 다녀오지 않았어. 마타무슈도, 왜냐하면, 이란 말이죠. 우미냐, 누구에게? 나에게? 있었어, 브일러. 이거, 브이치의 이제 중성 형태인데, 과거 중성 형태가 온 것은 주어가 문호가 일 때에 과거 시제를 will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Slishkom은 지나치게, 지나치게 mnogozil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 자, zil러가 일이라고 했죠? 지금 몇번 등장하네요. 그런데 mnogo 다음에 즉이 많은이라는 말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성격이 와요. 근데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은 오가 탈락하는 형태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오를 지운 형태의 젤이 남아서 많은 일이 되겠습니다. 많은 일이 주어라서 will로 과거 시제를 썼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 나에게. 야 비자질러. 자 아비자질러에서 중요한 거는 야의 강세가 없어서 야가 이 발음 난다는 거고요. 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빠이에도. 자 빠이에하지 하면은 가다라는 말이죠. 갈 거야. 에침리했던 이번 여름에 꼭갈 거야, 러시아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나, 유나야, 시보냐, 오늘, 뜨이스바 보나, 너 자유롭니? 한가하니? 시간이 나니? 보슬리에, 뭐뭐 후에, 플러스 성격. 우럭 하면은 수업이죠. 복수 성격 형태, 자음으로 끝난 명사 복수 형태, 오프가 왔어요. 수업 후에 너뭐 해? 아, 너 한가해?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뭔가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제안을 할것 같은데요. 배가 뭐라고 하냐면, 니엣, 아니, 무이스 마머이. 무이스 족격 하면, 나와 누구는 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족격, 마머이가 왔어요. 나와 엄마는, 빠이 좀, 간다. 어디에? 뭐 하러 가냐면, 빠꾸빠지. 구입하다. 라는 말이에요. 사러 가. 뭘 사러 가냐면, 아제슈다가 옷이죠? 옷 사러 가는데, 아슈도. 근데, 뭐 때문에 그래? 애가 이제, 왜, 시간이 되냐고 물어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사비라라스 사비라짜 뭐뭐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프리글라스치가 초대하다니까 나는 너를 초대할 계획이었어. 근데 초대한 목적이 이거 하기 위해서 파우슈나치 저녁 식사하다죠? 요게 없으면 불완료상 있으면 완료상인데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사무노이 하면은 이거는 전치사 쓰고요. 쓰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가 왔을 때 뒤에 족격이 오니까 야의 족격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너를 초대할 계획이었는데, yesly. 만일, 우찌비안 yet, 니치와 수업이었나 봐. 여러분, 니치보, 아, 수업이었나 봐 하면은 특별한 일 없어.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니에 때문에 아, 수업이었나 봐가 지금 성격이 된 거거든요. 존재부정 성격 때문에. 만일, 너에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녁 나랑 먹으려고 너좀 초대하려고 했어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 무슨 일이 있니?라고 물어볼 때, 아니 취보아 수업했나 봐. 오늘 특별한 일 없는데?란 말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즈비니, 미안해. 모셰 브이츠 부슬리에도 슈라스. 라스는 번이란 말이고요. 얘는 다음의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거로. 다음번에란 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하자. 하라쇼, 좋아. 부드로고이라스. 다음번에 빠까 잘 가. 다자프라 내일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제안을 거절했고 사과하고 다음에 약속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화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 빠라 담모이. 아까 우리 헤어질 때 인사 중에 문예 빠라 했었죠. 나는 가야 할 시간이야. 다음에 꾸다가 와서 문예빠라 다모이 하면 나는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야. 나 학교 가야 될 시간이야 하면 문예빠라 슈골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시바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뭘 고맙다고 하고 있냐면 브리글라실리 미냐 나를 나의 대격입니다. 나를 브리글라시지 초대하다. 나를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좋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예 보일러 딱 위에셀러 위에셀러는요 여러분 비숄리 명랑한 활발한 이런 유쾌한 이런 말인데 요거에

이다. 그리고 음식이 매우 맛있었어요. 후쿠오스나에. 아쏘비나 특히 블라가다류 하면은 블라가다리지.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감사 표현인데 이거는 다음에 대상이 오고 이유가 오겠죠.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한지 표현을 할때 대상은 대격을 사용하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감사 내용은 감사 이유는 자 플러스 대격을 사용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대상은 대격, 감사의 이유는 자 플러스 대격. 그래서 요렇게 되죠. 대상이 대격이니까 V의 대격 was가 왔고요. 자카리스쿠이두. 한국 음식이 원래 까리스카야 이단데 대격으로 바뀌었죠? 자 플러스 대격이니까. 한국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말 되겠습니다. 까또로유. 관계대명사인데요. 요거는 설명하는 게 굉장히 볼륨이 커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길리암이냐, 길리암 뭐뭐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한국 음식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 진 프리하트너. 정말 즐겁네요. 에터스 리셔츠. 이 말을 들어서 정말 좋네요. 이런 말이 되겠죠? 저는 처음으로 프리가토빌리 요리해봤어요. 한국 음식을. 그래서 바이알라스, 바이아짜, 두렵다. 두려웠어요. 뭐가? 그 음식은 이다를 말하는 거죠. 그거가 니 부지 후쿠스나이 맛있지 않을까 봐좀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말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화면 보시면 그 말을 듣고 Всё было очень вкусно. 자, 이것도 역시 후쿠스나이 라는 형용사의 그 부사 형태인데 수로 부사로 맛있다. 과거 모든 것이 매우 맛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옐라, 예스의 과거시예요. 옐, 옐라, 옐로, 옐리. 먹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문의 오친 핫 옐레스. 저거는 정말 원했어요. 그거를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만일 원하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모슈츠부지아치 조금 스사보이 자신과 함께 뭐를 자신과 함께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음식이 계속 맛있다고 하니까 까게다빠 예지다모이 집으로 가실 때 음식 좀 싸가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마슈스파시바 정말 감사합니다. 스레드슈라스 요거 아까 나왔던 거죠? 다음번에 제가 아비자질러 반드시 브리글라슈 브리글라시 초대하다의 야 변화 형태예요. 초대할게요. 당신을 그 집에 우리 집으로 아틀리치너 좋습니다. 기쁠 것 같아요. 저는 더 앉아 있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예 빠라다모이 집에 가야 될 시간이네요. 내일 문예 나다 하면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후스타지라나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빠니아트너 알겠습니다. 바다슈제 민노트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뿌리니수 뿌리니스지라는 니스지는 물건을 가지고 오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편인데 러시아의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세계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부른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지도로 지금 시각화가 되어 있네요. 이 노란색 부분이 러시아고요. 보시면 여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보이시고 우크라이나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여기 있고 여기는 몽골 있고요. 차이나, 중국 이렇게 정말 많은 국가들과 그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제2의 도시 북방의 베네치아 푸트루 대제가 세운 도시는 상트페테르 부르크인데 여기 핀란드 쪽에 붙어 있습니다. 상트피츠르 부르크 있고요. 여기 블라디바스토크 보이시나요? 예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던 곳이죠. 블라디바스토크 있고 블라디바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다니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바이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칼호수. 바이칼호수 이렇게 초승달 모형을 길게 있죠? 바이칼호수 옆에 있는 도시가 이르쿠츠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카체른부르크 이쪽 해서 우랄 산맥이 있어서 우랄 산맥 왼쪽을 유럽, 오른쪽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인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서쪽의 유럽과 서쪽의 유럽 러시아와 우랄 동쪽의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러시아는 동서 길이가 약 7,000km로 11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피부로 와닿으신가요?
우리는 서울이 7시면 부산도 7시, 울산도 7시,

그런데 러시아는 얼마나 이게 넓으면 11개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좀 실감이 나시죠? 자, 그리고 시차를 보시면 우리나라와 모스크바는 6시간의 시차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6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러시아의 기후는 아시는 것처럼 여름이 짧고 겨울이 매우 긴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정말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니까 강도 많을 텐데 여러분이 이 중에 몇 개의 강을 좀 알고 있나요? 가장 유명한 게 볼가강이죠. 볼가강.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스크바 주변에서 이렇게 막 꼬여 있는 파란 선이 있잖아요. 이게 볼가강 되겠습니다. 러시아인에게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우죠. 볼가강. 그다음에 오비강, 에니세이강, 리에나강, 아무르강들이 있고요. 그중에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강 되겠습니다. 러시아로 하면 사마야 들리나야 리카 브 에브로페 이렇게 되겠죠. 에브로페 써볼게요. 사마야 들리나야 리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문학이나 그다음에 민요나 예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이나 어떤 삶의 어떤 터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강이 볼가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도시들 다시 찍어보면 이쪽에 블라디바스토크, 그다음에 이르쿠츠크, 바이카로스랑 밀접해 있죠. 그다음에 모스크바, 그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네 개의 도시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에카체른부르크 근처에 우랄 산맥이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로 나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도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2강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수능 특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복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제 강의에 맨 앞에 홈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러시아어 문법은 블럭 쌓기랑 똑같아요. 맨 아래 블럭이 안정적으로 쌓여 있으면 그 다음에는 2층, 3층, 4층, 5층이 안정적으로 쭉 높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1강에서 배운 것이 복습이 안된 상태에서 2강을 또 듣는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내가 1시간 러시아를 공부했다라는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밖에 안 돼요.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는 5개 중에 정답을 골라야 하는 거고 5개 중에 정확하게 뭐가 4개가 아닌지를 고르려면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2강에서 배웠던 회화나 문법이나 문화의 내용 중에 처음 들었던 거 아니면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 정리가 잘안 됐던 것들이 발견된 게 있다면 다음 강, 3강 배우러 저 만나러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외우시고 정리하셔서 오시면 훨씬 더 3강 내용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일곱 번째 만남이고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6강이 되겠네요. 제품의 표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시면 일단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냐면 표준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표준. 그래서 표준화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제표준, 국가표준, 한국산업표준 이런 거 배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이야. 그냥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활동을 하는 걸 우리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전 세계적으로 표준된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 초록색 불, 그다음

빨간색 불. 에 따라서 정지하고 가고. 이게 우리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표준입니다. 그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종이, 이 A4 용지 있잖아요. 선생님 A4 용지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 다 무슨 어떤 용지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합리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표준화다라는 거. 자, 그럼 표준화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생산자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건전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전지에서 AA 사이즈가 있고 또 AAA 사이즈가 있어. 자, 그 우리는 그 사이즈별로 다 알아. 그러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AA 사이즈를 만드는 훈련자가 있어. 그것만 만들면 되니까 작업자의 훈련이 용이해진다. 그죠? 자, 그다음 형상이나 치수 이런 것들이 서로 뭐가 되냐면 여기저기 쓸수 있다. 그래서 나는 A사의 배터리만 써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AA 사이즈는 A사든 B사든 C사든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쓸수 있어. 어디 여기저기 쓸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호환성. 그래서 이게 바로 호환성을 증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재료도 절약할 수 있고, 생산 능률도 향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원가도 절감되고, 이런 모든 좋은 효과들이 있다. 자, 그럼 우리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수 품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수 품질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핸드폰이 있었어. 스마트폰 시대 말고 핸드폰 충전하는 그 잭이 회사마다 다 달랐어요. 호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충전기는 좀 좋지 않고. 이런데 지금은 충전 시스템이 다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품질도 충전 품질도 더 좋아졌다. 그래서 고속 충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수 품질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만족도도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뭐, 아, 표준이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어떤 합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좋은 거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또 표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시험 문제에 또 이런 말들이 나와. 표준화는 원리가 있어. 근데 사실 이거 우리 공업이들 있잖아요. 국어적으로 다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다알수 있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얘는 표준화의 원리 중 무슨 원리이다.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억지로 우리 공업 일반은 정직한 문항이라 했잖아요. 정직한 문항만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이 그대로 얘를 응용하거나 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복잡성이 감소되고 예방된다. 이게 바로 단순화의 원리야. 그냥 단순화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합의의 원리야. 총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수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물론 소수의 희생도 조금 필요로 한다. 그다음 고정하고 개정도 해야 되고 객관성, 보편성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표준의 원리,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표준의 포괄적 분류. 이제부터 암기하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표준의 분류라는 게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자, 표준이야. 이제는 지금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표준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국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단위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국제 단위계. 이 국제 단위계를 시스템 여기 이거 해서 우리 SI라고 합니다. SI 요 말이 그대로 나와. 국제 단위계 SI.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판서에 지금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7kg. 킬로그램이라 읽지. 얘를 kg라고 읽는 친구들 없을 거야. 그리고 얘는 7kg? 그러면 얘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거 다 알고 있어. 그쵸?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선생님 써볼게. 그러면 얘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래서 이렇게 국제 단위계.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그다음 켈빈, 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단위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럼 자, 이거는 뭐야? 얘는 우리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측정

측정표준이라 합니다. 측정표준, 측정표준 외워보세요. 측정표준이에요. 자, 그다음 다음 볼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측정은 알겠어. 그 다음부터 조금 헷갈려. 조금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표준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세 가지는 우리는 암기하셔야 돼. 이거 암기해야 돼. 첫 번째는 아, 국제 단위계 SI 나오면 얘는 측정표준이다. 요건 알겠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얘는 참조표준이야. 참조표준. 자, 참조한다. 참조표준. 참조한다. 뭘 참조하냐? 자, 국가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인된 이 자료들을 참조한다는 거야, 참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를 만들려면 그 신차의 충돌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한뭐 수만 번 해야 돼. 그래서 그 차체가 찌그러지는 정도라든가 충격 흡수율이라든가 우리 뉴스에서만 봤을 거예요. 그 마네킹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그 충격. 그것도 한번 실험해보고, 이런 것들, 충돌 실험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한번 정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회사가 그 충돌 실험을 수천만 번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쵸. 그래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게 국가 공인된 자료로,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한 공인된 자료로.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A 기업이 한 거를, 아, 참조 표준이 있으니까 충돌의 이 물선 값이 요 정도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하고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더 개선해서 하면 되잖아. 그게 바로 참조야. 참조해라. 참조 표준. 아시겠죠? 참조.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성문 표준. 말이 조금 어렵죠? 성문 표준. 외워야 돼. 측정 표준, 참조 표준, 성문 표준이야. 성문 표준은 한자로 글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야. 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부분 자료라는 말이 나와. 문서. 그러니까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된 거야. 문서화된 규정, 규격, 지침.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될 거잖아. 글로 이루어졌다 작업, 지침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문 표준이란다. 그래서 표준의 세 가지 분류, 측정, 참조, 성문 표준. 이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또 무슨 표준의 분류를 또 해. 근데 이건 무슨 분류냐면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야. 이게 정말 많이 헷갈려. 얘도 세 가지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는 요거 세 가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표준 했습니다. 우리 표준. 자, 그러면 표준의 분류 중에서 우리 요거를 한번 볼게요. 국제 표준이라는 걸볼 거야. 국제 표준. 그러니까 전체 국제 표준이야. 이거는 국제적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규정해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제 표준이 정말 많겠죠. 정말 많아. 근데 우리는 공업 일반에서 교과서 4종 이상이 나온 거요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선생님 믿으세요? 딱세 가지만 해.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수능 때까지 딱세 가지만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ISO야. 이거를 우리는 국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표준화 기구.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야. 국제 표준화 기구. 자, 그다음 IEC가 있고 ITU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문에 요 마크가 나오지 않고요. 요렇게 나오고 그리고 IEC가 나오고 그리고 ITU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두 개는 예전엔 요것만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요두 개를 헷갈리게 나와. 그래서 우리 공업 일반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거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다 국제야. 그쵸? 국제. 전기까지 똑같이 들어가요. 국제 전기까지 똑같이 들어가는데 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이야. 그래서 얘를 통신 연합이라 합니다. 연합.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얘는요.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이거 외워야 돼. 또는 교과서마다 조금 달라. 국제 전기 표준회의라고도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 공부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뭐가 있냐면 다 공통적으로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 국제, 인터내셔널.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I가 들어가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국제 표준인지, 얘가 국가 표준인지, 얘가 지역 표준인지 요거를

되는 문항이 나오는데 앞에 아이가 있다. 아, 그럼 얘는 국제표준이야. 아시겠죠? 나중에 생각이 정말 너무 안 나. 이 제목까지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아이가 있다. 얘는 국제표준이다. 요렇게 조금 쉽게 나올 때는 요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이거 ISO, IEC, ITU는 외워야 돼, 우리 친구들. IEC는요, 국제, 그러니까 이게 전기 전자 분야고요. 이쪽은 통신 분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중에서 ISO, 이 국제표준화 기구, 이 ISO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것도 너무 자주 나와요.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요 정도까지는 인증을 부여하는 거야. 자, 표준을 부여하는 건데, ISO 9000이 뭐냐면, 9000, 요거 외우셔야 돼요. 얘는요, 품질 관련된 거다. 그 다음 얘도 물론 국제가 들어가는 거지, 국제. 자, 근데 품질이다.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얘는 14000은 환경이다. 환경. 자, 시험 문제 요거는 나온 적이 없지만, 오답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떤 데는 기출문제가 ISO 9001 이렇게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ISO 9002도 나와. 근데 어떨 때는 ISO 9000 이렇게도 나와. 도대체 뭐란 얘기야? 자, 이게 패밀리야. 패밀리. ISO 9000 시리즈. 9000 시리즈. 알겠죠? 그래서, 아, 천 단위에 앞에 9가 들어가면 얘는 다 뭐에 관련된 거다? 국제적으로 품질에 관련해서 품질 관리나 품질 보증에 관련해서 규격을 세운 거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요, 우리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해놓고 그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딱 하고 게시를 해놔요. 자랑스러운 거거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증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ISO가 9000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14000은 또 뭐야? 14001, 14002 나와. 그것도 얘도 14000 시리즈야. 자, 이거는 환경에 관련된 겁니다. 환경. 그래서 우리 기업이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국제 기준이니까 더 세겠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국제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들어갈게요. 지역. 지역 표준에는 또 많이 있겠지.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 공업에서 요것만 공부하면 돼. 유럽 주격. EN.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EN은 유력 규격인데 얘는 지역 표준이다. 자, 국제 표준 아니다. 국제는 I로 시작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 N은 유럽 규격이다. 얘는 지역 표준이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국가로 들어갈게요. 국가.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국가 표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국가 표준 기관이 채택한 표준을 말합니다. 요런 마크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K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KS 마크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자, 그 다음 얘는 DIN. 얘는 어디 거냐면 독일 겁니다. 독일. 자, 그 다음 얘는 JIS 일본 겁니다. 일본.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안시야. 이거 안시 그대로. 안시. 얘는 미국 거. 미국. 그리고 NF다. 얘는 어디 거? 프랑스. 자, 그 다음 얘는 이렇게. B, S. 그래서 얘는 B, S. 영국 국가 표준이다. 나라별로 국가 표준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리는 6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국가 표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국제에서 지역으로 들어왔고, 그 지역에서 또 뭐가 들어왔어? 국가가 들어왔어. 점점점 축소됩니다. 이제 뭐냐면 단체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 표준이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걸 다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몇개좀 찝어줄 거예요. 그거 정도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체 표준은요, 사업자 또는 학회 등의 특정 단체가 채택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 왜냐면 이건 교과서 4종 이상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2년 전에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고 선생님 별표를 했는데 정말 이게 수능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미국 재료시험협회. 요 정도. 기계학회. 요 정도. 우리나라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거 선급협회, 한국자동차협회, 요 정도 아시겠죠?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요. 일단 보세요. I로 시작하는 건 국제표준이야. 지역표준은 EN이야. 그죠? 국가표준은 외워야 돼. 당연히. 그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럼 단체표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내표준이 있습니다. 사내표준이란 사내표준은요. 기업이나 공공단체, 특정 회사가 채택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자체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사내표준이라 한다. 우리 회사만의 표준, 사내표준. 그래서 표준은 표준의 분류에 따르면 얘는 국제표준이냐, 국가표준이냐 요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아까 국가표준의 KS, 우리나라 거 한국산업표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산업표준이야. 자, 한국산업표준입니다. 한국산업표준. 자, 이것도요. 분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요? 자, 공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 당연히 처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 말이 그말 같고, 그 말이 저말 같고. 그쵸?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야. 괜찮아. 한 선생님 생각에는 개념을 세번 정도 완독하면 충분히 이거 가능할 수 있어요. 자, 한국산업표준이랑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1강에서, 우리 친구들 봐봐. 이거 있었어. 한국 표준 산업. 이게 있었어요. 뭔가 똑같잖아. 그쵸? 단어 조합이 똑같아. 근데 순서만 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뭘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냐? 이렇게. 뒤에 거, 맨 뒤에 거. 맨 뒤에 거. 한국 산업 표준. 맨 뒤에 거 표준. 끝에. 얘는 표준에 관련된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에 관련된 거다? 한국 표준? 얘는 산업에 대한 거다.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대분류 우리 선생님이랑 좀 이따 할 거야. 얘 대분류 우리 1강에서 했잖아요. 대분류. A는 농업, 임업, B는 광업. 이거 했었어요. 그쵸? 얘도 있어. 일단 그거 전에 요거부터 할게.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어.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 세 가지 공부하라고 했죠. 얘는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예요. 표준의 이세 가지 분류를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그러니까 이 표준을 정하는데 그 제품의 형상이라던가 치수, 이 품질 그대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그 제품의 표준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품 표준이라 합니다. 제품 표준. 제품 표준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건 또 무슨 표준이냐면 측정 이 방법이야. 시험 방법, 분석 방법, 검사 방법, 측정 방법, 방법에 관련된 거야. 작업 표준에 관련된 거. 요거 하나 조금 다르죠. 작업 표준에 관련된 거. 이거를 무슨 표준이라 하느냐? 방법 표준이라 합니다. 사실 이거 암기, 암기. 암기. 그대로. 자, 그다음 이번에 볼게요. 용어라던가, 이런 단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달하기 편하잖아. 그쵸? 단위. 단위, 수열, 기술, 뭐 이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전달하기 편하게 전달 표준이란다. 그래서 너무 우리 헷갈리죠.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 선생님 볼까요? 표준의 분류 세 가지는 뭐였어요? 측정 표준 있었죠. 비슷하게 생겼잖아 뭔가. 그죠? 측정 표준, 그다음 참조 표준, 성문 표준 이렇게 있었지만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는 요거 세 가지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한국 산업 표준 제정의 기본 방침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한국 산업 표준의 대분류는 그럼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 이것까지 외워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것까지 외우셔야 하죠. 자, 이거 볼게요. 근데 공업 일반은요 꼬아서도 하지 않아. 이거 외우시면 돼. 근데 이걸 다 외우긴 너무 어렵죠. 자, 우리 한국 표준 산업의 대분류도 있었어. 그 A는, 그러니까 A, B, C, D 해서 6까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될 거. 자주 나오는 게 기본 A. 그죠? 자, 근데 우리 공업에 관련된 거. 기계 B입니다. 전기 부문 C야. 금속 부문 D. 요 정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2개. 요두 개만 나왔어. 지금까지 두 개만 나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F. 근데 이거 F는 한국 표준 산업에 F가 뭐였냐면 건설업이었어. 똑같아. F는 건설이구나. 그냥 기억하세요. F는 건설이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광산은 E. 광산. 그리고 화학이 M. 그동안에 나왔던 수능 특강 몇년 전부터 나왔던 예시들만 선생님이 좀 뽑아준 겁니다. 요 정도 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조선. 조선도 있네. 조선. 이거 우리 공업이잖아. 공업에 관련된 거.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자,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시험 문제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KST. KS가 뭐였죠? 한국 산업 표준이야. 이게 한국 산업 표준이야. KS. 그거 C야. 그러면 한국 산업 표준 전기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국 산업 표준의 전기 부분에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 얘는요. 한국 산업 표준의 D는 금속입니다. 금속 부분에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C와 D인데, 요게 또 우리 친구들 화제에서요. 비슷해. 화재 유형 중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이냐, E급이냐가 있어. 자, 화재. 그래서 C급. 화재의 C급 화재는 전기 화재고요.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예요. C는 전기, D는 금속. 그죠? 외우는 거 우리 조금 약간, 이제 상세됐어. C는 전기, D는 금속. 자, C는 전기, D는 금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이제 문제 좀 풀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재질에 해놓고, 얘를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이렇게 해놔요. 자, 그럼 이건 뭐지? 금속이잖아. 어떤 제품의 재질을 스테인리스 강으로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표준을 획득했다 해놓고요. 그러면 문제에 KSD에 분류되어 있다. 재질은 KSD에 분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아, 지금 뭐 약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기출 문제랑,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계속 풀어보면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이제 표준은 다 했습니다. 표준. 표준은 끝났어. 자, 이번에 이제 인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증. 이제 인증입니다. 인증.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 친구들 교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은 국가 통합 인증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도 있어. 가전제품 중에서 정말 옛날 거. 우리 친구들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가전제품에 이런 마크들이 따닥따닥따닥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그럼 그걸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안전한지 안전성을 확보해야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우리 소비자도 안심하고 그 제품을 살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품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많은 마크를, 이런 인증을 다 받아야 돼. 이게 총몇 개냐면 13개입니다. 13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13개의 마크를, 이 13개 마크를 다 받아야 돼. 그럼 나는 혼자 제품을 개발했어. 근데 그거를 이 13개를 일일이 다 받으러 부처마다 가서 받는데 걸리는 시간, 받는데 걸리는 비용 너무 많이 들잖아. 오히려 대기업은 한 방에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 시켜서, 그쵸? 그래서 얘를 복잡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 거야. 한꺼번에. 13개의 마크를 통합 운영하는 마크야. 그러니까 이 마크를 통합 운영해서요.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이런 마크인데 요즘은 다이 마크야.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국가 통합 인증이라 합니다. 국가 통합 인증.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 통합 인증. 그래서 얘를요. KC야. 왜냐면 KC. KC. 아시겠죠? KC입니다. KC.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좀 이상해요. 아까 무슨 KS 배웠다가 갑자기 KC예요? 그쵸? KC와 KS의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KC, 아까 선생님이 KC는 국가 통합이야, 통합. 얘는 통합 인증 마크라고 했어. 통합 인증이다. 통합 인증. 어느 나라? 우리나라. 국가 통합 인증이다.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 가전제품, 유모차, 승강기, 조명기기, 전기, 계량기, 전화기 등. 자, 이런 거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잖아. 그쵸?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무엇이다? 법정, 강제 인증 제도이다.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법에서 강제로 하게끔 해놨어. 법정 강제 인증이야. KC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K, 이번에는 S, 스탠다드, 표준이야. 그러니까 얘는 인증이고 얘는 표준이야. 얘는 KS. KS는요. 얘는 성능이나 품질을 가리키는 규격이야. 규격, 표준. 어떤 기준이나 규격을 정해서 합리적인 활동을 하는 게 선생님 표준이라 했잖아. 얘는 표준이다. 표준. 그래서 KS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한 그 국가 표준의 기준에 나는 부합하다라는 거야. 그만큼 품질이 좋다라는 얘기야. 품질 가리는 규격이야. 얘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쵸? 얘는 선택사항이야. 얘는 강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KC 인증과는 달리 의무 규정이 아님이라.

K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KC, KS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증의 종류. 자, 볼게요. 정말 무수히 많은 인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인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몇 가지만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증 많이 나와요. NEP 인증과 NET 인증이 있는데, NE, 여기서 NE,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거 뉴야, 뉴. 뉴. 이 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N이만 따고, 또는 이렇게 다 대문자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 대문자로. 자, 그 대신 P는 프로덕트, 제품이고요. T는 기술이야,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기술. 그래서 볼까요? NEP는 신제품 인증이고요. NET는 신기술 인증이다. 신기술 인증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몇 번, 기출문제 반복해 보면 얘는 신제품을 나타내는지 얘는 신기술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에 제품의 인증을 하는 거는 신제품 인증, NEP, 기술의 인증하는 거는 NET다. 요거.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게 뭐냐면, Good Recycled 해서 G, R 인증. 그래서 제시문에 요 마크 대신 요렇게도 많이 나와요. GR 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재활용 잘한 거에 대해서 품질 인증을 해주는 게 바로 GR 인증이다. GR 인증.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이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요 말이 이거를 오답 처리하기 위해서 좀 나왔어. 그래서 가지고 온 거야. 얘를 물어보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NEP, NET, GR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제 또 해외 인증을 봐야지. 해외 인증입니다. 자, 해외. 이거야. 우리나라도 해외 인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증이 뭐였어? KC 인증이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갖다 팔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럽에다가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되냐면 CE 인증을 받아야 돼. CE 인증. 자, 이게 어디냐? 유럽이야. 유럽. 자,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UL이다. UL은 여기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자, 그다음 얘는 P SE야. PSE라고 하죠. 얘는 어디다? 일본이다. 자, 그다음 얘는 CCC야. CCC. 얘는 어디다? 중국입니다. 중국. 이런 식으로. 중국.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인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KC는 인증이야. KS는 표준이야. 그죠? 표준. 표준. 그다음 얘는 인증. 그쵸. 인증. 국가통합 인증이야. 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를 볼까? 요거를 헷갈리게 많이 내요. 미국에는요, 수출하려면 무슨 인증을 받아야 되냐면, UL 인증을 받아야 돼. 근데 미국의 국가표준은 뭐다? 안시. 요거. 안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수출하려면 PSE 인증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근데 이 일본의 국가표준은 뭐다? 국가표준은 이거다. 요거. 요거를 그래서 요세개 나라를 좀 헷갈리게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얘기 들은 걸 가지고 실제 제품에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아,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전기 제품들 있잖아요.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뒤에 요런 마크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이거 배터리야. 배터리인데 요거는 뭐죠? CE? 아, 유럽에 수출하려고 인증을 받았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그쵸? PSE? 일본. UL. 여기는 미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알수 있어. C, PC, UL. 아, 이런 마크들이, 이거 요이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받았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옛날 바텔인데, 얘도 마찬가지 C, 유럽. 그 다음에 이거 KC,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국가통합인지 우리나라.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라마다 다른 콘센트 타입.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선생님 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얘는 뭐냐면 우리 40쪽에 표준화가 된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면 안 되는 것들 나온 거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준화하면 너무 편리하잖아. 호환성도 증대되고 너무 좋은데 왜 이상하게 나라마다 콘센트가 다를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때그 콘센트 그 멀티 콘센트를 우리가 들고 가잖아. 나라마다 콘센트가 다 달라요. 그죠? 자, 그 이유는 예전에는요. 해외여행이 이렇게 해외가 서로 나라별로 왕래가 많지 않았을 때 나라별로 전기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쵸? 전기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다 나라별로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IEC, 아까 뭐라고 했어? 국제 전기 표준 회의, 국제 전기, 그 다음 통신, 아니,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이렇게 하는 그 국제 표준화에서, 국제 표준화 기술 위원회에서, 야, 이거 콘센트를 우리 전 세계를 똑같이 통일시켜보자. 표준화 해보자.

하려고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면 간전 제품의 이것들을 다 바꿔야 돼, 전기 제품들을. 그래서 표준화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에 드는 비용이 더 든다. 그랬을 땐 표준화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들 했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기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이에요, 1번. 자, 신제품 개발 전략 수립 회의록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거 많았을 때막 이거 다 읽어보지 말고 우리는 1분 30초 안에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역으로 가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자, 기억 볼게요. 수출팀장이 획득하고자 하는 인증은 PSE다. 그럼 수출팀을 찾아가 볼까? 수출팀장이 중국 외에 미국 수출을 위해서 인증 획득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외에 미국 수출. 얘가 획득하고자 하는 거는 PSE는 1분이잖아요. 자, 1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린 보기. 자, 그다음 2분 볼게요. 개발팀장이 획득을 준비하는 인증은 개발팀장 볼게요. 개발팀장이 획득을 뭐를 하냐면 KC 인증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KC야? C는 법정 강제 인증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디귿. ISO 14001 인증 심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14000은 뭐야? 국제표준화 기구의, 자, 뭐죠? 환경에 관련된 거였어요. 환경. 그럼 한번 볼까요?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뭐라고 돼 있냐면, 품질 관리 및 보증에 관한 국제 규격을 획득했다. 이게 뭐냐면 용어 그대로야. 이거는 ISO 9000 시리즈야. 9000 시리즈. 얘는 14000이니까 얘는 들린 보기. 자, 그다음 리뷰 볼까요? 제품 생산의 한국 산업 표준에 시험, 분석, 검사 방법, 측정 방법이야. 방법 표준. 방법 표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 하고 보면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보면 제품의 생산은 한국 산업 표준의 방법 표준을 준수하고 돼서 방법 표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 제품 출시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LED TV가 있어. 투명 OLED TV. 쫙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이제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획득한 인증은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국가통합 인증이 뭐죠? KC야. 근데 획득한 인증은 뭐를 획득했대? ISO 14001 인증이라는 거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에 관련된 인증이죠. 자, 이 KC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자, 그다음 니은 출시한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자, 이거 OLED TV 내구성이 뭐였죠? 선생님이랑 전 강의 시간에 배웠어요. 오래 읽고 견딜래야. 오래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내구지? 어떤 거? 가전제품, 자동차, 기계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때요? 이거 가전제품 오래 견디잖아.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내구재라고 하기 때문에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확장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코틀러의 제품 정의를 알아야 돼. 코틀러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 그중에서 확장은 뭐냐?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AS라던가 뭐 서비스 보증 기간이라던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무상 보증 기간을 타사와 달리 10년으로 확대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더욱 높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게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제품의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품질 검사 인력을 확충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제품의 제조 과정 중이라고 돼 있어. 제품의 제조 과정이 일반적인 제조 과정 우리가 여섯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 뭐죠? 먼저 제품을 개발해야 돼. 개발하고 원자재 확보한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부품을 가공하죠. 그리고 조립하고 완성한 다음에 출하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품질 검사는 어디서 해? 얘는 제품을 완성한 다음에 완성 검사와 품질 평가를 하죠. 품질 평가. 제품의 완성 단계 인력을 확충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5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형상 기억 합금을 이용한 액추에이터 제품 설명 자료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보면 제품 설명이 형상계 화금 스프링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되어 있고,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위 제품 설명 자료에 나타난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획득한 국내 인증은 국가통합 인증에 해당한다. KC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KC, 국내 인증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니은. 해외시장 추가 진출을 위해서 PSE 인증이 필요하다. 그럼 뭐야? PSE는 일본 수출 인증이죠. 일본 수출 인증. 근데 여기 보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이라고 됐으니까 PSE가 아니라 CCC가 되겠죠. 얘는 들린 보기. 그 다음 디귿. 수출 국가의 적용준이 표준인 일본의 국가 표준이다. 국가 표준 JIS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죠. JIS.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그 다음 리을.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존속 기간은 자 획득한 건뭘 했어? 지식재산권 특허를 취득했죠. 선생님이랑 이 지식재산권 선생님이랑 또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거 외워야 돼. 권리존속 기간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20년. 자 그다음 기존의 기술을 조금 더 편리하게 했으니까 얘는 1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특허는 20년이야.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 근데 갱신이 가능하다. 자, 특허는 20년입니다. 20년, 20년인데, 여기는 출원이로 30년이다라고 되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생산품에 대한 설명이야. 자, 소비자의 사회적 관점을 개선품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비자가 보통 우리가 제품을 살때세 가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좋은지, 또는 내가 뭔가 부는들에 따라서 막 뭔가 심리적 우열한 거, 심리적 관점. 세 번째,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거. 그래서 사회적 관점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관점,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경량화, 소형화가 적용된 제품. 그러니까 경량화, 가볍고 그리고 작고. 그 기능 때문에 제품이 하잖아요. 소비자가 보는 관점으로는 사회적이 아니라 기능적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스프링 재질은 한국 산업 표준의 KSE에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 스프링 재질이 여기 보면 스프링 재질을 볼게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형상 기억 합금 스프링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는 형상 기억 합금이야, 합금. 합금은 뭐죠? 금속이다. 자, 그러면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D에 분류되어 있겠죠. 그래서 KSE가 아니라 D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D죠. 자, 그 다음. 고온 가열 처리는 가공 기술 중, 자, 가공 기술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형이 성형되는 공정이 있어. 예를 들어 뭐 주조라던가 소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공정이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외형이 그냥 성형되는 거야. 정강에서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외형은 변하지 않은데 성질이 향상된 거야. 성질 향상 공정이 있고 표면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온 가열 처리에 보면 여기 이렇게 그대로 써 있어. 재료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고온 가열 처리다. 형상이 변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질 향상 공정이기 때문에 얘는 들린 답지가 됐죠. 자, 그다음 개발 과정에서 전달 표준을 했느냐, 용어 단위 기술을 했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용어 기술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전달 표준 맞죠? 한국 산업 표준에 우리 세 가지 선생님이랑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달이냐, 방법이냐, 이런 것들, 제품이냐. 그쵸? 예,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절대 온도에서 가까운 극존이 되면 전기장이 0이 된다. 이건 바로 뭐냐면 초전도체야.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아니라 여기 보면 형상 기억 합금이었잖아. 그쵸? 신소재가 형상 기억 합금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은 땡땡 기업 방문 보고서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문 보고서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될것 같아요. 1번. 제품의 생산에 주문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누군가가 주문하면 하는 거야? 어디 써 있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 맞는 제품을 설치 장소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주문 생산이 맞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생산품은 한국 산업 표준의 KSA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산업 표준에 여기 보면 KS 인증 획득했는데 얘가 수류 에너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기에 관련된 거야. 조력 발전 장치잖아. 전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는 A가 아니라 C에 관련된 거죠. C. 여기, 요것만 봐도 C인지 알수 있죠? 3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CCC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가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C2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기업의 생산품이 활용하는 에너지는, 자, 조력 발전 장치는 해양 에너지야. 얘는 재생 에너지죠? 우리 재생 에너지 8가지, 신에너지 3가지.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 자연을 이용한 건다 재생 에너지다. 자,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땡땡 기업이 2023년에 획득한 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이다. 이건 GR이야. GR. 자, GR 있는지 볼까요? 23년에는 GR이 아니라 NET니까 신기술 인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1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자, 9번 보면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를 나타낸 거래요.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측정 표준, 그죠? 자, 그 다음 성문 표준, 참조 표준. 요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거 볼게요. 공정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화학적인 균일성을 유지하였다라는 거. 화학적인 균일성이라는 거는 뭔가 동일한 화학적인 성질 상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온도는 정확하게 98도씨를 맞춰야 돼. 도씨. 뭐 이런 거다 표준화되어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아니면 10분 10초 동안 뭐 해야 돼. 똑같은 균일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표준의 포괄적인 분류에 보면 얘는 측정 표준에 관련된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볼까요? 특정 분야에서 시험이나 분석을 할때 비교 검증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자료야. 그러니까 뭔가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참조. 그러면 여기 보면 측정 표준이고요. 이렇게 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그러니까 이 강도 데이터를 참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적용 사례로 요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9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실제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출 답하 시간. 자,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대화 장면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산업표준의 분류에 대해서 나온 거야. 얘는 제품, 그쵸? 얘 같은 경우는 방법. 그다음 얘는 여기 용어 단위 등에 관련된 거는 얘는 전달입니다. 이 중에서 이거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찾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대로 알면 돼. 자, 여기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방화 시험 방법이라고 나왔어. 이 방법.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달이 아니라 방법 표준에 해당이 되겠죠. 방법 표준. 그죠? 자, 그 다음 사례부터 볼까요? 알루미늄의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작업 표준이야. 작업 표준도 선생님이 방법 표준이라고 했어. 이거 그대로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 이거는 기계 용어 표준이야. 용어.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 용어. 용어. 얘는 뭐죠? 전달 표준입니다. 전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다르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요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의 검사 표준이야. 검사 방법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이건 방법 표준에 해당이 되겠죠. 방법 표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품 표준이니까 틀렸어. 자, 그럼 요게 볼까요? 모양 및 치수 표준이다. 얘는 제품 표준이 맞죠? 그래서 답이 이거야.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선배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 한국 산업 표준의 그 용어들, 단어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근데 막, 아, 왜 자꾸 이렇게 암기해요? 암기를 해야만 이게 또 나의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쓰니까 우리 친구들 암기 여러 번 반복하면 암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자동문 홍보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표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표준화 대응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프레임의 재질은 프레임의 재질을 볼까요? 프레임의 재질 뭐냐면 알루미늄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뭐지? 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KSG에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했죠? 자, C가 아니라 C는 전기라고 했어. 그럼 얘는 답이 KSD에 분류되어 있다라고 해야 얘는 맞는 답이 되는 거죠. 틀린 답지.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성능평가에 적용한 한국산업표준은 성능평가 볼까요? 이 성능평가 보면 한국산업표준에 그대로 나왔어. 시험
분석, 검사, 측정, 방법. 이거 뭐야? 방법 표준이야.

야, 방법. 근데 전달 표준이라 되어있기 때문에 들린 보기죠. 방법에 대해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동문의 획득한 인증은 우수 재활용 제품. 이거 뭐죠? 굿 리사이클드 해서 GR 인증해야 되는데 자동문에는 무슨 인증을 받았죠? NEP, New Project, New Product, 신제품 인증이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동문 유리에 획득한 인증은 우리나라의 법정 강제 인증이다. 이거 뭐야? 이거 KC잖아. 근데, 자, 자동문 유리 볼까요? 자동문 유리에 KC 인증을 획득했네라고 되어 있는 거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해외 수출을 위해 획득한 표준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 뭐를 했냐면, BSDIN. 요거 때문에 많이 또 헷갈렸어, 우리 친구들. 자, 봐. BSDIN 해외에 맞는 것 같아. 그쵸? 자, 근데 그걸 잘 봐야 돼. BS는 영국, 그리고 DIN은 독일이야. 해외 맞는데. 자, 해외 맞지만 얘는 뭐다? 국가표준에서 쌤이 외우라고 했어. 국가표준. 국가표준이야. 국가표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제표준이 아니라 국가표준이다. 자, 그래서 틀린 답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표준 뭐야? I로 시작하는 거. International, ISO, IC, ITU.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그 표준화에 대한 내용 다 했고요. 그리고 표준화에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 그리고 기출 타파 시간으로 기출 몇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상식이 또 올라가는 내용들이니까 암기하시면서 표준은 반드시 틀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

0: 현아학생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1: 네.
0: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1: 네.
0: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이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로 하는 것 같아요.

0: 명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네. 1605년이면 엄청 오래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때 근대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소설의 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 창 같은 걸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못하는데 막 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흠신 두들겨 맞고 이런 이미지죠. 네.
0: 그러니까 약간 허당.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가 지배적으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산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꾸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소설의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 있잖아요. 네.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네.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소설, 현대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 돋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가 돈키호테의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돈 떼고 키호테라고 알고 있어요.
0: 정확하다. 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안 알려줬고 어떻게 하지? 돈키호테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테는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네.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라고 했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의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0: 너무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아, 기사 소설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 같은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네.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 어딨어.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산초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1: 아.
0: 산초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1: 아,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네. 대표 주자인 돈 키호테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거기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1: 그러니까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의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요.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베어 갖고 와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1: 네.
0: 이렇게 칼 뒷등으로
1: 맞아요.
0: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동키호테는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자, 단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선 공상 속의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형차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저 거인이 팔 돌리는 라고 해서 이제 너희놈 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봤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산초가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난 기사 아니야. 이제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그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는 있었어요. 영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냥 과거 시절에 잔재로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이제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 루쉰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네.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쉰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대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쉰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돼요.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네.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히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처럼 나를 너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네.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네. 아주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쳤다고 쓰는 이 일기인 거예요. 네. 광인일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이 오죠. 뭔가 이 미친 사람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소설에는 내가 들었다. 누구의 일지를 읽었다. 돈키호테도 거기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잖아요. 네.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라만차 연감. 다시 말해 역사를 쓴 라만차 연감에 돈키호테가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 적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둘러서 어디서 들은 얘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네. 같고 그다음에 광인을 내세워야만 어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네. 연감의 이야기를 빌려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루쉰은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근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왜 중국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나는데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해혁명 일어났고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는 같은 어떤 근대적인 네. 사상, 개혁하자는 세상,

0: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건 터부거든요.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식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 나 먹으려고 하지. 너 누구도 먹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식인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이고 실제 사실이 돼요. 혹시 중국에 있는 무슨 소설, 옛날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한 제후가 어떤 장군을 잡았어요. 그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군을 젓갈로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에.
2: 네. 있을만한 것 같은데.
0: 그게
2: 네.
0: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죽인 거예요. 네. 공격을 죽였어요.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시린을 잡아서 복수로 심장을 꺼내 볶아먹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책을 봤더니 네.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 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다빠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제도에 의해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신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 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끝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애국정신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네. 관료가 되기 위해 떠났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체제에 합류를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Wake up! 일어나! 뭐 보이즈 비 앰비셔스!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 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 다 최초가 붙었는데 두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에 미친 사람, 돈키호테. 네. 두 번째는 미친 듯 하지만 사실은 안 미쳤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 이거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폭풍의 언덕은, 이 우선 작가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오녀 일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네.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례로 쫓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에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바람이 막 올라오는 폭풍 언덕 끝머리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의 언덕이에요. 이 집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쇼 가문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에 캐서린 언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강량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쇼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난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쇼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잘 알아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네.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2: 히스클리프를.
0: 히스클리프를 선택했을까요?
2: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아.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딸을 낳고 사망해요. 이때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한 쉬지 못할 거야. 오.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의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치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쇼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클리프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0: 19년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착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최민수 씨.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광공이죠. 그 다음에 가을 동화.
1: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1: 얼마면 돼?
0: 얼마면 돼? 집착 광공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계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1: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1: 아,
0: 스네이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 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그두 사람의 유년 시절 보면은 그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스네이프 교수님도
1: 네,
0: 그래요.
1: 맞아요.
0: 그렇게 장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온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1: 조금,
0: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 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이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해설인 이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트네 시집을 가겠어.
1: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뷰에다가 뭔가 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고가 안
1: 안
0: 나오고
1: 나오죠.
0: 잘 가. 이렇게 뭐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 소설이래, 로맨스래, 어머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다 재밌는데라는
1: 네,
0: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 다 재밌는 것
0: 물론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진짜?
1: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광기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낭만적이죠.
1: 네. 근데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0: 진짜요?
1: 네,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인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가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하 작가가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대요. 잘 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 쓸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 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든 잘 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 수 있든 없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저는 해외에 다녀오면 꼭 김치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혀로 느껴지는 짠맛만 경계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1인분 먹게 되면 나트륨이 약 1900에서 2000mg 포함되어 있어서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울 정도로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은 더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1인분에 2000에서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찹, 드레싱, 심지어 달콤한 베이커리류에도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설탕과 함께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혈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섭취 제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은 장수한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국가별 소금 섭취량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소금 섭취량이 적은 나라의

붉은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섭취량이 많아서 6g 정도 섭취하고요. 한국과 일본, 탑몇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당히 높아서 하루 한 5g 정도의 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2g인데 그거의 2.5배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고혈압 유병률도 낮고 수명도 긴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늘어놓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조절 상황은 일본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수치로는 더 좋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성향과 의료 정책,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 등이 같이 상호작용한 결과죠. 일본의 수명이 길지만 이제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인 기대 수명은 84.8세, 한국인은 84.4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명이 긴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는 채소와 등푸른 생선 섭취가 많은 식습관입니다. 비만 유병률이 낮은 점,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테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한몫할 겁니다. 아마 일본이 염분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면 고혈압 조절률도 더 좋아질 거고요. 수명도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나트륨과 소금, 염분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과 염분은 같은 이야기고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이 되고요. 소금 5g이 어느 정도냐면 작은 티스푼으로 딱한 숟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동안 이한 숟가락 분량의 소금만 섭취하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입니다. 나트륨과 염분 개념이 자꾸 혼동되어서 사용돼서 2g인지 5g인지 헷갈려서 최근에는 나트륨 양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g 미만입니다. 한국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경에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8g, 거의 5g에 가까웠었죠. 소금으로는 무려 12g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당국의 노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많이 줄어서 최근에 3g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여전히 권장량의 1.5배를 먹고 있는 거긴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섭취량이 높은 걸로 기록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국 가서 음식 먹으면 그렇게 짠데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식단의 특성상 숨겨진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간 나트륨 양이 1g에서 2g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g인데 김치찌개만 드셔도 2g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한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에만 집중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가공식품들, 햄, 라면, 그 외에도 식빵, 시리얼에도 의외로 나트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음식의 풍미와 이제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을 좀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금에 민감한 걸까요? WHO 발표를 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89만 명의 사망이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을 상승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위암, 비만, 골다공증, 어지럼증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만성 콩팥질환 일으키는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비감염성 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조치입니다. WHO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1달러를 투자하면 12달러만큼의 국민 건강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12배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고요. 진화 과정을 돌이켜봐도 생물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나트륨이 우리 신진 대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계속해서 염분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소금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인류는 고기나 물고기 등 자연적인 섭취를 통해서만 염분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나트륨량은 아마 하루 2g을 넘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렵 채집인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에스키모 같은 일부 부족들에서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g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더 힘들었습니다. 식단이 고기가 줄어들고 곡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전매제도를 통해서 소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소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4만 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래로 수억 년 동안 부족했던 염분이 최근 50년 사이에 갑자기 풍족해진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몸은 부족한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아직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RAS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이름이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소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환경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가둬놓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소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과도한 나트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체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염분은 그 자체로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게 되면 혈관은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축기 혈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했던 메커니즘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질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대쉬 연구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대쉬 연구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 요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였었는데요. 연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 두 달 동안이나 매일 3끼 식사를 계속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송된 음식만 드세요라고 했던 연구였었고요. 식단과 소금 섭취량을 철저하게 통제했었던 연구였었습니다. 대조군은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을 제공하고 연구 대상군은 대쉬 식단으로 채소, 유제품, 견과류가 풍부하고 여러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섭취에 따라서 또 세 군이 있었는데요. 고염분, 중간염분, 저염분 세 단계로 나눠서 혈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염분군은 하루 3.5g, 중간염분군은 하루 2.3g, 저염분군은 하루 1.2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음식을 제공했고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염분에서 중간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약 2mm 머큐리 감소하고요. 중간염분에서 저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약 4.6mm 머큐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말하는 고염분이 2023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에 해당한다는 점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WHO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2g 미만으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쉬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저염식과 건강한 식단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나트륨 섭취량 조건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대식식단을 제공하게 되면 혈압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금만 줄이는 걸 넘어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등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압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적은 노력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약물 치료 전에 생활 습관 개선의 첫 번째 항목으로 소금 섭취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염분 민감성은 짠 음식, 고염분 식사를 했을 때 콩팥에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전체 성인의 한 25에서 30%가량이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에서 5, 60%가량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염분 민감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여도 혈압 강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염분 민감성이 높고 동아시아인들도 다른 인종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염분 민감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염분 민감성이 낮으니까 짜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염분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먹었더니 몸이 개운해졌다는 내용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RAS 시스템, 이 시스템은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악착같이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지 많이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거나 나트륨 섭취가 과한 경우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폐에 물이 찬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접하고요. 이렇게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약이 아니라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건강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짠 물을 드시면 삼투압 때문에 장세포에서 염분을 빨아들이고 장내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운동이 활성화돼서 배변에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삼투압을 높여서 배변을 도와주는 변비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다른 건강에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위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소금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소금물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금물을 통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짠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비정제 소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런 비정제 소금도 결국 95%는 그냥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나머지 5% 미만의 성분으로 극소량의 미네랄이 일부 들어있지만 건강에 좋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서 이런 정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짜게 먹는 식사 습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식습관 외에 더 다양한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식단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에펭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ow, there are so many kids here. Can you find Harry?
2: What is he wearing?
1: He is wearing a red t-shirt, black pants, a green cap, and blue sandals.
2: He has black hair, right? I see him.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봤죠? Kids, t-shirt, pants, sandals, hair.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kid. kid예요. 대화에서는 kids였잖아요. 왜? 그렇지. 아이들이 여러 명이니까 kids고요. 한 명일 때는 a kid. kid. 아이, 어린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모두 kid죠. t-shirt. t-shirt. 우리말로는 티셔츠인데 영어에는 s 없어요. t-shirts 아니고 t-shirt예요. 이 왜 그렇냐면 친구들 티셔츠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반팔 티셔츠 딱 펼쳐서 보면 대문자 T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셔츠 중에서 T 모양이라고 해서 티셔츠 이렇게 불러줘요. 요건 pants. pants. 바지는 한 벌이라도 꼭 S 붙어 있어요. 왜? 바지를 보면 다리 넣는 구멍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죠. 바지는 항상 S 붙은 채로 pants라고 말을 한다. 이번에는 sandals예요. sandals는 우리 신는 샌들을 sandals라고 해요. A지만 sandals 아니고 sandals 이렇게 발음하고요. 신발은 만약에 샌들이 한 짝만 있으면 그냥 샌들인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한 켤레가 같이 있다 그러면 S 붙여서 sandals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hair. hair. hair은 머리, 이 머리 아니고요. 머리카락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난 털도 hai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hair, hair. 자, 그럼 우리 대화 살펴볼게요. 여자애가 깜짝 놀랐는데, 와우! 놀랐어요. 와, there are so many kids here. There are, 기억해요, 친구들. 뭐뭐가 있다. 그런데 there is면 하나 있는 거고, there are이라고 하면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럿 있는 거예요. There are, 뭐가 있어요? So many kids here. So many, 정말 많은 kids, 아이들이 여기에 있네. 즉, 와, 여기 애들 진짜 많다. Can you find Harry? 얘네는 지금 Harry라는 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Can you find Harry? 너 Harry 찾을 수 있니? 보이니?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그치, 그는 무엇을 입고 있니?

0: 있으니 wear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뭐 입고 있는데? He is wearing a red t-shirt, 빨간 티셔츠, black pants, 검은 바지, a green cap, 초록색 모자, and blue sandals, 파랑색 샌들을 신고 있다. He has black hair, right?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Black hair, 검은 머리. 검은 머리지, right? 이 right은요, 친구들, 문장 뒤에 붙여서 맞지? 하고 확인하듯 물어보는 말. He has black hair, right? 머리가 검지? I see him. 나 걔 보이네. 찾았네. 이렇게.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앱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6, 6에 들어가서 968 눌러볼게요. 잘 듣고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What is he wearing?
0: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소리 나는 대로 What is he wearing? 그는 무엇을 입고 있니?
1: He is wearing a green cap.
0: Mm-hmm. He is wearing a green cap.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1: He is wearing brown shorts.
0: 이번에는 he is wearing까지는 똑같고 brown shorts. 갈색 shorts는 반바지예요.
1: What is she wearing?
0: 이번에는 she로 바뀌었죠. What is she wearing?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니?
1: She is wearing blue sandals.
0: She is wearing blue sandals. 파란색 샌들을 신고 있어요.
1: She is wearing a pink blouse.
0: She is wearing a pink blouse. 핑크색, 부동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요. 까지 우리 해봤네요. 남자면 he, 여자는 she 바꾸는 거. 그리고 wearing은 옷 말고도 모자나 신발처럼 뭐 우리 몸에 두르는 건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좋아요. 그럼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저는 검정색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저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저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자, 친구들도 Let's Talk을 켜고 Step 2, Episode 30, 30 눌러볼게요. 펭수와 대화, 오늘은
2: Where are you in this photo? What color is your hair?
0: 사진 속에서 펭수가 나를 지금 찾고 싶은데요. What color is your hair? 당신은 무슨 머리색을 가졌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검정색 머리를 가졌어요. I have 검정 머리 할 수 있죠? I have black hair. 오케이. 찾을 수 있나?
2: Black. There are three people with black hair.
0: 머리가 검은 사람이 세 명이 있어.
2: Tell me more about you.
0: 정보가 더 필요하겠죠?
2: What kind of clothes are you wearing?
0: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먼저 빨간색 티셔츠를 말해줄게요. 그러면 I am wearing은 똑같고 빨간색 티셔츠. I am wearing a red t-shirt. 그렇지. 이제 찾을
2: You're
0: 수
2: wearing
0: 있겠지?
2: a red t-shirt. I still can't find you.
0: 빨간 티셔츠 입은 사람이 나보고도 또 있네. Pants? 바지 물어봤어요. 검정색이니까 I am wearing 검은 바지. I am wearing black pants. 이렇게. 이제는 찾을
2: You're
0: 수 있을 거예요.
2: Black pants.
0: 어디 보자, 어디 보자.
2: I found you.
0: I found you. 찾았다고
2: Bye.
0: 했네요. Bye. 이것도 재밌네. 사람 찾기가 게임 같아요. 그쵸?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동의 구하고 확인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동의 구하기, 확인하기. 이런 표현들 알려줄래? 동의 구하기, 확인하기. 문장, right? You have a sister, right? He has brown hair, right? 아, 오늘 우리 대화에서 봤던 거네요. 문장 뒤에다가 right, 맞지? 이렇게 물어만 보면 동의 구하는 거, 확인하는 거. 동의는 네 생각도 그렇지?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 수 있네요. You have a sister, right? 너 언니 있지? 그치? You have a sister, right?

has brown hair, right? 그는 머리카락이 갈색이지, 맞지?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도 사람의 생김새, 옷차림 표현하는 법 배워봤어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옷차림인지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전기와 자기 파트 중에서 전기 파트를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죠? 전하, 전기장, 전기력, 전위, 전류까지 많은 양을 공부했는데 그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 걸로 만들고 조금 더 실전적인 여러분 걸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문제풀이가. 근데 물리학이란 과목의 특성이 그래. 어떠냐면 내가 개념을 배웠어요. 배운 그 개념이 바로바로 문제 푸는데 빡빡빡 개념만 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리는 아는 개념을 문제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진짜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끔 개념을 다듬고 다듬고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개념을 조금 더 문제 풀기 필요한 쉬운 방법으로 이제 딱 만들어서 우리 걸로 체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번 수업에는 문제도 풀겠지만은 그 문제 푸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실전 개념, 즉 문제 푸는데 필요한 좋은 방법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문제를 잘 풀었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오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도 단축되고 조금 더 쉽구나 라는 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실력 향상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가봅시다. 출발해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Y평면에서 양전하가, 오케이 지금 나와있는 전하가 양전하입니다. 양전하. 양전하가 점 A에서 원점 O를 지나서, 오케이 O를 지나서 C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A, B, C는 각각 X축상의 마이너스 D, 0D인 점이고 점 P는 Y축상의 D인 점이라고 해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전위라는 개념도 알아야 하고 전기장도 알아야 한다. 그쵸? 자, 우리 간단한 복습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우리 처음에 전위 개념 배우고 전기장 배울 때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면은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었고 자 이게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었다. 그렇죠? 근데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의 양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그렇죠? 해서 양전하가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받아. 해서 오 마치 물체를 우리가 땅에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들어올리듯이 양전하가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해서 여기 플러스 쪽을 보고 우리는 전위, 전기력에 의한 위치에 나가 높은 지점, 마이너스 쪽은 전위가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 이게 바로 양전하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게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때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요거 딱 정리하고 갑니다. 자, 기억 봅시다. 점전하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오케이, A에서 B로 간대요. 오케이, P에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일정하냐? 아니죠. 잘 봐요. A에서 A에는 양전하가 P에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뻗어나오는 방향이야. 이 방향이 양전하가 A에 있을 때 P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죠. 근데 B에 갔으면 전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그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방향입니다. 그렇죠?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억 틀렸습니다. 님 봅시다. 점전하가 B에서 C로 운동하는 동안, 이제는 여기서 갑니다. 오케이. P에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냐? 자, 우리 전기장 구하는 공식 E는 어떻게 된다? R제곱분의 KQ입니다. 자, 이때 양전하를, 전하량을 Q라고 둔다면 양전하 Q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전기장의 세기다. 그렇죠? 해서 P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C가 상대적으로 이 양전하가 상대적으로 P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B에서 C로 가네. 그럼 P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 그렇죠?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겠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자, D급 봅시다. 점전하가 B에서 C로 운동하는 동안 P에서
점전에 의한 전위는 높아지냐? 자, 전위는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면 갈수록 P 입장에서는 C가 점점 멀어지네? 플러스가 점점 나에게로부터 멀어지네? 그럼 전위가 점점 낮아지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틀렸고 정답은 니만 맞는 몇 번이다? 2번으로 고르면 되겠다. 오케이? 쉽다, 그렇죠? 자, 몸풀기 문제, 워밍업 문제였고 이제 우리가 진짜로 재밌는 문제 빡빡 풀어볼 텐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점전화 나와 있고 점전화가 3개가 나와 있는데 한 개를 추가를 시켰네. 와, 머리가 조금 아플 수가 있지만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 하나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죠.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한 것으로 A는 양전화고요. 오케이. 그리고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똑같대요. 어딘지를 모르겠으나 같아. 오케이. 그리고 나는 가에서 X는 2D 지점. 여기에 음전화 D를 고정했대요. 아, 가와 나가 다른 점이 가에서 나로 올 때 어떻게 된다? 음전화 D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죠? 오케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아, A가 나에서 A가 받는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총합이 0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대요. 이렇게 부등호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얘가 받는 힘이 나에서 B가 받는 힘보다 가에서 B가 받는 게 더 크단 말이겠죠.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좀 심플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전 개념 하나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실전 개념. 자, 실전 개념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기본 개념으로 배웠지만 문제를 조금 더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보기 위해서 기본 개념들을 잘 다듬어서 맞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되게 재밌습니다. 자,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여기 A가 있어. 임의의 점전화 A가 있다고 하고 여기 임의의 점전화 B가 있다고 하고 여기 임의의 점전화 C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A 전화와 B 전화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있겠죠. 우리 전기력 구할 때 기억납니다. 전기력 F는 거리 D제곱분의 K, Q1, Q2. 즉 A와 B 사이 주고받는 힘은 요 사이 거리를 편의상 D라고 두고 얘도 D라고 둔다면 D제곱분의 K, QA, QD인데 요 값을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X라고 둡시다. 크기를 X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편의상 Y라고 둡시다.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편의상 얼마나 두자? 뭐 G라고 둡시다. 얼만지는 일단은 그냥 두는 거예요. 크기를. 요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때 잘 봐요. 편의상 A와 B와 C를 모두 다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때 A가 받는 전기력과 B가 받는 전기력과 C가 받는 전기력을 각각 구해볼게요. 한번. 자, A가 받는 전기력은 얼마냐? 자, A는 B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고 C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 말은 A는 둘 다 왼쪽이란 소리죠.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로 둔다면 A가 받는 힘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X, 그 C로부터 왼쪽으로 받은 힘 마이너스 G만큼 힘을 받을 겁니다. 자, B가 받는 힘을 볼까요? B가 받는 힘은 얘인데 얘는 B는 A로부터 플러스인데 밀어주니까 오른쪽으로 X, C로부터 Y만큼 힘을 받는데 왼쪽으로 맞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받는 힘을 봅시다. C가 받는 힘은 B로부터 오른쪽으로, A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럼 얼마가 될까? 자, B로부터 받는 힘은 플러스 Y, A로부터 받는 힘은 플러스 G. 자, 잘 봐요. 이 힘들을 다 합쳐봐요, 여러분. 다 합치면 X 없어져, G 없어져, Y 없어져. 따라서 모든 힘의 전화가 받는

모든 전기력 합은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실전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전기력 문제 풀 때, 요거 정말 많이 활용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점전하가 나와 있을 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받는 전기력의 총합은 0이구나. 왜? 전기력은 작용, 반작용 힘이기 때문에 더하면 싹더 사라지게 돼 있어. 아시겠죠? 요걸 적용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비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일단은 이런 문제 풀때 정말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전하의 종류부터 찾아야 돼. 정체를 밝혀야 돼. 왜? A밖에 모르거든. 잘 봐요. 지금 여러분, 음전하인 D를 딱 가져왔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 그러면 지금 D는 음전하고 A는 양전하기 때문에 D가 나타나는 순간 A를 오른쪽으로 당기죠. 오른쪽으로 당겨서 0이 됐다는 말은 원래는 A가 받는 힘이 왼쪽이었단 뜻이겠죠. 왼쪽인데 음전하를 가져왔더니 당겨가지고 0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문제에서 A와 C가 받는 힘의 방향이 똑같네? 그쵸. 아, C도 왼쪽으로 힘을 받구나. 같은 방향으로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봐요. 이거. 전기력의 합이 0이 돼야 돼. A가, 가에서, 그러면 가에서 A가 받는 힘 왼쪽, C가 받는 힘 왼쪽. 그럼 다 합쳐서 0이 되려면 B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B가 받는 힘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조건 갑니다. D를 가져왔는데 B가 받는 힘의 크기가 쑥 줄었네? 맞습니까? 만약에 B가 플러스 전하라고 가정해봐요. B가 플러스라고 가정해버렸을 때 D를 가져오는 순간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져야지. 근데 마이너스를 가져왔더니 힘이 줄었다는 것은 아, B가 음전하라는 사실을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찾았고 이제 뭐만 남았다? C가 남았죠, C. 잘 봅시다. 여기 B가 음전하예요, 그치? 그럼 A가 B를 왼쪽으로 당길 텐데, 전하가 다르니까. 그러면, 근데 B가 받는 힘이 오른쪽이네? 그러면 C가 이제 B를 오른쪽으로 당겨줘야 돼.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는 것보다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게 이겨버리면은 B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따라서 C는 양전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 종류를 빡 찾아주면 끝나요. 오케이? 자, 너무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 요거. 총전기력의 합이 0이다. 이거 가지고 B가 받는 힘 바로 찾아냈거든요. 꼭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기억합니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맞지요? 이해 봅시다. C는 양전하냐? 맞지요? 후훅 다 풀립니다. 그쵸?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냐? 잘 봐요. 가에서 B를 가만히 봤을 때 A가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길 건데 요것보다 C가 B를 더 강하게 잡아당겨야지만 여기서 이걸 뺀 나머지 힘이 요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A가 C보다 B한테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힘을 만들기 때문에 전하량에는 C가 A보다 훨씬 커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은 게 맞는 말이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너무 편하죠? 해서 이 실전 개념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점전하 가지고 전기력 판단, 전기장 판단할 때 이거 계속 활용할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해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맞기 때문에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풀때 실전 개념 하나씩 정리할 건데 여러분이 꼭 노트에 잘 옮겨 적으셨다가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3번 들어가 봅시다. 3번. 오케이. 중요합니다. 그쵸? 자, 2번도 중요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은 전하량이 Q,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2 쿨롱의 인, 두 점전하가 각각 X축상의 X는 0과 1인 점에 고정되어 있다. 오케이.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P와 Q에서 서로 반대다. 오케이. 아, P와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반대. 하나가 오른쪽이면 하나는 왼쪽이란 말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P에서의 3배랍니다. 아, 전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P에서의 3배래. 그럼 Q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3이라고 둔다면 P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편의상 2라고 둘수 있겠죠. 상대값으로. 오케이. 이렇게 둘수 있겠습니다. 이때 Q의 전하량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Q는 얼마냐? 물어봤어.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 재미있는 실전 개념 하나 들어갑시다.

요거는 이미 아는 개념이지만 문제 풀때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치환, 간단하게 기준이 되는 전기장을 설정한 다음에 그 전기장의 상대 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일이 우리가 R제곱분의 K, Q1, Q2 쓰면 너무 번거로워지고 귀찮아집니다. 해서, 자, 기준 전기장을 설정할 건데, E0라는 전기장을 뭘로 설정할 거냐면, D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하량이 1쿨롱일 때, 1쿨롱 전하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E0라고 약속을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Q는 모르는 전기장이다. 그렇죠? 모르는 전하야. 그럼 이때 한개 더. EQ인데, EQ는 Q가 D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든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지. 그럼 이것만 찾으면 요 값을 봤을 때 이게 10이면은 10쿨롱이 되겠지. 얘가 920이면은 9쿨롱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상대 값을 비교하자는 거죠. 장점은 뭐냐? 계산이 안 복잡해져요.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플러스 2쿨롱 전압부터 보도록 하죠. 플러스 2쿨롱은 여기서 양전하기 때문에 플러스로부터 뻗어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Q에서 3D 위치를 보게 되면 자, D만큼 떨어진 곳에서 플러스 2쿨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220가 되겠죠. 아, 여기서 C가 만드는 거는 아, 여기서 플러스 2쿨롱이 만드는 거는 얼마가 된다? 220만큼의 전기장을 만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P점에서도 D만큼 떨어져 있네. 얘도 D만큼 떨어져 있고요. D만큼 떨어진 곳에서 플러스에서 뻗어 나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이쪽으로 얼마가 된다? E20만큼 전기장을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Q를 볼 텐데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Q가 음전하야. 뭐? 음전하. 음전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음전하라고 가정했을 때 음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방향이죠. 양전하는 자기 쪽에서 밀어내는 방향이고, 음전하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이야. 왜? 전기장 방향이 양전하를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음전하라 가정한 다음에 여기서 당기는 방향일 거고, 여기서는 더 세게 당기겠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Q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네. 여기서 같네. 그러면은 P에서가 더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 Q는 음전하가 아니고 양전하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같고 여기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방향이 반대면 동시에 3배가 될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여기서도 밀어내는데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오른쪽이 되어야지 방향이 반대가 될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자, 플러스 전하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를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 그치. EQ라고 둘수 있겠죠. D만큼 떨어진 곳에서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EQ. 근데 220가 얘보다 커야 돼. 그래야 왼쪽이죠. 합친 전기장이. 여기서는 자, EQ인데 문제는 거리가 3D, 3배만큼 떨어졌어. 거리가 3배가 되면 전기장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되죠. 여기서 얼마가 된다? 이거밖에 안 돼? 얼마? 9분의 EQ.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방향이 똑같고, 방향이 반대고, 아, 작을 수가 있다. 그쵸?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합니다. 자, Q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220 플러스 얼마? 9분의 EQ. 자, 요건데, 요거가 얘의 3배이기 때문에 3을 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 크기만 본다면 220을 빼기 EQ입니다. 그쵸? 빼기 EQ다. 자, 요거만 우리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 봅니다. 620-3EQ. 자, 얘는 220 플러스 9분의 EQ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는 넘어가면 420. 는 넘어가게 되면 9분의 EQ? 얘는 9분의 얼마가 됩니까? 9분의 27이죠. 그죠? 3, 9, 27이니까는. 그럼 9분의 27 더하기 9분의 1이니까는 9분의 얼마가 된다? 28 E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EQ, D만큼 떨어진 곳에서 Q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약분해봐. 7.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7분의 9 20가 되겠죠. 7분의 9. 아, 얘가 7분의 9 20네?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가 7분의 9? 그쵸. 쿨롱이 되겠죠. 근데 양전하니까는 9분의 7쿨롱이다. 플러스 9분의 7쿨롱. 이게 바로, 누구냐? Q의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분의 7쿨롱.

롱타로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인 값을 딱 정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심플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계산 문제 풀때꼭 기준 설정하고 상대값 비교하자. 명심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접근해 주시면 전기장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쉽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한번 가보죠. 4번. 4번은 이제 서술형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그 내신 문제 풀때 이런 서술형 문제 잘 푸셔야 돼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걸 따라가 봅시다.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는 0인 점에 음전하를 띤 입자를 가만히 놓았더니 아, 음전하구나. 가만히 놓았다는 것은 처음 속력이 얼마다? 0이라는 거다, 그렇죠? 처음 속력이 가만히 놓았으니까. 오케이. 입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PQR을 지나며 등가속도 직선 운동. 오케이.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네?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전하가 받는 힘이 지금 일정하다는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은 등가속도 운동. 맞죠? 그럼 전하가 힘을 받는다?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힘을 받는다? 전기력이 있겠다. 그쵸? 따라서 일정한 전기장 때문에 일정한 전기력을 받아서 힘이 일정하니까는 가속도도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겠죠. 그렇게 사고가 흘러가면 돼요. 좋습니다. 이때 PQR은 각각 X축상의 X는 D, 1이 3D인 점이고요. 자, 그리고 입자는 균일한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만 작용하고 오케이. 전기력만 고려하면 돼요. 그리고 전자기파의 발생 입자의 크기와 마찰을 무시합니다. 자, 전자기파라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3단원쯤에 배울 겁니다. 뭐냐면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은 전기는 또 자기를 만들고 자기는 또 전기를 만들어. 그러면서 전기와 자기가 서로 계속 파동으로 뻗어나가는 걸 보고 전자기파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손실되게 됩니다. 근데 그 손실되는 에너지를 고려하지 말자는 거지. 아시겠죠?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 하나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해해봐. 그 말이죠. 자, 봅시다. 1번. PQR에서 전기장을 각각 EP, EQ, ER이라고 할 때, EP, EQ, ER의 방향과 크기를 비교하고, 그 까닥까닥도 함께 서술해봐라 했어요. 한번 봅시다. 음전하가 지금 오른쪽으로 쭉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기억나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양전하는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즉,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 근데, 음전하는 어떻게 됐다? 전기장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전기장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 즉, 음전하는 전위가 낮은 곳에서 전위가 높은 곳으로 힘을 받고요. 양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음전하가 지금 쭉 힘을 받기 때문에, 아, 여기가 전위가 어떻게 된다? 낮은 곳이구나. 여기가 어떻게 된다? 전위가 높은 곳이구나. 그리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겠구나.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전기장이 작용해. 일정한 전기장이 작용하는데 뭐가 되냐면은 전하량을 Q라고 합시다.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전하량 Q가 있으면 얘가 힘을 받게 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다? 전기력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맞습니까? 이 전기력 때문에 입자의 전하의 질량을 M이라고 둔다면 곱하기 A, 즉 등가속도 운동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가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구나. 어느 지점을 잡아도 전기장의 세기는 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아, EP, EQ, ER 이세 개는 일정하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고요. 방향은 어떻게 된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다. 요 부분 잘 체크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자, PQR에서 전위를 각각 VP, VQ, VR이라고 할 때, 이세 개의 크기를 비교하고, 오케이, 차이를 비교해봐. 그 말인 거다. 그쵸? 잘 봐요.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음전하는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전위가 가장 높은 곳은 VR입니다. 그쵸? 전위가 중간쯤은 Q, 전위가 제일 낮은 곳이 P입니다. 따라서, 아, 전위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VP가 제일 낮아. 오케이? 그리고 VQ. 그리고 VR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전위 값이 대소 관계가 비교가 될것 같아요. 양전하 입장에서는 여기가 높다 하늘이야. 여기가 땅이겠죠. 음전하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쑥 솟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양전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가겠죠. 음전하는 땅에서 하늘로. 요것만 잘 기억해도 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요거. VR 빼기 VQ. VQ 빼기 VP. 자. VR 빼기 VQ는 여기 사이에서 전위의 차이. 여기서 전위의 차이. 자, 전위 차를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지. 자, 우리 전위 구할 때 V는 E라고 배웠어요. 이게 전위거든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은 전위는 거리에 의해서만 비대가 성립하겠죠. 즉, 요 차이 간격이 똑같다면은 전위의 차이도 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V는 ED, 즉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VR-VQ하고 그 다음 얼마가 된다? 여기서 VR-VQ 큰 데서 작은 데 빼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가 된다? VQ 빼기 VP는 값이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요 전위와 전위 사이 거리, 요 전위가 Q인 지점과 P인 지점 사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전위차가 똑같다. 왜?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D에 의해서 전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정리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정리했고요. 해서 꼭 기억합시다.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똑같고, 양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는다. 그거하고 정반대인 게 음전하다. 그것만 딱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5번 갑니다. 5번. 너무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잘 푸셔야 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전하량이 플러스 Q. 어허, 이제 주어졌다. 양전하가 주어졌습니다. 플러스 Q. 전하량이 플러스 Q, 질량이 M인 입자가 균일한 전기장 영역 1, 2를 플러스 X 방향으로 차례로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자, 나는 봐봐, 여러분. 전기장 영역에서 입자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0초부터 T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네? 그 말은 전기력의 방향대로 열심히 움직이는데, 오, 속도가 증가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렇죠?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근데 T0부터 4T0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긴 한데 속도가 점점 줄어드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지.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겠죠. 그걸 아셔야 돼. 오케이, 좋아요. 이때 0초일 때는 입자는 X는 0을 통과하고요. 오케이, EV로 통과하네. 여기를 통과할 때 EV의 속력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T0일 때는 입자는 어디를 통과한다? T0일 때 어디를 통과한다? X는 D를 통과합니다. 여기가 언제? T0일 때. 이 상황이 돼, 그쵸?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잘 봐요. 이것도 우리 간단한 실전 개념 하나 하고 들어갑시다. 요거는 기본 개념이자 실전 개념이죠. 자, 뭐냐?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전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전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부의 전기력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전기력이 한 일. Q, ED. ED가 전기력이죠.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D. 전위차다. 그렇죠? 일정한 전기장 속에서 전기장이 해준 일, 이게 전기력이고, 전기력이 해준 일이 바로 Q1이. 아시겠죠?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델타 EK가 되겠죠. 전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오케이. 이게 전기력이죠. QED.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쓰게 되면 ED는 전위라고 불렀고, QV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전하가 움직이네? 아, 전기력이 일을 해줬구나.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해줬든,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줬든, 요 전기력이 해준 일은 전하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구나. 그거 딱 명심하시고,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0초부터 T0까지 속도가 쫙 증가합니다. 그렇죠? 증가한다는 것은, 양전하가 운동 방향 그대로 어떻게 된다? 전기력을 바꾸다. 그럼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양전하 기준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원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이구나. 근데 얘를 통과하자마자 점점 속력이 줄어드네? 그러면, 오? 속력이 줄어드네? 그럼 운동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네? 오케이. 그럼 전기력의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도 마이너스 X 방향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기억 봅시다. 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맞지요? 맞아요. 니은 봅시다. 2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맞습니까? 전기장의 세기. 우리 저 세기를 찾아봐야 돼. 잘 봐, 여러분.
지금

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이 기울기를 구하길래 뭘알수 있냐? 기울기가 말해주는 건뭘 말해주죠? 그치. 가속도. 가속도를 알 수가 있죠. 자, 봅시다. 가속도 A는 얼마냐면, 여기서, 자, 기울기. 3t제곱 분의 3v이기 때문에, 3t제곱 분의 얼마? 3v. 가속도의 크기다. 그쵸? 크기만 구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3t제곱 분의 마이너스 3v이긴 한데, 우린 크기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t제곱 분의 v라고 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잡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이 전기력이 한 일을 뭐의 변화라고 배웠냐면, 말했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 불렀습니다. 전기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이때 전기력 구하는 공식, 우리 E는, F죠. 전기력은. F는 얼마가 된다? QE.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E를 갑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 오케이. 자, 근데, Q분의 1에 전하량이 좀 Q니까 곱하기 힘 F를 구해야 되는데 F는 뭐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맞습니까? 오케이. 질량 얼마? M. 가속도 얼마? T0분의 V. 오케이. 따라서 얼마입니까? QT0분의 MV다. 이게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다. 맞지요? 오케이. 이 힘만큼 지금 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따라서 ㄷ 맞고요. ㄷ 갑니다. 4t제로일 때, 오케이. 입자는 x는 4d를 통과하냐? 라고 물어봤어.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시간 속도 그래프의 넓이, 기하학적 성질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평균 속도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둘다 무조건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0초부터 t제로까지 이 전하가 이동한 거는 d라 그죠? d. 그럼 요 넓이가 d란 소리인데, 그럼 평균 속도로 쓰게 되면은 요 넓이가 얼마나 소리입니까? 요게 바로 d라 그죠? d. 오케이.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4d를 통과할 때 얼마만큼 갔냐? 얘가 d면 얘도 d야. 오케이. 얘도 d야. 오호. d. 그러면 결국은 0t0부터 3t0까지는 지금 2d만큼 왔어. 그럼 3t0까지는 일단은 3d만큼 온 거죠. 자, 3t0부터 4t0까지는 딱 요만큼 이동했거든요. 요거는 2분의 d다, 그렇죠? 2분의 d.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는 4t0일 때는 3d 플러스 2d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2분의 7d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4d를 지날 때는, 4t0일 때 x는 4d가 아니고 2분의 7d를 통과합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선택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평균 속도로 가보자고. 어떻게? 자, 2v부터 4v까지 증가했어. 통과할 때, 그쵸? 그럼 평속은 얼마냐면은 0부터 t0까지 평균 속도는 3v가 되겠는데, 3v의 속도로 t0 동안 갔을 때 얼마가 된다? d만큼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t0부터 4t0까지 얼마를 갔는지 보면 되겠지. t0부터 4t0까지 평균 속도는 4v에서 v까지니까는 얼마가 된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이다. 그쵸? 2분의 5v? 곱하기. t0부터 4t0까지 3t0죠. 3t0. 이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d가 되겠죠. 아, t0부터 4t0까지 2분의 5d만큼 이동했네? 근데 원래 이동한 거리 d가 있으니 도와주게 되면은 총 4t0일 때는 2분의 7d를 통과하겠구나. 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해서 이 그래프적인 방법까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풀면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해서 정답은 기역 2번만 맞기 때문에 우리 3번으로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어서 이제 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6번. 6번도 너무 중요해. 우리가 전위라는 게 나왔다. 그죠? 전위. 이 전위라는 개념이 되게 재밌고 중요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2 쿨롱인 전하가, 오케이, 플러스 2 쿨롱. 자, 문제를 넘겨야죠. 이겁니다. 이거, 이쁘게 생겼죠? 그죠? 자, 플러스 2 쿨롱인 전하가 전기장 내에서 직선으로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전위가 마이너스 2볼트, 여기 마이너스 2볼트다. 그죠? 그리고 4볼트인 곳을 지날 때 속력은 각각 V1, V2입니다.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한번 봅시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하의 운동 방향과 같냐? 자, 전기장의 방향은 이미 정리했어요. 전기장의 방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해요. 왜? 전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높은 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낮은 곳. 기준이다. 그렇죠?

양전하 기준입니다. 해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장이 향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오케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마치 그런 거예요. 중력 가속도 방향이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죠. 오,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오케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중력 가속도가 쭉 향하듯이 얘도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향하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예요. 좋아. 자, 그러면 갑시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하의 운동 방향과 같냐? 반대죠. 전하는 플러스 x, 전기장은 마이너스 x. 반대입니다. 뉴! V1이 V2보다 작냐? 잘 봅시다. 지금 양전하가 가는데 양전하가 지금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양전하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그러면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지. 맞죠? 반대 방향 힘을 받아. 마치 이런 거 여러분이 뛰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잡아당겨. 속력이 느려지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물체를 위에 던져. 던지게 되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양전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점점 속력이 느려져요. 따라서 V1이 V2보다 큽니다. 디귿 틀렸네. 자, 디귿 봅시다. 전위가 마이너스 2볼트인 곳에서와 4볼트인 곳에서 운동 에너지 차이는 12줄이냐? 자, 운동 에너지가 줄었어. 속력이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게 뭘로 갔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증가했죠. 우리가 물체를 던졌을 때이 물체가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속력이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게 뭘로 간다? 줄어든 변화한 운동 에너지인데 뭘로 가냐면은 QED 바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로 가죠. 다른 말로 하면 QV가 되겠죠. QV 전위차 이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볼트로부터 4볼트까지 전위차는 얼마가 된다? 6볼트죠. 곱하기 전하량이 플러스 2클럭. 2클럭 따라서 얼마가 된다? 12줄만큼 오케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양전하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2줄만큼 증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개념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꼭 체크하시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죠. 7번. 7번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왜? 계속 강조합니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 그거는 전하의 운동 에너지 변화랑 같아요. 그 말은 전기력이 한 일은 전하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똑같다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 갑니다. 6번. 아, 7번. 그림 가는 전하량이 플러스 Q 그리고 질량이 m인 입자가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속력 v로 어떻게 된다? 1인 곳을 통과해요. 오케이. 1인 곳 통과했어요. 그리고 4인 곳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서 속력이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는 거죠. 오호! 마치 이런 거야. 내가 물체를 던졌는데 물체가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최고점을 찍고 다시 반대로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거다, 그거. 그러면 양전한데 속력이 점점 줄어드네? 아, 그럼 양전의 얘는 전기력의 방향이 지금 운동 방향이나 반대일 것 같아. 따라서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양전하는 같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양전하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딱 찍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지요? 해서 전하 운동 생각할 때 헷갈리면 양전하는 그냥 우리 중력 하에서 물체랑 똑같아. 얘를 던졌어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떨어뜨리면 속력이 증가하죠. 왜? 중력 가속도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증가하듯이 양전은 마찬가지야.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 지금 전기력이 뒤로 봤죠.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그겁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전기장 영역에서 X축상의 전위가 지금 쭉 간다. 그렇죠? 전위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봐봐요. 0에서부터 D, 2D, 3D, 4D로 가면 갈수록 전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죠? 와, 전위가 증가하네? 양전하가 전위가 높아지는 곳으로 가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지는 곳으로 가네? 땅에서 하늘로 가네? 당연히 속력이 줄어들다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지금 그 상황이네, 그 상황. 맞죠?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전 개념. 자, 봅시다. 뭐냐? 첫 번째. 일단은 전기력이 해준 일. QED 또는 QV다. 그쵸? 얘는 전기,

전하가 갖는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갑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위치 전위 그래프를 봅시다. V는 ED에서 위치 전위 그래프. D분의 V가 E다. 그쵸? 즉, 위치 전위. 위치 전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기장의 색입니다.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기장의 색이. 오케이. 이 부분 한개 정리합시다. 이거 잘 활용되기 때문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기억합시다. X는 ED에서, ED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그쵸. 마이너스 X 방향이어서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력의 방향이 똑같아서 속력이 느려지는 겁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전기장의 세기는 EQD분의 MV 제곱이냐? 라고 물어봤지. 잘 봅시다. E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D만큼 옮겼어. 움직였어. 근데 운동 에너지가 0이 돼버렸어.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지. 감소했다는 것은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마치 물체를 공중에 던지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 mv 제곱. 요것이 얼마로 갔냐면은 전하량이 q 곱하기 2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2d 되겠죠. 2d. 이겁니다.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 E는 얼마가 된다? 내려가면 4q이죠. 그렇죠? 4q d분의 mv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뒤에 갑니다. 입자가 x는 0인 곳을 통과할 때 여기죠. 여기를 통과할 때 통과하는 순간 입자의 속력이 얼마냐 물어봤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빵갈때 마치 물체를 공중에 놔뒀다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4D부터 2D까지 오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Q, E 곱하기 2D다. 그렇죠? 요것이 2분의 1. 요때 운동 에너지의 편의상 EK라 합시다. EK는 속력이 지금 얼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속력 V로 되돌아가겠죠? 속력 V일 때 운동 에너지가 EK입니다. 근데 여기서 ED에서 ED만큼 더 가는 거죠? 그러면 전기력이 전하한테 한 일은 총 얼마가 된다? 두 배가 되겠죠? 얘의 두 배야. 그러면 Q, E, 4D. 전기력이 한 일이 얘가 얘의 두 배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된다? 두 배겠네? 속력이 V일 때 운동 에너지가 EK인데 EEK가 되려면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됐네?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되려면 속력은 루트 2V가 돼야지. 따라서 속력은 EV가 아니고 루트 EV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우리 1번으로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재밌게 잘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해서 이렇게 우리 전기장 나오면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인다?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전기력의 한 일, 그리고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부분 하나 딱 점검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갑시다. 8번 문제. 8번은 우리 전기력에 의한 이 전기장 그래프. 전하들이 주어졌을 때이 전기장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갑시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는 마이너스 D, 그리고 X는 D에, 오케이. 있다. 그쵸? 이때.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플러스 EQ인 두 점전하 AB가 고정되어 있다. 이때 X축상의 마이너스 D 그리고 D인 구간, 요둘 구간 사이란 말이겠죠. 이때 AB에 의한 전기장 E를 X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E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일 때 양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때 양이야. 자, 이때 한번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 그 개념 수업할 때 전기장, 위치에 따른 전기장 그래프 기억나시죠? 활용하시면 돼요. 잘 봅시다. 자, 우리 선택지 고르기 전에 일단은 요 B를 기준으로 하나 설정하시고 A를 기준으로 설정합시다. 이때 B가 만드는 전기장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A가 만드는 전기장 그래프 한번 그려봐. 그려본 다음에 둘을 합치면 돼. 그 과정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봅시다.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에서는 뻗어나가는 전기장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이다. 그렇죠? 플러스 방향일 때 전기장 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오케이. 자, 왼쪽 마찬가지야.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정. 왼쪽이네, 왼쪽?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면 전기장이 밑에 음정.

때문에 둘 사이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점에 꼭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 A는 오른쪽 영역에서 플러스 X, 이쪽이죠, 이쪽. B는 왼쪽이야, 이쪽이야. 서로 방향이 충돌하네? 그럼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그 0인 지점을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B가 전자량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A 쪽에 치우친 요 영역에서 A가 만드는 거는 플러스 이만큼. B가 만드는 건 마이너스 이만큼. 요두 전기장의 크기가 똑같을 때 아마도 전기장의 합이 0이 될 겁니다. 요 위치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잘 보세요. 우리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다. 이건 한번 공식 정리해놓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R제곱분의 KQ. 그때 그쵸? 자, 그리고 B가 만드는 건 이제 A가 만든 건 R이라고 두고 B가 만드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KEQ인데 요것과 똑같은 세기의 전기장을 만들려면 R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2R이 되어서 제곱되게 되면 2분의 2 약분해서 같아지겠죠. 맞습니까? 즉, A와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대 루트 2인 지점에서 지금 전기장 합이 0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너무 중요해.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네. 그럼 A가 만든 전기장이 쭉 가다가 급하게 감소해. 왜? 얘가 양수지만 얘가 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었네? 그쵸. 0이 되다가 B가 만드는 음수 때문에 어떻게 된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음전하 때문에 쭉 내려가다가 전기장이 슈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되겠죠. 즉, A 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데 A로 갈수록 플러스로 쭉 올라가고 B로 갈수록 마이너스 쭉 내려가는 그래프를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게 수월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에서 배운 실전 개념 몇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갈 텐데 정말 중요한 실전 개념 한 개. 점전하가 주어졌을 때그 점전하가 받는 모든 전기력의 합은 얼마다? 0이다.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문제부터 계속 쓰입니다. 두 번째,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 전하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로 가요. 요거 이해되시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건 우리 앞으로 문제 풀때 정말 계속 활용합니다. 계속. 꼭 명심하시고 요 부분 정리 잘 해두면 여러분 걸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오늘 전기력, 그리고 전기장, 그리고 전하들이 만드는 이 전기장의 합, 전기력의 방향, 이런 거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우리 그래프까지 다뤘는데 이 그래프 다루는 방법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문제 풀다 보면 점전하가 막 3개, 4개 나와. 그때 점전하가 만드는 힘의 균형, 전기장의 균형을 비교할 때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면 정말 편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특히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 또 강조합니다.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요거, 요거, 요거. 전하들이 받는 모든 전기력은 제로. 오케이? 두 번째.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 전하가 분명히 속력이 변해서 운동 에너지가 변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그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로 간다. 그래서 이것만 더 기억해요. 양전하가 움직인다. 양전하 속력이 증가하네. 아, 증가한다는 것은 물체를 위에서 떨어뜨린 것과 똑같다. 양전하 속력이 감소하네. 물체를 위로 던진 것과 똑같다. 그럼 속력이 줄어드니까. 아시겠죠?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 오늘 배운 것.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우리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러 가지 미분법 레벨 3 남은 부분 좀 있어요. 심화된 주제 레벨 3 2번 우리 렘마까지 했는데 나머지 쭉 다 정리하고 우리 도함수의 활용 앞부분 살짝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 2번 우리 도형 문제였습니다. 도형 문제. 상황은 똑같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됩니다. 일단 sin A 7분의 2 루트 7 f 프라임 a를 물어봤습니다. 요거 써놓고 갈게요. sin a가 7분의 2 루트 7일 때 f 프라임 a를 물어봤다.

F가 PQ의 길입니다. PQ의 길이. 예, 요 길이가 F입니다. 이 부분이 낸마로 이제 나왔다라고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딱 봐도 이 F세타라고 하는 부분은 요 OQ의 길이와 선분 OP의 길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OP의 길이를 구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OP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아,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반지름이 여기 1, 중심 1,0. 자, 여기도 반지름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순회바를 내립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를 그린 거고요. 1이고 세타니까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OP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OP 길이가 두 배 코사인 세타구나. 따라서 F세타는 두 배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가 됩니까? 선분 OQ의 길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OP의 길이가 된다. OQ의 길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OQ의 길이. 선분 OQ의 길이. 이거 어떻게 구해? 렌마의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 직선 두 개 연립해. 그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었고요. 이제 얘가 세타니까 이 친구의 직선 얘가 바로 y는 탄젠트 세타 x. 자, 이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단 ab의 방정식은 자, 얘가 60도 3분의 파이죠. 역시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2,0이에요. x에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예. 얘네들을 연립하게 되면 자, 쓰겠습니다. 예, 어디다 쓸까? 이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다시 올 거니까. 자, 탄젠트 세타 플러스 루트 3의 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x좌표가 탄젠트 세타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x좌표거든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x좌표거든요. x좌표. 이 친구 점 Q의 x좌표는 음수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떼야 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OQ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이 친구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를 떼야 길이가 되는 거고요. 얘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야? 선분 OQ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네. 즉 F세타는 뭡니까? 이거를 앞에다가 더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더해서 미분하면 끝나는 문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플러스 자 뭐예요?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2루트 3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하면 돼. F 프라임 세타는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자 몫의 미분법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분모 제곱 자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앞에 마이너스구나. 이게 G분의 F분의 G의 도함수가 아니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를 미분한 걸 분자에 곱하는 형태가 되겠네. 2루트 3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끝!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F'A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다 A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사인 A가 7분의 2루트 7이야. 아, 그럼 코사인 A부터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럼 코사인 A는 뭐야? A가 어차피 예각이니까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49분의 지금 뭐야? 예, 49분의 28, 49분의 21. 예, 7분의 루트 21이 됩니다.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코사인 A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를 계산한 겁니다.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A는요,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2루트 7, 마이너스 7분의 4루트 7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자, 지금도 계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7분의 2루트 7. 7분의 2루트 7. 더하기. 7분의 루트 63, 97, 루트 3, 루트 3, 7이니까 7분의 3루트 7. 그럼 7분의 5루트 7. 루트 7분의 5거든요. 루트 7분의 5를 제곱하면 7분의 25입니다. 7분의 25. 살짝 계산이 있어요. 자, 그리고 2루트 3에다가 코사인 A는 7분의 루트 21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 곱해버리면 7분의 2루트 21.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2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7, 7 약분이 되고 자 얘가 뭐야? 루트 3,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이니까 6루트 7이 됩니다. 얘가 6루트 7.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7 플러스 25분의 6 루트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통분해야 되겠네요. 175분의 7이 14, 7로 35 마이너스 100 루트 7 플러스 42 루트 7 마이너스 58 루트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우, 복잡합니다. 마이너스 175분의 58 루트 7.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렘마에서 보여드렸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친구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야. 그래서 사인 파이 빼기 x는 사인 x랑 같으니까 자, 이 친구에 대한 사인 값이다, 이 친구에 대한 사인 값이다 같잖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분의 이 길이 2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5q 길이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여드렸던 렘마랑 풀이가 아예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도형으로도 사인 법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 2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레벨 3 3번. 자, 레벨 3 3번에서는요.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구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역함수가 들어있어요. 역함수 미분을 여기다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그게 문제였고 사실은 비슷한 고난도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기출문제가. 여기도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역함수가 들어있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라는 거고요. 자, 이제 기출까지 쭉 우리가 3단계로 쭉 가볼 거고 사실 얘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미분에서 그 얘를 이 친구 결국 극한으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미분으로 그냥 계산하거든요. 얘는 결국 극한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극한으로 계산하는 게 결국 미분 계산이긴 한데 정의가 그렇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랬네요.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도함수 공식을 썼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F와 G에 대한 조건을 찾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렘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렘마부터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 요 나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풀리거든요. 나 조건만으로도 풀리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걸 이제 과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을 많이 줬어요. 요것만으로 답은 나오지만 하나하나 해석해 보세요라는 의도로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 F를 찾으세요. 일단 가조건을 보시면 예. 분모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가. 왜 극한 존재하니까? 근데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그럼 극한이 안 들어가서 1 더하기 F0이 1이야. F0은 0이어야 되는구나. F0이 0이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F0이 0이어야 되는구나. 요 가조건식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X가 0을 향해 갈 때. 자, FX분의. L은 1 더하기 FX 곱하기 X분의 FX. 자, 요 극한이 0이다. X가 0을 향해 가면 FX도 0을 향해 갑니다. 자, 무슨 말이야? 이 친구의 극한이 1이에요.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의 극한이 결국 뭐야?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니까. 그렇죠.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F'0은 0입니다. F0도 0이고 F'0도 0이야. 그럼 FX는 2차 함수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B와 C가 0이야. FX는 AX 제곱입니다. 끝. 그래서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AX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극한 뭐야? x가 0을 가면 x제곱 0으로 가니까 a가 되겠죠. 오케이. fe는 뭐야? 4a가 되겠네요. 따라서 넘어오고 넘어가면 a는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즉, fx는 x제곱이 돼서 f3은 뭐예요? 3, 3은 정답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라고 준 거고, 제가 과조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 나만으로도 분모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가, 그럼 F0은 0이에요. 예,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Fx분의 ln 1 더하기 Fx 곱하기 x제곱분의 Fx가 F2 빼기 3으로 수렴해. 예. 또 다른 방법 하나 보여드리죠. 그냥 참고로. 예, 이렇게 수렴해. 그럼 지금 아까 F0이 0인 걸 밝혔으니까 이 친구 극한 1일 거고. 얘가 수렴해. 분모 0으로 간 분자 0으로 가.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x가 ax제곱 꼴이야. 끝났어요. 그래서 a가 4a 빼기 3이야. 뭐 이렇게도 갈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라는 의도에서 렌바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이야기를 가지고요. 레벨 3 3번.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수학 2 개념 플러스. 네. 역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미적분 개념까지 한번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불길이 다 깨졌어요, 지금. 네. 다시 쓰고. 자, 볼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극대값 9분의 1을 갖는다. 첫 번째 조건, 극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극대값. 자, gx를 알려줬네요. 인버스 x가 있고요. h를 구간에 의해 쪼갰습니다.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일 때는 이 친구. 0보다 클 때는 이 친구. 오케이. 그럼, 0보다 클 때는 이 친구. 그럼 x가,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고요. f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우리가 크게 딱 봐도 네 가지 조건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hx는, x 이꼴 0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두 번째. hx는 x 이꼴 2에서도 연속이다. 0하고 2, 마이너스 2에서. 미안합니다. 지금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착각했습니다. 다시. 미안. 네 가지 조건이 아니네요. 너무 열심히 풀었나 봐요. 네. 지금 얘랑 다르잖아.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얘는 x 이꼴 0과 1이니까 0에서 연속, 1에서 연속, 0에서 미분 가능, 1에서 미분 가능 네 가지 조건이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실수 잘했다. 실수 잘했어, 선생님이. 왜?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니까 0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니까. 그래서 0에서 연속이고 0에서 미분 가능, 즉 h 프라임 0이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하면 된다.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가보자. 그럼 첫 번째부터. x 이꼴 0에서 연속이면, 제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0에서의 좌극한 함수값은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값과 같겠죠. f0 더하기 g 인버스 0이고요. 0에서의 우극한은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모 x가 있잖아요. 0에서의 우극한 식을 써야 되겠죠. 리미트. 이 부분이 차이점이에요.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때 x분의 ln 1 더하기 fx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 조건을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우선 g의 인버스 0, g가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g의 0을 구해야, 이거 g의 인버스 0은 k라고 하면 gk는 0이잖아요. gx 이꼴 0을 구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 gx가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ex제곱 더하기 2, e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얘는 0이 될수 없어. 얘가 0이 돼. x는 뭐야? 1이에요. 1. 얘가 0이 돼. ex제곱이 1이니까 x는 0이에요. 0. 따라서 g의 0이 0입니다. g의 0이 0이라는 것은 g의 인버스

플러스 0이 0이라는 뜻이죠. G의 0이 0이기 때문에 G의 인버스 0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뭐야? 렘마에서 가조건입니다. 가.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아, 분모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가. 그러면 F0이 0이야. 따라서 이 식을 변형하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FX분의 예, ln 1 더하기 FX 곱하기 X분의 FX꼴로 쓸 수가 있고요. 얘가 0이라는 겁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가 FX도 0을 향해 가겠죠. 뭐 큰 쪽으로 가든 작은 쪽으로 가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얘가 뭐야? 결국은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F0은 0이니까 어차피 얘가 F'이 0이 되겠네. 1 곱하기 F'이 0이 0이야? F'이 0도 0이야. 아, F0이 0이고 F'이 0도 0이야. 그럼 벌써 연속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를 벌써 예,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a, b, c, d, a 없죠? fx는 이렇게 쓸까요?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인데 c하고 d가 어차피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미정계수가 두 개로 줄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뭐예요? 이제 h'0이 존재합니다. 그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h'0이 존재한다는 것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x-0분의 hx-h0이죠. 어, h0. 지금 f0이 0이고 g인버스 0도 0이니까 당연히 h0도 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갈 때 x분의 hx.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면의 우극함과 평균면의 자극함.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럼 평균면의 우극함과 평균면의 자극함. x 이꼴 0에서 평균면의 자극함을 사실은 이 친구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예, 미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x 이꼴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분모 x가 있으니까. 따라서 평균면의 극한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충분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수학투의 패턴. 그러니까 알파 x, 베타 x 해놓고 0 집어넣고 같아요. 미분해서 0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미분해서 0 집어넣는 게 안 되니까 극한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고 심지어 이게 지금 수능 특강 문제잖아요, 여러분.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잖아요. 모평이나 수능의 평가 문제로 충분히 연계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뭔가 좀 제가 이제 방송 강의에서 이런 단어를 쓰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스킬이라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수학에서 스킬이 웬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의대로 정석대로 하나하나 해보라는 거야. 그런 문제로 충분히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친구는 결국 뭐가 돼요? 평균변화율의 좌극하는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F'0 더하기 G의 인버스 프라임 0이 될 거고요. 평균변화의 우극하는 예, 거꾸로 쓴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쓰죠. 예, 이렇게 예. 자, X분의 HX인데 X가 0보다 클 때 HX가 X분의 ln 그러니까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분의 ln 1 더하기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제곱분의 ln 1 더하기 fx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죠? 자, f'0은 아까 뭐였냐면 0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g의 인버스 프라임 0을 구해야 되는데 g의 인버스 프라임 0은 여기서 역함수 민법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g'0 분의 1입니다. g'0 분의 1. 또 계산하러 가야 되겠네. 앞으로 가볼게요. 계산하러 갑시다. g'0. 미분해야 돼. 다시 g'x는 2배 2의 2x제곱 더하기 2x제곱 0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3입니다. 3, 3. 따라서 얘가 뭐야? 3분의 1이야. 요 값이. 자, 요 오른쪽에다 쓸게요. 그냥. 얘가 뭐라고? 3분의 1이야. 따라서 뭐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가 0.

보다 큰 쪽에서 영향이 갈 때. 물론 이게 fx 이렇게 치환해도 되지만 사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얘랑 똑같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ln 1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x 제곱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지. 얘가 fx야. x가 0을 향해 가면 fx도 0을 향해 가는 상황이야. 아, 얘가 전체가 이제 어디로 가? 1로 가. 1로 가. 그럼 얘는 0분의 0 꼴이니까 x 제곱으로 약분해버리고, x 제곱으로 약분해버리면 x가 0을 향해 가니까 b네요. b. 아, b가 3분의 1이야. b값 구했어. 자, b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ax 세제곱 더하기 뭡니까? 3분의 1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다 했죠. 자, 선생님 다한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a를 놓친 게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다행이죠, 제가. 딱 처음에 무심결에 읽고 넘어갔던 조건이 마지막에 쓰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능 문제 풀다 보면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첫 줄에 딱 조건이 있는데, 뭐 양수란 조건, 뭐 근이 존재한다는 조건, 우리가 무심코 그냥 넘어갔어. 그냥 읽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전혀 쓰여지지 않아. 수학에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 제가 이렇게 별표를 딱 쳐놓은 게 너무 다행이었죠.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딱뭐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든가 이렇게, 저기 또 동그라미 안 했네. 네. 놓치기 쉬운 조건에 항상 동그라미, 별표, 밑줄, 하늘에 다 밑줄 쳤는데 여기도 밑줄이 있어.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딱 얘가 티가 나도록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극대값이 9분의 1이야를 이용하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 묶어서도 가능한데, 자 우리 이제 정석적으로 가볼게요. 미분하겠습니다. 자, 3ax 제곱 더하기, 자 뭡니까? 3분의 2x예요. 오, 계산 좀 복잡할 것 같다. 자, 그럼 3ax로 묶어내면 x 더하기 9a분의 2가 돼요. 그 얘가 0이 되도록 한 x 값0 또는 마이너스 9a분의 2인데, 얘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2가 여기서 극대야. x가 마이너스 9분의 a, 9a분의 2에서 극대야. 그럼 이 극대값이 9분의 1이야. 계산값 가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9a분의 2. 자, 한숨 쉬어서 미안해요. 네. 충분히 공감이 되죠, 저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지? 계산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써보겠습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9a분의 2의 전체 세제곱, 좋아요. 플러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9a분의 2의 전체 제곱, 이 값이 극대값 9분의 1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센스 있게 9로 약분하겠습니다. 9로 약분. 9 약분. 그 여기 9의 세제곱이 있는데, 9의 세제곱, 9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a의 세제곱 a니까 약분되겠지. 81a 제곱분의 2의 세제곱 8일 거고요. 더하기 9 약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27. 자, 여기 뭐야? a 제곱이 있을 거고 플러스 4가 되겠네. 얘가 1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3, 2, 6, 3, 7, 21, 3, 4, 10이니까 20, 81분의 81 a 제곱분의 4가 1입니다. a 제곱이 81분의 4야.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였네. a는 9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9분의 2 x의 세제곱 3분의 1이었나요? 오케이, 맞네요. 플러스 3분의 1 x의 제곱일 거고, 뭐 물어봤나요? f3 물어봤습니다. x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27, 3이 6이 될 거고, 3, 3은 9, 플러스 3이 돼서 정답은, 렘마가 또 우연찮게 답이 같습니다. 정답은 9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야, 힘들게 오랫동안 풀었다. 네. 이게 전체적인 문항의 구조는, 저 지금 끝까지 갔죠? 네. 그렇게 힘든 구조가 아니야. 계산만 좀 있는 거지. 단, 미분에서 0을 집어넣는다는 생각보다는 정의를 이용해서, 그 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 이거와 비슷한 형태, 우리 하나 더 갑시다. 네. 29번이네요, 선생님. 4점짜리네요. 네, 30번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얘도 계산이 좀 있습니다. 얘도 아마 칠판 끝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네,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도전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안 읽히지 않아. 잘 읽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자. 물론 이제 학교 시험이라면 이게 내신 만점 수능특강이니까 학교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학교 시험이라면 다른 거 다 풀고 남는 시간에 해야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막 이것부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갑니다. 자, 3차함수를 딱 줬네요. 이렇게 3차함수.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 이것도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3차함수. 또 GX가 있대요. 에이. 그럼 G'X가 0 이상이거나 0 이하이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G인버스 X에 대하여 HX를 구간에 의해 쪼갰습니다. 0과 1 사이로 쪼갰어요. H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G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네 가지 조건 읽을 수가 있습니다. HX가 어디서 연속이야? X 이꼴 0에서 연속이야. X 이꼴 0에서 미분 가능에는 우리가 레벨 3였고 여기선 또 HX가 x 이꼴 1에서도 연속이야. 그리고 세 번째 뭐야? h 프라임 0도 존재해. 예. 사실 요 네 번째 조건만으로도 문제는 풀리는데요. 예.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그걸 딱 인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다 해보죠. 다 해봐. 근데 이것만으로도 풀리긴 하는데 그리고 확인까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 해보겠습니다. h 프라임 1도 존재해야 돼. 요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이 좀 복잡하겠지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이꼴 0에서 연속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할 때 제가 논술 답안 쓰듯이 쓰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풀이를 쓰지만 수능에서 이제 이런 건 바로 가겠죠. 어찌됐든 자, 그래서 0보다 작은 쪽 이 친구 극한 예, fg 인버스 0이에요. fg 인버스 0 이렇게 쓸 거고요. 자, 0에서의 우극한, 호그함수값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겠네. 0에서 정의되니까 0이네요. 첫 번째 조건 찾았습니다. fg의 인버스 0이 0이야? 그 f의 함수값이 0이 되는가? 근데 이 f를 보니까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얘가 0이 되는 조건의 x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g의 인버스 0이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x 이꼴 1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x 이꼴 1에서의 좌극한, x 이꼴 1에서의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네요. 이거 간단하네. 쓰는 게 지금 제가 많아서 그렇지 실전이라면 별로 할 게 없네. 그죠? 얘가 0이죠. 0.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G의 인버스 1이 자, 1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이니까 사인파이가 0이니까 G의 인버스 1이 예, 0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일단 예, X 이꼴 0과 X 이꼴 1에서 연속성을 쭉 한번 써봤고요. 그럼 세 번째 네. 근데 지금 이걸 그냥 가도 사실 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었네요. 요겁니다. 요거. 저 1이 뭔데? G0이 1이었어. 그 얘기는 뭐야? G의 인버스 1은 0이야. G의 인버스 1이 0이야. 그러니까 F의 뭡니까? 0은 0. 맞나? F의 0은 0. 0 집어넣더니 맞잖아. 아, 이게 사실은 이 조건을 내가 체크는 했지만 사실 문제 푸는데 뭔가 도움이 되진 않는 거였네. 그냥 확인만 했다. 난 이거 확인만 했어. 결국 이게 이제 문제 푸는 데 키워드가 됐다. 세 번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마지막에 확인만 되는 건데 요거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순서대로 H'0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H0이 결국 0인 상황이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할 때 X분의 HX 평균 변화의 좌극한과 평균 변화의 우극한이 같아야 돼. 예, H'0이 존재해야 돼 라는 거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볼게요.

이 친구를 극한으로 물론 아까처럼 레벨 3처럼 처리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함수, 이거 구간 딱 떼놓고 보더라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친구예요, 얘네들 다. 그러니까 그냥 도함수구 해가지고 0 집어넣거나 도함수구에서 1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사실 요 3번 앞선에다가 이 위에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이 각각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각각의 도함수를 구했더니 합성함수 민법에 의해 f 프라임 g의 인버스 x 곱하기 g의 인버스 프라임 x가 될 거고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파이 x 파이 분의 1을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x에서 파이가 약분이 되겠죠. 코사인 파이 x가 되고요. 자, 지금 0과 1에서의 미분 가능성 일단은 등호를 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f 프라임에 g의 인버스 0 뭐가 될지 모르죠.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겠지만 여기다가 g의 인버스 프라임 0 계산해야 되겠지. 코사인 0은 1이야. 이런 조건 하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럼 g의 인버스 프라임 0이라 이거 다 사실은 계산이 되긴 할것 같은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류. 네. 네 번째 조건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조건. 자, 이번엔 x 이퀄 1에서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x분의 x-1분의 hx 빼기 h1과 x가 1보다 큰 쪽에서 1 양이 갈때 x-1분의 hx. 원래 이제 얘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계산법 자체가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같아요. 걔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에. 자, g의 인버스 1 곱하기 g의 인버스 프라임 1. 요 값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g의 인버스 1이 아까 뭐였냐면 0이었어요. 그럼 얘가 f'0일 거예요. 그 요것만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f'0이 뭔데?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사실 x의 개수가 f'0 여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 미분하지 않아도 일단 알수 있고요. 그럼 얘가 뭐야? 1이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야. 그럼 g의 인버스 프라임이라는 건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뭡니까? 우리 역수관계. 자, g의 인버스 프라임이라는 건 g'의 g의 인버스 1분의 1입니다. 다시 쓰면 g'의 0분의 1이에요. 얘가 1이야. 따라서 g'0이 뭐야?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럼 g'0이 1이야. 그러면 gx가 지금 ax 세제곱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인데 G'0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개수니까 B가 1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아, B가 1이야. 찾았어. 다 했네.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B가 지금 1인 거다 구했고, G'0이 1이야. 여기까지 이제 만족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것은 G의 인버스 0이거든요. G의 인버스 0. G의 인버스 0이 0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1입니까?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GX가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GX가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이제 미분에서 도함수가 0 이상이 되거나 0 이하가 되거나 판별식을 쓴다거나 뭐 그렇게 가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G'0이 1이야. G'0이 1이라는 건 결국은 G'X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거나 모든 X에 대해서 혹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돼야 되는데 증가하거나 감소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나왔다라는 건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GX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증가함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선생님 그러면 G0이 0입니까? G의 마이너스 1이 0입니까? G의 1이 0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G의 인버스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의 0이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야. 얘는 안 되는 거고. 0,1을 지나, 그럼 증가함수가 되려면 1,0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G의 인버스 0, G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g의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빼기 1 더하기 1이 0이니까 결국 뭐야? a는 1이었던 거예요. 아, 얘가 1이었던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의 a 더하기 b라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 그렇죠? a가 치고차이계수 1이고 b가 뭐였습니까? 1이니까 g의 2를 물어본 거네요. g의 2를 계산하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정답 뭡니까?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네 번째 조건으로 모든 걸 풀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g라는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방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g의 인버스 0을 알파라고 하면 g의 알파가 0일 거고 알파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서 사실 알파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얘를 방정식으로 a의 g의 인버스가 나왔으니까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해서 a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네 번째 조건을 먼저 했으면 조금 더 편했겠죠. 이건 확인 차원이 되겠지. 얘를 계산 차원이 아니고. 요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핵심은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역함수 민법이 쓰였는데 이런 문항은 사실 문항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은 비록 제가 저 끝까지 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핵심은 그겁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민법, 심화 유형, 우리 어려운 기출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났고요. 도함수의 활용, 다시 우리 기본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접선부터 쭉 가볼게요. 좋아요. 자, 우리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접선은 뭐 할선의 극한입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본 개념은 아니니까 그죠? 예,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해서 압축 강의니까 기본적으로 수학 2에서 우리가 접점은 y꼴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은 y-ft의 f't의 x-t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미적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유제 2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y꼴 fx 대신에 음함수꼴로 표현이 되고 접점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y1 넣고 여기다가 x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대신 뭘 쓰는 거냐? 기울기 대신 음함수 민법을 이용해서 dy dx의 x자리의 x1 y자리의 y1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음함수 꼴이 아니고 매개변수로 나타냈더라도 또 뒤에 나오겠죠. 매개변수로 나타냈더라도 자 얘는 뭐야? 접점이 t값이 주인공이니까 ft1 gt1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y 마이너스 접점의 y좌표 접선의 기울기 x 마이너스 접점의 x 좌표가 될 거고 자, 이 친구 뭡니까? dy dx를 구해서 dy dx를 구해서 x 자리에 x x 자리에가 아니고요. 몇몇 t 자리에 뭡니까? t1을 대입한 즉 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 더 눈에 들어오도록 f' t1분의 g' t1 매개변수 나타나면서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것만 수학2에 비해서 네, 추가된 부분이다. 나머지는 수학2와 똑같다. 바퀴 점에서 그은 거라든가 네? 공통접선이라든가 로레정리, 평값정리 이런 부분은 다 같은 내용이다. 네, 그 정도 여러분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추가되는 부분이 똑같은데 원래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바퀴 점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x1, y1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내가 접점을 t,ft라고 할게. 여기서 t는 우리가 상수가 아니고 모르는 친구예요, 지금. 물론 상수로 보는 거지만 y=fx입니다. 그럼 보통 이 학생들이 y-ft에 f't에 x-t니까 난 t만 구하면 돼. 그래서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대입해서 t값을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결국 여기다 1, 2를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다. 이 식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적분에서는.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거 다루면 사실 계산하기도 더 편하고요. 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가 더 수학2보다 미적분에서는 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접선에서. 기본적인 형태 유지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식을 이제 기하적인 상황을 대수적으로 바꿔 쓰는 그런 식의 연습이 되면 이 문제를 매우 쉽게 풀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에서의 접선이 있대. 얘가 접점이야.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대. 그럼 접선은 y 꼴 x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dy/dx를 구해서 x자리 1, y자리 1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지금 AB잖아요. 두 개야. 1,1을 지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B야. B는 A 더하기 2. 식 하나 더 필요해요. 요거 쓰면 되는 거잖아. 요거 쓰면. 요거 쓰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자, 음함수 미분 갑니다. 3x제곱.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dy/dx. 네. 더하기 dy/dx. 는 0입니다. 정리하고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대입하고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대입하면 3 더하기 A 더하기 A dydx에 1, 1 집어넣는 게 1이니까. 자, 얘는 1. 너무 편합니다. A는 뭐야? 네, 마이너스 2가 돼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0입니다. 따라서 둘을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상당히 편한 풀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아까처럼 자, 힘들게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든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dydx는 dydx는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1분의 뭐예요? 3x 제곱 더하기 ay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여기다 이제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1,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거야.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1. 그래서 y 자리에 0, x 자리에 0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약분하고 물론 가능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항상 접선에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기하적 상황을 생각하고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가장 이제 수학적 사고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레벨 2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에서는 공통 접선에 관련된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공통 접선이 아니고 접점을 공유하는데 접선은 달라. 근데 대칭성이 있는 접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네. 훨씬 이제 풀이에 따라서 풀이가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황을 좀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얘네 둘이 만난대요. 일사분면에서. 근데 각 점에서의 접선과 X 절편을 표시하고요. 각이 같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y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뭔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뭐야? 예, 뭔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y는 x분의 1이래요. 얘가 y는 x분의 1. 얘가 y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 물론 이쪽도 있겠지만, 예, 일사분면 얘기할 거니까. 자, 교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이 A야. 그럼 여기서 접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 야, 요점 B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접선 이렇게 그립니다. 요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랬는데, 얘네들의 각이 뭘 해래요? 뭐래요? 같대요. 이등변 삼각형. 요 L이라고, 얘를 M이라고 하면, L의 기울기와 M의 기울기는 부호만 다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매우 편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를 T라고 한다면,
각각의 t를 대입한 식이 같겠구나. t분의 a와 자, t 플러스 2의 세제곱이 같겠구나. 그리고 뭡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겠구나. 아, 부호만 다르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분의 a가 이 기울기가 될 거고 이 친구의 기울기는 3배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텐데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구나.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되겠구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자, 계산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t제곱분의 a가 t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그럼 t분의 t 플러스 2의 3제곱 얘가 3배 t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t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1,3면이고 지금 교점이 아니니까 따라서 t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약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집니까? t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3t가 돼요. 2t가 1이니까 t가 뭐가 됩니까? 1이 돼버립니다. 자, t가 1이 돼버리니까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뭡니까? 3의 3제곱. 정답은 2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2 문제인데 지금 몇 줄 안 걸렸죠?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m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얘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보통은 접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 문제가 과거에 많이 나왔다면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기울기구하고 뭔가 각사이고 하나는 특수각 주고 하나는 좀 다른 거 주고 뭐 덧셈 정리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까지 도함수 활용 앞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극대극소, 그래프,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활용, 속도와 가속도 이 부분 좀 어렵잖아요. 도함수 활용이 이런 부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연결해서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폭발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니택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꽃보다 볼일 김유경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첫 대단원이 드디어 이번 시간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우리 내신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아주 많이 많이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바로 내신 만점 포인트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포인트 2026학년도 수능 8번 문항 가져왔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라고 해서 그림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관찰자에 대해서 P와 Q는 지금 정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PQ 사이의 거리는 A가 볼 때의 D다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때 PQ 사이의 거리와 나란한 방향으로 B, C라고 하는 우주선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0.7C, 0.9C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찰자 A가 볼 때 B와 C의 우주선의 길이는 서로 같고 C가 볼 때 자신의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지한 관찰자,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에 따라서 각각의 물리량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우리가 문제 해결의 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누가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에서 보는 관찰자가 어떤 관성계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각각의 관성계의 운동 방향, 예를 들어서 우주선들의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그리고 운동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이를 바탕으로 길이 수축, 시간 지연, 동시성의 상대성을 적용해서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체크하면 좋아요. 자, 그럼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나온 길이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더 많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모두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금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누가 봐도 동시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동시가 아닌 사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여러분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에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식, 핵반응식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지거나 혹은 합쳐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핵반응이라고 하고 쪼개지는 것 핵분열, 합쳐지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얘기하죠. 그 반응식을 핵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 핵반응식에서 전하량은 보존이 되고 질량수가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반응 전후에 핵의 총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질량 결손에 대한 보기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출제가 되고 아까 이야기한 전하량 보존 그리고 질량수 보존을 이용해서 위의 계수, 아래의 계수를 맞추는 것이 또 보기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내용들 모두 문제 해결을 키해서 하나씩 다룰 거니까 끝까지 선생님이랑 함께하면서 이번 시간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정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관성계 혹은 관성좌표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옆에 보면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우리는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둘이 아닌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를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정지하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 각각 보도록 할게요. 자, S라고 하는 이 좌표계를 선생님은 편의상 정지한 좌표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계 중 하나인 거죠. 이 S가 볼때 여기 표기된 것처럼 V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차에 탄 S 프라임은 오른쪽으로 선생님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관점의 차이로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느꼈던 기차 안에 사람이 볼 때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R자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내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S라고 하는 밖에 있는 이 여자는 선생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죠. 있겠죠? 선생님 말이 꼬였네요. 자, 있겠죠? 그때의 속도가 바로 V. 방향은 이 S프라임과 반대 방향으로. 이처럼 자신이 정지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는 상대방의 관성계, 이 다른 관찰자를 서로가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 바로 이 관성계 혹은 관성좌표계를 뜻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론의 기본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자, 이렇게 좌표계에 따라서 쟤는 등속도 운동하네? 쟤는 정지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것처럼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림 말고 바로 뒷장 그림 보면 얘들아, 이 안에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게 나올 거야. 이 안에서 자, 여기 물체의 운동 그려볼게요. 두 물체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할 때 S 프라임이 봐도 두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데 밖에는 S가 보아도 이두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동일하게 적용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교재에 나온 것처럼 값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적용된다?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가정. 우리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역, 니은, 디귿에 빈출되는 정답 보기죠. 얘들아, 이 보기 보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어. 어때야 돼? 누가 보든지,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이 광속은 C로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V로 달리든, 0.5V로 달리든, 정지에 있든,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항상 C로 일정하다. 자, 이 말은 만일 관찰자 A가 보았을 때 광속은 C보다 빠르다라고 나왔다면 그 보기는 바로 틀렸다란 얘기야. 관찰자 A의 속력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자, 이런 보기를 빨리빨리 쳐내야 뒤에 나올 혹은 앞에 있을 어려운 문항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기들 잘 기억하고 다음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보도록 할게요. 사건이라는 것의 정의를 첫 번째 줄에 선생님 제시하고 있죠. 물리적 현상의 발생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측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위치, 그리고 언제 일어났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사건의 측정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 내가 보았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이 분필을 가만히 딱 놓았어. 어? 그랬더니 동시에 낙하했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람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동시성의 상대성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동시성의 상대성을 구별하는 것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자가 우주선에 타 있는 상황, 두 번째 관찰자는 행성의 정지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관찰자 P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편의상 V로 운동한다라고 할게요. 등속도 V로 운동하는 우주선에 타서 이 사람과 함께 빛, 광원, 검출기가 함께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P의 입장에서 정지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볼때 우주선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V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면 우주선 안에 있는 광원, 검출기는 우주선과 함께

크게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전제로 놓고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 P가 봤을 때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었다라는 거야. 어디서? 하나의 한 지점의 광원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되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얘들아. 빛이 방출되어서 양쪽에 있는 A라고 하는 검출기, B라고 하는 검출기에 A, 광원, B. 여기 사이 거리가 같아서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위치가 중요해, 얘들아. A라고 하는 검출기, B라고 하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 자,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이 우주선 안에 있는 P가 봤을 때, 우와, 빛이 방출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A 검출기와 B라고 하는 이두 개의 각각의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 이 사건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P가 봤을 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 누가 봤을 때? P가 봤을 때. 자, 이제는 Q가 봤을 때 보도록 할게요. 옆에 쓸게요. 자, Q가 볼때 빛이 방출을 했어. 어떻게? 역시 한 지점에서. 동시에 빛 방출. 그런데 방출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운동이 얘들아, 우주선이? 우주선이 V로 등속도 운동. 우주선 안에 탄이 광원. 검출기 A, B도 등속도 운동. 누가 볼 때? Q가 볼 때. 자, 그렇다면 광원에서 방출이 되고 난 이후로 이 검출기 A는 어떻게 돼야 되더라? 어라? 광원과 가까워졌네. 어라? 도망갔네. 라고 볼수 있잖아. 자, 그러면 분명 여기서 방출되고 난 이후로 둘의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Q가 볼때 빛이 이동한 거리는 광원을 향해 다가온 A가 더 가까워진 거야. 광원에서 멀리 도망간 B가 더 멀어진 거야. 빛이 가야 할 거리가 A는 짧아졌고 B는 늘어났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했지, 얘들아. 누가 보아도 빛의 속력은 뭐다? C로 일정해야 되잖아. 자, P가 보아도 빛의 속력은 A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 B에 도달하는 빛의 속력 모두 C이고, Q가 보아도 A로 향하는 빛의 속력, B가 향하는 빛의 속력이 C로 같은 거야. 속력이 같은데 가야 할 거리가 A는 가까워졌고, B는 멀어졌어. 멀리 간다.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더 오래 걸렸다. 자, 그럼 Q가 보았을 때 누가 먼저 도달한다? 검출기 A에 먼저 도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P가 보았을 때 분명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관찰자가 바뀌니까 동시 사건이 아니라 A에 먼저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동시라고 하는 사건은 관찰자에 따라서 같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더라? 어디에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해. 자, 선생님이 쓴것 중에 지금 동시 사건이 있어요. 누가 봐도. P가 봐도 동시 사건? Q가 봐도 동시 사건. 어디서?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 사건인 거예요. 어떤 관찰자가 보던지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동시 사건. 하지만 여기처럼 A와 B라고 하는 이 지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면 관찰자에 따라서 동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사건이 일어난 위치에 따라서 동시 사건을 구별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구별한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장소냐? 이게 키포인트인 거야. 자, 그러면 한 장소냐에 따라서 동시 사건임을 먼저 체크하고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체크하면 된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반드시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언제나 동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역추적을 하면 혹은 그걸 기반으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체크하면서
아, 이 사건은 동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일어나? 라는 것을 체크하면 역시 기억니은 디귿 보기 중 하나를 우리가 체크를 해가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나씩 얻어가고,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기를 우리가 체크했다면 니은 보기 체크하듯이 바로 시간 팽창, 시간 지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장 넘어왔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가정은 변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가정 뭐였어요, 얘들아? 바로 광속. 불변의 법칙이었죠.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c로 일정하다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시간 팽창 혹은 시간 지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지금 타 있어요, 얘들아. 이 우주선은 v라고 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우주선 안에 타 있는 이 사람도 우주선과 함께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우주선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광원에서 빛을 방출하여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우주선 안의 사람과 우주선 밖에 지면의 사람이 지금 각각 측정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 안의 사람부터. 자, 우주선 안의 사람이 보았을 때, 아, 나는 힘이 안 느껴져. 나는 이 우주선과 이 광원과 정지해 있어. 라고 느낀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았을 때이 빛의 이동 경로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총 2L이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때 걸린 시간을 편의상 T0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럼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는 누구야? 속력이잖아. 근데 누가 이동했어? 조금 전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했으니까 결국 T0분의 2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계속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봤을 때 얘기야. 누구와 함께 운동하는? 우주선과 함께 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자, 이번에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봤다라고 할게요. 우주선 밖에 관찰자는 우주선이 V로 운동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은 지면 위에 정지가 된 상황이야. 자, 그럼 우주선 안에 관찰자는 분명 빛이 위아래로 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밖에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는 우주선의 천장이 V만큼 시간에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천장의 위치도 점점점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럼 실제 이동 경로는 이 그림에서처럼 만약에 L'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동 경로는 L', L' 해서 몇? 2L'이 되는 거잖아. 그때 누가? 이 지면 위에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분의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빛이 이동한 거리를 빛이 이동한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게 광속 c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c, 광속. 이 앞에서 광속 c는 광속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돼서 결국 t0분의 이 l은 t분의 이 l'이랑 같아야 되죠. 됐을까,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보자, 얘들아. 삼각형으로 볼게요. 지면의 관찰자가 본 빛의 이동 경로는 삼각형을 그려서 빼면, 자, 여기 빛변인 거야, L'. 자, 그리고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본 빛의 경로에 이 광원에서부터 천장까지의 거리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L인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직각 삼각형에서 빛변의 길이는 높이의 길이보다 크잖아. 자, 그렇다면 분자의 값이 누가 더 커? 얘들아? 밖에서 본 정지한 관찰자가 더 크기 때문에 좌변, 우변이 등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분모에 있는 T0가 T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다? 사건이 우주선 안에서 발생했어. 우주선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우주선 안에서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을 우리는 바로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선 안의 사건을 우주선 밖에 지면에서 관찰하면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고유시간보다 더 길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위에 제기한 것처럼 시간 커졌다라는 의미로 팽창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다른 관찰자가 볼때
시간이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첫 번째 얘기, 이제 두 번째 얘기 보도록 할게요. 길이 수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정지한 관찰자가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구 위의 관찰자는 지구와 함께 정지해 있고, 지구 그리고 행성도 모두 정지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정지된 관찰자가 측정한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L0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이 L0라고 하는 거리를 우주선이 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열심히 이동해서 지구에서 행성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누가? 우주선이. 자, 그럼 우주선이 간 거리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주선이 간 거리를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본 것을 우리가 L이라고 쓸게요. 아래다 쓸게요. 자, 그럼 L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이 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했고, 우주선 안의 시간을 T0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구에서 본이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L0라고 얘기했잖아. 지구에서 본 우주선의 속도가 V였고,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본이 시간도 T라고 쓸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앞에 있는 T0는 이전에 바로 학습한 이게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양쪽에 동일한 물량이 누가 있냐면 바로 V라고 하는 우주선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정리하면 V라고 하는 것은 T0분의 우주선에 측정한 지구와 행성 사이 거리 L 혹은 T분의 정지한 지구 위의 관찰자가 측정한 지구에서 행성 사이 거리 L0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시간은 팽창돼서 T0가 작고 고유 시간이 작고 팽창된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좌변, 우변이 또 등식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분자가 T가 더 크다면 분모 역시 L보다 L0가 더큰 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정지한 관찰자에 대해서 정지한 지구 행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이 거리를 우리는 고유 길이라고 얘기할 거고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측정한 이 길이를 지금부터 길이 기존의 고유 길이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고 시간은 지연되어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측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속도를 왜 체크해 줘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학습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은 상대 관찰자가 속도를 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그럼 원인이 뭐야, 얘들아? V라고 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원인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 지연 길이 수축도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주선을 이거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처럼 여러 개의 우주선을 놓고 길이가 더 많이 누가 수축됐지? 시간을 더 누가 느리게 가지? 이걸 비교하는 것을 역시 니은, 디귿보기에 또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잘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잘 체크하시고, 자, 이제는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였던 질량과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수 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 에너지라는 것은 이는 mc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때 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지한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을 m0라고 해서 정지 질량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m0에 c의 제곱을 한이 값이 정지 에너지 e0라고 얘기합니다.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은 바로 운동 질량.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얘기해서 그때 m이라고 쓴다면 mc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e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것이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질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든 질량이 다른 형태, 누구다?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혹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것은 에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일부 질량으로 전환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만약에 에너지가 일부 질량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전환된 질량 그리고 에너지까지 모두 합하면 그때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원자핵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원자의 구조를 얘기하면 가운데 단단하고 뭉쳐있는 핵 입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걸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핵자라고 하는데 핵자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핵을 표시하는 기호를 하단에 표현해 놨는데 X로 크게 우리가 기호로 쓰는 것이 원자 기호라고 볼수 있어요. 만약에 수소라면 크게 H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하단에 G라고 표시된 것은 원자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전하량, 양성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라고 하는 원자는 양성자 한 개지.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 1번에 해당해서 하단에 1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핵의 총 질량이야.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의 합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만일 양성자 하나가 있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얘기하면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질량수 그대로 1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러한 원자핵도 있고 수소 원자핵이야. 자, 수소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한 개라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양성자에 중성자가 하나 더 결합하여서 질량수가 2인 원자핵이 있어야 되더라. 중수소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볼게요. 수소 원자핵인데 역시 수소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양성자의 수, 원자 번호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 중성자가 두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총 질량수는 1 플러스 2해서 3이 되겠죠. 이러면 삼중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모두 얘들아 수소야. 원자 번호 몇 번? 1번. 주기율표를 봤을 때 어디 있어 얘들아? 자, 주기율표 커다랗게 그린다면 여기. 여기 있잖아. 주기율표의 위치가 모두 같은 원소들이야. 원자핵이야. 원소가 아니라 원자핵이라고 할게요. 정확히. 자, 그래서 같다. 앞에선 등을 썼지만 같을 동. 뭐가 같아? 위치가. 이러한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자핵 사이의 관계, 동위원소. 자, 이것까지 체크가 됐으면 이제 핵반응식 보도록 할게요. 자, 핵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질량이 아주 무거운 원소가 질량이 비슷한 원소라고 하지 않고 원자핵이라고 할게요. 원자핵이 질량이 비슷한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핵분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이 가벼운 원자핵이 조금 전에 학습한 중수소, 삼중수소처럼 원자번호 1번에 해당하는 질량이 가벼운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핵이 변환된 핵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게 어떻게 관계를 갖지? 어떻게 변화를 했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핵반응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핵반응식을 보았을 때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아까 뭐였지 얘들아? 질량수였어. 자, 질량수는 보존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반응 전에 총 질량수가 몇이야 얘들아? A 플러스 B죠. 이 값은 반응 후에 총 질량수 C 플러스 D로 보존된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만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하단에 자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양성자의 수,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죠. 이 전하량 역시 보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응 전후에 총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W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이 Y 플러스 G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이제? 자, 그러면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가 지금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질량 수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 플러스 중성자의 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양성자, 중성자에 한은 핵 입자의 수는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자의 수는 일정하지만 이때 뭐가 나오냐? 뒤에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너지를 E라고 쓰죠, 일반적으로. E라고 하면 표기가 잘안 되더라. 그래서 변화된, 발생된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거나 혹은 어떠한 의미의 값을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일부 핵 반응을 하면서 앞에서 질량이 에너지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일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반응 전에 총 질량, 반응 전에 총 질량보다 반응 후에 총 질량은 어때야 돼, 얘들아? 작아지면서 일부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 수는 보존되지만 우리가 질량은 감소했다. 질량은 잃었다라는 의미로 질량 결손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낚일 수 있는 작은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질량이 결손되어서 뭐가 됐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 생각하면 에너지가 줄어든 질량만큼 방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이 수는 보존이 되지만 질량은 반드시 줄어든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빈출되는 정답 보기 하나 있었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에 약간 광속 C는 일정하다라고 나오면 앞뒤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정답인 거야. 그것처럼 여기에서 핵반응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기억 보기에 질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위에 핵 반응식이 핵 분열이든지 핵 융합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줄어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시간을 줄이는 정답으로 바로 체크해야 되는 보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억이 포함되지 않은 보기는 바로 지워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반드시 체크 이두 가지 잘 하고 오늘의 문제들 풀어보면서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주선 그림이 나온 것을 보니, 아,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을 적용해 보자, 라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문제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같은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0.9C의 속력으로 검출기 P, 검출기 Q, 그리고 광원을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 PQ는 정지에 있고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P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 B가 보았을 때 항상 C여야 돼요. P로 향하는 광속도 C, Q로 향하는 광속도 누가 봐도 C. 그럼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A, P, 광원, Q 우주선 안에서 함께 0.9C로 운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각각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 A가 보았을 때라고 얘기한 걸 보면 얘기를 하면 지금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P에서 광원까지 거리, Q에서 광원까지의 거리가 L로 동일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 A가 보았기 때문에 P에서 광원까지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의 고유 길이는 몇인 거야, 얘들아? 다 L인 거야, 얘들아. P 광원, Q 광원. 고유 길이 L.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B가 보았을 때 P 광원 Q는 우주선과 함께 0.9C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잖아. 자, 그럼 B가 보았을 때 P 광원, Q 광원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길이일 때 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 값은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값이 결국 L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의 길이는 어때야 되더라? L이라고 하는 고유 길이에 대해서 0.9C로 운동을 한다라는 상황에

동일하기 때문에 둘의 수축된 길이도 같아야 돼. 자, 길이 수축. 자, 요렇게 비교를 했어요. 선생님 편의상 A는 지금부터 계속 노란색, B가 본 것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이제 또 뭐가 있냐? 뭐라 그랬어? 광원이라는 이한 장소에서 빛이 어떻게? 한 번에 빵빵 쏴진 거잖아. 자, 그럼 A가 보았을 때 방출된 사건이 한 장소기 때문에 동시 사건이고, PQ에 도달된 사건도 문제 제시된 것처럼 동시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장소에서의 사건만 누가 보아도 동시니까 이 위의 사건은 A가 보아도, B가 보아도 동시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동시에 방출되고 난 이후에 우주선과 함께 0.9C의 속력으로 검출기 P 그리고 검출기 Q가 B에 대해 선생님 쪽으로 옮겨가고 있대. 자, 임의로 이걸 지우고 여기까지 P가 왔다라고 할게요. 핑크색으로. 즉, P. 자, 그리고 Q도 요만큼 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실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이만큼만 가면 P에 도착을 해 있고, 이만큼 가야 Q에 도착해 있는 거야. 누가 봤을 때? B가 보았을 때. 자, 그렇다면은 P와 Q 중에 누가 먼저 빛이 도달해 있다? B가 볼 때? P에 빛이 먼저 도달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것이 동시사건이고 어떤 것이 동시사건이 아닌지 이렇게 한 장소냐 따라서 구별해 봤고 길이 수축까지 얘기를 해 봤어요. 선생님, 그럼 뭐가 이상해요? 이 그림이 P까지, Q까지, B가 보았을 때 거리가 다르잖아요. 맞아, 얘들아. 빛이 실제 이동한 길이는, 거리는 달라. 왜냐?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건 같지만, P, Q라고 하는 것이 우주선과 함께 이동을 했잖아.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빛이 이동한 거리를 체크해요라고 한다면, P까지 거리가 더 짧습니다. 하지만, P에서 광원까지의 길이, Q에서 광원까지 길이 자체는 길이 수축이 같은 비율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체크했으면은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광원에서 P를 향해 방출된 빛의 속력은 Q를 향해 방출된 빛의 속력과 같다. 자, 문제에서 B의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림 하단에. by B. 자, 그때 기억은 같다라고 하는데 이 보기는 맞는 보기죠. 자, 이 보기는 누가 보아도 같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관찰했을 때도, 관찰자가 A일 때도 맞는 보기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보기를 무조건 지워내라는 얘기야. 맞다라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니은 볼게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봤을 때야? 위에 쓴 것처럼 고유 길이이기 때문에 B가 아닌 A가 보았을 때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친다? 길이 수축이 운동 방향과 나란한 길이로 지금 측정했을 때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L보다 짧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라고 니은을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럼 니은과 비슷한 보기로 얘기를 한다면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도 어떻다? L보다 작다라고 고쳐야 돼요.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은 얘는 맞는 보기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 위에 쓴 것처럼 P에 먼저 도달한다고 얘기하니까 디귿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디귿과 유사한 이번에 오답 보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답 보기. 자, 오답 보기가 아니라 정답 보기 얘기해 볼게요. 자, B가 보았을 때 광원에서 빛은 동시에 방출된다. 요것을 쓰면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비가 보아도. 자, 이처럼 각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함께 정리하고 정답을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3번 체크하고 그 다음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고난도 테스트 대비하기 위해서 3점 테스트 6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고 보겠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A 같은 우주선

우주선이, 자, 이 우주선이 B에 대해 우주정거장 P와 Q, 그리고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동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누가 봤을 때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B의 관성계에서 PQ는 검출기와 함께 정지되어 있고 P와 검출기 사이와 Q와 검출기 사이 거리는 8광년으로 같으며 A가 P를 지나는 순간 PQ의 광원에서 동시에 검출기를 향해 빛이 방출된다. 자, 이전에는 하나의 광원에서 양쪽에 다른 위치에 있는 검출기에 빛이 방출이 됐다면 이번에는 한 장소의 시점이 바뀌어서 선생님 이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자, 한 장소가 어디냐? 빛을 검출하는 이 위치인 거야, 얘들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핑크색을 B와 관련해서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B가 볼때 P 검출기 그리고 Q 검출기의 사이의 거리가 같대. B를 기준으로 P 검출기 광원은 Q 광원은 모두 정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원 P에서 검출기, 광원 Q에서 검출기 사이에 이 8광년이라고 하는 B가 측정한 이 거리는 모두 고유 길이라고 할수 있죠. 이 고유 길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고유 길이가 같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속력,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면 그때 걸린 시간은 같다라고 보겠죠. 자, 그럼 동시에 방출된 빛이 P와 Q에서 방출된 빛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한 검출기에서 방출되었다란 얘기야. 오, 틀렸지, 얘들아? 검출되었다란 얘기죠? 자, 그럼 누가 봐도 동시 사건인 것이 여기 딱 있어요. 동시에 P라는 위치, Q라는 위치, 다른 위치에서 방출된 이 사건은 사람에 따라,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소, 한 검출기에서 이 빛이 검출되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같아야 돼. 결국 A라고 하는 관찰자가 0.8C라고 하는 운동하는 이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관찰한다 하더라도 한 검출기 안에서 동시에 검출되는 사건은 동시에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A가 선생님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A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광원 P, 검출기, 광원 Q를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보았을 때 자신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정지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예를 들어 광원 P가 여기쯤 와 있으면 검출기가 여기쯤 와 있고 광원이 여기쯤 와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이 얘들아. 자, 그럼 실제 이렇게 와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출발한 빛이 검출기가 도망가기 때문에 이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 것인 거고, P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 검출기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런데 이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방출되기 위해서는 광원 P, 광원 Q에서의 빛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더먼 거리를 이동한 광원 Q에서 빛이 먼저 방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B에서는 PQ 동시 방출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Q에서 먼저 방출된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A의 관점인 거야. 하지만 광원 검출기, 검출기 광원 이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8광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A가 보았을 때도 이 길이는 8광년보다는 짧지만 이 길이도 8광년보다는 짧지만 길이 수축된 비율이 같아야 돼서 둘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어떤 보기 얘들아? 빛의 속력은 늘 같다라고 하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는 보기니까 빛의 속력이 다 모르겠고 같지 않다. 누가 더 크다라고 말이 나온 이 순간은 오답이라고 체크해야 돼요. 누가 보아도

어디서 방출되어도 빛의 속력은 같아야 되니까 기억은 오답 보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니은 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20년보다 작다. 자, P에서 Q까지 총 고유 거리가 어떻게 돼? 고유 길이가 8 플러스 8에 해당하는 16광년이죠. 이게 고유 길이 L0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핑크색으로 쓸게요. B가 본 거니까. 16광년. A의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는 길이가 수축돼야 돼. 그러면 실제 이동한 거리는 16광년보다 짧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실제 이동한 이 거리를 걸린 시간 t로 나눈 이 값이 빛의 속력 c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c분의 16광년 이하의 거리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걸린 시간 t는 어떻게 되느냐? 16광년을 갈 때보다 짧아야 되니까 결국 20년보다 짧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에 들어갈 값이 2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보기는 그대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D급 보기 보도록 할게요.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의 광원에서보다 Q의 광원에서 먼저 방출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누가 먼저 방출되냐, 어떤 것이 동시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출제될 포인트니까 이렇게 먼저 체크하면 디귿이 그대로 정답이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4번에 있는 니은과 디귿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건 역시 스스로 풀수 있으니까 바로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 나의 핵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X와 Y는 기역과 니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서 기역만 먼저 체크를 해본다면 기역은 양성자 수가 1이고 중성자 수가 1개인 상황이 들어갑니다. 양성자 수 쉽게 생각하면 원자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역의 원자 번호 1이기 때문에 기역은 자연스럽게 수소 원자핵이라는 걸알수 있고 니은은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1번, 2번.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에 해당하는 것이 질량수이기 때문에 기역은 중수소 원자핵.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중성자 수 2, 양성자 수 2니까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핵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XY에 대입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얘기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XY가 무엇인지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수 보존 그리고 전하량 보존으로 구하면 되고 이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에너지인 거야, 얘들아. 에너지가 많이 나왔다? 질량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 가와 나 식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아, 여기 에너지 많이 발생했으니까 질량 결소는 나에서 더 크다라는 걸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식이 두개 나와서 값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디귿에 반드시 묻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반드시 체크하고 원자핵 찾고, 그리고 수소 원자핵처럼 가벼운 원자핵이 나왔다라는 것은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찾아내면서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정답 잘 체크해서 수강후에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항까지 잘 체크하면 우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 마무리 잘될 거니까 역시 오늘의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듯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그 공간이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 맞는 시간과 공간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년도 수능 특강을 공부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7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아랍어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세계를 좀내 품에 품는다. 내가 세상에 두려워서 한반도 바깥으로는 벗어나지 않겠다 하고 그냥 몸서리고 이렇게 몸사리고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세계로 좀 웅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어는 조금 다할수 있는 분위기니까 아랍어만큼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쓸수 있고 기본적인 문형들을 가서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가 이번 수능 특강의 핵심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예년보다 조금 더 아주 당찬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아랍어는 어떤 언어인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랍어는 세머라 하면 무슨 뭐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뭐 가나안어 등등이 해서 옛날 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말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아랍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같은 언어가 계속 쓰이는, 물론 언어가 약간씩 의미 변환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가 쓰이고 같은 글자로 표현한다. 오늘날 22개 아랍 국가에서 3억 명 이상의 인구가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유엔의 공용어다. 유엔 공용어라 하면 뭐냐면 유엔에 가서 아랍어만 해도 여러분이 회의도 할수 있고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는 자음이 28개, 모음이 3개다. 이 모음 3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길게 하면 장모음, 두 개씩 붙이면 이중 모음. 사실 아랍 사람들은 이중 모음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중 모음 개념을 넣습니다. 아랍어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카타바 아흐마두 리살라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아흐마두가 편지를 썼다라고 됩니다. 쓸때이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방향이 우리와 반대죠. 그래서 아랍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아랍 사람 생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니까 눈도 그렇게 보고 생각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악수할 때도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쓴다. 그 다음에 카타바 아흐마두 리살라탄 같은 말을 써놨는데 위에 거와 아래 거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깨끗한데 밑에는 조금 점 같은 게 올라가 있죠. 이게 뭐예요? 요런 게 예, 모음이에요. 아아아 이거는 크트브 으하아흐 무드 르스 아라 르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모음 붙이면 카타바 모음이 되는 거죠. 여기는 크트브인데 이렇게 쓰면은 카타바 이런 식으로 모음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모음이 들어가서 글자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런 어근이 있고 어근이 이렇게 돼서 어간이 되고 어간 뒤에 이렇게 동사의 표지가 나타난다. 뭐 이런 등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카타바 아흐마두 리살라탄 자음과 모음이 같이 쓰여 있는 형태예요.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랬죠? 그리고 한 단어, 한 어절씩 연결했습니다. 잘 보세요. 위에 보면 카타바 했을 때세 개의 글자가 연결되어 있죠? 카타바.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게 글자 맞아? 무슨 뭐 닭이 진흙 위를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글자 같은데, 카, 파, 바. 세 개의 글자가 한 단어 속에 붙어 있습니다. 연결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 쓰는 것이 단어 내에서 또는 어절. 어절이라는 말은 단어보단 좀큰 단위인데, 전치사나 어떤 뭐 전미사, 대명사 같은 것이 붙어서 올수 있어요. 정관사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단어에 붙어서 쓰이기 때문에 한 단어는 아니죠. 분명히 다른 품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한 개의 마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흐마두 했을 때 아흐마두에서 붙여 써야 되는데, 요네개 글자 가만히 보면 붙여 써야 되는데 이거 떨어졌죠. 앞에가 리사알라탄에서도 앞에가 하나 떨어졌어요.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일 수 없는 글자들이 6개 있습니다. 그 붙일 수 없는 글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다다라자와, 이렇게 6개 글자가 붙여 쓰지 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보면, 아, 붙일 수 없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다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야는 또 이렇게 해서 점만 두개 찍고 살려내고요. 르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건 붙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다라사는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면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아니고 무슨 속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죠. 붙일 수 없는 글자 형태상으로 붙이면 다른 의미가 되거나 변형돼서 의미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글자들은 6개. 아다다 아다다 라자와, 이 6개 글자는 뒤에 오는 글자와 연결해 쓰지 않는다. 앞에 하고는 붙였어요. 근데 뒤에 글자하고는 붙여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오르즈 그러면 세 글자가 다 여기서 해당돼요.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세 개를 붙여 써봐라 그러면 못 붙여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다 따로따로 씁니다. 이렇게 연서하되, 연서할 수 없는, 붙여 쓰되 붙여 쓸수 없는 글자가 6개 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배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음은 이제 뭐 글자를 말하죠. 자음은 한 단어 내에서 쓰는 위치에 따라서 어 뒤에 오느냐, 어 중에 오느냐, 어 말에 오느냐, 글자가 조금씩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단어가 쥐메요. 쥐. 쥐인데 앞에 쓸땐 이렇게 쓰고 중간에 쓸때 이렇게 쓰고 어매 단어 끝에 이렇게 써요. 세 개를 붙여 보면 이렇게 씁니다. 쥐쥐쥐 이렇게 쓰는데 앞에와 중간은 비슷한데 끝에는 독립형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글자를 붙여 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은 한 단어 내에서 이게 맨 앞에 왔을 때 어두형이에요. 한 단어의 맨 앞에 머리에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발룬 그러면 산인데 쥐. 그 다음에 중간에 왔어요. 글자 중간에 단어 중간에 왔어요. 이거는 어중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주르 파주르. 그래서 처음에 온 거하고 중간에 온 거하고 차이점은 여기 앞에와 연결되는 그 연결선만 있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 말에 왔을 때, 단어의 맨 끝에 왔을 때는 독립형 그대로 다 형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아니 한 글자 한개 읽기도 힘든데 그거를 어두, 어중, 어말형으로 바꿔 쓰라고? 예, 처음에 이상하다, 어렵다 할지 모르는데 이 어렵고 이상한 글자 체계, 이래서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음 모음하고 발음 부호 배우면서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쉬운 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은 사람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도전하면 그 다음은 옆에 경쟁자가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직업군이 있는데 공부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힘든 것은 많은 사람이 갈수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여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랍어도 그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 이 글자가 어렵다. 잠깐이에요. 요거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글자라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글자로 생각하고 따라오면 좋겠어요.

글자의 첫 번째는 알리프라고 합니다. 이 세모에서 나온 글자, 특히 페니케아어에서 나온 글자가 알리프 베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알리프와 베타, 아, 바가 합쳐져서 오늘날 알파벳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자의 초기에 이런 언어들이 있었어요. 그 언어 중에서 아랍어도 세모 중에 하나니까 같은 이름으로 알리프라는 말을 씁니다. 알리프는 글자 28개 중에 첫 번째 글자예요. 그 글자는 요첫 번째 글자 알리프는 일자 같이 생겼습니다. 일자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콩나물 대가리 같이 붙여서 쓸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알리프인데 이 위에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걸 붙여서 쓸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요거는 함자라고 그래요. 함자. 함자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죠? 함자. 요 함자가 알리프와 붙어 쓸수 있고 요 함자가 와우 위에도 올수 있고 이 함자가 이에도 올수 있어요. 이렇게 이에도 올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글자의 변형 형태는 여러분 수능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수 있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자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가다 그러면 점심인데 가다 그러면 점심인데 혼자서 쓰였죠. 이렇게 함자가. 그다음에 사일 그러면 누구에게 묻는 사람인데 위에다가 이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근데 운문 할 때는 운문은 일자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걸 그렸죠. 함자를 올려놨습니다. 어머니란 뜻인데 운문 사일 가다 할수 있고 푸와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와 위에 올려서 쓸수 있어요. 다피 할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된거 위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쯤에 써야겠군요. 이쯤에. 이렇게, 이거 말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런 함자가 쓰이는 규칙은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묻지 않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함자는 통과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여러분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질문창이 있어요. 그 질문하면 거기 답을 선생님들이 해줄 겁니다. 아랍어 발음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혀를 뭐 문다, 혀끝 발음이든지 치간, 이 사이에 혀를 넣고 뭐 발음하는 것도 있고 한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힘든 게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있는 게 함자예요, 함자. 이게 함자가 이렇게 있는데, 야,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거 이게 있는데, 이 발음은, 이거 목이 막혔다가, 터지는 거 있죠? 하고 숨이 터지는 소리. 이거예요. 인샤 알라, 인샤, 인샤, 인샤 알라 할 때, 그, 인샤, 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성문이 폐쇄되어 온 것이 터져나오는 소리. 그래서, 예, 성문, 파열, 이렇게. 성문이, 막혔다가 터져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함자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 이 뒤에서 아 소리 납니다. 아. 그 다음에 소리 위에가 아가 나오고 하. 하는 유리창 닦을 때 하. 할때 마지막 숨. 이 같은 소리예요. 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 하. 이런 뭐, 가 하는 여기 목젖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의 발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면 아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구나 또는 발음을 30분 동안 했더니 배가 고프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랍어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빠르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런 글자를 누구도 한번 탁 보고 다 기억했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 부모님이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다 이렇게 읽고 쓰고 연습해갖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갖고 익힙니다. 외국어는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독립형이 있는데 이거는 어두, 어중, 어말이 똑같아요. 단, 글자 맨 앞에 쓸 때는 이 글자는 아다다라자와 여섯 개 글자는 뒤에 오는 글자와 붙였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뒤에 오는 글자와는 붙이지 않죠. 그 대신에 이것은 앞에 오는 글자와는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어두형, 어중형, 어말형은 똑같은데 앞에 글자만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 타,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 타, 사. 어떤 선생님께서 이 설명을 되게 쉽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트가 있는데

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바타사가 있는데, 바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바바 바바바 어두 어중 어말 이렇게 씁니다. 타는 타타타 타타타 이렇게 쓰면 돼요. 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싸싸 이렇게 쓰면 싸싸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타를 기준으로 볼게요. 타 어두형하고 연결을 해요. 어중형하고 그다음에 어말형하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 어중, 어말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맨 글자 앞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서 딱 올라가 버리면 뒤하고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 대충 끊고, 여기 좀 이쯤에서 끊고 나가줘야지, 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타가 또 있는데, 타또 연결하려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써줘야죠, 타를 두 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를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잘라서 어딘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두형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형. 어두형에 나타나고, 어중형은 앞뒤로 연결되어 있고, 어말형은 앞에만 연결되고, 뒤에는 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타사, 이렇게 여러분이 글자를, 아바타사 글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는 로마자로 발음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원래 발음기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렇게 쓰면 쉬 같이 읽죠. 이렇게 써주지 않고, 이렇게 쓰, 발음교로 쓰지 않고, 로마자로 써서 읽게끔 해놨습니다. 쉽게. 그래서, 이렇게 발음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발음해 보시고, 이 글자를 설명을 빠르게 하는데, 이건 천천히 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고, 빨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읽고, 그다음에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발음 연습해 보고 해야 됩니다. 아, 바, 타, 싸, 혀를 물고, 싸. 영어에 think 할 때, think, 싸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개의 글자는 점의 위치만 달라요. 같은 모양인데, 어두, 어중, 어말이 같은 형태인데, 이걸 하를 기준할 때, 하하하 이럴 때, 점이 하나 찍히면 좌좌좌가 되고, 위로 점이 찍히면 하하하가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점이 없는 게 하, 점이 위에 있는 거 좌, 점이 밑에 있는 게 좌, 점이 위에 있는 게 하입니다. 좌는 쉬 발음에 하는 입 모양에서 그러니까 조음법이 쉬 발음하고 같은 모양에서 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지읒하고는 다르고 쥐가 됩니다. 쥐. 그래서 쥐. 그래서 쥐라고 발음하고요. 이 발음은 하는 아까 유리창 닦을 때 마지막 숨소리. 할때 말고 하 아니고 맨 끝에 하 마지막 나오는 숨 있죠. 그 하같이 해요. 하 깊이 하. 이거는 하는 목젖에 뭔가 걸린 느낌. 하 하라고 발음합니다. 세 개를 연결해 보면 이세 개를 연결해 보면 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하또 연결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 건 그냥 이렇게 해서 글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독립형에서 어딘가 잘라서 뒤에 연결하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모양새가 없으니까 약간 거꾸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뒤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다른 글자도 다 그래요. 연결하기 위해서 어딘가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고 점이 위에 찍혔으면, 밑에 찍혔으면 좌, 없으면 하, 위에 찍혔으면 하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건 영어의 드 발음하고 똑같아요. 드. 우리 디귿하고 똑같죠? 다는 this 할 때, this. 영어의 this 할때혀 물고 하죠. 다, 똑같아요. 다, 혀 물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뒤로 빠져서 이렇게 간 겁니다. 거기에 점이 있으면 the가 돼요. the. 이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the, the, the 하고 세 개를 다 떨어뜨려서 씁니다. 어두, 어중, 어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르는 글자가 이건 지금 이렇게 글자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제일 기본 글자 선.

아니고 이 선을 중심으로 이 르는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르는 위로 올라가고 르는 밑으로 올라와요. 알리프는 어떻게 되느냐? 알리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함자를 넣습니다. 글자가 높낮이가 있고 이렇게 서로 달라요, 위치가. 그러니까 르는 이 글자 기본선에서부터 내려서 오는데 오른쪽 뒤로 엉덩이 빼지 않고 똑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슥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점이 찍히면 영어의 Z 발음, Z 발음이죠. Z가 됩니다. Z. 그래서 다, 다, 라, 자, 자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고 점만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싸, 샤, 두 개의 글자, 써, 너, 두 개의 글자가 같은 형태의 점의 위치만 다르죠. 싸는 영어의 S하고 똑같아요. 싸. W 모양의 형태에서 W 모양, 이렇게 W 모양 해놓고 깊이 두 배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러면 싸예요. 여기 점세개 찍혔다, 샤입니다.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쯤에서 연결하려고 빼야겠죠. 그러니까 연결하려고 보면 이런 식으로 W 쓰고 옆으로 빼야 됩니다. 뒤에 거, 중간은 연결선에서 또 W 쓰고 또 연결하고 맨 끝에야 뭐제 모습이 다 나타나도 되죠. 중요한 거는 이만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나 샤는 이 마지막 부분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균형을 맞추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 샤입니다. 이 싸다는 싸다 뒤에 나오는 글자 따다 요 글자까지 네 개는 좀 발음이 어려운데 혀가 아래로 쫙 깔려서 혀와 입천장, 그게 구개라고 하죠. 입천장과 혀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울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싸, 싸, 이거는 서, 싸, 서. 어떻게? 싸, 서. 싸는 혀가 내려가니까 속에서 울림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다, 다는 아까 이렇게 썼어요. 다. 근데 이거는 너는 너. 혀가 내려가요. 너. 다, 너. 다르죠, 조금? 그래서, 다, 너. 이게 다르기 때문에, 혀가 밑으로 깔리는 소리. 그래서, 혀가 접시 모양으로 깔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서, 너. 이렇게 좀 달라요. 싸, 샤, 서, 너.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는 아까 연결, 이렇게 W 모양에서 연결하면 됐지만, 이 글자의 생명은 요 삐침입니다. 삐침. 좀 크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서, 삐쳐서 나갈 때, 이 삐침까지가 글자예요. 이 삐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삐침까지가 나오고 또 삐침 이렇게 해서 삐침까지가 있고 또 삐침 써서 이렇게 씁니다. 세 개를 붙여 쓴다면 요 삐침까지가 한개 글자, 요 삐침까지가 또한개 글자 이렇게 돼요. 삐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삐침, 요 위에 올라오는 거 있죠? 살짝 올라오는 거. 그것이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싸와 바는 이렇게 삐침을 거쳐서 연결을 합니다. 삐침을 거쳐서 내려오지 않고 연결을 하고 다른 뒤에까지 연결할 수 있죠. 근데 점이 있으면 너, 너 다가 아니고 너, 혀를 깔고 너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두 개가 같은데 여기는 점이 없고 위에만, 밑에만 점이 있습니다. 이 발음은 혀가 가라앉아서 타가 아니고 떠. 타가 아니고 떠. 예. 우리의 따하고 달라요. 우리 따는 혀가 위에 떠 있죠. 이거는 혀가 가라앉아, 떠. 따 아니고 떠 이렇게 혀가 가라앉아서 그다음에 이건 다는 혀를 물고 너 이렇게 그냥 다가 아니고 다이이다할때 this 할때그 다가 아니고 이 다는 너는 혀를 물었다가 혀가 밑으로 내려가요. 좋음점은 혀를 물고 좋음법은 혀를 밑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해야 돼요. 이 발음은 어려워서 아랍 사람들도 자로 합니다. 자. 잘 못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로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는 이런 방법입니다. 써, 싸 아니고 써. 그다음에 다 아니고 너 이렇게 있죠. 따 아니고 떠. 너 이렇게 쓸때네 개의 발음은 눈을 크게 뜨고 하세요. 써. 그다음에 너. 어, 너,
이렇게.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해버릇하면 조금 여러분이 비슷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제를 만들어서, 발음 기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발음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고막이 굳은 상태에서 외국어를 배우면요. 그 외국어가 고막에 인지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음을 들었을 때 절대 음감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막이 말랑말랑할 때 공부했으면, 그러니까 14세, 15세 이때까지 공부했으면 고막이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발음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왜? 고막으로 들리니까. 근데 고막으로 안 들리는 발음을 계속한다. 그거는 발음이 똑같아요. 한국말 발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따다 이렇게 해버려요. 따다. 따가 아니고 너. 나가 아니고 너 이렇게 하죠.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흉내하고 연습내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여러 번 해야 될 겁니다. 이 발음은 목뒤 깊은 데서 아 터지는 소리는 아닌데 아 이렇게 소리 여기서 나요. 여기서 아아 여기서 아 아입니다. 이것은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갖고 이쯤에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나가고 이렇게 잘라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면 중간에가 어정치지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역삼각형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글자들을 만들어서 표기합니다. 그래서 요아 같은 경우는 어두형은 비슷한데 어중어마형은 역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점을 하나씩 찍으면 가가 되는데 가는 목에 넘어갈 때그 목에 넘어가는 부분에서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는 밑에서 나고 가는 여기서 뭔가 걸린 목젖에 뭔가 걸린 가시가 생선가시가 걸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발음하면 돼요. 가. 그래서 점이 있으면 가 없으면 아입니다. 아랍어에는 P 발음이 없어요. P 발음이 없고요. F 발음만 있습니다. 파. 그래서 파. 이게 F 발음이에요. 파. 그 다음에 꺼프는 Q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꺼. 근데 Q 발음으로 비슷하지만 이목 깊은 데서 나요. 여기서가 아니라 더 밑에서 꺼. 이렇게. 아, 아, 꺼. 이렇게 아, 꺼. 이 꺼는 목 깊은 데서 나는데 파와 꺼의 차이점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은 여기 이제 그 기본 선이 이렇게 있어요. 기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까지 선이 있으면, 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옵니다. 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깊이가 다르죠, 글자가. 가만히 봐도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이건 플랫이고, 납작하고 이것은 깊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와 까프의 차이점은 글자가 밑으로 내려온다. 점두 개 찍는 걸로 끝이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온다. 파, 거. 그다음에 카가 영어의 K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키읔하고 비슷한데 어두 어중 어말형 중에서 독립형하고 어말형은 비슷한데 어두 어중형이 많이 사뭇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외우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두, 어중, 어말형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L 발음, 리을 발음인데요. L 발음이 라인데, 라 붙였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개 붙였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지막은 조금 내려오니까 이게 연결해 봤을 때 이만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밑에 내려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M 발음인데, M인데, 이 글자는 글자로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고 다시 동그라미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고 요 글자 세 개가 무가 됩니다. 여기서 볼 때는 좀 약간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글자가.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컴퓨터상의 글자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마는 예 이렇게 밑으로 가 어중 어말은 밑으로 간다 기억하세요. 아까 배 위에 나 혼자 탔을 때를 갖다가 깊이 그려놓고
이 바

나는 이렇게 쓰는다, 이렇게 쓰는데, 나는, 나 혼자 타는 나는 깊이 내려온다 그랬죠. 마치 golf가 내려오듯이 눈이 깊습니다. 그래서 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점이 있어요. 반은 이렇게 되는데, 반은 이렇게 납작한데, 눈은 깊이 내려옵니다. 글자의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눈이 N 발음이 깊이 내려왔다. 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개 글자예요. 하, 와, 야인데, 와는 연결해서 쓸때 뒤에하고 붙일 수 없으니까, 와, 와, 와 해놓고 앞에만 붙일 수 있어요. 간단하죠. W의 와. 하가 문제인데, 하는 이것을 붙이려면, 동그라미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냐면, 이 안에서 작은 원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나갑니다. 또 작은 원을 그려서 또 이렇게 나가요. 근데 끝에는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걸 써보면, 이 글자를 연결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를 썼어요. 근데 이걸 붙였으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어떤 글자가 되냐면, 하, 하, 하,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붙이는 걸 동그라미에 그리면서 가운데서 나가려니까 이 글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중 형태가 특이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의 어중형이 이런 식으로 하를 그려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글자체를 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를 어중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팔자 같이 쓴다. 기억하세요. 와는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야는, 야, 맨 마지막 글자 야는 밑에 점이 두 개입니다. 점이 두 개인데, 어말, 독립형이나 어말형에서는 이렇게 오리 모양의 형태가, 오리 모 S 모양의 오리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어딘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이렇게 해서 어 둘을 써고, 그다음에 또 끊어서 또어 중을 쓰고, 어말 형태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점만 찍었습니다. 독립형과 어말형의 차이점은 어말형이 더 납작하게 붙어 있죠. 왜냐하면 뒤에 앞에 있는 글자와 붙여 쓰려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독립형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간 약간 오리가 약간 고개 숙인 모양으로 S자를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빨리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천천히 설명할 때도 여러분이 선생님 5번을 봐야지 이해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6번 보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시간 투자는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글자를 충분히 여러분이 익혀야 달릴 수 있습니다. 걸음 처음에 걸을 때잘 걷는 법을 배워야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걷다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으려면 글자를 확실하게 익히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세요. 빨리 공부해서 앞에 단어를 공부하고 문장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그건 조금 미뤄두고 이거를 5번 보고 6번 보고도 안 된다. 글 쓰세요. 선생님, 6번 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답을 줄게요. 다음은 아랍어 모음입니다. 아랍어 모음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개뿐이에요. 아, 이, 우. 길게 하면 아, 이, 우고요. 두 개씩 붙여서 말하면 아이, 아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 모음이라 그래요. 간단하죠? 형태를 볼게요. 위에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아, 밑에다가 사선을 그으면 이. 글자 위에다가 아까 와우 기억납니까? 와, 와, 와. 독립적으로 뒤에 오는 글자와 붙여 쓰지 않는 27번째 글자. 그 글자가 와인데 그거를 다른 글자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것이 우, 모, 이 모음 보고 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음 보고 우가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푸예요. 푸, F 발음의 푸인데, 이 푸에다가 위에다 사선 그렸으면 이건 아가 되죠. 이번엔 푸에다가 밑에 사선 그렸어요. 그럼 피예요. 여기 위에다가 글자 우를 붙여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푸가 됩니다. 그래서 파, 피, 푸, 라, 리, 루, 타, 티, 투 이런 식으로 글자를 읽어요. 그래서 글자가 자음 위에 또는 아래에 모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음을 조합하면 됩니다. 놀라운 거는 교과서에는 모음이 붙어 있는데 아랍에 가면 대부분의 어떤 그 아랍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대충 읽습니다. 대충. 심지어 아랍 사람도 모음법 많이 틀려요. 왜? 너무 대충 읽어갖고, 배워서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이 틀립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파, 피, 푸 이렇게 모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게 할 때, 알리프라는 거를 길게, 알리프라는 거첫 번째 글자 알리프 있죠? 이게 들어가면 길어져요. 아가 길어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 28번째 글자 이 이가 들어가면 끝에 피 했는데 그때 이걸 붙이면 피하고 이가 붙으니까 피 장모음이 돼요. 이것도 파인데 아를 붙여서 파 장모음이 됐죠. 그래서 파 해놓고 이렇게 파 또는 파 하고 장모음화 이렇게 장모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피니까 피 장모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후가 후에다가 우가 됐는데 우가 올라가서 후가 됐어요. 그러면 후가 됐죠 이렇게. 근데 또 우가 또 붙었어. 그러면 장모음이란 말이에요. 왜? 같은 요 모음과 요 뒤에 오는 자음이 같은 계열이면 장모음 표시입니다. 물론 장모음이다 이중모음이다 하는 것은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표현이에요. 아랍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파 다음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형태다라고 얘기해요. 파 다음에 자음만 있고 이 알리프 자음이 있잖아요. 모음이 없어요, 여기 지금. 그죠? 그렇게 얘기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제 서양식 언어학으로 연결해 보면 장모음화 된 겁니다. 그래서 장모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 라, 타, 피, 리, 티, 푸, 루, 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장모음을 만들어 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장모음인데 같은 장모음인데 좀 복잡한 장모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리프 장모음, 아 장모음이 어 말일 경우에 또는 어 중에 다른 유사한 자음과 합쳐졌을 경우에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마 플러스 아면은 마하고 길게 읽어요. 마. 그죠? 1.5배 길이로 읽습니다. 물론 이제 코란에서는 9배 길이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란 얘기고 여기서는 마 플러스 아면은 마하고 1.5배 길이로 읽어요. 라 플러스 아면은 라라고 하는데 이 라는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글자 이렇게 보면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것이 이 형태예요. 그죠? 또 이렇게 붙이면 연결해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되거나 이 형태가 되거나 두 가지 형태로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글자다. 또 같은 종류의 글자가 두 개다. 보세요. 이 알리프 함자면 알리프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또 알리프가 있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장모음화된 거죠. 이 아모음 뒤에 또 알리프가 있으면 장모음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장모음을 해갖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같은 거두개 쓰기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럴 때는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맞다라 그래. 맞다. 아랍어 이름 맞다라는데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건 길게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길게. 봐도 길어 보이죠? 아 하고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프와 함자에다가 아 모양에 이렇게 이게 붙은 것이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건데 이거나 이거나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썼을 때는 마따를 써서 장모음 아로 씁니다. 그다음에 이 라와 그다음에 이렇게 오리 모양의 이 원래는 이였죠. 원래 이였는데 이렇게 이점두개 빼고 이렇게 쓰면은 알리프 장모음이 돼요. 그 아의 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라 플러스 이렇게 쓰면 라가 돼요. 라. 그래서 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라. 그래서 라 길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마할때 아마마 앞에 이런 말이에요. 앞에. 마다 마 장모음 다 장모음 마다 무엇을 이런 말이에요. 앞에 무엇을 이렇게 쓸때 저런 식으로 일반적인 형태 알리프 장모음을 씁니다.
이 람을 쓸 때, 이 람을 쓸 때, 라와 알리프를 붙이면 아니요, 노할때 표현이 라인데, 라 하고 씁니다. 라. 그죠? 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다. 또는 뒤에 앞에 다른 글자가 와갖고 붙였으면 이렇게 해서 마가 붙고 라를 쓸때 이렇게 라를 이렇게 씁니다. 앞에가 마가 붙었으니까 말라 이렇게 되겠죠? 말라 이브 운동장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호드 아호드는 I take 이런 말이에요. 내가 먹는다 또는 내가 가져간다 이런 말인데 아호드 아으 아호드 길게 1.5배 아호드 아으호드가 아니라 아호드 이렇게 아시푼 미안해 아시푼 1.5배 길이로 아시푼. 그 다음에 마지막 일라 일라 어디로 할때 일라 일라 짧게 하지 않고 일라 1.5배로 일라 알라 어디 위에 전치사들이에요 둘다 어디로 어디 위에 할때 일라 알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프를 갖고 또는 아의 장모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가 있고 표기법도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쓸수 있고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맞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 모음에 이를 추가해서 이중 모음을 만든다. 이중 아 이게 이건 저기네요. 장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장모음 만든다. 까리 이 모음인데 거기 또 이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모음과 이가 또 들어가면 길어지죠. 까리 이분이에요. 까리 이분. 까리 이분인데 그냥 까리 이분 길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가까운인데 까리 이분인데 까리 이분. 그러면 까리 이분이면 이 모음 뒤에 또 이가 들어갔으니까 장모음이에요. 가까운. 우 모음 뒤에 우가 들어가는 거 푸뚜 푸뚜 우룬 푸뚜룬. 그러면 아침 식사가 됩니다. 푸뚜룬. 그러면 여기 우 모음 뒤에 또 우가 또 들어갔죠. 근데 장모음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투비스 오투비스 버스예요. 오투비스 오토버스죠. 그래서 오투비스가 버스를 얘기하는데 오투비스 했을 때도 우와 투에 또 우르파 할 때도 우와 루에 이렇게 장모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랍어 장모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중 모음은 아, 이, 아, 우두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 이는 안 돼요. 뭐 그렇지만 아, 우, 아, 이두 가지가 되는데 they loon 그런 꼴이란 말인데 아, 이 지금 이것이 이인데 왜 이냐면 써볼게요. 이게 the고요. 그다음에 모음이 아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 발음이에요. 근데 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모음이 없음 표시예요. 모음이 없다. 그러면 모음이 없어요. 그다음에 르는 L 발음이고요. 이제 뒤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운이에요. 운. 그러면 다일룬 이렇게 읽습니다. 다일룬. 이렇게 했을 때 다이가 발음으로 보면 다이가 발음으로 보면 다와 이가 붙어 있는 것 같죠. 물론 여기 다는 모음이고 이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인데 둘다 모음과 유사한 형태. 하나는 모음과 유사한 약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은 자음인데 약해. 왜? 모음으로 쓰일 수도 있어. 또는 모음 발음을 보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약자음 또는 이중 모음에 쓰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이우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they loon. 여기도 바이툰인데 바이툰. 여러분 베들레헴 갈때 베들레헴에 베이틀라힘인데 베들레헴 할때 바이트예요. 바이트 그러면 잠자는 곳 집이에요. 그래서 바인데 바이에 여기 모음이 없죠. 그러니까 바 다음에 모음이 없는 이가 있으니까 바이가 돼갖고 아이 발음이 들어가니까 아이 이중 모음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야옴 그러면 야옴은 데이예요. 원데이 투데이 할때 데이. 그러니까 야옴 그럴 때 야으, 야으가 이렇게 야으가 야우가 됐어요. 야문, 라우는 라하고 으 모음이 없는 우가 들어갔어. 으 발음만 납니다. 우가 아니고 으 발음 나요. 그래서 라눈 이렇게 됩니다. 라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음들을 읽을 수 있어요. 모음은 이렇게 다 배워서 여러분이 공부한 보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이 표시가 보이죠?
내가 직접 요르단 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자, 마, 그다음에 크, 그다음에 두, 나, 드, 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크 도날드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M 발음이었어요. M. 여기 지금 자음이 있고 모음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왜? 이 상호는 멀리서 봐도 자음만 갖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갖고 읽을 수 있으니까 모음 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 장모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마, 그럼? 그러니까 장모음을 표시했어요. 근데 뒤에가 뭐예요? 이 크는, 이 크, K 발음이에요. 이 크가 어두, 어중, 어말 했을 때, 크크크 했을 때, 바로 이 크, 독립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중형일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크가 K 발음이에요. 그러면, 마, 크, 마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드죠, 드. 드, 드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우죠. 그러면, W 모양인데, 우로 표기하겠습니다. 모음이 없으니까. 두. 그 다음에 여기는, N 발음이고, 아 발음이죠. 아. 그러면, 마크, 두, 나. L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L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람이니까, 람. L. 그 다음에, 드. 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의 Z 발음이었죠. Z 발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날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마크. 이 글자를, 이 상표를 읽으려면, 마크. 여기까지가 마크예요. 마크. 도, 마크 두, 마크 두. 날, 날이 여기 있네요. 아, 날을 여기다 써야겠구나. 이렇게 날을. 날을 이렇게 써야겠네요. 날. 그러면 날이 이렇게 날이에요. 마크도 날. 그러면 즈는 뭐예요? 즈는 혼자서 떨어진 거죠. 마크도날즈. 맥도날즈를 이렇게 쓴 겁니다. 마크도날즈. 아, 이 발음들을 여러분 모음 자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그 아랍어의 자음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어 자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란어도 아랍어 자음에 몇 글자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을 쓰는 우르두어도 글자를 붙입니다. 그렇게 글자들을 붙여서 되게 많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언어들이 이 아랍어 글자를 씁니다. 아랍어 글자는 전 세계에서 로마자 다음으로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글자를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글자, 한글이 아니고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 그러니까 로마자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글자, 아랍어 글자, 이 세모 아랍어 글자 28자에 도전한다. 이거를 내가 오늘 꼭 머릿속에 넣겠다. 내가 눈에다 새기겠다. 5번 보고 안 돼서 내일 한번 더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공부량을 좀 조절해가면서 아랍어를 천천히 따라오기 바랍니다. 아랍어 빨리 따라와서 체하는 수가 있어요. 천천히 깊은 호흡으로 따라오면서 여러분이 질문해가고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1강이 좀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열심과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 39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예시들과 관련된 문항들 마무리를 할 거고요. 방전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내볼게요. 자, 94번부터 볼게요. 94번은 22학년도 수능 1번 문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죠. 자, 그림 ABC는 빛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A를 보니까 렌즈를 통해 보면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볼록 렌즈냐 오목 렌즈냐 상관없이 자,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물체의 크기가 이제 달라 보이는데 A 같은 경우에는 빛의 굴절을 활용한 예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B를 보세요. 렌즈에 무반사 코팅을 하면 시야가 선명해진다. 렌즈에 무반사 코팅을 하면서 상세 간섭, 보강 간섭이 모두 다 이용이 되는 B는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그치? 다음 C를 볼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폐의 글자 색이 다르게 보인다. 아마 여러분들 지폐를 이렇게 막 이리저리 각도를 조절하면서 색이 이제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본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이 잉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입자들이 굉장히 미세한 입자이고,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비대칭적이어서, 간섭이 일어나는 현상, 보강 간섭으로 인하여서 색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A, B, C 중에서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한 예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B하고 C, 즉,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1번 문항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9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2학년도 9월 모평 4번 문항이고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동차 배기 장치에는 소리에 무슨 간섭 현상을 이용한 구조가 있어서 자, 이게 줄어든대. 자,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무슨 간섭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뭐예요, 기억은? 그렇지? 상쇄 간섭.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소음 제거 헤드폰은 헤드폰의 마이크에 외부 소음이 입력이 되면 땡땡 간섭을 일으킵니다. 기억은 우리가 상쇄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를 헤드폰에서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 볼게요. 보강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보강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그치? 상쇄 간섭이었습니다. 그치?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은 위상이 반대이다. 자, 소음 제거 헤드폰은 외부 소음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 디귿을 일부러 발생을 시켜서 상쇄 간섭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은 위상이 반대여야 합니다. 그치? 자, 디귿.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 간섭은 파동의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다음 9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을 시켰대요. 그리고 x 이퀄 0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은요, 여러분들, 스피커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치?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었다. 같은 위상으로 발생이 된 거겠지. 그치? 자, 세 번째 줄. X축 상에서 x 이퀄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 자, 첫 번째 보강 간섭이에요. 각각 2D하고 3D이다. 자, 2D하고 3D인데 문제 조건에서 F1일 때가 2D. 진동수가 F2일 때가 3D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F1과 F2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그 음파의 진동수가 증가하잖아요. 진동수가 증가하게 되면 파장이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지게 돼.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생기는 그 지점, 지금 문제에서 보강 간섭 물어보고 있죠?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까워지게 되냐면, 경로차가 0인 지점, 이 중앙 지점 있죠? 여기로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돼요. 그 말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2D 지점에서 생긴 F1일 때가 3D 지점에서 생긴 F2일 때보다 진동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F1이 F2보다는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니은 볼게요. F1일 때 X0, X equal 0과 2D 사이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D인 지점. 그러니까 0인 지점은 여러분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ED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F1일 때죠. 그러면 이 이웃한 보강 간섭 사이에, 즉 D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줘야 돼? 상세 간섭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보강과 보강 간섭 사이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디귿.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강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파동이 무엇을 한다? 그렇지. 중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중첩을 하는 두 파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중첩을 하게 될 때에는 진동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동수 변함이 없으니까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이런 설명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9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7번은 두 파원에서 진동수가 F인 물결파가 같은 진폭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물결파는 점 A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점 B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중첩된대요. 자, 중요한 정보를 준 거죠. A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된대. 일단 같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간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같은 위상이면 보강 간섭. 그다음에 B 지점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중첩을 했습니다. 이게 키워드죠? 반대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간섭? 그렇지. 상세 간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기억. 물결파는 A에서 보강 간섭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진폭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물결파는 진폭이 지금 같다라 그랬어요. 같은 진폭으로 발생된 상태에서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나게 되면 이때 변이는 0이 될 거예요. B에서는 0. 그리고 보강 간섭한 A에서는 변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폭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A에서 물의 진동수는 F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한 상황이냐면, 그렇지. 보강 간섭을 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간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파동이 무엇을 하였다? 그렇지. 중첩을 하였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중첩을 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파동의 간섭, 소리의 간섭, 마지막 문제입니다. 98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실험 과정이 나와 있고요. 우리 실험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가를 봅시다. 약 1m 떨어져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스피커 AB에서 진동수가 기역인 소리를 같은 세기로 발생을 시킨대요. 기역을 일단 찾아야 되겠네. 그럼 조건을 더 이제 봐야 될것 같아. 자, 나를 볼게요. 마이크를 A와 B 사이에서 이동을 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을 찾아본대. 가장 작은 지점. 자, 소리의 세기가 동그라미 니은에서 이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니은은 무슨 간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어요? 그렇지. 상세 간섭과 관련이 되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다를 보세요. 소리의 파형을 측정을 하고요. 라에서 B만 끈 다음에

소리의 파형을 측정한대. 얘들아, 지금 이거는 A하고 B를 모두 다 켜가지고 상세 간섭인 지점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를 했냐면, 뭐를 끈다 그랬지? B만 끈대. B를 끈다. B를 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켰다라는 거야? A만 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A하고 B를 모두 다 켰으니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 둘다 켰으니까 이게 소리가 더 크겠지.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 풀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A 플러스 B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자, X하고 Y 중에서 누구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Y에 해당이 되겠지. Y가 A하고 B를 모두 다킨 경우. 그치? 나 X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중에서 B를 끄게 되면 A만 남게 되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독립적으로 A만 있어요. 그러니까 Y보다는 X일 때가 소리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기억에서 보면 동그라미 기억이 500Hz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주기가 X축이 시간이니까 동그라미 2가, 그러니까 2에다가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주기를 의미한다는 거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주기가 2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되지. 얘들아, 여기 단위를 잘 보세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세크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분의 2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수하지 마세요. 500분의 1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 역수니까 500Hz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은 500Hz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간섭한 소리의 위상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에요. 그럼 이 상세 간섭이 일어난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간섭의 소리의 위상이 서로 어때여야 돼? 반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라의 결과는, 라가 뭔데? 라에서는 B만 껐대. 그러니까 라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누구만 켰을 때냐면 A만 켰을 때. A만 켰을 때는 얘들아 누구야? A만 켰을 때는 X인 거지. Y는 A하고 B를 모두 다 켰을 때예요. 그러니까 라의 결과, 즉 A만 켰을 때는 Y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 X여야 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문항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광전 효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죠. 99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99번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광전효과가 나오니까. 난이도가 파동의 간섭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금속판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날 때 최대 운동 에너지로 방출된 광전자 A에서 D에 대하여 금속판에 비춘 빛의 진동수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빛의 진동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A하고 B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하고 B를 보니까 여러분들, AB의 공통점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같아. 그런데 지금 이 대상은 여러분들 전자잖아요. 전자는 속력이 다, 아, 질량이 다 같다라고 보니까 운동 에너지와 같은데 질량도 같아? 그러면 속력도 누가 누구의 몇 배이다가 아니라 같아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요. 자, 니은. A와 C는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전자이다, 광전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전 효과에서 광장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금속판의 일함수에서 광전자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HF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HF는 뭐 W 더하기 EK라고 쓸수 있고, EK는 HF에서 마이너스 W라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상에서 Y축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X축이 빛의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그래프는 1차함수 형태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 배울 때 배웠던 그 그래프의 형태들 있잖아요. 이 그래프의 형태들처럼 얘를 생각을 해본다면, C하고 A는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가 똑같냐면 기울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C는 F0분의 E0,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EF0분의 EE0니까 기울기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에 있는 I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와 D도 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같은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지점에서의 진동수가 각각 이두 그래프상에서의 문턱 진동수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C는 문턱 진동수가 F0로 같은 금속판에서 방출된 광전자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맞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디귿 볼게요. 물질파 파장은 B가 D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한다면 루트 EM EK분의 H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자이기 때문에 광전자의 그 질량들은 다 같을 것이고,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한다면 B하고 D는 운동 에너지가 B가 D보다 큽니다.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B가 D보다는 짧아야 돼. 그러니까 B가 D보다 길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그렇지, 틀린 설명이 되겠지.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0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0번에서 그림과 같이 금속판 위에 단색광 AB를 비추고, 영역 1에는 A만, 그 다음에 2에는 AB, 그 다음에 3에는 B만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계속 이제 비추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광전효과와 관련된 요 식을 늘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동일한 금속판에다가 빛을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속판의 일함수는 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역 1에서는요, A만 비쳤대요. 그러면 이 E0라고 하는 거는 A에 의한 최대 운동 에너지겠지? 근데 E를 보니까 E는 A하고 B가 동시에 겹쳐지는 상황이에요. 자, A에 의해서 E0만큼의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E에는 A하고 B가 동시에 비춰졌어. 근데 최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네? E0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B에 의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뭘까? 3번은 오로지 B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B에 의해서, 즉 동그라미 기억은 EE0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니은,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광장계 에너지는 뭐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파장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A하고 B의 에너지를 보니까 A, B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에너지가? 그렇지,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파장은 누가 더 길어야 되냐면, 그렇지, A가 더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짧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 자, 디귿,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광전효과가 일어나게 되려면 광전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문턱 진동수가 있을 거고 빛의 진동수가 있을 텐데 그 광자 한 개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A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긋도 틀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10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1번. 자, 문제를 보죠. 101번에서 금속판 PQ에 단색광을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그죠?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Y축은 운동 에너지, X축은 진동수. 자, 우리 이전몇번 문제였죠? 여러분들 99번 문제 있죠? 99번 문제와 굉장히 이제 유사한데, 그 99번에서는 이렇게 1차 함수로 준게 아니라 각 지점을 이렇게 찍어서 줬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6월 모평에서는 그냥 그래프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PQ가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그 값, 그 진동수 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문턱 진동수였잖아요. 문턱 진동수. 그러면 문턱 진동수는 P하고 Q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 그치. Q가 더 커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P가 Q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니은 광양자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Q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F0인 빛을, 진동수가 F0인 빛을 Q한테 비춘대. 근데 Q의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커, 지금? 그렇지. 문턱 진동수는 F0보다 큽니다. 그러면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Q 금속판에다가 아무리 오랜 시간 비춘다고 해도 무엇은 방출되지 않는다? 그렇지.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광양자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게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수가 EF0일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Q에서가 P에서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동수가 EF0일 때예요. 그럼 EF0일 때를 기준 잡아 보니까 Q에서는 운동에너지가 E0고요. 그리고 P에서는 운동에너지가 그렇지. 320구나. 딱 명확하게 정확한 좌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나와 있고 물질파 파장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에서 물질파 파장식을 운동에너지로 표현하는 식, 즉 루트 EM EK분의 플랑크 상수 H를 이용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이랑 요 숫자들은 그리고 상수는 신경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운동 에너지의 비가 P 대 Q가 얼마예요? P 대 Q가 3대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3대 1. 그러면 물질파 파장의 비 P 대 Q는 1대 3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지.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돼? 그렇지. 1대 루트 3.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Q에서가 P에서의 루트 3배입니다. 라고 해야지 3배라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맞냐면 기역 니은만 맞죠?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 그치? 자, 물질파 파장이 무엇인지 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때 운동에너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질파 파장은 루트 EMEK분의 H로 쓰인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단색광 A를 금속판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대 운동 에너지는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광전효과에서 광자한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금속판의 이람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로스입니다. 이식 이용할 수 있지. 똑같은 금속판 P에다가 B와 C를 이렇게 조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B와 C의 이 광자한계 에너지를 비교할 건데, 금속판의 이람수는 동일하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B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C보다 크다 라고 지금 조건에서 제시를 했죠. 그러면 에너지도 어떨까? 광자한계 에너지도 B가 C보다 크다라는 설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E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를 곱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은 광자한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B가 더 크다라는 것은 C보다 진동수도 B가 C보다 더 크다라는 것과 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말은 B와 C는 F0보다 모두 다 큰데 그 진동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C가 B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의 대소관계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기억.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A의 세기를 암만 증가시켜도 진동수가 여러분들 문득 진동수보다 작은데 방출이 될 리가 없죠. 방출 안 됩니다. 니은 P의 문턱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다. 자, 문턱 진동수 F0잖아요. B의 진동수보다 작아야 B에서 그러니까 B를 조사를 했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 단색광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 우리 대소관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아서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103번으로 가볼게요. 103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단색광이 이중슬릿을 지나 금속판에 도달하여 광전자를 방출시키는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가의 금속판에서 위치에 따라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를 나타냈어요. 아, 광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슬릿을 단색광에 이중 슬릿이 아니라 다시 단색광을 이중 슬릿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O 지점, 광전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이 O 지점, 여기도 다 지금 많긴 하지만 O만 보게 되면 이 O라고 하는 지점은 단색광이 무엇을 하였다? 그렇지. 단색광이 보강 간섭을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P는 어떻게 되겠어? P는 그렇지. 상쇄 간섭.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O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자,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세기를 증가하게 되면은 그 조사하게 되는 그 입자의 수가 많아진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광전효과를 입자성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세기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색광이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기가 증가한다? 아,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도 같이 증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니은 볼게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턱 진동수는 단색광의 진동수를 F라고 했을 때 작아야지, 문턱 진동수가 더 작아야지, 광전자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광전자가 방출이 됐으니까 그 광전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를 했겠지.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디귿 볼게요. P에서 단색광의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자,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왜일까? 광전자의 개수가 0이에요, 0. 그 말은 P에서 아까 초반에 파악해 놓긴 했지만 상쇄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P에서는
방출되지 않은

즉 0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피에서 단색강에 상생간섭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리는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우리 10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추었대요. 그래서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해서 이중 슬릿에 입사를 시켰는데 형광판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대. 자,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시광선에서 진동수를 비교를 해보면 초록색 빛과 빨간색 빛 중에서 진동수가 누가 더 크죠?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배경 지식으로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의 조건의 결과를 보면 알수 있어요. 초록색 빛을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이 되니까 초록색 빛은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거고 빨간색 빛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기억 볼게요.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그런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력을 곱한 다음에 h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속력이 증가하면요. 어떻게 되겠어? 물질파 파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감소,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빛의 세기를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빛의 입자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 빛의 입자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그러면 광전자의 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의 밝기 자체도 변해야 되겠지. 그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그죠? 자, 디귿 볼게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더큰게 문턱 진동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빛을 조사를 했을 때 뭐가 방출되지 않았어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아서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10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05번입니다. 자,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림의 ABC는 빛의 파동성,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한 예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CCD의 광다이오드. 자, 이건 뭘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렇죠. 광전 효과를 이용한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를 볼게요. 얇은 막을 입혀서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줄이는 안경. 자, 빛의 세기를 줄인다? 그러면, 아, 여기는 상세 간섭을 활용한 예시겠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전자를 가속시켜서 DVD 표면을 관찰하는 전자현미경. 자, 이것은 바로 전자의 어떠한 성질?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한 실험이다. 예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자, 빛의 파동성은 뭐예요? 요거지, 요거? B.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은 A. 그 다음 물질의 파동성은 C. 그래서 BAC 순서를 찾게 되면 3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예시를 연결해보는 개념과 연결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0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06번도 전화결합소자 CCD가 나와 있고요. 얘가 내장된 카메라로 빨간 장미를 이제 촬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파장이 람다인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모습.

모습이에요. 물질파 파장을 람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치? 자, 그러면 기억. 전화결합소자 CCD는 빛의 입자성을 활용한 장치이다. 자, 이 전화결합소자는 대표적으로 빛의 입자성을 활용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 광전 효과를 이용을 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자, 니은. 람다는 빨간색 빛의 파장보다 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자현미경은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의 그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물체들도 정확하게 크게 확대해서 또는 입체적으로 또는 단면을 볼수 있는 이제 그런 현미경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시광선이잖아.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짧은 물질파 파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람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보다 길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 자, 디귿. 다에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람다는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람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진다라는 사실 맞는 설명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 10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7번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A 볼게요. 광전 효과에서 광전자가 즉시 방출이 되는 그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현상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 광전효과 현상이잖아요. 광전효과. 빛이 방출이 되는 현상. 그래서 A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B를 볼게요.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의 운동량이 같을 때.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인데 운동량이 같대. 아, 운동량이 같구나. 그런데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 파장이 더 길다. 여러분들을 상당히 헷갈리게끔 문장을 작성을 해두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이 어떻게 돼?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운동량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만약에 같아요. A하고 B가 1대1이다라고 한다면, 물질파 파장도 무조건 1대1이어야 해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A 입자와 B 입자의 질량과 속도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 뭐가 같냐라고 했냐면, 운동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으므로 물질파 파장은 누가 더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둘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은근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C를 볼게요.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들아, 운동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전자를 비교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자의, 그렇지, 속력이 빨랐다. 그 말은 뭐예요? 속력이 빠르다? 아, 물질파 파장이 짧구나. 물질파 파장이 짧으면 여러분도 어떤 특징이 있죠? 전자현미경에, 맞아요. 분해능. 분해능이 우수하잖아요. 그쵸? 분해능이 우수하니까, 더 작은 구조를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C는 맞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하고 C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0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8번. 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은
전자선과 X선을

얇은 금속박에 각각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회절 무늬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래요. 그죠? 자, 왼쪽은 전자선의 회절 무늬, 오른쪽은 X선의 회절 무늬인 거예요. 자, A 보세요. 가는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회절은 파동의 성질이죠?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맞는 설명. 자, B를 보세요. 나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로 설명할 수 있다. 자, 학생 B가 얘기하는 거는 입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입자성을 가지고서 파동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자, 학생 C를 보세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파 파장은요, 여러분들, 식이 어떻게 돼? 그치.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력을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전자의 속력, V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되어야 돼? 짧아져야 한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학생 C는 옳게 설명했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C 4번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109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학년도 수능 4번 문항이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얇은 금속박에 전자선을 비추면 X선을 비추었을 때와 같이 무슨 무늬가 나타난다?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의 어떠한 성질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자, 회절이 뭐야, 얘들아? 파동성을 대표하는 현상. 파동이 장애물을 넘어서 진행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가 전자의 무슨 성질, 그치? 파동성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물질파 파장식 생각해보자.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H.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물질파 파장은, 그렇지. 짧아져야 돼. 그치? 짧다가 정답이겠죠? 짧다. 물질파를 이용하는 디귿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현미경보다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무슨 현미경이에요, 여러분들? 전자 현미경입니다. 전자 현미경. 이렇게 해서 정답은 파동성 짧다 전자가 해당되는 것이 2번이 되겠네, 2번. 자,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1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학생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파장이 람다 1인 빛에 비해서 광자의 에너지가 두 배인 빛의 파장. 자, 파장이 람다 1인 빛에 비해서 에너지가 두 배인 파장은, 즉, 에너지가 두 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 광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반비례해요? 맞아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두 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은, 그치, 절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람다 1의 절반인 2분의 1 람다 1이라고 보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A는 맞게 설명을 했고요. 자, B를 봅시다. 물질파 파장이 람다 2인 전자에 비해 운동 에너지가 두 배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2분의 1 람다 2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질파 파장이랑 운동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람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2m EK분의 H.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전자의 질량 같고 숫자 상수 다 무시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람다 2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 앞에 있는 계수가. 자, 그래서 학생 B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학생 C를 볼게요.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에 비해서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하여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전자 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이용을 하는 거고, 전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속을 시켜서 속력을 빠르게 합니다. 자,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간 과정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람다는 그치 mv분의 h. 요걸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속력이 빨라진다. 즉, 물질파 파장이 짧아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람다가 짧아지네. 그 말은 결국에는 맞아요. 분해능이 좋아진다, 우수해진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 볼게요. 분해능이 우수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해능이 좋아지니까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 씨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AC,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전 효과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을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물질의 이중성과 관련된 그래프 해석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벌써 6단원 그쵸? 이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 만났습니다. 6단원 여러분 경우에는 이 갈등, 소통, 해결 등등에 대한 주제와 뒤에 나오는 원조까지 또 다양한 이 평화에 대한 문제, 또 세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문제 푸는 그 문제 양이 강의마다 조금 제가 비중을 달리 했습니다. 이번 파트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풀 거니까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입니다. 보게 되면 하버마스가 자주 출제가 되고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마스 담론 윤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한 원유가 얘기했던 화쟁 포인트, 또 앞서서는 공자가 얘기했던 화이부동의 자세 같은 것 또한 출제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또 반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 소통 윤리 포인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선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 갈등들, 싸움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화롭게 살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공자 화이부동, 원효 일심화쟁사상, 장자 재물의 자세 등등이 있고요.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담론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세계를 강조하면서 이 생활세계 속에 우리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서 공적인 담론을 통해서 행위 규범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는 이 담론 유리를 제시하면서 보편타당화 규범을 만드는 자세로서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려고 했던 또 칸트랑은 또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담화 상황 제시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진실한 태도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합의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함께 지킬 보편타당한 규범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급회의를 떠올리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상적 담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타당한 규범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자세로 참된 것과 다시 천천히 참된 것을 여러분들 진실한 자세로 정당한 근거 규범에 맞춰서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해 가능한 말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담론윤리의 원칙으로 또 제시가 됩니다. 규범의 타당성을 위해서 담론윤리 원칙을 말하는데 이 원칙이 특히나 요즘에 기출에 자주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뒤에 문제가 좀 있는 관계로 우리 바로 문제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까 기출 경향에서 봤지만 하버마스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적인 행위. 그리고 의사소통적 행위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구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목적에 맞추어서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일련의 상황과 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공지향적 행위라고 합니다. 도구적인 행위라는 것은 내가 설정한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는 성공을 지향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의사소통적 행위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행위 계획들을 조정하는 이해지향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도구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의 내용이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조화시킬 수 있으며 그 조건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둘에 대한 구분, 하버마스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도구적인 이성을 통해서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인간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만들 규칙을 얘기할 수 있다. 함께 만들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 이해가 반드시 요청되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1번 동그라미 정답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여러 번할 때는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제시하고 반박하고 합의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1번 의사소통의 행위는 상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해야만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도구적 행위에 참여할 때도 이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합리적인 대화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우선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합리적인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그를 통한 이해를 더 중시합니다. 네. 도구적 행위가 성공지향적 행위인 것과 다르게 이 의사소통적 행위는 바로 이해지향적이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공동의 상황 정의에 근거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개인적인 목표는 이 도구적 행위에 따라서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의사소통적 행위에 근거했을 때 함께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 내에서 목표를 이제 추구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만이라는 단어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오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도구적 행위는 이해 타산을 벗어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 타산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지향적 행위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인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행위에서 타당성 주장은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행위 타당성 주장. 일단 하버마스라는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은 언어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진리성 주장, 네. 사실에 근거하는 정당성 주장, 그들이 살고 있는 규범적인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는 또한 세 번째 진실성 주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쵸? 네. 솔직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여러분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호 이해와 조정을 위해서 그를 통한 합의를 보고 그에 따른 타당한 규범 아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화를 할때 사실에 근거해서 또한 규범에 근거해서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그냥 좀 말들이 어려울 뿐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춰서 보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청자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네. 듣는 사람 여러분들, 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따로는 때로는 수용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바로 하버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타인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박하고 하면서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1번 동그라미.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 발언의 진실성은 소통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 합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언의 진실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담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겠죠. 따라서 합의에서 도출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이상적인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선호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상대방은 짬뽕을 좋아해도 괜찮아요. 서로 간에 각자의 선호, 욕구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에서 우리끼리 지금 뭐 시킬지를 같이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3번, 틀렸다. 4번, 이상적인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가 공론을 나누고 있는 공론장 내부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해야 돼요. 네. 외부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내가 나름대로 이제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시를 했어, 근거를. 근데 그 근거를 물어보니까 내 양심이래. 대화가 되게 여러분들 어렵겠지, 그치? 분명히 하버마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나의 주관적인 견해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네. 됐죠? 정답 1번인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지문들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타당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참된 또 정당한 그리고 진실한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는 내용 반복되어 나오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나왔습니다.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네, 의사소통의 합리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증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학급 회의할 때 여러분들 가끔은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담임쌤이 막 개입하셔가지고 막 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버마스가 바랬던 상황이 아니에요. 하버마스처럼 바랬던 상황은 정말 우리가 정말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함께 대화에 참여해서 타당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논박하고 반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가 정말 만장일치를 통해 이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하버마스가 바랬던 상황이에요. 담임쌤이니까 발언권이 더 있고 학생이니까 발언권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 수긍한 공동의 확신으로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야, 나도, 야, 너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고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버마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갖고 와서 대화를 하면서 주관적인 견해가 대화를 통해 더 공고해지면서 합의를 이루고 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 회장 A가 앨범을 제작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학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요.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A는 그분들에게 어떤 회의 규칙을 안내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의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규칙을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버마스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동안 나왔던 맥락이 그대로 반복이 될 거예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해라. 논박해라. 타당한 근거 제시해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라. 진실한 자세로 들어라. 얘기해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1번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지양해야 된다? 아닙니다. 비판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네. 진실한 태도로 마음껏 하세요. 대신에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선호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난 싫어. 안 하고 싶은데? 난 좋은데 만들고 싶은데? 마음껏 얘기하세요. 다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조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3번입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류 가능성 있을 수 있지, 그치? 대화하면서 근거되면서 조정해야지. 4번.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수결이 아닙니다. 네. 반 아이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 28명은 동의했으니까, 앨범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모두가 논쟁을 통해서 반박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30명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에 따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한 걸 모두가 합의한 거에 따르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다 라고 지우시면 돼요. 네. 옆에다가 다수결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X 치면 됩니다. 네, 지우시면 돼요. 5번입니다.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재논의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이미 합의한 결론이라 해도 다시 얘기하고 다시 반박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갈게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림에 강연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거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준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적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그 규칙을 일반 법칙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과 뭐 해야 돼?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 준칙을, 그냥 이 행위 규칙을 내가 나 혼자만 이성으로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한 걸 사람들한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지, 우리가 어떠한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고 따를지를 같이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고 부르며, 도달한 합의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상호주관적 인정에 따라서 평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야 돼.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때 그게 타당한 규범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수 있다. 방금 여러분 얘기한 그대로. 다수결이 아니야.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거야. 네. 합의된 규범은 담론 참여자 모두가 강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사람들이 정말 강제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나 부작용까지 다 인지한 상태에서 정말 사람들이 강제 없이 자유롭게 합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네. 됐죠? 누구? 네. 이제 손이 아플 정도. 하이가 왜 나오지? 네. 하, 버마스가 되겠죠. 바로 한번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거친 합의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첫 번째 여러분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 때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 논의해야 돼. 담론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타당한 규범은 담론 참여자 중 다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도출된다. 여러분들, 다수가 동의했다? 다수결? OX? X. 다수가 동의한 게 아니라 만장일치여야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돼야 돼라고 체크. 다음 이제 D급 보겠습니다. 담론은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담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요.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유롭게 강제 없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죠. 네. 다음 리을입니다. 담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의견 제시를 지양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견 마음껏 얘기하세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세요. 참된 얘기하세요. 정당한 얘기하세요. 진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그런 주관적인 견해들이 근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담론을 나누게 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이 모두가 합의한 결과를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 여러분들, 네, 기억과 디귿 되고요. 바로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체크. 참고로 이제 하브마스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담론 윤리의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 등장합니다. 담론 윤리의 원칙. 간단하게 먼저 써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잠깐 간략하게 언급만 했던 내용이에요. 담론 윤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규범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1번. 보편화 원칙.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규범의 결과나 부작용 또한 인지하고 강제 없이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보편화 원칙. 두 번째 여러분들이 2번. 네. 바로 실천적 담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실천적 담론 원칙이 여러분들 바로 만장일치에 대한 원칙이에요. 모두가 합의해야 된다. 다수결이 아니다. 네. 이두 가지 내용이 최근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현 통해서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후에 문제에도 계속 언급이 되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이제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행위의 개념은 말이든 말 이외에 수단이든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련된다. 보통 이제 반복되는 원문들을 보게 되면 언어 능력, 행위 능력 지닌 사람들의 대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는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개념은 논증적인 대화,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려는 합의에 호소합니다. 네, 강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28명이 동의했으니까 2명. 그냥 들어. 무슨 막 얘기를 계속해. 야, 우리 시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네.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래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버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웬 갑자기 분홍색이 네, 보라색이 나왔지? 오케이. 네, 1번 보겠습니다.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소통 행위를 할수 있다. 지금 여러분 위에 언급된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틀렸다. 2번,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몰랐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도 독해처럼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3번입니다.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서 논증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 조정해야 돼. 네, 맞죠. 정답 3번. 다음 4번.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된다? 아닙니다. 마음껏 비판하고 논박하세요. 정당한 근거로. 그래서 서로 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5번.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28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우리 말 들어. 강제하는 조정? 강제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버마스의 관점에 따르면 정말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다수 의견이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X, 여러분들. 네.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하버마스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급에 있는 30명의 친구들이 정말 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참여자는 담론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담임쌤이 참여했든, 교장쌤이 여러분 참여했든, 학급 회장이 참여했든, 전교 1등이 참여했든, 누가 참여했든 여러분들 서로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이유로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받거나, 1등급이란 이유로 막더 많이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의미에서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한다면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들은 똑같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대화는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부에서 누군가가 야, 내가 권력자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말 들어야 돼라고 강제하지 않고요. 혹은 이것을 지켜보는 바깥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강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정하는 모습들 계속 상상하면서 하버마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을 거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허용될 수 없다. 지금 사실 계속 또 나오는 뉘앙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담론을 해서 결론이 나왔어. 그럼 이 결론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재논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논의해도 됩니다. 네, 다시 얘기를 꺼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거 놓친 거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얘기해볼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 이상적이고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어, 그치? 하루 종일 여러분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치? 근데 하버마스가 꿈꿨던 그런 사회 모습에서는 그런 생활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 대화를 통해서 모두가 합의한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가 말했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서 네, 1번 X 치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담론회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사적인 욕구를 표현하면 안 된다. 표현해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오류 가능한 말들 혹은 선호, 욕구 등등등 다양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학급 회의할 때 마음껏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 이제 알겠죠? 네. 실천적 담론 원칙에 근거해서 3번은 틀렸죠. 왜? 다수결이 아니라 뭐야? 만장일치야. 이 만장일치도 지금 몇 개가 지금 나온지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됩니다. 그 반복되는 뉘앙스를 찾는 게 기출문제 풀이의 목적.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담론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면 막 갑자기 강제력을 발휘해? 아니야, 여러분들. 네. 정말, 정말. 이게 거의 막 진짜 끝까지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네. 끝까지 우리가 단한 명이라도 반대하지 않도록 정말 함께 서로 논박하고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스물 막 정말 30명 중에 29명이 이제 생각을 해서 동의했어. 근데 한 명이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나 아직도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한 명도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조용해.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대화를 통해서 그 또한 이해를 시키고 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5번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체크.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이렇게 생각해? 아, 그래? 조정해 볼까?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됐죠? 네. 5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여기다 제가 무언가를 넣는다면 저는 담론을 통해라고 넣을 것 같아요. 담론 참여자는 담론으로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담론 통한 주관적 합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해 통해가 반복되니까

통한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동한.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이 또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발언의 합리성. 근거를 제시해야 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너의 의견 주장을 펼칠 때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규범에 맞는 나아가서 진실한 태도로 너의 주장을 펼쳐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아가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자신을 비판에 노출하고 필요시 논쟁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타당한 이제 말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막 반박하려고 하니까 듣기 싫어 안 들을래 막 안 말할 건데 너가 알아서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정말 함께 진실한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 떠올리면 됩니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발언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쵸? 근거들을 말해보고 조정되고 또 사람들이 그에 맞게 또더 나은 방향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사상가 바로 하버마스가 되겠죠. 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버마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해야 돼.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펼치는 주장이 내 근거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미안해. 고칠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바꿔 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상황이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런 내용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나왔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류 가능성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더 나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의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아니야. 네. 마음껏 비판하세요. 네.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근거를 확인하고 마음껏 조정하세요. 다음 3번.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아니야. 합의한 결론도 재논의해도 됩니다. 의견 제시해도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사회가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어. 우리가 모두가 합의한 이 결론도 때로는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또 재논의, 또 근거, 반박, 비판, 합의, 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네.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 야, 이 사람은 전문가야.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그걸 기준으로 전문가니까 더 많이 말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넌 조용히 해. 이러면 안 된다. 그쵸?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대화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네. 누구는 대화에 더 참여하고 누구는 더덜 참여하고 이런 거안 됩니다. 함께 참여할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5번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선 안 됩니다. 아닙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바라는 거, 주장들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그를 통해 조정하세요. 됐죠? 네. 욕구, 선호, 희망 등등등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뭔가 느낌이 서양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자가 나오기 시작했어. 한자가. 한자가 여러분들. 한자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우리는 문맥을 딱 파악하시면 되고 그에 맞게 문제를 풀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재밌는 건이 문제의 경우에 사실은 정말 위에를 여러분 가리고 아래에 있는 선지만 봐도 대략 뉘앙스가 딱 보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해선 이런 자세로 대화해야 되겠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게딱 선지 중에 하나가 딱 티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좌절할 필요 없어, 그냥. 네.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풀면 됩니다. 네. 혹시라도 틀렸다면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볼게요. 모든 경계가 무한해. 무한하지만 모두 1심 안에 들어가. 1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건가 봐요. 그렇죠? 1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을 그런 초월한 것입니다. 절대 불이한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틀렸어. 이게 참이고 너는 거짓이야. 옳고 틀린 거야. 막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1심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하나의 일면, 하나의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1심의 관점에서 원효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화합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맥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요 지문이었습니다.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원효. 부처의 지혜는 모습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부처의 지혜, 그렇죠? 지혜와 일심이 온전히 같아져 둘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하자. 가끔 여러분들 저는 친구들끼리 막 싸울 때, 혹은 가족들끼리 막 싸울 때, 혹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이 막 싸울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해할 그 거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참 아쉽습니다. 원효 또한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원효가 살고 있던 시대에 막 불교 종파들 간의 다툼이 원효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의견들은 사실 정말 모두를 위한 겁니다. 다만 방향이 다른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견만 집착하고 고집하고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라고 싸우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화쟁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자어가 바로 화쟁이 되겠습니다. 화쟁. 네. 일심과 화쟁 사상, 원효가 됩니다. 네,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회장 A는 축제에서 학급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사진관, 오락실, 분식집 등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우고 있고요. 아이고, 이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야?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이제 동아리 옛날 창업 동아리 했을 때 그때 부스를 운영했는데 정말 거기 있는 친구들이 서로 막 저마다 다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챌린지 아니면 뭐 포토부스 뭐 아니면 또 뭐였지 그때 막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막 다퉜습니다. 그런 다툼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협력했던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친구 덕분에 조정이 잘 됐습니다. 야, 우리 싸울 거 없어. 우리 다 동아리 부스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조정해보자라고 좋은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네, 그게 문득 떠오르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원효와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1심의 근거에서 화쟁해야 돼. 서로가 사실 지금 막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에 집착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동아리 부스를 잘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가 아니지, 그치? 학급 부스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의 다른 의견을 화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네. 쟁론을 화합하다 화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선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된다. 아니야. 너만의 입장이 옳다고 고집하면 안 돼. 2번. 각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바로 정답, 그쵸? 너의 말 또한 맞을 수 있어. 너 또한 정당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얘기하고 조정하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화쟁하자라는 거예요. 정답 2번. 3번. 모든 의견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해라. 야, 어차피 의견 막 모아봐야 소용없어. 네가 그냥 결정해. 아니지, 그치? 4번. 다른 학급의 사례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과 갖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5번. 모두가 편협한 주장이야. 친구들 다수의 동의를 기초로 해. 다수결로 하자라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네. 서로 한번 쟁론을 화합해보자, 융합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의사소통적 행위 나왔습니다. 생활 세계에서 합의를 이루고 유지하며 또한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생활 세계, 의사소통적 실천. 바로 하버마스가 딱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의사소통적 실천은 여러분들 합리성은 달성된 합의가 최종적으로 근거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지향은 쉽게 말하면 하지 말자. 지향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니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조정해야지.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네. 3번.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한 후에 대화에 참여한다? 아니야. 주관적인 견해를 함께 내놓고 근거를 제시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견해를 혼자 극복하고 나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4번. 담론 참여자의 심의를 통해서 합의된 주장은 절대적으로 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참인 것은 아니에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5번입니다. 담론에서 발언 기회는 합리적 근거지시 능력에 따라서 주어져야 돼. 아니야. 발언 기회는 전문가란 이유로 혹은 합리적인 근거지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더 많이 부여되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특히나 이 마지막 여러분들 5번과 같은 맥락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동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받아서 대화에 참여해야 돼. 그렇지 않고 발언 기회를 달리주면 안 돼. 라는 맥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이제 1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 담론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된 진술을 해야 돼.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해야 돼. 두 번째,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돼. 세 번째, 누구나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펼쳐야 돼. 마지막,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보편타당한 규범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대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조정하고 합의해야 돼. 그를 통해 모두가 동의해야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을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바로 누구? 하버마스. 볼게요. 기억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네. 다수가 지지하든 여러분 말든 뭔 상관이야. 마음껏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비판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이거 지금 다수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하세요. 네. 눈치 보지 말고 알겠죠? 니은,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닌다. 상식의 근거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버마스의 입장의 근거에서 풀어야 돼. 니은 틀렸지, 그치? 왜? 다수가 동의한 게 아니다. 다수결이 아니다. 뭐다? 만장일치다. 지금 제가 몇 번째 만장일치를 쓰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너의 이익, 선호, 욕구 마음껏 표현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리을.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된다. 리을 여러분들, 별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화 원칙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담론 윤리의 원칙, 그중에서 바로 보편화 원칙. 너가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 그 또한 자유롭게 우리가 수용해야 돼.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숙고하고 생각한 다음에,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수용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담론이 타당성을 지니는 거예요. 따라서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된다. 자유롭게, 강제 없이.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부작용을 알고 수용해야 돼. 그게 바로 보편화 원칙. 정리하시면 돼요. 기역, 디귿, 리을, 정답 4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보편화 원칙.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 인지하고 수용해야 돼. 자유롭게. 두 번째 여러분들, 실천적 담론 원칙. 모두가 동의해야 돼. 만장일치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야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라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기억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은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 막 물어뜯고 있고 막 인신공격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버마스가 얘기했었던 담론 윤리를 이용해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인 대화인 기억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 여러분들, 바로 담론 되겠습니다. 담론. 이 사람은 하버마스다. 담론 윤리. 됐죠? 어떤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합니다. 네. 정당한 근거들, 합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토론해 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공론장이 활성화돼야 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세계에서 우리와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돼. 그를 통해 조정해야 돼, 합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론장 여러분들, 하버마스가 또 강조한 포인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오류 가능성을 여러분 내포한 주장도 제시해도 됩니다. 네. 타당한 근거로 제시해 보면서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대화를 참여하면 돼야겠죠? 진실한 태도로. 네. 2번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나 욕구는 최대한 숨기고 발언해야 돼? 아닙니다. 네, 마음껏 얘기하세요. 난 지금 이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심적으로 좀 싫어. 우리 동네 지금 안 좋을 것 같아. 불편해라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대신에 자기가 주장을 펼칠 때또 그에 맞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실한 태도로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2번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참여자 다수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아이고, 몇 번째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동의가 아니다. 뭐다? 만장일치다. 이 정도면 거의 막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하버마스를 만나게 되면 이 포인트가 아마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네, 합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허용해서 안 된다. 지금 이것도 몇번 여러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논의해도 됩니다. 네,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알겠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네, 발언 기회는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여되면 안 돼. 발언 기회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돼야 돼. 누군가가 전문가란 이유로, 누군가가 합리적인 논증 능력이 높다는 이유로 다르게 부여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5번 별표. 네,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싶은 네, 담론의 상황이 되겠죠, 그쵸? 네, 참고로 차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한번. 네, 다르게.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 관리를 푸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몇몇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휘에서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향한다, 지향한다, 간과하다, 뭐 개진하다,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차등, 이런 말들 때문에 생활 관리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검색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눈치껏 풀고 넘어가지 말고 때로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확실하게 배워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아마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최대한 기출을 보면서 대비할 거고요. 나중에 정말 모르는 게 나왔을 때도 풀수 있는 센스를 키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봐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길 바랄게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적절한 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돼야 돼. 형광펜으로 한번 쫙 밑줄을 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해. 그를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합의해서 결정하자? 아니다. 그리고 담론 참여자는 모든 담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돼.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돼.

어떤 담론 참여자도 억압받지 않고요.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론 통해서 합의된 내용은 보편적인 규범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담론윤리 원칙에 따라서 만장일치, 또한 결과 부작용인지 수용했을 때이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 규범이 보편적인 규범이 될수 있습니다. 네, 바로 누구? 하버마스가 되겠죠.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개인적인 욕구를 표출해도 됩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알겠죠? 이게 지금 몇 번째 나온지 모를 정도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니은입니다. 다수가 인정한 주장도 담론 과정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여러분들 인정한 주장도 한 명에 의해서 비판받고 또 논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정말 이해 가능한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상호주관적 논증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면서 야 너도 야 나도 라고 해서 합의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모두 합의의 결과와 부작용을 수용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합의의 결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용해야 됩니다. 글을 통해 탄생한 규범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는 우리 아까 다시 정리했었던 보편화 원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치고 이렇게.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의 몇 번?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면 느끼겠지만 다소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정말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논박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떠올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학급 회의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막 5, 6교시 때막 때로는 급하게 안건들을 처리하지만 이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이 생활 세계에서의 우리는 정말 공론장에 모여서 우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논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체제라고 하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의 모습이 생활 세계를 침투하지 않을 거라고 하버마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빨리빨리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어쩌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 또한 효율성을 근거로 풀고 있지 않을까? 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하버마스가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좀 부끄럽게도 담임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학급회의 때 급하게 안건들을 처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버마스가 제시했던 담론유리를 통해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지, 조정해야 되는지 배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러분들 또 보니까 한자어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군자가 나왔습니다. 군자. 간단하게 복습. 우리 1단원 여러분들 특히 윤리 접근법 배웠을 때를 떠올리면 돼요. 특히 군자를 얘기했던 사상이 어디 쪽이었지? 바로 유교, 그쵸? 유교에 따르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성인과 군자를 제시하고요. 그들에 따르면 이 인간다움의 회복 혹은 덕의 회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인이 예지 중요하다, 조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의 맥락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군자는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요. 남들과 같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화합은 하지만 자신의 중심 또한 잃어버리고 마냥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들 화이구동이라고 합니다. 화합하지만 그냥 마냥 똑같아지겠다고 하진 않는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 내 도덕적인 가치까지 다 버리고 그냥 친구들이 하잔 대로 막 똑같이 그냥 여기저기 휘둘러 다니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네. 군자란 존재는 자신의 도덕적인 원칙, 신념 잘 지키면서 주체를 잃지 않으면서 남들과 화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소인은 주체를 잃어버립니다. 남들과 같아지면 화합하지 않습니다. 마냥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 또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한 보게 되면 화합하진 또 않습니다. 막 당파를 이루고 서로 다른 입장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네, 비교해서 보고 있죠. 그쵸?

군자는 두루 포용하고 파벌을 이루지 않고요. 소인은 파벌을 이루고 두루 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바로 군자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네, 주체를 잃지 않지만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벌 이루지 않고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화해부동의 자세를 얘기했던 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버머스가 원래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틈틈이 공자도 막 나오고 원유도 막 나오고 합니다. 네. 어떠한 교과서에서는 장자의 재물 또한 언급을 하는데 장자의 재물 또한 요리조리 잘 이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 맥락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네. 바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네, 학생 A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 네. 근데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랑 문화가 달라. 그래서 얘 행동이 뭔가 나랑 달라서 좀 어색하고 좀, 네, 약간 좀 어울리기가 참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 A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얘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공자의 화해부동의 자세를 참고해서 보면 되겠죠. 1번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세요. 다른 문화에 와서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얘 또한 우리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자. 얘가 자기 문화 버리고 우리 문화를 닮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위에 나오는 것처럼 화합은 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파벌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너, 너의 문화가 우리랑 다르니까 너, 너의 문화 버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조화롭게 지내야죠. 그렇죠? 다를 수 있어, 낯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서, 네, 조화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 바로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친하게 지낼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을 계산하세요. 공자 여러분 따르면 군자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중시하는 존재예요. 그런 군자의 자세에 따르면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하라고 하지 않겠죠? 4번, 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세요. 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즐기는, 우리 다수가 즐기는 문화에 따라야 돼. 이게 우월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파 이루지 않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 알겠죠? 5번입니다. 5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선악의 분별 없이 그 친구의 행동을 모두 포용하세요? 포용이란 단어는 맞습니다. 근데 선악의 분별 없이는 아닙니다. 공자는 여러분 분명히 인간다움, 인간을 사랑함, 인을 얘기할 때 십이선악의 분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 선한 것을 사랑하고 나쁜 것, 그른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2번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상가의 입장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화자의 의사소통 행위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정당한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당한 주장을 펼쳐야 된다. 사회 규범적 맥락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참된 진술을 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바로 진리성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타당성 주장, 진리성 주장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네, 진실성 주장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문제의 지문에서 만났던 정당성, 진리성, 진실성 주장에 이렇게 연결 지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가 대화에 참여할 때는 이런 의도를 포함시켜서 얘기해야 돼. 정당한 말을 해야 돼. 진리가 있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바로 하버마스. 사실 이분의 여러분 책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정말 내용도 많고 이분을 정말 출제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

0: 근데 정말 다양한 책들과 내용 속에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대화를 통해 조정하자. 대화를 통해 합의하자.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규범들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다양한 지문들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버마스의 책을 사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맥락들, 선지들, 지문들, 내용들 보면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기역니은 디귿리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소통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죠. 네. 서로 함께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니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붙이고 이제 반박하고 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귿, 발화 내용이 참되면 어떤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분명 여러분들 참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태도 또한 필요하죠.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보된다. B.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쓸까 말까, 여러분들. 쓸까 말까. 네, 쓸래 말래? 쓸래 말래? 그쵸? 네. 바로 만장일치 쓰겠습니다. 만장일치.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만장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규범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고 정답 기역 니은의 1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35번째 강의고요. 125조 23번부터 함께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문제 다 풀면요. 대단원, 6단원도 마무리 되니까요.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구 파트 남은 문제들 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정말 최근 문제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이 문제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2026학년도 수능 한국 지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11번 문제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으로 풀었던 친구들은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이고요. 정답률이 40% 정도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출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2027학년도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수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수. 그래서 여기서 유형은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외국인 주민은 한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만 고려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인지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 광역시, 대구 광역시죠. 최근에 대구 광역시와 기존의 대구 광역시와 군위군이 합쳐지면서 지도가 이렇게 네, 변했고요.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울산 광역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남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가나다가 어디에 해당하는 통계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구 규모를 혹시 대략 아시나요? 우리가 농업부터 제조업, 공업 파트 이야기하면서도 각각의 지역들의 인구 규모를 언급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북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0만 명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는 235만 명 정도 돼요. 235만 명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110만 명 정도 되는, 1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자, 그것 때문에 이 가나를 대구하고 전남을 바꿔서, 네, 골랐던 친구들이 이제 이 문제를 틀리게 된 거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이 외국인 주민들의 그 규모가 기존의 그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긴 하지만,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기 유학생 보이죠, 여러분? 이 유학생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유학생은 항상 앞으로도 계속 문제 풀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대학이 많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남, 그리고 대구, 울산 중에 이렇게 전통적인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그러면 이세 지역 중에서는 대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좀 안정적으로 여기를 대구라고 좀 확신을 가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인구 규모를 적었지만 이 지금 Y축에 보시면 단위가 이만 명으로 나와 있으면서 외국인 주민의 절대 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가 많은 곳이 그래도 광역시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렸던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구성의 비율에서 특히 유학생의 수가 많은 이 지역을 대구라고 생각해야 했었던 그게 중요했었던 자료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대구를 해결을 했으면 우리가 전남하고 울산을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국인 주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 자, 그런데 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왜 결혼 이민자 수,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에서 조금 비슷해서 헷갈렸던 친구들은 결혼 이민자 수, 저 절대양으로 전남과 울산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전남과 울산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잘, 중심을 잘 잡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 혹은 외국인 근로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 특히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남을 보니까 그 지역 안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높고 양도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가 전통적인 뭐 중화공업의 도시 울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전남은요, 광양과 여수 같은 중화공업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광양, 여수. 그리고 최근에, 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어촌 지역은 청장년층의 유출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촌락의 특징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데, 특히 어촌 같은 어업 활동에 있어서 이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근해에서 어업도 활발한 지역이죠. 우리 이거 그 농업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업과 농업이 둘다 발달한 지역이 전남 지역인데요. 그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 분야에 취업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 플러스 농어촌 지역의 근로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가나다 지역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석을 했으니까 1번 선지부터 볼게요. 나는 다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비는 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네, 울산에서 더 높은
높을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둘을 비교했을 때 울산이 성비는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우리 성비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2번. 다른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와 가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전남과 울산, 어디가 노령화 지수가 훨씬 높을까요? 네, 전남 전체적으로, 네, 촌락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으니까, 전남이 울산보다 높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고요. 울산은 대구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많다. 자, 이거는요,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양그 자체잖아요? 대구하고 울산을 찾았으니까 그냥 양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체크해보니까, 네, 대구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고요. 4번. 전남은 울산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나다를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찾은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쵸. 저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가 다보다 많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전남은 대구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 비율이 높다. 자, 비율이, 높은 거는 대구이고요. 대구에 지금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읽어주고 확인만 해주면, 네, 이거는 틀린 거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25번, 26번까지 다 2025학년도에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보면서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트렌드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4번 문제는 수능 3달 전, 2달 전, 2026학년도 9월 모평 7번 문제였습니다. 자,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일부였고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역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과 디귿을 결혼 이민자인지, 외국인 근로자인지 해석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25번에 또 지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수능 특강의 자료로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일단 외국인 주민이 240만 명대에서 대해서 2022년에 지금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 더 증가했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가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90만 명대로서 가장 많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또 누가 제일 많냐면, 이거는 우리 수능 특강에도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네, 외국인 근로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결혼 이민자입니다. 디귿에 해당하고요. 결혼 이민자예요. 그리고 D여서 유학생. 유학생. 근데 지금 이게 D여서가 순차적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거는 9.3%, 이거는 10.7%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21.2%. 자, 그 다음에 34.5%로 지금 뭐 완전히 비중의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종류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둘을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에 비해서는 훨씬 많다는 거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선지를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역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 그쵸? 우리 서울 안에서도 서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 국적자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도 중에서 기역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자, 시도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어떤가요? 우리 외국인 주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형태가, 유형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면 경기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1,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 시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네, 수가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디귿. 결혼 이민자인데요. 결혼 이민자 수는 전남이 서울보다 많다? 여러분 방금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 물었죠? 양그 자체 수를 물었죠. 그래서 양과 비율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그 선지였습니다. 우리 전남 전체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은 930만 명이에요. 인구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비중에서는 네, 전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대 양으로는 서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던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양을 물었기 때문에 서울이 더 많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4번. 지역 내 총인구 대비 리을의 비율은 자, 지역 내 총인구 대비 리을의 비율은 부산이 경남보다 높다. 선생님이 이 유학생 그러면 뭐 떠올리라 그랬죠? 전통적인 대도시 떠올려 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학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경남보다 네, 많은 게 맞습니다. 네, 총인구 대비 유학생은 그래서 대도시의 성격, 대학이 많다, 유학생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정답이 4번이 아니죠. 우리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아까 3번 나왔고요. 미안해요. 4번은 맞는 선지예요. 선생님 갑자기 맞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5번. 니은은 남성의 비율. 그쵸. 니은은 외국인 근로자니까 성비가 높은 남초현상이 보통 나타나고요. 결혼 이민자는 여초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한 거예요.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 3번이었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24번 다음에, 그 다음 달에 25번 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방금 언급한 내용이 여기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네, 그냥 선지에서 해결을 할 거고요. 요거 먼저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 우리 방금 24번 문항에서 푼 거죠. 유형별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 제일 많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였고요.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고, 이거를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좀 순서를 조금 달리 해가지고 지문으로 이렇게 쭉 줄글로 서술을 한 거였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지문과 이 선지를 하나하나씩 좀 대조하면서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게 선생님이 좀 신기한, 네, 용어라고 했잖아요. 율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백분율 아니면 천분율 이런 퍼센테이지 퍼밀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단위가 뭐였습니까? 명이었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도 6명, 7명 이런 아주 높은 합계 출산율을 자랑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0.7명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0.72명을 기록하였다. 우리가 인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 자, 그런데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 쭉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이어진다면 2023년에 인구가 5천만 명대에서 지금 2027, 70년 3,700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연령, 청장년층입니다. 이 청장년층 참 중요하죠. 부양층이잖아요. 경제활동층,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근데 이 인구는 더 많이 줄어요. 비중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그다음 문단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형별, 시도별 순서는 어떻게 되냐를 선지 2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주민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라고요? 그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와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그다음 서울, 충남. 약간 이거 무슨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지역 내 총생산 GRDP 순서예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경남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GRDP가. 네, 그것도 참고적으로 적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디귿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가장 많다. 아니죠. 우리 방금 문제에서도 풀었지만 중국 출신이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니은이 기업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이 2023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물어본 건데요. 지금 전체 인구는 절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반 50% 미만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까지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반까지 줄어들진 않았고요. 약 30%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부양비에서 아주 중요한 청장년층 분모를 담당하고 있어요.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 이게 총부양비인데, 그쵸? 전체 인구는 30% 줄었는데, 청장년층은요, 50% 이상 줄었어요. 보이시나요?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모가 차지하고 있는 이 청장년층, 분모를 차지하고 있는 청장년층이 더 많이 줄어든 거고요. 유소년층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도 줄긴 줄죠. 근데 덜 줄었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전보다 늘어나겠죠. 분모가 줄었잖아요. 그쵸? 우리 총부양비하고 청장년층의 비율은 반비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2070년이 2023년보다 네, 총부양비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 인구가 너무 걱정되죠, 여러분. 그다음 5번. 미음을 리을보다 성비가 높다. 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입니다. 여기는 뚜렷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또 뚜렷한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유형에서 서로 다른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비는 리을에서 더 높겠죠. 정답은 1번에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고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일부이고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나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이래요. 일단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부터 어떤 지역인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 농업학에서 풀었던, 네, 기출문제에서 언급됐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죠? 인제는 알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인제 알려드렸던 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알겠죠? 지금 독단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보시면 세종이라는 거 아시죠? 그 아래에 대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이 정도는 위치 정확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종은 인구 파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창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2025년 이후 기준으로 수도권에 지금 특례시가 4개가 있고요. 그 밖에 지역에 유일한 특례시, 창원 특례시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일단 워낙에 성격이 다르죠. 일단 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에서 그래도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성비가 높은 지역, 뭐 이렇게 특히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은 지역, 이런 식으로 언급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 파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례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공업 같은 제조업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해 볼까요? 라고 교사가 질문을 하면서 갑을 병이 대답을 했는데 저 대답이 모두 맞대요. 그러면 일단 모두 맞다고 했으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갑을 보시면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습니까? 근데 가나를 모르잖아요. 저거 일단 해결이 안 되죠. 그럼 내려와요. 을.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습니다. 지금 나다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세 지역 중에서 성비가 높을 수 있는 두 지역이 인제군하고 창원이에요. 여기는 군사 분계선 주변이라서 여기는 네,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그쵸? 그래서 둘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병으로 오세요. 이세 지역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다가 가장 높대요. 여기부터 해결을 해야겠네. 그쵸? 이걸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다가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해결되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다. 우리 세종열 해결을 했는데요. 이 나의 후보군은 여전히 인제와 창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겠네. 여기서 두 번째 나 가나를 구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나가 남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수는 그죠? 근로자 수잖아요. 여기는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지역 전체적으로는 혹은 청장년층만 봤을 때는 성비가 높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만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기보다는 여기는 촌락의 성격 때문에 촌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결혼 이민자는 누가 더 많다? 여성이 더 많다. 여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창원은 제조업이 발달했어요. 기계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제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남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수 가가 더 많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는 다보다 성비가 높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 전체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인재가 네, 세종보다는 군사 분계선 주변에 입지한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전체적인 성비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봤을 때는 네, 결혼 이민자가 많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가 나를 구별할 때 이야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이 내용이 맞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다. 자, 이거는 네, 나에 대한 설명이죠. 다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선생님이 세종 이야기할 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나는 가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제조업 출하액은 가에서 제일 많겠죠. 다는 가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우리 인구, 인제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안될 거예요. 그쵸? 인제군. 근데 세종은 40만 명대다라고 이야기 여러 번 했었고요. 창원은 특례시입니다. 110만 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 훨씬 더 많아요. 다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중위연령은 아주 중요한 지표, 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다하고 나를 비교했습니다. 자, 인재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아까 정답은 2번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찾아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쵸? 자, 그다음 27번입니다. 2025학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이에요. 자, 이번엔 또 비율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일단 가나다 후보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일단 참고로 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24학년도, 그러니까 그때 고3이었던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거든요. 그때는 아직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대구광역시가 군위군하고 합쳐진 게 반영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경계하고는 다른데요. 이렇게 대구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대구 오른쪽에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이 있죠.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계속 고민하지 말고요. 이럴 때는요, 선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금 울진하고 막 청송 적혀 있죠. 근데 울진 그러면 이둘 중에 어딜까요? 그쵸. 우리 울진 죽변항,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울진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 뭐, 온천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네, 동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울진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송입니다. 선생님 학교 친구들한테 청송 물어보면 막 무서운 얘기만 하는데, 그런 무서운 곳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지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세계 지질공원. 청송군 전체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뭐 사과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이래저래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실제로 이 청송이 정말 이제 청정지역이거든요. 지질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고 근데 이 지역의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촌락의 특징이 이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볼수 있어요.

인구 규모도 이세 지역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울진군은 4만 명대, 청송군은 2만 명대, 경산은 26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가나다를 보면 지금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서 이런 식으로 유형을 분류했고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여기는 26만 명대, 여기는 한 2만 명대, 여기는 4만 명대인데 지금 총 외국인 주민 수도 지금 알려졌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을 활용하면 좋은데 지금 선생님의 눈에 띄는 거는 유학생입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여러 번 하면서 입시 시도하다 보면 전국의 대학교를 정말 많이 알게 되는데요. 이 경산에 기존에 대구에 있었던 대학의 뭐 캠퍼스라든지 새로운 대학 등등 대학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는 당연히 네, 유학생의 비중이나 뭐 양이 많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다겠죠. 그래서 경산부터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좀 상반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는 거 보이죠? 어디가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까요? 청송일까요? 울진일까요? 선생님이 외국인 근로자 그러면 이제는 제조업 도시만 생각하지 말고요. 농어촌 지역의 근로자들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경상남도 산청에 거기가 딸기가 정말 유명한데요. 지리산 갔다가 거기서 딸기 사오는데 보니까 정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촌들은 더그 비중이 높은 것을 여러분들 실제로 가보시면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울진의 죽변아 거기 이제 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실제로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울진이 바로 가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 청송이 나에 대한 데이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다. 특히 이 울진의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요.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네, 참고적으로 울진 죽변항 아주 유명한데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찾았으니까요. 그 다음 선지 해결은 네, 1번부터 5번에서 물어보는 것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은 청송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이거는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다를 찾았으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맞네요. 울진은 청송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다. 자, 전체 외국인 주민 수도 많고요. 그리고 비중도 높잖아요. 네, 맞죠. 경산은 유학생의 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산 이거 가지고 찾은 거고요. 유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지역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경산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요. 성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네, 저기 울진이 외국인 근로자 남성 비중이 아주 높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성비는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이니까 그걸 바로 적용해보면, 가가 가장 높다. 즉, 울진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청송은 울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네, 높죠. 다른 거다 찾고, 네, 청송을 찾긴 했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2024학년도 3월 합병 문제고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수를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문제고요. 유형 계속 봐왔던 그 유형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출제된 지역을 보시면 일단 여기는 네, 대전이 나왔네요. 대전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뭔가 특징이 다르죠. 우리 한번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여기는 전형적인 대도시, 특히 과학기술 분야 쪽으로 좀 특화된, 발전된 그런 지역이고요. 대학도 많죠.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 우리나라에서 전업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북, 전남, 전북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남동임해 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GRDP 경기, 서울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제조업 생산액이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농어촌의 성격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강한 편이다라는 거 적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의 수치, 단위를 보시면 만 명, 양으로 나와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